0: Korea, but in Seoul, definitely. Sometimes they're referred to as chickens because they don't fly.
1: Yeah, they I think they're referred to as rats with
0: My
1: wings.
0: goodness.
1: It's a horrible nickname,
0: Yeah.
1: but that's because they're commonly found in cities.
0: Exactly. And as we'll find out shortly, they've been around for ages and, they helped people deliver messages in the past.
1: Yes.
0: But then all of a sudden, people just started to neglect these animals, I guess, and abandon them and not
1: Yeah.
0: care so
1: Yeah.
0: much. So, anyway, which bird we're talking about, right? 여러분 아시죠? 무슨 새 얘기하는지. Whereas the other bird, it's a bird that lays very tiny eggs.
1: Yes, we eat those eggs.
0: 그러니까
1: Yeah.
0: 요거 가지고 scrambled egg 만들어 아니, scrambled egg 말고 저기 sunny side up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1: No.
0: 요 새에 우리말로는 해도 될것 같은데
1: Yeah.
0: 메추리알로 제가 한번 sunny side up 해봤거든요.
1: Really?
0: 너무 힘들어요.
1: Yeah, I
0: 왜냐면
1: can't imagine.
0: 그리고
1: No.
0: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잘 만들었는데 너무 귀여워요.
1: Yeah,
0: 소꿉장난
1: I'm sure. They're like
0: 여하튼
1: tiny little.
0: 작아서
1: Yeah.
0: 그래. 자, 힌트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죠? 1, 2, 3번 중에 비둘기가 아닌 거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Number 1, pigeon. Number 2, dove. Number 3, quail. 자, 샵 1045와 반디와 유튜브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사연 볼게요. 2327님이 김제시와 전주시 경계 지역 금산사 근처 하늘은 잿빛, 동쪽 하늘은 해가 가려져서 검은 구름과 은빛 일찍 나와 앵두 땄습니다 하셨어요. 오, the different hues of the sky and
1: Wow.
0: picking, is it cherries in the morning? Wow, that's nice. Wow, it sounds like you're surrounded by beautiful nature.
1: 예.
0: 너무 좋네요. 김준식님, 수진쌤, 캐런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입니다. 또 5월 27일이 우주 항공의 날로 지정됐다는 뉴스 기사를 모스에서 한번 소개해 준 적이 있는데 처음엔 정말 놀랐거든요. 그날이 작년인 줄 알았는데 벌써 2년 전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Yeah, that's right. 2 years ago in 2024, May 27th was designated as 우주 항공의 날 here in Korea. And yeah, this person shares a birthday with that very special day.
1: Yeah.
0: Thank you for coming to this universe, I suppose.
1: Happy
0: Happy
1: birthday.
0: birthday. 네. 자, 4600님은 초등학교 5학년 딸과 덕분에 매일 아침 재밌게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 5학년 딸, good morning. And
1: Lots of fifth graders.
0: yeah, thank you, 4600님, for tuning in. 그래요. 저희도 말해도 되나?
1: Yeah, well,
0: 저희도
1: I have a fifth
0: 5학
1: grader at
0: 네,
1: home.
0: 저희도 있습니다.
1: 예스.
0: 캐런 선생님도 저도 5학년 아이 있습니다.
1: Yeah, unfortunately, my fifth grader has to go to school very early, so she can't listen to morning special.
0: 예솔아님, 서울 공공학습관에서도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문화가 있는 날 자체는 지금 시행된 지좀
1: Yes, it's been a
0: 됐어요.
1: while. Yeah.
0: 그런데 우리 오늘 헤드라인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이제 조선 왕릉이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또 뭐 4대 궁도 순차적으로 무료 개방이 될 거라고 하는데 문화의 날 행사 찾아보시면은 다양한 것들을 아마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 Yeah.
0: 서울 공공학습관에서도 한답니다.
1: Wonderful.
0: 와, 예솔아님 정보 감사합니다. Alright, well, let's take a break. We're gonna come back after One Direction, Perfect.

0: One Direction Perfect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뉴욕타임스 기사로 만나는 뉴스 커버리지 시작합니다. Karen, what's the title?
1: Pigeons and people have been frenemies for longer than you think.
0: 비둘기와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애증의 관계였다. What's a frenemy?
1: A frenemy. So this combines friend and enemy, and it refers to people, or in this case, animals, who act friendly towards you but is actually a rival and is secretly hostile or frequently undermines you. So these relationships often involve underlying competition, jealousy, or distrust.
0: 그러니까 friend 모습을 띄고 있지만 사실은 enemy인 사람. 보통은 그런 의미로 쓰는데 이 기사 속에서는 비둘기가 우리의 원수는 아니니까요. 조금 더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1: Yeah.
0: 그냥 애증의 관계.
1: Yeah.
0: 좋을 때도 있고
1: yeah.
0: 또 안 좋을 때도 있고 뭐 우리를 도와주기도 하지만 또 좀 우리를 귀찮게 하기도 하고 이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하는 존재. And it's just been that way for a very long time, I
1: very,
0: guess.
1: Very, very long time.
0: 그래요. Frenemy 어떻게 써요?
1: Frenemy, it's F-R-E-N-E-M-I-E-S. That's frenemies. Yeah.
0: Frenemies, 복수 형태는 그렇고요. 단수 형태로 쓴다면 F-R-E-N-E-M-Y. 자,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비둘기. 그런데 지금은 유해 조수로 지정돼서 사람들이 꺼리는 대표적인 새가 된 신세예요. 이런 분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한데 이번에 살펴볼 최근 연구는 이 비둘기가 사람과 맺은 인연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비둘기가 오늘날과 같은 험악한 그런 처지에 놓인 데에는 인간의 책임도 있다라는 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People did not always look down their noses at pigeons. Over the centuries, the domesticated

0: 를 특히 총애했습니다. 종종 손이나 어깨에 비둘기가 앉아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죠. 연구진은 이집트, 레반트, 튀르키예와의 무역을 위한 주요 거점이었던 고대 해안 정착지 할라 술탄 테케에서 비둘기 뼈 157점을 발굴했는데요. 이번 연구의 주 저자인 카우차는 이곳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용광로이자 키프로스의 주요 항구 도시 중 하나였다라고 말하면서 발굴된 뼈중 일부는 둥지를 떠나기도 전인 어린 비둘기의 것이었는데, 이는 주민들이 비둘기를 사육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해석했습니다. Right, so in English we say Cyprus, in Korean Kypros, in English Aphrodite, in Korea Aphrodite. 이건 이제 발음 문제고요. And then have a fondness for something.
1: Yeah, if you have a special fondness for something or a fondness for something, it means that you have a deep, gentle affection or a strong preference or a unique attachment towards a particular thing, a particular person, or a particular place.
0: Aphrodite had a fondness, a special fondness for pigeons
1: Yeah.
0: and doves.
1: Yeah, I think that's why they would offer doves as a sacrifice to Aphrodite.
0: 아하, 아프로디테가 특히 비둘기를 좋아했대요. 그래서 특히 뭐를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have a special fondness for something. FONDNESS. special 빼버리면 그냥 좋아한다. Have a fondness for something이 되겠습니다.
1: Like, you know, we talked about the weather, but some people have a special fondness for rainy
0: Rainy,
1: days.
0: yes, 맞아요. 그 다음에 this whole area that we're talking about right now in Cyprus was a cultural melting pot.
1: This is used when a lot of people from a lot of different cultures, diverse people come together. So we say that New York is like a melting
0: Melting
1: pot,
0: pot, yep.
1: right? So it's a term that's used for a society, a place, or a situation where different races, different cultures, or nationalities assimilate into a single cohesive whole.
0: 다양한 사람들이 같이 사는 지역을 멜팅 포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뭐 다양한 이 경우에는 a cultural melting pot니까 문화적인 교류가 있는 곳이라고 볼수 있겠죠?
1: Yeah, usually trade hubs are like that.
0: 원래 멜팅 포트는 용광로예요. 거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서 같이 녹아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What about nestling?
1: Nestling, it's spelled Nestling, nestling, and it's a young bird that is still confined to the nest, and it's not yet old enough to fly. So a nestling would stay in the nest, and then you might have heard of fledgling, and that's when it has grown its feathers and it's starting to venture out of the nest and it's learning how to fly.
0: 자, 새도 이 성장의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기 새입니다. 아주 아주 어린 새, nestling이라고 하는데요. nest가 둥지죠. 그러니까 아직 둥지 떠날 때가 되지 않은 그런 어린 새, nestling. fledgling이라고 하면은 이제 좀 날갯짓을 하기 시작한 그런 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큰
1: And it
0: 새가 될
1: leaves the
0: 텐데.
1: nest.
0: 근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뼈들이 발견이 됐어요. 사이프러스에 있는 할라솔튼 테케라는 지역에서 아주 오래전에 157개의 비둘기 뼈가 발견됐는데 그중에는 이런 둥지를 떠나지 않은 어린 비둘기의 뼈도 발견이 됐대요. 그 얘기인즉슨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을 것 같진 않고 자연적으로 그럼 아마 뭐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는 거죠. 자, 다음 단락 가보겠습니다.
1: The researchers compared the pigeon findings with previous analyses of human bones from other late Bronze Age sites around Cyprus. They found a striking overlap. Both pigeons and people seem to rely on a diet heavy on grains and vegetables with limited meat. The presence of animal protein signatures in the bird's bones suggests that they were picking off scraps left behind by humans, Carter said, or that humans were feeding them.
0: 그래요. 아, 그리고 조금 전에 뭐 제가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만 이 기사 속에서는 엄밀히 말하자면은 the nestling birds bones.

0: the nestlings' bones indicates that the residents at the time may have bred the birds to breed. 사육하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1: Like
0: 키웠을
1: chicken,
0: 것으로
1: yeah.
0: 키우고 사육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된다는 해석이었고요. 자, 방금 읽어주신 단락입니다. 연구진은 이번 비둘기 연구 결과를 키프로스 전역의 다른 청동기 시대 후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인간 뼈에 대한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를 했는데 놀라운 유사점이 보였습니다. 비둘기와 인간 모두 육류 섭취는 적고 곡물과 채소가 주식이 된 식단을 공유한다는 사실이었는데요. 카터는 비둘기 뼈에서 동물성 단백질의 흔적이 발견된 것은 비둘기들이 인간이 남긴 음식 찌꺼기를 주워 먹었거나 인간이 직접 먹이를 주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습니다. There was an overlap. Mm-hmm. What does overlap mean?
1: Overlap is when something, you know, kind of, it happens when two or more things cover the same area or happen at the same time or share similar qualities.
0: 그래요. 겹친다. 공통 부분이 있다. There was an overlap. 라고 합니다. All right, well, let's take a break. This is Bob Marley and the Wailers, Three Little Birds.

0: Three Little Birds. That was Bob Marley and the Wailers. And we're looking at more than three little birds here. We're looking at hundreds of pigeons and the history of how we've been entwined with them for a very, very long
1: Very
0: time.
1: long time. We've been, our lives have been interconnected.
0: Yes, definitely. 자, 이번 뉴스 커버리지 시간에는 우리 인류와 비둘기 사이의 밀접한 관계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오래 지속됐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 뉴욕타임스 기사로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자, 다른 과학자는 이번 연구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한편 아직 밝혀져야 할 내용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인간과 동물의 바람직한 공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지적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1: The findings add to knowledge about the human-pigeon relationship and provide strong evidence that domestication might have begun far earlier than supposed, said Angelos Hadjikoumis, a zoo archaeologist at the Cyprus Institute, who was not involved in the work. The paper also raises many questions that are begging for answers, he continued. Did people purposefully set out to domesticate pigeons, or did the process occur naturally as pigeons colonized human environments? What other roles did the birds play in ancient society that scientists might have overlooked? Even more broadly, Hadjikoumis adde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past can help us find creative and productive ways to share environments with animals as our ancestors did.
0: 이번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은 키프로스 연구소의 동물 고고학자 하지쿠미에 따르면은 이번 연구 결과는 인간과 비둘기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고 비둘기 가축화가 우리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일찍 시작됐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고요. 이어서 이번 논문이 해답을 오매불망 기다리는 많은 질문들을 제기한다라고 덧붙였는데 즉, 사람이 의도적으로 비둘기를 가축화하려고 한 것인지, 비둘기가 인간의 환경에 정착하면서 그런 과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인지, 또 고대 사회에서 이 새들이 혹시 과학자들이 간과했을지도 모를 또 다른 역할을 했는지, 여러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쿠미스 박사의 말에 의하면, 더 넓은 관점에서 볼 때, 과거를 더잘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이 동물과 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방법을 찾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했습니다. Right, so this has gotten us begging for answers.
1: Yeah. When you are begging for answers, it's a phrase that's used to describe a situation or a question or maybe a mystery that urgently demands a solution or explanation. So people are curious about this and they want to know more.
0: Exactly. Begging for answers는 답을 갈구한다가 되겠죠. 자, 이어지는 마지막 단락에서는 이번 연구를 진행한 주 저자인 카터가 남기는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Karen?
1: Carter said she also hoped that the findings inspire people to reconsider negative views they might hold regarding the misunderstood birds. Pigeons are everywhere today because we brought them around the world and bred them to be dependent on us, she said. It was only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that humans began viewing pigeons as a nuisance and then just kind of abandoned them, she said. We changed the whole ecological niche of the species, she said. So I think we do owe them at least some respect.
0: 논문의 주 저자인 카터는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는 이 비둘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을지 모를 부정적인 시각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계기로 재고됐으면 한다라는 바람을 내비쳤습니다. 그 설명에 따르면은 오늘날 비둘기가 어디에나 있는 이유가 우리 인류가 전 세계로 퍼뜨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의존하도록 번식시켜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고요. 사람들이 비둘기를 골칫거리로 여기기 시작한 것은 불과 산업혁명 이후부터였다면서 그 뒤로는 인간이 이들을 그냥 버린 셈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카터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우리 인류는 비둘기라는 종의 생태적 지위를 바꿔버린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가 비둘기들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의 존중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ll right, so a lot of people think of pigeons as a nuisance. What's a nuisance?
1: Mosquitoes during the summer
0: are
1: a nuisance, right? So a nuisance is a person, thing, or a situation that causes annoyance, inconvenience, or trouble.
0: 성가신 것을 말합니다. 귀찮은 거, 성가신 거. Mosquitoes are a nuisance. You might just say, you know, I have this massive project to do, but it's such a nuisance. Meaning, it's just a lot of work and it's really difficult,
1: and you don't want to do it.
0: You don't want to do it.
1: Yeah.
0: Or
1: like throwing.

0: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constant buzzing of the fly was becoming a real nuisance.
0: 파리가 계속 윙윙기 소리를 내는데 그게 정말 아주 골칫거리였습니다. 아주 날 성가시게 했어요. It was a real nuisance.
1: Mm-hmm.
0: Right.
1: Mm-hmm. And we also had open question.
0: Oh, okay. Did we miss one?
1: Yeah.
0: Oh. 제가 하나 놓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Open question. Mm-hmm. 미결의 yeah. 문제라든지 뭐 열린 질문. 네, 예문 주시죠.
1: Open questions can encourage students to explore, brainstorm, and elaborate.
0: 네, 열린 질문은 학생들로 하여금 탐구하고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주관식 문제도 이런 거잖아요.
1: Yes.
0: 사실 open question이죠. Yeah.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 있는 특히 뭐 서술형 문제는 그래요.
1: Mm-hmm.
0: 물론 주관식 문제에도 이게 탁 정답이 있는 것들도
1: yes.
0: 있기는 합니다만 보통 이제 open question이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들
1: mm-hmm.
0: 그런 거
1: Or 말하죠. Like an essay if you have to write an essay.
0: Yes, that's yeah. definitely an open question.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going back to that. I didn't even realize I missed one. 자, 이렇게 해서 주요 표현 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기사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속 방송 내용 게시판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퀴즈 정답 발표할 텐데 pigeon, dove, quail 중에서 비둘기가 아닌 것은 몇 번일까요?
1: The answer is number three, quail.
0: 메추리입니다. 그래서 메추리 알 얘기를 아까 앞서서 조금 했었는데 quail's eggs가 되겠죠.
1: Yes.
0: Pigeon하고 dove가 우리말로는 다 비둘기예요. 그리고 영어로는 이제 구별이 돼 있는 게 그런 이제 색깔, 그다음에 그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 그러나 사실 pigeon이나 dove나 다 같은 family에 속하고 scientifically, they say there's no big difference
1: right?
0: apart from the color, as I
1: yeah.
0: said. And then just the way people think about these birds.
1: Mm-hmm.
0: Because we associate doves with peace and we think they're beautiful.
1: Mm.
0: And then we associate pigeons with just being a nuisance.
1: Being a nuisance in the city.
0: Yep.
1: Yeah.
0: We don't think they're clean.
1: Don't look down your nose at pigeons.
0: 그래요, 그래요. 자, 3번 quail 정확하게 맞춰주신 두 분입니다. 신혜원님 시카크림과 앰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7364번 뒷번호 쓰시는 분 곡물 라떼 파우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선물 보내드릴게요. Right,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Jack Wagner, All I Need.

0: You can say, don't lose sleep over it.
1: Oh, that's a good one. Don't lose sleep over it. 이거
0: yeah.
1: 가지고 잠을 설칠 필요까진 없어.
0: Yeah. Or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That's a good one as well. 이런다고 뭐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자, 비슷한 표현. Don't make a mountain out of a molehill. Don't lose sleep over it. And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자, 이번 idiom은 don't sweat the small stuff였습니다. Well, as always, thank you so much, Karen, for your time this morning.
0: Thanks, as always, for having me.
1: 자, 오늘도 수고해 주신 Karen 선생님이었습니다.
2: 모닝 스페셜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프리미엄 오디오 브랜드 브릿츠에서 스피커, 국내산 서리태로 만든 고소한 단백질 쉐이크 클리닉, 편해지는 집밥생활 디에이프런에서 반찬세트, 뷰티앤 아로마 브랜드 맑을담에서 담테라 시카크림과 부스트앰플, 알티스트에서 든든하고 건강한 아침을 위한 바리스타틴 곡물라떼 파우더를 드립니다.
1: Well, thank you for tuning in today. Our final song is Kelly Clarkson, Breakaway. Have a great Wednesday. And as always, join us again in 22 hours.

0: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올해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은 루마니아를 대표하는 감독 크리스티안 문수의 퓨르드에 돌아갔습니다. 문수 감독은 한 번도 받기 어려운 황금 종려상을 2007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받게 됐는데요. 보통 영화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꽤 큽니다. 하지만 그는 영화에서 음악을 아주 절제해서 사용하는 감독으로 유명한데요. 음악보다는 침묵, 생활소음, 긴 호흡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죠.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 음악이 등장하면 아주 강한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에 음악이 흐를 순 없겠죠. 그래서 음악과 함께한 순간들은 좀 더 특별해지고 오래 기억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일상의 흐르 음악으로 이 곡은 어떨까요?

5월 27일 수요일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그리그의 서정 서곡집 작품 54중 노토르노 네메 예르비가 지휘하는 예테브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문을 열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문수의 영화는 주로 사회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속도감 있는 편집보다는 긴 호흡의 장면을 선호하고 드라마틱한 감정의 폭발보다는 여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의 영화를 신랑 음악과 닮았다고도 하더라고요. 화려하게 몰아붙이는 오케스트라보다는 소규모 편성의 신뢰악처럼 절제되어 있지만 여운만큼은 오래 남기기 때문에 그런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일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이 축제고 특별한 이벤트가 계속될 순 없죠.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 평범한 일상에서 소소한 기쁨을 하나씩 발견하는 게 삶을 즐기는 방법이겠죠? 오늘은 어떤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 주세요. 문자 보내실 번호는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어플 반디로는 무료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EBS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스트리밍과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류범성님, 오늘도 정크클에 놀러 왔어요. 오늘 수요 초대석도 기대하며 함께 할게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 방송을 기대해 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시기에 행복합니다. 오늘도 기대해 주십시오. 멋진 시간, 또 아름다운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트럼펫은 원래 왕실 행사나 군대 의식에 많이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고 힘찬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준비한 곡에서는 트럼펫이 얼마나 우아하고 섬세할 수도 있는지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크 시대에서 초기 고전주의 시대에 활동했던 이탈리아 작곡가 발다사레의 트럼펫 소나타 F장조, 현대 최고의 트럼펫터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되는 호칸 하르덴베르베리의 트럼펫 이무지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발다사르의 트럼펫 소나타의 부장초, 혹한 하르담 베레르의 트럼펫 이무지치 연주로 함께했습니다. 문윤정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소소한 행복을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멋진 하루 보내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오프닝 멘트도 잘 들어주셨군요. 문윤정님, 오늘 하루도 근사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민혜님, 저희 동네에는 다양한 종들의 새들이 살고 있어요. 새벽부터 찌르라기, 물까치, 그냥 까치, 찍박구리, 딱따구리, 어치, 까마귀가 울고 가끔은 뇌가리가 뭔가 부르짖기도 하는데 클래식을 들으면 잠깐 조용해지기도 하는 듯요.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에, 김민혜님, 이렇게 새 이름을 다 하시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새들에게 클래식을 들려주니까 잠깐 조용해지는군요. 왠지 극장에서의 클래식 문화를 아는 것 같은데요. 김민혜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입니다. 어디선가 들어봤지만 제목은 도대체 알수 없었던 바로 그곡 퀴즈로 풀어봅니다. 음악 나갑니다.

오라토리오 솔로몬에 나오는 유명한 곡입니다. 보기 드립니다. 1번 핸델, 시바 여왕의 도착, 2번 하이든, 천지창조. 정답은 문자 샵1045나 EBS 라디오 앱 반디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됩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특히 처음 참여하시는 새싹 청취자분들 환영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입니다. 켄트 나가노가 지휘하는 몬트리올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음악이 있는 풍경,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클래식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함께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배수민 님입니다. 얼마 전 뮌헨 필하모닉 공연에서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앵콜곡이었던 유한 슈트라스 2세의 박쥐, 비엔나의 저녁을 신청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조성진 님의 연주를 직접 듣는 건 처음이라 정말 감동적인 날이었는데요. 곧 비엔나에서 있을 조성진 리사이틀도 가게 되어 정말 뜻깊은 비엔나의 저녁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얼마 전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협연한 뮌헨 필하모닉 내한 공연이 있었는데 그 공연에 가셨었군요. 며칠 후에는 또 비엔나에 가신다고 했는데 연주회 관람 때문에 일부러 가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어서 가시는 건지 어떤 경우든 정말 부럽습니다. 잠시 후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 현장에서 듣는 것과는 비교할 순 없겠지만 덕분에 또 비엔나에 계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볼까요? 배수민님의 신청곡입니다. 유한 슈트라스 2세 오페레타 박쥐 중 비엔나의 저녁,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 오페레타 박취종 비엔나의 저녁 조성진의 피아노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김민혜님 이 곡도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보내셨네요. 조성진님 음표 사이사이 뉘앙스를 얼마나 잘 살리시는지 다양한 곡을 차분하게 연주하시는 거 보면 정말 감탄이 절로 난답니다. 자, 오늘 조성진의 연주를 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는 매일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이 있으시면 홈페이지나 문자 반대로 신청해 주세요. 곡명만 적어주시는 분도 계신데요. 간단하게라도 듣고 싶은 이유 적어주시면 음악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한번더 내드립니다.

가후와 함께 바로크 음악의 양대 산맥으로 일컬어지는 작곡가의 곡인데요. 결정적인 힌트들입니다. 이 사람을 수식하는 유명한 표현, 음악의 어머니입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핸델, 시바 여왕의 도착. 2번 하이든, 천지창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샵 1045 또는 EBS 라디오 앱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신정숙님, 클래식을 잘 모르긴 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귀에 익은 클래식 곡들을 접할 때면 너무 반갑더라고요. 좋은 음악 많이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도 잘 감상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귀 기울여서 클래식 음악 찾아주시는 신정숙님, 멋집니다. 옹이누키님, 매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쉬운 듯해도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평화로운 오늘입니다. 8737님, 어제는 후덥지근하더니 비가 내리고 나니 시원함이 있네요. 클래식에서 느끼는 편안함은 행복이지요. 보내주셨습니다. 메시지 고맙습니다. 베토벤은 평생 단 한 편의 오페라만 남겼는데요. 바로 그의 유일한 오페라, 피델리오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남편, 플로레스탄을 구하기 위해 아내 레오노레가 남장을 하고 구출하는 이야기인데요. 베토벤은 이 작품을 무려 10여 년에 걸쳐 3번이나 뜯어 고치며 완성했다고 합니다. 베토벤 오페라 피델리오 서곡,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하시죠.

베토벤 오페라 피델 6호, 리카르도 무티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인지로 함께했습니다. 하아양님, 11년에 걸쳐 완성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오늘 아침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쓰던 거를 고치고 또 고치며 힘들다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베토벤은 위대한 음악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이한 작품에 열과 성을 쏟았던 베토벤을 생각하니 엄숙해지기도 하고 대단하다는 생각도 합니다. 하영님, 쓰던 글잘 수정하셔서 멋진 글이 탄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 알아볼까요? 박소영님, 1번 핸델, 시바 여왕의 도착. 어디서 들어본 듯한데 제목은 몰랐던 곡들. 퀴즈로 풀면서 하나하나 배워가는 재미가 있네요. 비 오는 날씨 안전운전 하세요. 보내주셨습니다. 와,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제목을 아시는 게 목적이기도 하고 또 과정이기도 한데요. 박소영님 메시지 고맙습니다. 1818님, 정답은 1번. 어디서 들어본 듯한 이름? 핸델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오늘의 클래식 퀴즈. 정답은 1번. 핸델. 시바 여왕의 도착입니다. 선물 받으실 분은 당첨 선물방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소와 연락처도 꼭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의 퀴즈 정답곡 감상해 볼까요? 핸델의 오라토리오, 솔로몬종 시바 여왕의 도착,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헨델 오라토리오 솔로몬 중 시바 여왕의 도착, 알브레히트 마이어의 오보에 심포니아 바르소비아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남지영님 안녕하세요. 월요일에 저희 서점에서 안효건 클래식 기타리스트님의 살롱 콘서트를 했습니다. 멋진 연주를 눈앞에서 보고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네요. 정클클에 나오신 걸 듣고 모신 인연이라 감사 인사드립니다. 정클클 사랑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와, 남정님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 초대석을 유심히 또 봐주시고 기타리스트 안영원 선생님을 캐스팅해 주셨군요. 서점에서의 연주 낭만이 가득합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안영원 기타리스트 오랜만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반갑네요. 남정님 고맙습니다. 평생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다가 인생 80줄의 글을 깨친 할머니들 기억하십니까?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소개되면서 큰 감동을 주었던 칠곡 할매들 이야기인데요. 삐뚤빼뚤한 할머니들의 글씨는 실제 폰트로 만들어졌고 정제되지 않는 할머니들의 시는 투박하지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 칠곡 할머니들의 이야기가 최근 뮤지컬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여전히 이루고 싶은 꿈을 이야기하는 할머니들. 배우들이 할머니들의 말맛을 어떻게 살렸을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부 수요 초대석이 마련되어 있죠. 손꼽아 기다리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혜상 씨와 함께합니다. 박혜상 씨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나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반디나 문자로 남겨주세요. 자, 1부 끝곡입니다. 모차르트의 플루트와 하프를 위한 협치곡 시장조인데요. 쾌에브로 299 중 1악장 알레고로입니다. 라파엘레 트레베사니의 플루트, 루이사 프란디나의 하프, 패트릭 스트로비치의 하는 슈투트가르트 체인보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여러분, 잠시 후 11시 2부에서 만나요.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프랑스 작가 르크 레디우는 소설 사막에서 말합니다. 사막은 광막해서 한낱 인간이 헤아릴 겨를을 내주지 않는다. 사막으로 나아가는 인간은 바다를 헤매는 배와 같고 뭍으로 돌아올 날을 알지 못한다.

사막에서 나고 자란 인간에게 사막은 바다, 뭇, 그리고 인생입니다. 어떤 조건에도 끝내 건너가야 할 여행입니다. 이 음악은 눈먼 아비와 딸이 사막을 건너는 여정을 그린 영화 밥 아지즈, 영혼 너머를 응시한 왕자를 위한 비가입니다. 사막이 고향인 영화 음악가는 그들 핏줄 속을 흐르는 모래와 바람을 잊기 힘든 선율로 우리에게 보내줍니다. 지금 이곳에서 세계의 음악을 들으며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꿉니다.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루에 두 번 음악 여행을 떠납니다.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수요일 2부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콘서트 홀로 만들어드리고 있죠. 클래식계를 이끌고 있는 음악가들을 모셔서 라이브 연주로 청해 듣고 깊이 있는 음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수요 초대석, 오늘 모신 주인공은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이 선택한 아티스트입니다. 아시아 소프라노 최초로 전속 계약을 맺으며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요. 깊이 있는 성량의 대작부터 숨소리마저 음악이 되는 섬세한 곡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로 세계 무대를 사로잡은 소프라노 박혜상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자, 오래 기다려온 EBS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박혜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0: 자, 협연회에서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문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0: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2: 네, 좀 시간이 지났지만 또 다시 또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네요.
0: 그 공연장에 갈 때마다 포스터에 항상 우리 문재원 선생님이 계셔서 너무나 자랑스럽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2: 아, 네, 그냥 열심히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 감사합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씨는 그 손여름, 리처드 용재원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협연하면서 계속 큰 무대에서 호평을 받아온 분이죠. 오늘 박혜상 씨와는 또 어떤 호흡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자, 소프라노 박혜상은 미국, 유럽 등 세계 주요 오페라 무대는 물론이고요. 거장 구스타프 두다멜, 야닉 레제, 세긴 같은 세계적인 대가들과 협연하며 눈부신 활약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다 보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1년 중에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요?
1: 제가 정확하게 이렇게 세보지는 않는데요. 네. 그래도 또 아무래도 한국에 있고 부모님도 여기 계시니까 자주 찾아뵈려고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그런 건 있죠.
0: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한국에 연주 있을 때마다 들어오는 것 같아서.
1: 네, 맞아요. 예. 네, 한국에 연주 있을 때는 꼭 들어오고 보통 연주 때 들어와서 조금 뭐 며칠 더 머물면서 부모님 찾아뵙고

0: 어떻습니까?
1: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노래를 이렇게 이곳저곳에서 부르면서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또 다른 문화들 체험해보고 그러는 거는 저한테는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고 가끔씩 놀라요. 아, 내가 되게 평범한 사람인데 이런 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아름다운 음악을 이렇게 같이 할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영광스럽고, 그래서 집이 없이 살아도 또그 나름의 매력을 느끼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0: 그렇군요. 자,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된 지금 그첫 시작이 궁금한데요. 어릴 적 어머니가 목욕탕에 못 데려갈 정도로 목청이 컸다고 합니다. 사실입니까?
1: 네, 사실이에요. 워낙에 이제 목욕탕이 울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욕탕에 가면은 울기 시작하면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이제 눈치를 주고 이래서 어머니가 이제 때도 제대로 못 미시고 막 나오시고 그럼 바나나 우유 먹여주시고. 근데 전 사우나를 워낙 좋아해서 여태까지 한국 와서 아직 못 갔는데 오늘도 엄마랑 같이 갈 예정이거든요.
0: 아,
1: I'm so
0: 그렇습니까?
1: looking forward to it. 너무 가고 싶어요.
0: 이 성악가 목에도 사우나가 좋죠.
1: 아, 저는 너무 모르겠어요. 뭐 아무래도 습기가 있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제 몸이 너무 좋아해요.
0: 그렇군요. 어떻게 성악가를 꿈꾸게 됐을까요?
1: 이것도 아무래도 엄마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은데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저를 임신하셨을 때 제가 엄마가 음악을 들으실 때마다 배를 이렇게 쳤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노래를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노래를 하게 됐고 이제 10년 정도 합창단에 있으면서 제가 얼마나 노래를 좋아하는지 깨닫게 되면서 차분히 시작하게 됐죠.
0: 알겠습니다. 미국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무대 데뷔 이후 국제적으로 박혜상이라는 이름을 각인시킨 건 플라시도 도밍고가 주최한 오페랄리아 국제 콩쿠르 무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벌써 11년 전, 2015년의 일입니다.
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0: 와,
1: 네? 11년 전이요?
0: 11년 전이에요.
1: 저는 엊그제 일처럼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0: 그때 무대 떠올리면 어때요?
1: 너무 생생해요. 그 당시에 영국에서 있었는데, 호텔 주어진 데에서 잤는데, 제일 많이 생각나는 건 그때 베드버그를 물려가지고,
0: 어허.
1: 온몸이 다 너무 가려워가지고, 뻑뻑 긁으면서 노래했던 기억도 나고, 네, 아, 너무 오래됐네요. 생각해요. 저는 한 1, 2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 5, 6년 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0: 그만큼 바쁘게 연주하고
1: 아휴.
0: 다녔다라는 증명입니다.
1: 네.
0: 와. 자, 그러고 보니 플라시도 도밍고와 레안했을 때 함께 두 분이 무대에서 이중창을 불렀잖아요. 도밍고와의 첫 만남은 한 편의 영화 같았다라고 이야기했다면서요.
1: 첫 만남인지 두 번째 만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오페랄리아 컴페티션에서 처음 제대로 인사를 했고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매트 영화 티스트에 있었을 때 연주하러 오시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전
0: 어허.
1: 그렇게는 봤었는데 이제
0: 네.
1: 개인적으로 인사했던 거는 코펜트 가든 바깥에 이제 스테이지 백스테이지를 제가 이제 그쪽으로 리허설 하러 가는데 제가 그 당시에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0: 예.
1: 있었거든요. 콩쿠르에서 꼭 이겨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청바지 예쁜 거 사입으라고 그러셨거든요.
0: 플라시도 도밍고가
1: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그때 이후부터 이제 저를 보실 때마다 제가 또 사라수엘라 상을 받아가지고 그 스페니쉬 상을 받아가지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No sé qué siento aquí 이런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트에서 만날 때나 아니면 저를 이제 저랑 같이 연주를 좀몇번 했었으니까 그때 이제 볼 때마다 멀리서 그렇게 노래 부르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No sé qué siento 하면서 청바지를 이렇게 보세요. 옷을 사입었다고.
0: 그 플라시도 도밍고가 이게 패션인 줄 몰랐군요. 아, 흥미롭습니다. 자, 세계적인 클래식 페스티벌이죠.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BBC 프롬스 무대에 이어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도 큰 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에딘버러 국제 페스티벌은 더 각별하게 느끼고 있다면서요.
1: 에딘버러 페스티벌은 제가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도 계속 매년 초대를 받아서 가고 있는데 거기는 정말 여기 한국으로 따지면 통영음악제 같은 느낌이거든요. 근데 음악뿐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모든 아트, 뭐 연극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다 모여가지고 정말 화려한 축제를 펼쳐요. 그래서 에딘버러라는 도시 전체가 예술로 들끓는 그런 시기가 8월 달에, 7월 달, 8월 달에 있는.

0: 근데 거기 가면 진짜 살아있는 걸 많이 느껴요. 음악이 살아있고 오는 그 연주자들의 그 수준도 너무너무 세계 최고의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저도 공연 가서 구경하고 보고 영감 받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에요. 거기 갈 때마다.
1: 아, 매년 참여하고 있습니까?
0: 네, 매년 참여하고 있어요.
1: 네. 지난해 리사이틀에서도 그렇고 익숙한 작품들에만 머무르지 않고 새롭고 낯선 음악을 발굴하는 데도 적극적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짤때 신경 쓰는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0: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좋아하는 곡들을 나열하는 거는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세계와 흐름을 연결시키는 것, 그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리사이틀 프로그램 만들 때는 각각의 곡이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곡과 곡 사이의 느낌이 어떻고 연결감이 어떤지, 그래서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생각하고요. 또 아무래도 성악가는 목, 그리고 몸 자체가 악기이기 때문에 제가 숨 쉬는 흐름과, 그것들을 너무 많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 흐름 속에서, 숨의 흐름 속에서 잘 나열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상하려고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편이에요.
1: 그렇군요. 김민희님, 세상에 너무 밝고 털털하고 명랑한 소프라노 박혜상님 보내주셨습니다. 안정숙님, 에딘버러 페스티벌에 해마다 초청받는 박혜상, 자랑스럽습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케스트라 협연 리허설 장면을 보면 그 표정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찌 보면 수많은 연주자들과 호흡을 맞추는 게 에너지를 꽤 요하는 일이라 또 힘들다면 힘들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업하는 느끼는 가장 큰 즐거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0: 음악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그냥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그냥 음악을 듣기 시작하면 물론 막 여행하면서 피곤하고 뭐 몸이 젯렉이 다 오버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리허설과 이런 거 하는 거는 고될 수 있는데, 일단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면 잠깐 다른 세상으로 초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 물론 여기 재현 씨도 느끼겠지만 저희가 진짜 행운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힘든 거잘못 느끼겠어요.
1: 와, 오히려 이렇게 음악이 나오면 스트레스 받는 음악들도 꽤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아주, 아주 아주 흥미롭고 또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음악이 나오는 순간 나는 다른 세계로 초청받은 것 같아서 그저 행복하다.
0: 네.
1: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탄대로만 걸어왔을 것 같지만, 박혜상 씨에게도 슬럼프라고 할 만한 순간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떤 순간이었는지, 또 어떻게 극복했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0: 저는 슬럼프는 항상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늘 같이 가는 제 동행자라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물론 이제 정경 씨도 음악을 하시니까, 그리고 성악가니까 저희들이 악기가 얼마나 vulnerable하고 그런지 아시잖아요. 항상 완벽한 건 없고, 평생 동안, 그리고 우린 한국인이니까, 이탈리아 곡이든 프랑스 가곡이든, 뭐, 프랑스 곡이든, 독일이든, 러시아어든, 영어든, 뭐, 체코어가 됐든, 평생 저희가 알수 없는 언어를 공부하면서 그런 곡들을 저희들이 이제 노래를 해야 되고, 무대에 서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다만 사랑한다는 이유로 저희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늘 평생 그 한계는 부딪힐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부족한 마음이 많이 들고, 특히나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제가 오늘도 노래를 부르겠지만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같이에 나오는 첫 대사가 섭섭하게 섭섭하게라는 가사로 시작을 하잖아요.
1: 네.
0: 섭섭하다라는 말은 진짜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어려운데 영어로는 더 트랜슬레이션이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외국에서 그런 언어들이 외국 언어도 정말 많을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제가 다음번에 부를 데스콘솔라도라는 뜻은 이렇게 말로 표현이 잘안 되지만 굳이 해석을 하면 위로를 받을 수 없는 소리라는 뜻인데 그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독일어도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것 중에서 이렇게 껴안다라는, 저는 트랜슬레이션을 껴안다라고 찾았는데, 그냥 껴안는 게 아니라 두 손이 나를 포개가지고 감싸안는, 그렇게 독일 사람들은 그렇게 느끼는데, 제가 사전으로 찾으면 그 이상을 못
1: 한계가
0: 찾잖아요.
1: 있죠.
0: 그래서 슬럼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늘 부족한 것을 인지하지만 항상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 슬럼프가 왔을 때 뭔가 힘들어하기보다는 친구로 생각하면서 부족함을 더욱더 찾아가겠다.
0: 동반자.

0: 아미치네요.
1: 아미치.
0: 아미치. 아, 친구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앨범 리스트 숨을 준비할 때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다녀왔다고요?
1: 네.
0: 와.
1: 네, 제가 그거는 이제 저희 엄마의 오랜 꿈이기도 했었고, 근데 네. 이제 저 엄마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실 수 있을까 하면서 내가 한번 대신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리고 앨범을 준비하면서 그때 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약간 meditation, profound, sacred한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돌아보고 싶었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숨이라는 앨범을 낼 때는 조금 죽음이란 게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을 때였거든요. 팬데믹 때였기도 했고 그래서 순례길을 좀 오랫동안 걸었죠. 하루에 한 20km에서 30km 사이를 이렇게 업앤다운 산이 있으면 조금 덜 가고 평지면 조금 더 가고 그래서 아침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저녁 6시 7시까지 걷고 잠자고 일어나고 또 걷고 너무 좋았어요. 너무 너무 많이 배웠어요.
0: 그 순례길을 다녀오고 나서 앨범 숨 준비할 때좀 도움이 됐습니까?
1: 너무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저는 되게 작은 사람이고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은 바뀔 수 있구나 이것도 또 많이 배웠고 이게 어떤 말이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마음 먹는 대로 제가 원하면 갑자기 바람이 부는 것 같아요. 오늘 재원 씨랑 리허설 하고서 밖에서 이제 대기실에서 기다렸는데 재원 씨가 4, 5시간만 주무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직접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신다고.
2: 아, 그냥 어디서 이렇게 이렇게 주워 들은 거였는데,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자도 아침 일어나면서, 아, 정말 푹 잤다. 이렇게 스스로 말하고 일어나면은 이렇게 뇌가 이렇게 당해가지고, 진짜로 몸이 정말 안 피곤하고 그렇더라고. 근데 저는 작게 자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아까 리허설 그 대기실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정말 조금 자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잠깐 다시 한번 생각이 되었는데, 저는 항상 그냥 일어나면서, 아, 정말 잘 잤다.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항상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자도 좀 이렇게 덜
1: 네.
2: 피곤하다라는, 네, 걸 많이 느꼈어요.
1: 그런 것들 전 순례길에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가 내 인생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를 계속 트레이닝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순례길에서 되게 많이 느꼈어요.
0: 원래도 긍정적이었지만 다녀오고 나서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타고난 성량의 섬세한 감성 표현, 화려한 무대 매너까지 그야말로 이 시대 프리마돈나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스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1: 저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노래도 잘 못한다고 생각하고,
0: 그래요.
1: 그래서, 그냥 계속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노력하고,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베스트, 헌드레드를 위해서, 헌드레드의 execution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연습하고 도전하지만, 무대에서는 그 누구도 완벽하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겸손함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조금씩 발전하는 그런 성악가가 되려고 애를 쓰죠.
0: 아, 인상적입니다. 무대에서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 자, 4054님. 우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소프라노 박혜상 씨가 나오신 것도 반가운데, 개인적으로 상대 연주자와의 호흡을 가장 잘 맞춘다고 생각하는 문재현 님이 함께 하신다니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기대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아, 두 분의 연주를 많은 분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라이브 연주를 청해드릴 시간인데요. 첫 번째 곡, 어떤 곡 준비해 주셨을까요?
1: 구아스타비노의 장미와 버드나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7월 14일날 예술전당에서 문재현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리사이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곡이기도 해요.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라고도 불렸던 이 작곡가는 저한테 되게 특별한데 제가 아르헨티나에서의 순간들이 되게 좋은 기억들이 많고 또 테아트로 콜론에서도 두 번째 앨범을 발매했을 때 리사이틀로 오프닝을 했어 그 앨범을 릴리즈 어나운스를 한 기억도 있고 지금 또 이제 테아트로 콜론을 돌아가고 그래서 아르헨티나나 아니면 스페인 뮤직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이번에

0: 아티스트 가곡들이랑 그리고 이 작곡가 곡과 한국 가곡 이렇게 만나서 되게 낯설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 그런 리사이틀을 좀 꾸밀 예정이에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자, 연주로에서 두분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준비하는 동안 제가 곡소리를 좀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준 것처럼 아르헨티나의 슈베르트로 불리는 카를로스 쿠아스피타노의 장미와 버드나무는 남미 가곡 가운데 특히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입니다. 장미와 버드나무 두 가지 상징을 통해 사랑과 이별, 그리고 기다림과 상실의 감정을 한 편의 시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준비됐을까요?
0: 네.
1: 네. 쿠아스타비노의 라로사 이알 사우세, 장미와 버드나무, 소프라노 박혜상, 피아니스트 문지연의 협연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퀘스타 비너의 라로사 이엘 사우세, 장미와 버드나무, 소프라노 박혜상, 피아니스트 문재원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와, 이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랑 또 방송에서 노래하는 거 느낌이 좀 다르죠?
1: 네.
0: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1: 아, 아니에요. 전혀. 저 혼자 노래하는 거 좋아해요.
0: 그 인상적인 건 곡이 맞추고 나서 집중하는 시간도 아주 멋있습니다.
1: 아.
0: 오랜 시간 동안 네. 곡의 여운과 작곡과 만나는 시간 네.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자, 앞서 들려주신 곡 장미와 버드나무는 7월에 준비하고 있는 리사이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만날 수 있는 곡인데 이번에 아주 특별한 테마 공연을 준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1: 이번에 14일 예술전당에서 콘서트홀에서 독창적인 가곡 리사이틀 한국 가곡 연대기 노래로 맺은 인연이라는 제목으로 리사이틀을 준비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한국 가곡 제가 이제 외국에서 이제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정경 씨도 그러셨겠지만 멋있는 건물들을 보거나 아니면 뮤지엄을 가거나 그럴 때마다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막 와, 패시네이티드 되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 시기에 한국은 어땠을까 이런 고민을 조금 한 번씩 해보지 않나요? 저는 되게 많이 했거든요.
0: 그렇죠. 우린 또 사계절이 뚜렷하니까
1: 네.
0: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 발휘되죠.
1: 네네. 예. 그래서 제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어떤 음악을 들었었고 어떤 감정을 가졌었고 사람들이 어떤 마인드로 살았을까 막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가지고 연결을 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었어요.
0: 네.
1: 그래서 이번에 한국 가곡 1200년 전에 신라시대의 향가부터 그리고 모던 음악까지의 한국 가곡을 쭉 연대로 쭉 리스트를 뽑으면서 그 시기에 맞는 서양 곡들은 어땠는지 그걸 좀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고
0: 네.
1: 서양 가곡은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감정이 정교하고 입체적이고 그런 것들을 되게 발전시키는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반면에 한국 가곡은 제가 부를 때마다 감정을 굳이 다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남겨두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만나지는 그런 숨결과 침묵 사이에서의 전달되는 그런 감정이 서양 음악과 만났을 땐 어떨까? 그래서 재원 씨가 피아노로 받쳐주시고 그리고 제 생각에 가장 사람 휴먼 보이스에 가장 닿는 서양 악기 두 개. 서양 악기 하나, 동양 악기 하나. 대금과 첼로 이렇게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번 짜봤어요.
0: 어우, 색다른 또 구성입니다.
1: 네.
0: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양 가곡뿐만 아니라 신라 향가에서 판소리까지 아우르는 그야말로 시대를 넘나드는 구성으로 이번에 짜본 건데요. 악기 구성이 그러면 피아노, 대금, 첼리스트, 성악 이렇게 총 네 악기가 나오는 겁니까?
1: 네, 맞습니다.
0: 아, 다시 한번 날짜 말씀드리고 7월 달이죠?
1: 네.
0: 7월 14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여러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협연자로 함께할 피아니스트 문재원의 이야기도 듣고 싶은데요. 이 동생 악기의 만남, 색다른 경험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처음 이제 대금과 맞춰보는 거예요.
0: 네.
2: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피아노랑 이, 한 번도 제가 이렇게 함께 해보지 않은 악기와 제가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믹스가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첫 리허설을 해보고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요.
0: 네.
2: 그 다음에, 그냥 제가 좀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게 알아서 잘 해주시는구나 하면서 오히려 돋보이더라고요. 그래서
0: 그렇습니까?
2: 예, 피아노보다 이렇게 좀 더 돋보이는 건 되게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피아노 워낙 악기가 세다 보니까
0: 예, 예.
2: 근데 이제 너무 매력적이고 그 와중에 또 이제 첼로까지 그렇게 베이스나 이렇게 좀 예쁜 선율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0: 우리 문재원 선생님은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모든 악기와의 협업이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2: 아, 그런가요? 제가 그냥 너무 다양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또 약간 이것저것에 관심이 되게 많아가지고 악기도 그런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성악이나 뭐 이렇게 바이올린 이렇게만 한 곳에만 집중하지는 않고 좀 이렇게 다양한 걸 좋아해가지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0: 기대가 됩니다. 자, 9310님 성악가들은 신이 특별히 선택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로 노래하시는 모습 부단히 연습하신다는 말씀도 노래만큼 감동입니다. 매우 행복한 시간입니다. 보내주셨고요. 김은영님, 재작년 가르니에서 박회상님인 줄도 모르고 본 코즈판 투트에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조용히 응원하는 팬이 되었습니다.
1: 너무 좋아요. 조용히. 너무 감사합니다.
0: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으면 지금 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주셨겠습니다. 네. 김은영님 고맙습니다. 오미셀님, 네. 그런데요 박회상님 너무하시네요. 목소리, 외모, 지성까지 다 가지고 계신 듯.
1: 아니에요. 아니에요.
0: 아닙니까?
1: 저, 네, 아니에요.
0: 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1: 감사합니다.
0: 자, 고맙습니다. 자, 수여초대서 오늘 모신 초대서님 소프라노 박혜상 씨입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궁금한 점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EBS 라디오 풀 반디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오페라 무대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우리 가곡과 민요를 꾸준히 레퍼토리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가곡에 대한 박혜상의 각별한 애정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요. 도이치 그라모폰 레이블 역사상 최초로 한국 가곡을 정식 앨범에 수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곡이 들어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제가 첫 번째 앨범 I Am Hera라는 앨범에서

0: 그 연꽃 만나러 가는 바람,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 같이 하고 나훈영쌤의 10편, 23편 두 곡을 수록곡으로 넣었고요. Breath에서는 우효원 선생님의 어이가리라는 곡을 넣었습니다.
1: 와, 대단합니다. 이 그라모폰에서도 좋아하죠?
0: 너무 좋아하시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성악가가 저는 이제 한국 가곡을 부를 때 가장 나다워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저희가
1: 네.
0: 어떤 영혼을 가지고 노래하는지가 어떤 사람은 정말 노래를 잘하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가슴으로 닿진 않고 와우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막 잘하진 않지만 영혼으로 진심을 다해서 부르니까 가슴으로 소리가 닿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귀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마음에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한국 가곡을 불렀을 때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는 되게 마음으로 저를 기억해 주시는 것 같았었어요.
1: 그렇군요. 자,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 이렇게 널리 알린 건데요.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기획 단계에는 분명히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텐데 어려움은 없었는지 혹은 현지 녹음 스태프들의 반응도 어땠는지 다시 한번 궁금합니다.
0: 그 한국 가곡을 다시 한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한국 가곡에서는 되게 절제된 슬픔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되게 담담한 따뜻함도 있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그런 고요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솔직히 저의 솔직한 제 감정을 만날 때 단순히 제가 한국인이어서가 아니라 되게 가장 꾸밈 없는 자연스러운 상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음악을 막 억지로 해석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유기적으로 흐르는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다들 너무 네, 즐거워했었어요. 저도 너무 행복했었고.
1: 알겠습니다. 유영규님, 박혜상님, 연주도 대화도 드라마틱한 분위기가 풍부하게 전달됩니다. 보내주셨고요. 김미라님, 내면의 아름다움이 목소리로 예쁜 얼굴로 스며들었나 봐요. 아름다운 노래 감사합니다. 김미애님, 어머, 박혜상님이 나오셨네요. 헤라 앨범에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을 듣고 그때부터 팬이었어요. 밀라논나 채널에서도 뵈서 좋았는데 정클클에서 만날 수 있어 기쁩니다.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0: 아,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가지고.
1: 자,
0: 네.
1: 이번에는 우리가 기다리던 그곡 아닙니까? 어떤 곡 라이브로 해주십니까?
0: 네, 아까 말씀드렸던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자, 두분 무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곡 소개를 좀더 해드릴게요. 자, 방금 언급해주신 대로 박혜상의 도이치 그라모폰 데뷔 앨범 I Am Hera에 수록된 곡이죠. 서정주의 시 작곡가 김주원이 곡을 붙인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는 한국적인 서정성이 잘 살아있는 현대 가곡입니다. 절제된 선율 안에 한국어 특유의 여운과 호흡이 섬세하게 살아나는 곡이기도 합니다. 준비됐을까요? 서정주 시 김주원 곡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 피아니스트 문지원의 연주로 들려드립니다.

0: 브라바, 서정주 씨, 김주영국, 영권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소프라노 박혜상, 피아니스트 문재환의 협연을 여러분 감상하셨습니다. 이동일님, 아, 피아노 소리가 연꽃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에요. 빗방울 머금은 아름다운 목소리가 바람되어 귀에 감기네요. 행복해요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소프라노 박혜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곡에 몰입하는 힘이 대단하다고 느껴집니다. 이 곡 속으로 단숨에 빠져들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을까요?
1: 저는 무대에 들어가기 전에 되게 떨려 하거든요. 근데 이제 힐을 신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에 제가 여기 앞에 뭐냐 발에 뼈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스프레이를 꼭 뿌려요. 너밍 스프레이, 그 마비시키는 거. 네.

0: 그래야지 하이힐을 신으면 좀 아프니까. 그걸 이제 딱 신고 문이 열리고 들어가는 순간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확 쉬는 느낌이 들고, 뭔가, 다른 세계로 잠깐 갔다 오는 느낌인데, 저라는 존재는 여전히 존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제 영혼이 이렇게 잠깐 자리를 비우고, 어떤 다른 영혼이 제 몸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나 말을 제 몸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빠져들려고 빠져들었던 것도 아니고, 뭔가 그거를 연구한 거나 공부한 것도 아닌데, 그냥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에는, 저를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좋아요. 제가 제 자신이 아닐 때. 그러면 좀 제가 너무 제 이고가 많거나 내 자신을 너무 제가 볼때 오히려 전더 떨리거든요. 근데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떨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1: 박해상으로 무대에 서면 떨릴 수 있는데, 박해상이 아닌 다른, 한마디로 그 작곡가와 만날 수 있는 다른 개체가 돼서 무대에 나가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다. 그리고 좀 놀라운 점이, 저는 그 곡에 들어갔을 때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스프레이를 뿌릴 때부터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무대에서 걸어 나갈 때부터.
0: 네, 걸어 나가면서부터. 네, 걸어 나가면서부터. 음악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걸어 나갈 때부터.
1: 자, 조금 늦게 감상평이 온게 있는데, 4658님, 오, 눈물이 계속 나요 보내주셨습니다. 김미라님, 올 봄에 돌아가신 엄마 생각에 가슴이 저며요. 폭풍 눈물이 보내주셨습니다.
0: 아이고, 명복을 빕니다.
1: 네. 이 한국 가곡이 가지고 있는 한의 힘이 있죠.
0: 너무 있죠. 그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는, 정말 우리나라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정말 너무 감사해요. 저희가 이 시대에 이렇게 편하게 살수 있는 것도 다 옛날 조상들이 열심히 열심히 살아줬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정말 제 친구도 이렇게 와 있지만, 외국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오고, 한국을 보면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렇게 정신없이 사람들이 다니는데 모든 게다 클린하고 사람들이 예의 바르고 뭔가 시스템이 대단하다고 많이들 느껴요. 근데 저희 나라가 국제은행이 돈을 빌려주지 않을 만큼 정말 가난한 나라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한국민속박물관도 갔다 왔는데 심지어 1930년도까지만 해도 갓 쓰고 다닌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거리는 사진들을 제가 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오기까지 너무 많은 분들이 열심히 열심히 일해주고 힘과 눈물과 피와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저희의 지금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결코 Don't take it for granted. 뭐라고 해야 될지 한국말로 잘 모르겠는데 거저 누리지 말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안에는 사실은 고된 한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늘 참 지친다 삶이 그런 약간 정서가 아무래도 남아 있고 또 그렇게 저도 배웠기 때문에 제 안에도 지금도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는 없는데도 자꾸만 저를 스스로 채찍질하고 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칭찬해줘도 되는데 계속 너는 부족해, 너는 부족해, 더 열심히 해야지. 저를 계속 이렇게 채찍하는 거 보면서 아, 우리 민족의 정서가 아무래도 그런 것과 많이 닮아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럴수록 아픈 거죠, 사실 한이라는 것은.
1: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국 가곡 부를 때그 한국의 한도 표현하지만 박해상의 한국 가곡에는 감사함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음악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소리, 테크닉, 음악적 감수성 모두가 중요하지만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모든 걸 통합하는 건 감사함이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의미였는지 구체적으로 좀 물어봐도 될까요?
0: 제가 생각했을 때딱이세 개가 있으면 레전드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목소리, 그거는 하늘에서 주신 거니까 바뀌지가 않는 목소리의 컬러를
1: 네.
0: 저는 말하는 거고요. 근데 선생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정경 선생님은 목소리의 컬러가 너무 감사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계시고.
1: 알겠습니다.
0: 그리고 두 번째는 테크닉. 테크닉이 좋아야 되고, 또세 번째는 음악성, 뮤지컬리티, 프레이즈를 어떻게 하는지.

0: 그래서 이세개 중에서 두 개만 있어도 어느 정도 성공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테크닉이 좋고 목소리가 예쁘다. 그러면 음악적으로 음악성이 막 없어도 어느 정도는 갈수 있는 것 같고, 음악적인 음악성이 있고 목소리 컬러가 예쁘면 테크닉이 조금 없어도 어느 정도는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한계에는 부딪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도, 한 3, 40대까지는 가도 그걸 더 롱런 하고 더 오랫동안 노래를 하려면 이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는 거고, 테크닉적인 부분도 그렇고 음악적인 부분도 계속해서 코칭을 받고 계속 어떻게 하면 조금 더이 언어를 이해할 수 있을까 노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제가 옛날에 교회 다녔을 때 성가대 이제 분들 이제 있으면은 성가대 단원분들이 노래를 정말 배우시지 않으셨는데도 정말 아름답거든요. 저는 그분들 노래 들으면은 그게 테크닉도 없고 컬러도 없고 음악성도 없는데 아름답거든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게 저희가 음악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힘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굳이 성악을 하지 않는다면, 정말 성공을 하거나, 성공도 사실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지만, 음악으로 커리어를 만들고 뭐 하지 않는 이상은 음악 안에서 그냥 충분히 감사함을 누리면서 사는 게 진짜 행운인 것 같고, 그래서 감사함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1: 아, 감사함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0: 아, 너무 좋죠.
1: 자, 알겠습니다. 이 성악가잖아요. 이 몸이 곡 악기입니다. 이 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소프라노 박혜상의 혹시 관리법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좀 말을 많이 안 하는 게 저는 좋고, 그리고 물 많이 먹고 잠잘 자고, 비행기 안에서는 마스크를 제가 최근에 한 팬데믹 때부터 끼기 시작했는데, 마스크에 코튼 그면 넣는 거 있잖아요.
1: 네.
0: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 물을 이렇게 적셔가지고 넣으면 좀 좋더라고요.
1: 예.
0: 그걸 좀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가끔씩 한국에 오면은 공연하기 전에 삼계탕이나 썰렁탕이나 뭐 그런 거 먹는 거 좋아하고,
1: 목에 좋은 음식 먹고.
0: 도라지도 먹고, 더덕도 먹고.
1: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예정된 스케줄 중 하나가 11월에는 오페라 작품으로 다시 한국 무대에 오를 예정이죠.
0: 네, 제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역할이에요. 미미 역할인데,
1: 아,
0: 라보엠.
1: 처음입니까?
0: 네, 처음이에요.
1: 와우.
0: 네, 와우예요. 저도 진짜 준비 많이 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전에도 사실 미미 역할이나 아니면 다른 역할들이 많이 제의가 들어왔었는데,
1: 예.
0: 준비가 된것 같지가 않아서 계속 미루다가 이번에는 한번 도전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좀 내봤어요.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이 역할이 저한테 되게 많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1: 7월에 리사이틀, 11월에는 오페라. 아, 한국 팬들이 아주 좋아할 것 같습니다.
0: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1: 자, 라보엠의 주역, 미미 역.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소프라노 박혜상에게 음악이란 무엇인지, 또 박혜상의 음악으로 위로받는 청취자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 혹시 있을까요?
0: 너무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좋아서 하는 거고, 제가 배우는 게 너무 즐거워서 음악을 계속 하는 거고, 저한테 음악은 끊임없이 도전할 수 있는 너무 좋은 도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을 할 때마다 얼마나 제가 더 겸손해지는지, 그리고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트랜센던, 뭐랄까, 이렇게 뭔가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너무 좋은 매개체고, 이 세상에 음악이 없다면 정말 너무너무 다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이 있는 게, 그리고 저한테 너무 가까이에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음악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너무 감사하고, 또 들어주시는 분들이 더 점점 깊어지네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고 또 그럴 거예요.
1: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하고픈 음원도 하나 가져오셨어요. 어떤 곡일까요?
0: While You Live라고

0: 제 도이치 그람폰 앨범 두 번째 브리스에 나오는 첫째 곡이에요. 제가 이거는 그 까미노를 걸으면서 그 순례길을 걸으면서 이제 어떻게 곡을 구성할까를 생각하다가 우연하게 비문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이킬로스의 비문인데 세이킬로스의 묘비명이 우리 현존하는 그 묘비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악보, 기보가 되어 있는 묘비명이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어요. While you live, live while you live, shine, no more grief at all. 살아있는 동안에 빛나라. 더 이상 결코 슬퍼하지 말아라. 결국 우리의 시간은 올 테니까. 라는 말인데, 이 사이클로스가 이 비문을 만들었을 때, 그 당시에 아내가 죽어가지고, 그 아내를 위한 비문을 쓴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한번 이렇게 인라인먼트가 온것 같아요. 되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아, 죽음이라는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 다음이 있고 우리에게 모두가 죽음이라는 걸 결국은 만나게 될 텐데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냐? 빛나야 된다. 아주 오래된 그 세이킬로스의 비문, 2세기, 1세기에 만들어진 그 비문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빛나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 시간이 올 때까지. 그런 마음에서 이 비문을 가사로 해서 제가 음정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루크 하월드라는 작곡가에게 작곡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으로 제 숨으로 시작하는 While You Live이라는 곡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 세계적인 소프라노 박혜상 씨와 함께했습니다. 바쁜 와중에서도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협연해주신 문지원 피아니스트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자, 너무 아쉽지만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보석처럼 빛나는 두 아티스트가 될 거라고 믿어 의심차고요. 정풀클에서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0: 감사합니다.
1: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두분 보내드리면서 박혜상 씨의 추천곡, 루크 하워드의 While You Live, 당신이 살아있을 동안, 소프라노 박혜상, 유엔 리더가 지휘하는 카를로 펠리체 극장, 오케스트라 연주로 듣겠습니다.

0: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빛나는 피부 아로셀에서 슈퍼콜라겐 마스크팩, 다시제 한방병원에서 소화에 도움을 주는 다시제 위쾌한, 당신을 빛나게 할 아이웨어 스파클 리서치에서 안경과 선글라스, 국립합창단의 보이스스 오브 솔러스 CD, 바리톤 정경의 스위치온 도서를 여러분께 보내드립니다.
1: 이번 주 초대권 선물입니다. 5월 30일 토요일 롯데 콘서트에서 열릴 함신익과 심포니송의 마스터스 시리즈 공연이 있습니다. 제2회 PCMF 평택실내악축제 6월 5일 금요일, 6월 6일 토요일 공연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예술의 전당 IBK 기업원의 챔버홀 김상진과 김규현 듀오 리사이틀이 있습니다. 오늘 수요 초대석의 주인공이죠. 7월 14일 화요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있을 소프라노 박혜상 리사이틀에 여러분 초대합니다. 관람 원하는 분들은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홈페이지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도 2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클래식 있는 풍경 정경이었습니다.

0: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1: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0: 국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그림책은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질릴 수가 없다. 나도 어린이들과 비슷한 이유로 그림책을 읽는다. 다만 나는 어른이므로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덧붙는데 바로 어린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이 아니라 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어린이를 알려면 어린이가 읽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이만큼 훌륭한 단서가 없다.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있다. 그에 비추어 요즘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반성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한다.

김소영 작가의 책 숨은 어린이 찾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지기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원 보이스 칠드런 합창단의 Try Everyth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창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소영 작가의 숨은 어린이 찾기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계시죠? 우리 예고도 올리고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소영 작가가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로 저도 김소영 작가님 책 처음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펼쳐서 읽을 때마다 정말 크게 뭔가 이렇게 꽝 울림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 책도 그랬습니다. 숨은 어린이 찾기 속에 등장한 귀한 어린이 그 그림책들의 목록을 따로 메모하느라도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이 김소영 작가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느껴져서 많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오시니까요.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미리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김은정님, 반짝! 김소영 작가님 기다려요 하셨고요. 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북카페에 온 이후로는 북카페에 직접 모신 적은 없고 우리가 북카페를 통해서 책을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나리님, 아, 김소영 작가님 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지금 호기심 또 설렘 기대감 갖고 계실 텐데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잠시 후 김소영 작가님이 오시면 이 북카페 에디션을 뭘 그리실지 질문도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 느끼실까봐 오시면 그냥 슬쩍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을 항상 받으시기도 하지만 초대 작가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제가요? 하시는데 또그 과정이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걸 그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지금 저도 2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혹시 김소영 작가님이 이거 그려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미리 북카페 에디션 후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흐린 날이에요. 8745 쓰시는 카페인님은 흐린 날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진짜 좀 흐립니다. 어제는 제가 장화까지 신고 와서 비 와야 되는데 했는데 비가 오긴 왔어요. 끝에. 뭐 굳이 장화까지 필요할 정도는 전혀 아니었던 그만큼의 비를. 사실 우산도 필요 없었을 수도 있을 그 정도였는데 아무튼 뭐 유용하게 네, 차림을 다 챙기면서 귀가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접는 우산만 혹시 몰라 챙겨왔고요. 이 흐린 날. 저도 뭐 차분해지는 기분이 좀 들어서 흐린 날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구름이 좀 이렇게 레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약간 이게 멍한가 자꾸 살피게 되는데요. 8745 쓰시는 카페이님은 흐린 날인데다가 게다가 막차라서 오전반임에도 버스에서 온전히 북카페와 함께하네요. 내일도요 하셨습니다. 참, 왜 흐린 날 운전하기 좋은지 궁금해하셨죠? 흐린 날이 눈이 덜 필요해요. 눈부심이 적군요. 한여름엔 덜 덥고요. 햇빛 쨍쨍한 날은 선글라스를 껴도 흐린 날

보다 눈이 더 피로하고요. 그림자 진 곳이나 터널에선 더 어둡고요. 아, 진짜 이거 기능적으로 햇빛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흐린 날을 좀 선호하시는 거, 이 버스 기사분들은 특히 좀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운전을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좀이 운전하시는 요 호젓한 느낌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막차라고 하시니까 북카페에 집중해 주시죠. 좋습니다. 에시드 하우스 킹즈의 This Heart is a Stone 그리고 레이업의 Who You Share It With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우리 흐린 날 좋아하는 그 카페인님 사연 있었잖아요. 들으시고, 운전을 하기 전부터 흐린 날을 좋아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갑자기 더 좋아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나도 어쩐지 흐린 날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운전하기 전부터. 근데 사연 들으니까, 내가 왜 흐린 날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더 확인받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다라는 사연이 다정합니다. 홍은식님, 그림책 좋아요. 예전에는 애들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읽었지만 요즘은 일부러 찾아보게 돼요. 예쁜 그림도 좋지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들도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림책. 이 김소영 작가님도요, 그 그림책 읽으면서 계속 좋은 것을 갱신하겠다는 그 결심을, 다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린이 책을 열심히 따라 읽는데도 가끔은 자칫하면 그 어린이 책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좋은 그림책 찾아 읽으면서 계속 좋은 감각, 그 좋은 마음을 갱신하기로 마음 먹는 이 어른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2부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에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그런데 망설임이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면도 있고 한데 이번 주는 좀이 좋은 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죠. 바로 읽어볼게요.

목표는 있으나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것은 망설임이다.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이 문장에는 카프카 자신이 평생을 품어온 삶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망설임 뿐이라는 듯. 카프카 작품 속 인물들은 어느 아침 벌레로 변해 있거나 영문도 모른 채 체포당하고 누명을 쓰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저하고 불안해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그들을 만들어낸 카프카 자신을 닮았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915년. 하지만 작품이 완성된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인 1912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친구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그의 열렬한 팬이자 친구인 소설가 막스 브로트는 출판 편집자인 쿠르트 볼프에게 충격적인 작품의 존재를 알렸고 역시나 카프카의 비상함을 알고 있던 볼프는 원고를 보내달라 요청했죠. 하지만 카프카는 망설였습니다. 그 시간이 꼬박 3년이나 걸렸습니다. 카프카의 삶은 모든 순간이 망설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턱시도 하나 맞추는 일에도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앞에서도 주저했죠.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 전체에 대해 그런 회의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혹시 모를 죽음에 대비해 두 번의 유언을 작성합니다. 이 유언에서 카프카는 책으로 출간된 것을 제외한

모든 글을 다 찾아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막스 브로트에게 보냅니다. 브로트는 친구가 죽은 뒤 유언을 발견했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카프카의 마지막 부탁은 완벽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부탁과는 정확히 반대로 그의 모든 미발표 작품들, 일기와 편지까지도 편집 출간하면서 카프카의 문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정을 쏟았으니까요. 애초에 카프카의 유언은 수신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카프카 작품의 열혈 독자이자 평생 카프카 곁에서 출간을 독촉했던 사람.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이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이가 브로트였으니까요. 어쩌면 카프카는 절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으로 브로트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은 하지 못했던 일을 브로트는 망설임 없이 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망설임이란 장애물 앞에 서성거렸을 카프카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프란츠 카프카의 망설임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와, 이 지금 동료 소설가, 이제 믿을 만한 친구, 이제 평생 그 카프카의 팬이었던 막스 브로트가 이 원고 너무 좋다 하면서 예, 출판 편집자에게 이 원고 소식을 알리고 바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뒤로도 3년간을 망설였다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3년을 망설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카프카의 망설임, 이 자신의 죽음 이후로도 이어지는 거죠. 유언을 아예 이 친구인 이 막스 브로트에게 모든 원고는 불태워달라. 나의 원고, 그리고 출간된 책도 중세를 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든 흔적을 다 없애고 싶었던 것일까? 이 카프카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독자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죠. 특히 후대의 독자 입장에서는, 이 막스 브로트가, 아, 이 카프카는 내가, 자신의 그 유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나의 캐릭터 파악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거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서, 아, 모조리 다. 우리가 카프카의 일기까지도 다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공개를 한 거죠. 독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카프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도 조금 전알 것도 같기도 합니다. 이 약간 그 망설임 끝에는 이제 자신이 살아 있었을 때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글이라고 하는 세계를 자신의 부재 이후에 그것이 막 돌아다니도록 두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거 어떤 건지 좀알 것도 같아요.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는 아, 이 막스 브로트가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 책을 이렇게 다 출간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임, 아, 우리 어제 햄릿의 망설임도 만나봤고, 오늘도 카프카의 망설임도 만나보고 있고 하는데,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망설임이라는 것이 새삼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요. 망설이는 시간 동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내 안에서 엄청난 폭풍 같은 것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것 같아요. 이서우님, 카프카식 망설임처럼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인데 매번 망설이다 기회를 놓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주식 이야기, 그죠? 주식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아,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나서 놓치는 경험도 들어보기도 했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진짜? 저처럼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3년 넘게 잊고 있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까먹는 게 편해요, 차라리. 아예 그냥 잊어버리거나, 묻어둔다. 이거. 아니면 진짜 재빨리 활동을 하시거나. 지금 우리 카페인분 혹시 다 주식 지금 거래 중이신가요, 혹시? 지금 갑자기 지금 약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제가 지금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있는데 사연이 오늘 되게 드물게 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다 주식 거래하시네. 우리 카페인님들 혹시 지금 그러느라 바쁘신 건가요? 타이밍 어떤 거 하고 계실까요? 지금 무엇을 하시길래 모두가 다 지금 완전히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이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금 창이 멈췄나 싶을 정도로 자꾸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이 폐일 것 같아요. 이 터치패드가. 진짜 멈춘 거 아닐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연이 없지? 그리고 어제 왜 오늘 꽃사진 보내주시기로 했던 우리 카페인님도 계시잖아요. 태연님, 저 지금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데 왜안 보내주세요? 우리 오늘 북카페 연겁니다. 까먹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2부에 갑자기 출몰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것도 좋지만 1부부터 지금 귀 열어두고 계시다면, 아, 여기 지금 북카페 수뇌부 또 카페지기, 아, 뭐지? 오시는 길에 혹시 뭐 길이 어떻게 된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오시는 길이 지금 편안한 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무얼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화님, 모두 모두 망설이고 계시나 봐요. 사연 보내는 거를? 설마요. 사연
사연 보내는 걸왜 망설이세요? 그냥 반짝하고 보내면 되죠. 오늘 너무 바쁜데 그냥 여기 있습니다. 반짝 혹은 초성만 보내도 됩니다. 비읍 쌍지읒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하지 않도록 시스템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진짜로 지금 김지희님 방금 증권 커뮤니티 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깜놀 하셨습니다. 네. 승성님, 하승성님, 크크크, 오늘따라 바빠요. 하셨고요. 장영은님, 저 여기 있어요. 헤헤헤. 하셨고요. 네. 지금 김수정님, 잘 듣고 있어요. 키득키득 하셨습니다. 귀만 열어두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 계시는지, 그래도 에헴 하고 이렇게 기침이라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혁오의 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북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우리 카페인님이 갑자기 많이 미물처럼 밀려 들어오셨습니다. 아, 다 듣고 계셨군요. 제가 혹시나 우리 반디 시스템이 또 지금 뭔가 반디가 지쳤나? 아니,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살짝 궁금한 마음에 아, 이렇게 여쭤봤죠. 쿡쿡 찌르는 셈이죠? 그랬더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와, 어떻게 하고 계시면서 지금 듣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근영님, 애타게 부르셔서 왔어요. 오늘도 듣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하셨고요. 네. 이정경님, 아가 모유수유 하면서 들어요. 오늘 43일 된 아가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또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네요. 북카페. 이렇게 사연 소개로. 그리고 698이 쓰시는 카페인님, 아, 북카페 들으면서 주식창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박정현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셨습니다. 3637이 쓰시는 카페인님, 에어컨 청소기사님이 좀 일찍 오신 데서 부랴부랴 정리 중이에요. 볼륨 크게 해놓고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아, 우리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일상사가 다 보여요. 네. 안정흠님. 너무 오랜만에 북카페 듣는데 여전히 좋은걸요? 오늘 혼밥하게 되어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북카페 들으니 점심시간이 여유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이은혜님, 거제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비가 멈췄다가 내리는 중입니다. 저도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송경진님, 에헴 기침 하셨습니다. 이민경님 첫 반디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민경님 반갑습니다. 정영혜님 꽃시장 다녀와서 꽃을 다듬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반짝 인사하신다고요. 아, 너무너무 첫 만남들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남도요. 강주민님은 구출해주는 나를 구출해주는 축으로 북카페를 꼽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는 왜 오늘은 태어나신 분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항상 소개를 시간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왜 생일 축하 사연도 신청도 없지? 의아하다. 누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김진아님 셀프 생축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첫 톡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말 축하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8008 쓰시는 카페님도 이제 막 주차하고 글 올립니다. 고님이 오늘따라 사연이 없다고 하니 더 빨리 보내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주차하시고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8008 80년생 혜정입니다 하시면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주셔요.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 사연이 갑자기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두 분 축하드릴게요. 진아야 생일 축하해. 첫 톡이 또 셀프 생일 축하 이 신청 사연이니까 더 반갑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누가 태어난 분이 없나 기다리고 있었어. 진아가 태어났구나.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고 자주자주 만나. 그리고 아까 80년생 혜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혜정아 나랑 동갑이야. 아, 80년 참 우리 이 여름 이제 오는 여름 지기 좋은 나이잖아. 우리 뭐 마지막 여름인 것처럼 매해 아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 그렇게 다 이렇게 불태우듯이 아 귀하게 살아보자. 혜정아 오늘 생일 축하하고 더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 진아와 혜정의 생일 이렇게 축하도 전달해봤습니다. 예, 사연이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또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급히 좀 가볼게요. 아 읽기의 기쁨 시간이죠.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식물과 함께 쓰는 나무의사 다이어리 황금비 작가의 숲으로 출근합니다 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책이고요.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가보신 분 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황금비 작가

가 그곳의 나무 의사 가드너입니다. 기자 생활을 먼저 하셨는데 마음 시끄러울 때마다 공원, 궁궐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항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책에 천리포 수목원의 17,000여 분류군의 식물 가운데 극히 일부인 33종의 식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부터 만나보시죠.

수목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목원은 1년 중 어느 시기가 가장 아름답냐는 질문이다. 대부분은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와서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면 좋다고 정석처럼 대답하는 편이지만 굳이 내 취향을 반영해 특정한 시점을 꼽는다면 정해진 답은 있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나무에 새순이 나기 시작하는 아주 잠깐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지 끝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 그래서 시야 전체가 마치 초록빛 필터가 쓰인 카메라 화면이나 연두빛 물감에 젖은 수채화처럼 보이는 그 짧은 시기를 참 좋아한다. 사철나무의 새순은 둥근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단풍나무의 작고 붉은 새순은 마치 아기 손가락처럼 벌어진다. 사시사철 푸른 삼나무 가지 끝에서는 연두빛의 새순이 수술 장식처럼 늘어지고 황금 떡갈나무는 그 이름처럼 울퉁불퉁한 가지 끝에 샛노란 새순을 피워낸다. 나무마다 제각각인 새순의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새순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나무가 있다. 바로 삼색 참죽나무다. 참죽나무는 멀구슬나뭇과 참죽나무 속에 속한 갈립 큰키나무로 입자루를 중심으로 마치 새의 깃털처럼 생긴 뾰족한 잎이 양쪽으로 자란다. 늦은 봄 긴 꽃차례에 5mm 이내에 작고 흰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마치 꽃잎처럼 다섯 조각으로 갈라지는 열매를 맺는다. 중국 원산인 참죽나무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절에서 참죽나무의 새순을 이용해 사찰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고 한다. 천리포 수목원에서 자라는 삼색 참죽나무는 참죽나무 중에서도 플라밍고라는 이름이 붙은 품종이다. 1977년 뉴질랜드의 한 양묘장에서 묘목으로 도입되어 자랐는데 처음 나오는 새순의 색이 마치 플라밍고의 깃털처럼 짙은 분홍색을 띠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삼색 참죽나무의 새순이 보여주는 마법 같은 특성은 약 두 달 동안 천천히 이어진다. 우선 4월 중순부터 가지 끝에서 붉은 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진한 붉은색의 새순은 자랄수록 플라밍고라는 이름에 걸맞은 분홍빛 이파리로 연해진다. 5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새순은 천천히 옅어지며 베이직색을 띤 노란 잎으로 변하고 햇살이 따가워지는 6월부터는 조금씩 초록색을 띠기 시작한다. 새순이 총 3번의 색깔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삼색 참죽나무라고 불린다.

루시드 폴의 연두 띄워드렸습니다.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의 나무 의사십니다. 지금 플라밍고 이 삼색 참중나무 잎의 변화 지금 읽어드렸는데 참 아름답죠?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쁘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거 요거 아닐까요? 라고 지금 3308님이 또 사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너무 예쁩니다. 2347 쓰신 카페이님은 천리포 수목원 좋아요. 민병갈 박사님이 만드신 곳. 목련이 다양하게 있어서 봄에 행복한 곳이고요. 만병초도 있고요. 사계절 모두 아름다워요. 바다가 보이는 수목원 매력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 또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 가드너로 일하시는 나무 의사 황금비 작가의 책을 읽으니까 더 반가운 폭발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가 볼까요? 참중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양지의 토양이라면 어디든 잘 자란다. 비교적 습한 여름도 잘 버티는 편이지만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에는 취약한 편이다. 참중나무 원목은 붉은 빛을 띠면서 결이 곱고 쉽게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아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목재로 꼽히기도 한다.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요즘에는 선녀벌레나 꽃매미와 같은 외래 해충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래 해충은 따뜻한 겨울 날씨나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와 함께 서식지를 넓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가드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공유하는 비공식 3대 명절이 있다. 목련축제, 가을축제,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다. 특히 어린이날이 낀 주말에는 많은 어린이 탐방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수목원을 찾는다. 수목원의 잔디밭과 흙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 아이들은 식물 표차를 하나하나 읽으며 매발톱꽃이나 매화 헐떡이 풀, 노루오줌처럼 이상하고 웃긴 식물 이름을 찾아다닌다.

가지 끝에 달린 흰 꽃이 오늘 아침에도 먹은 블루베리의 꽃이라는 가드너의 설명에는 작은 입에서 탄성이 터지고 논길에 쪼그리고 앉아 제 몸집보다 몇천 배는 작은 올챙이를 연신 쫓는 눈에서는 마치 레이저가 나오는 듯하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자극적인 콘텐츠와 불필요한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요즘 시대에 꽃을, 올챙이를, 숲과 나무를 재밌어하는 아이들이 참 반갑다. 카메라를 들고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탐방객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일부러 말을 걸고 가족 사진을 찍어드린 뒤에 메일로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기도 한다. 수목원에서 보낸 기억이 기분 좋게 남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수목원 곳곳을 깔깔대며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 덩달아 나도 들뜨고 행복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날이 그날 같은 비슷하고 시시한 어른의 일상에서 앞에 놓인 것이라고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밖에 없는 아이들의 하루를 옆에서 엿보는 것만큼이나 신나고 들뜨는 일은 없다. 화창한 봄을 맞은 아이들의 모습은 수목원을 물들이며 쑥쑥 자라나는 새순의 모습과 닮아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라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재밌고 즐거운 봄날을 보내면 좋겠다.

국화의 더 베스트 띵 듣고 왔습니다. 나무의사 황금비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내일까지 읽어볼게요. 이책 덕분에 지금 꽃사진, 식물사진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8355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태연님. 네, 제가 아까 태연님이 사진 보내준다 그랬는데 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출석이 좀 늦었어요. 우리 동네 수국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보라에 띄우겠습니다. 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띄워볼게요. 네,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이제 아마 뜰 겁니다. 그리고 민다영님, 평소에는 이 시간에 바빠서, 네, 지금 사진 올라갔고요. 네, 수국이 뜨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자, 민다영님, 평소에는 이 시간에 바빠서 북카페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집안 정리하면서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샐러드, 커피, 네, 준비 중이시라고. 이 시간에 북카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종종 놀러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다영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지영님, 첫 메시지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저 오늘 저녁 7시에 원효대교 다리 밑에서 트럼펫 버스킹 해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룹 레슨 하는 분들과 합니다. 나이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응원 부탁드려요. 트럼펫 5개월 차에 하하하 하셨습니다. 아, 긴장감이 느껴져요. 근데 설렘도 느껴지고 이 기분 좋은 흥분. 오늘 저녁

카페인분들 원효대교 다리 밑에 저녁 7시 부근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면서 한번 거기서 그룹으로 트럼펫 버스킹 하는 거 있으면 보시고 그중에 한 분이 지영님이다. 트럼펫 5개월 차에 이 도전을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지영님. 어땠는지 후속 사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시죠. 그리고 김유희님. 저는 이제 곧 아동 지도하러 출근합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멋진 일 하러 가시는데 오늘도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 소영 작가님, 김소영 작가님 잠시 후에 오시잖아요. 기대합니다. 90세 어머니와 22개월 손녀딸은 그림 그리기가 똑같아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첨부해주신 카페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다 소개 못했지만 맞습니다. 네, 마음으로 담아두고요. 우리 이제 2부로 건너가서 예고드린 것처럼 초대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덕의 Loving You Came Easy 들으면서 2부로 건너가시죠.

0: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던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1: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0: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1: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독자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라는 세계로 건너가는 사람. 어린이의 곁에서 좋은 어른의 꿈을 키우는 사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그림책을 매개로 어린이의 마음에 다가서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 숨은 어린이 찾기를 출간한 김소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린이 책 읽는 법,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 등의 책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밝혀온 김소영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지금 이 나열한 책들 우리 북카페에서 뭐 낭독으로든 네. 소개로든 그렇게 네. 전달한 기억은 있는데 네. 직접 이 김소영 작가님 실물을 이렇게 본 건 전 처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1: 저도 들을 때랑 또 달라가지고 네. 안 그래도 원래 저희 담당 편집자께서 함께 와주시겠다고 여기까지 네. 아니라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올라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혼자였으면 안 됐겠다. 이게 들으면서 친숙했던 거랑 제가 나가는 거랑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네. 네. 자, 우리 많은 카페인님들이 오늘 벌써 오시기 전부터 북카페 에디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 주문도 있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네. 웃는 어린이를 그려달라, 설탕이를 그려달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주문들이. 근데
1: 잠시 설탕이는 저희 강아지입니다.
0: 네,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 잠시 후에 어떤 북카페 에디션을 만들어 주실지도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 주변에서 북카페 출연 전부터 네. 북카페 나오셔야죠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숨은 어린이 찾기 책 나왔다고 네. 신간을 알리는 SNS를 했더니 네. 댓글들에 이제 신간이 나왔으니까 북카페 나오시라고
0: 아, 우리 카페인 분들이에요?
1: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그러게요, 저도 나가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전문가 연락을 주셔서 뭔가 통했나 아니면 그 댓글을 보셨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네. 우리 통한 것 같아요, 우리.
1: 네, 네. 너무 좋죠, 지금 저야.
0: 이렇게 5월 마지막 초대석에 오셨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인님, 작가님 환영합니다. 인사해주셨고요.
1: 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배나리님, 김소영 작가님 기다렸어요. 북카페 오신 거 환영해요. 독서 모임에서 김소영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한 후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생각 갖게 됐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와, 진짜 이런 독자 반응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나 어떤 어른도 그렇고 또 이번 숨은 어린이 찾기도 네. 그렇고 어린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 많이 뵙게 네. 되는데요. 물론 제 책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시는 대목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0: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 편을 들어주니까
1: 오.
0: 네, 그런 점을 또 되게 반가워해 주셔서
1: 그렇죠.
0: 아 이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1: 네.
0: 관심 있는 분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 많이
1: 아.
0: 해야겠다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카페이님들이,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0: 네.
1: 많이 이 책을 읽고 상상을 해보셨나 봐요.
0: 네.
1: 작가의 육성,
0: 네.
1: 목소리가 어떨까.
0: 어떠세요? 아,
1: 어떠세요?
0: 떨려요.
1: 지금, 다시 들려주세요.
0: 아, 떨려요.
1: 아, 떨려요. 네, 이 목소리 어떠신지
0: 네.
1: 한번 사연 주시고요. 지금 2949 쓰시는 카페이님은, 작가님, 생각했던 대로 친절한
0: 아, 네,
1: 목소리군요.
0: 감사합니다.
1: 친절함을
0: 네.
1: 상상하셨고 그걸 느끼셨습니다. 정진묘님, 소영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다니요.
0: 그러게요, 진묘님. 이런 날이 오다니요. 여기서 뵙네요.
1: 와, 지금 우리 무슨 소풍 온것
0: 네.
1: 같습니다. 권수현님, 헌혈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라디오를 켰는데
0: 와.
1: 환영합니다. 김소영 작가님, 깨악!
0: 좋은 일 하고 오신 것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쁨을 더해드리면
1: 네,
0: 좋겠습니다.
1: 진짜요. 지금
0: 네.
1: 정말 좋은 이 타이밍으로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책,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쓰실 때는 그
0: 네.
1: 전에 쓰셨던 책들과 좀 다른 과정을
0: 네.
1: 경험을 하셨나요?
0: 네.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길잡이로 삼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전 책들이 어린이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혹은 사회가 가정이 어린이를 보는 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린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1: 네.
0: 어린이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의 어느 부분에 어린이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1: 네.
0: 찾아보고 또 요즘은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되게 많거든요.
1: 맞아요.
0: 예.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림책이라는 장르 자체가 원래 어린이의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런 본연의 그런 역할에 충실한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책 50권을 골라서
1: 네.
0: 그 50권에 대한 저의 느낌도 적어보고 또 같이 읽고 싶은 책들도 소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1: 따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예.
0: 네.
1: 50권 목록을 보는데 진짜 보석함, 작가님
0: 아,
1: 보석함 살짝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석함을 엿보긴 했으나 그 보석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선 제가 이제 또 찾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0: 네.
1: 과정이 초대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0: 아, 네.
1: 그리고 이 김소영 작가님이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좋지만, 혹시나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 입지가 좁아질까봐 걱정하시는 마음도, 그래서 얼마나 이걸, 정말 섬세하게 고르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0: 네, 그리고 여기 실려 있는 그림책들이라고 해서 어른은 읽기에 어렵다거나 혹은
1: 네.
0: 어른이 읽으면 유치하다거나 그렇지가 않고
1: 맞아요.
0: 제가 어제 저의 북토크 행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이 봤을 때도 아, 이책 정말 좋다 하는 책이 어린이가 봤을 때도 좋은 책이거든요. 표지
1: 네.
0: 같은 게뭐막 유치하고 이런 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함께 읽으면 의미가 더 좋아지는 더 배가
1: 네.
0: 되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는 제 보석함에서 이렇게 50개의 보석을
1: 네.
0: 골랐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자기만의 보석함을 채울 수 있는지 10권도 좋고 20권도 좋고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막 이렇게 접어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예를 들면 뭐 튤립 호텔 이런 거는,
0: 네.
1: 상상만 해도 그 꽃잎 안에, 그리고 이제
0: 너무
1: 한정적이잖아요.
0: 예뻐요.
1: 시즌
0: 그리고, 네.
1: 한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걸 상상, 아직 못 봤지만 그 책을 읽을 마음에 막 이렇게 마음이 부푸는 거예요.
0: 네.
1: 그 과정에서 작가님이 쓰신 그 표현, 한 통속이 되는 표현,
0: 네.
1: 작가와 독자가 함께 그림책을 사이에 두고, 그게 벌써 느껴지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다면 너무 기쁩니다.
1: 네, 너무
0: 네.
1: 신납니다. 막
0: 네.
1: 이게 읽어야 될책 목록이 굉장히 많아지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행복하고요. 오늘 이 숨은 어린이 찾기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오늘 오프닝으로 살짝 소개를 했는데 작가님이 26년째 이제 어린이책 편집자로
0: 네.
1: 일하면서부터 그림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전에 그림책 없이 어떻게 살았지가
0: 네.
1: 상상이 안될 정도라고요.
0: 네. 지금은 그림책에

0: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좋아하는 그림책 수십 번씩 읽고, 새로
1: 아,
0: 나온 그림책 소개도 받고,
1: 네.
0: 그렇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그림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동화집, 안데르센 동화집, 그림 형제 동화집 이런 거밖에
1: 맞아요.
0: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2000년인데
1: 네.
0: 그때가 어린이책 출판에 있어서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예,
1: 와.
0: 마당을 나온
1: 아,
0: 암탉이라든가 9살 내 인생이라든가 이런
1: 네.
0: 책들이 그 2000년 안팎으로 출간되면서 어린이책이 되게 많아지는 덕분에 저도 얼떨결에 이 시장을 알게 되었고,
1: 네.
0: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 대학, 그 대학교 도서관에, 그 교육학과의 학생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서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고도서죠.
1: 네.
0: 그 사범대 학생들의 참고도서로 그림책이 몇권 있었어요. 예. 그 그림책을 발견한 게 저와의 그림책의 첫 만남이라,
1: 와.
0: 마치 저에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왜 먼지 이렇게 뿌옇게 날리고
1: 네.
0: 뭔가 그 안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꺼내드는 운명적인 장면으로 미화되어 있는데
1: 아, 운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0: 네,
1: 예, 그 당시도.
0: 왜냐하면 그거를
1: 그렇죠.
0: 꺼내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게다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1: 진짜 한 책의 문을 여신 거네요.
0: 네.
1: 네.
0: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하고
1: 네.
0: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이랑 책 읽는 일을 하고 있어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사반세기가 지났더라고요.
1: 진짜 이쯤 되면 내 삶에서 그림책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0: 네, 그렇게
1: 그쵸.
0: 됐더라고요.
1: 그리고 그 기록들을 담은 이 책으로 우리 덩달아 지금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이님들 오늘 이 김소영 작가님께 묻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어떤 그림책, 이거 너무 좋아요 하는 거 있으면 그림책에 대한 추억을
0: 네.
1: 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이님은 저는 마녀 위니 시리즈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50권의 마녀 위니 포함되어 있을까요? 궁금해서 책을 구입하신다고.
0: 안타깝지만
1: 네.
0: 마녀미니 시리즈를 제가 다른 잡지에서 한동안 소개를
1: 네.
0: 많이 해가지고 이번
1: 네.
0: 책에서는 빠졌습니다.
1: 아, 괜찮아요. 지금 다른 책들이 또 있습니다.
0: 네.
1: 이미 너무 좋아하셔서 소개를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카페인님들의 어떤 그 보석함, 속 보석도 궁금합니다. 기다릴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죠?
0: 네. 제가 좋아하는 찬민 작가님 최근 좋아하게 된 아주 젊은 인디 가수이신데
1: 네.
0: 파도라는 곡을 제가 알기로는 데뷔곡으로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데뷔하신 것 같은데
1: 네.
0: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1: 아, 네.
0: 근데 노래가 아주 좋아서 같이 들으면서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좋습니다. 파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림책 에세이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쓴 김소영 작가 북카페에 오셨고요. 0795 쓰시는 카페이님,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를 만드는 교사로서 깊이 공감하며 읽은 책이에요. 제가 아는 어린이의 모습을 이토록 세밀히 글로 들려주시다니 싶었습니다. 그런 작가님의 그림책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1: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면
0: 네.
1: 그림책을 아마 좋아하실 가능성도 높고
0: 그쵸.
1: 학년과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이 0795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도 발견되면 북카페 통해서 자랑도 해주시고 저도
0: 좋습니다.
1: 참고할 수 있게 이 카페를 매개로 참고할 수 있게 알려주시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2949 쓰시는 카페이님, 갑자기 우십니다.
1: 왜요?
0: 이렇게 바로 몰입이 되신,
1: 왜요?
0: 네, 저 이제 일하러 가요. 오늘 밤에 꼭 다시 들을게요. 실시간 함께, 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1: 아니,
0: 톤을 그렇게
1: 네.
0: 지금 너무 울면서, 실시간 함께 못해 너무너무
1: 아니, 그렇게
0: 아쉽습니다.
1: 쓰셨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근데요, 지금 가는 일이 어린이들이랑 그림책 읽기 수업이에요. 크크, 신나러 갑니다. 많은 얘기 남겨놔 주세요.
1: 와, 부럽다. 저는 지금 가시는 게더 부럽네요.
0: 아, 그래요? 아이들과 이제 그림책을 읽기 수업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책에 보면 어린이와 그림책 읽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신 문장들이 막 밑줄을 많이 긋게 되는 거예요. 그림책,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술 작품인 것도 너무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감하게 됐고요. 작은 미술관.
1: 어린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감상하는 법도 배우고,
0: 네.
1: 또 제가 그런 걸 몸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꼼히 읽을 수 있는지, 혹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수 있는지를, 사실
0: 네.
1: 그림책이 짧다 뿐이지 이 안에 완결된 세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온전한 예술적인 경험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 감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0: 네.
1: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또 배우기 때문에 언제나 그림책 수업은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는 날은
0: 네.
1: 언제나 제 생각대로 흘러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예측이 불가능한.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림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림책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1: 그렇죠.
0: 다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좋은 그림책. 어떻게 고르지?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텐데 이 책을 통해 조금 짐작할 수는 있었는데

0: 이 어떤 것이 좋은 어린이를 위한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1: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어른이 어린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뭐 편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어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그 책이 아니라, 나 평소에 이럴 때 외로웠는데, 나 평소에 이럴 때 엄마한테 서운했는데, 혹은 아 친구랑 이럴 때 진짜 재밌는데, 그랬던 그 기분이 책 안에 있으면 어린이가 책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아직 어휘가 부족하고 문장을 만들 줄 몰라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이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구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런 데에서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애들, 우리 형제가 너무 싸우는데 좀 사이좋게 지내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를 하시고 책은 잔소리하고 상관없는 거 골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별론데 애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하는 식으로 일부러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이 정도를 내가 이거 우리 애한테 보여줘도 될 만큼 훌륭한 그림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내가 우리 학생에게,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만큼 잘 그려진 그림인지, 그럴 가치가 있는 그림인지를 기준으로 바꾸시면 관점이 전혀 다르게 그림책 선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진짜. 이 게으르게 그려진 그림책들도 있잖아요. 책에도 쓰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의 보는 안목이 되게 높던데요?
1: 어린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지, 호빵맨의 작가의 에세이집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비평가 중에 제일 냉혹한 비평가가 3세의 비평가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럴 정도로 어린이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0: 그쵸.
1: 거거든요. 뭐 예술성을 따진다기보다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공들여서 그려진 그림 혹은 아, 이거는 핵심이 잘 드러나는 그림하고 알아보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길을 끌려고 좀 조잡하게 그려지거나 그런 그림은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받기는 어렵고 또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것이 한번 이 문화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한번 높아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0: 그 시기에 더 그럴 것
1: 이거
0: 같아요.
1: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랑 미술 활동하거나 그럴 때도 되도록 좋은 도구,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도구와 또 좋은 어떤 보충, 참고 자료와 이런 거를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그런 좋은 잘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책만 보던 친구들은 납작하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 그림책 같은 거안 보거든요.
0: 흥미를 못
1: 그게
0: 느낄 것
1: 흥미를 못
0: 같아요.
1: 느끼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 아이의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예술적인 안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0: 와, 가끔은 또 어린이들이 추천하기도 하던데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성찬이었나요? 책을 추천했는데 살짝 걱정하시기도 했잖아요. 혹시 독서교실에 두기가 좀 어려운 책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1: 그것도 재밌는 게 성찬이가 2학년이 될때 자기가 1학년 후배들에게
0: 후배란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1: 2학년이 제일 많이 써요,
0: 나이대가.
1: 후배라는 말을. 1학년 후배들에게 독서교실 후배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책장을 정리를 하다가 버릴 건 버리고 이 책은 집에 둘건 아닌데 독서교실 후배들은 주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럼 선생님이 일단 잘 읽어볼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여기에 놓기 안 좋은 책일 수도 있잖아요.
0: 그럴 수 있죠. 네.
1: 그래서 선생님 봐서 선생님 책꽂이에 꽂거나 독서교실 책꽂이에 꽂거나 할게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0: 엄청 자신만만하게
1: 네.
0: 선생님 분명히 마음에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신문 칼럼에 그 책을 소개했어요. 그럴
1: 와,
0: 정도였어요.
1: 이
0: 네.
1: 추천,
0: 네.
1: 네,
0: 어린이들의
1: 믿고 가는.
0: 안목이라. 네. 그리고 그별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고
1: 네.
0: 유명한 작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니었는데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쩌면 자기 마음에 들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1: 네.
0: 나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1: 와.
0: 골라내는지 감별사입니다. 감별사.
1: 진짜 민낯으로 대면해서 선택되는
0: 그렇죠. 네,
1: 느낌이잖아요.
0: 누가 추천하거나 뭐
1: 맞아요.
0: 숙제로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권 읽은 것 중에 추천해 준 거였어요. 네.
1: 그쵸. 아, 놀랍습니다. 아, 8243 쓰시는 카페이님, 김소영 작가님, 저는 초등학교에서 그림책으로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요. 작가님 책을 통해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배우고 고민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 이을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작가님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되새기고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은 필요하답니다. 이번 책은 정말 기대돼요. 이번 책도.
0: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각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네.
0: 있어요. 제가 사인회 할 때, 뭐, 이제, 성함 알려주시면서 저는 어디 어디 초등학교 교사예요 라고 말씀하시면
1: 네.
0: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번씩 꼭 안아드리거든요.
1: 오, 와.
0: 네, 남자 선생님은 안 안아봤어요.
1: 네.
0: 네, 근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제가 너무 절절히 알고
1: 그쵸.
0: 그 수많은 업무와 그리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내용의 업무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나 소진되는 부분 그럼에도
1: 네.
0: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마음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슈에서라면 언제나 선생님들 편이고, 예,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라든가 또 선생님들 편 들어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할수 있으면 하려고
1: 네.
0: 노력하는데 이 방송에도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초등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작가가 한 명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1: 와,
0: 좋겠어요.
1: 듣는데 눈물 날것 같아요. 눈이 자꾸 촉촉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로, 이 메시지로
0: 네.
1: 쿡 이렇게 안아주신 느낌이
0: 앉는
1: 듭니다.
0: 마음으로 했어요.
1: 아,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이찬혁 씨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이번에도 또 신나는 노래를
1: 네.
0: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타 오랑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숨은 어린이 작기를 출간한 김소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주실 텐데 무엇을 그리실 예정일까요?
1: 제가 원래 제 사인에 김소영이라는 이름 옆에 설탕이라는 저희 강아지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이하고 저 지금 여기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새싹 모양인데 네. 이게 제가 어린이날 사람들이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출판사에서 굿즈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새싹과 함께 있는 설탕이를 그리려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네. 오늘 새싹과 함께 있는 설탕이 에디션입니다. 많은 카페인들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죠. 오늘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그러면 주소 연락처 꼭 이제 당첨자들은 꼭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남겨주셔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김정숙님 다정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껴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내내 마음 푹은.
1: 감사합니다.
0: 네. 어떤 느낌이냐면 책에도 쓰셨지만 그 어린이들이 막 레슬링 하듯이 막 네. 한 몸에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 때 네. 그때 작가님이 하시는 농담 네. 있잖아요. 네. 이 어린이 덩어리가 네. 있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떼어내야겠다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기분이에요. 놀고 있는 기분이에요, 진짜.
1: 제가 사실 어린이들이랑 지내는 게 되게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어떤 관행적인 업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어린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체력 소진이 대단하거든요. 어린이는 정말 신기한 것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어떤 어린이는 혼자 있는데도 시끄럽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리를 잘 모르겠어요. 네.
0: 진짜 놀라운데요. 네,
1: 저도 조용히 있고 근데 어쨌든 네. 혼자 있는데 시끄럽고 둘 되면 더 시끄럽고 막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힘들면 선생님 2분만 죽어 있을 테니까 아무도 선생님 깨우지 말아라. 네. 그러면 다들 선생님의 묘지를 지켜야 된다며 떠들고 막 이래요. 네.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기도 하지만 또 막상 어린이들 다 가고 나면 텅 빈 교실을 보며 허전하고 네. 또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즐거움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0: 혼자 갑자기 생각나서 웃으시기도 하시죠.
1: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아니 아까 한 말 중에 정말 황당한 말들 뭐 뭐라는 거야 막 이런 그런 얘기들 뭘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를테면 어리니까 제가 마시고 있는 허브차를 맛을 보겠다면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들이 먹기엔 좀 매운 맛이 날 텐데 막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마셔놓고 막 분명히 마셨거든요. 네. 근데 딱 내려놓으면서 제 입에는 맞는데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 가고 나면 제 입에는 맞는데요. 라니 3학년인데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죠. 네.
0: 그게 다 에너지인 것 같기도 네. 해요. 너무나 싱그러운 에너지. 네. 그렇죠. 3393 쓰시는 카페이님. 김소영 작가님 목소리 청량함이 느껴지네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목소리예요. 혹시 감사합니다. 작가님도 번아웃이 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 뭘까요?
1: 번아웃이 오면 겪은 적이 몇 번 있죠. 예, 번아웃이 왔을 때 예전 젊을 때는 퇴사를 했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번아웃이 오기 전에 퇴사했어요. 번아웃이 올 것 같을 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번아웃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기도 네. 했고. 그래서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퇴직 하고 이제 독서 교실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도 사실 번아웃 때문이거든요. 예.
0: 네.
1: 그래서 새로 이제 편집자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0: 네.
1: 진짜 말 그대로 어린이 책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13년 동안 모아온 그림책들, 동화책이
0: 그쵸.
1: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독서교실을 연 거죠. 물리적으로 정말 그게 자산이라서.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0: 네.
1: 24시간 일을 하는 셈이어서.
0: 그렇죠.
1: 대신에 틈틈이, 쉴 때는 깜깜한 방에서 쉬어요.
0: 빛이 조금도 들지
1: 빛이
0: 않는.
1: 안 들어오는
0: 아,
1: 방에서
0: 네.
1: 앉아있든 누워있든 음악을 듣든 간에 불 끄고 쉬는 거.
0: 그
1: 그게
0: 약간
1: 저의, 예.
0: 그 어린이 덩어리들 앞에서 그
1: 죽어
0: 2분간
1: 있는
0: 죽어
1: 거, 예.
0: 있는
1: 2분
0: 그거예요?
1: 동안 죽어 있는 거, 예, 그거예요. 예. 2분 동안 죽어 있을 때도 이거
0: 네.
1: 안 돼, 하고 있거든요. 예.
0: 아, 네. 그게 또 힘이 된다. 약간 변화를 주시는 거네요. 진짜 번아웃이 완전히 나를 덮치기 전에 계속 잘 감지하고 살피다가. 5592 쓰시는 카페이님. 두분 이야기 나누시는 거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지금 어디서 들으실지 궁금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 지하철에서 가끔 목격하거든요. 그런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하셨습니다. 아, 저도 지금 얘기 나누면서 계속 웃게 되는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님이 지금 어린이 얘기하시는데 작가님이 어릴 때 김소영 작가님이 되게 작았을 때 어떤 성격이었을까가 자꾸 상상이 되는데 책에 보니까 이몇 가지 단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이거였다고요?
1: 그 노능이 장독 깬다라는
0: 네.
1: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기보다 제가 이 속담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비로소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0: 아, 내가 이거였구나.
1: 이거였구나. 이게
0: 네.
1: 노능이 장독 깬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니 말썽이라도 부린다라는 뜻이거든요.
0: 아,
1: 노능이가
0: 네.
1: 아무것도 안 하느니.
0: 그쵸.
1: 그러니까 사고라도 친다.
0: 아.
1: 근데 제가 가만히 못 있고 좀 이렇게 좀 자잘한 사고를 치는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0: 자잘한.
1: 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원래 정식으로 MBTI 검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0: 오, 네. 오.
1: 그래서 저도 이제 워크숍을 가끔 가고
0: 네.
1: 그러는데 제가 ENFP예요. 그리고 저의 반대가 ISTJ인데
0: 아, 네.
1: 그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ENFP에서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이 장독 깬다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 ISTJ 쪽에서 노는이 이 잡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0: 진짜 다르네요.
1: 진짜 다른
0: 노는
1: 거죠.
0: 이 이를
1: 예,
0: 잡는다고.
1: 노는이 이 잡는다 속담도 있다고.
0: 네.
1: 예, 저는 그런 좀 장난을 치는 어린이였고 그리고 잘 걸리는 어린이였어요.
0: 아, 또 눈에 띄지 않게 감초까지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1: 저는 쳤다 하면 다 걸리는 어린이였어요.
0: 와,
1: 장독을 깼는데
0: 하긴
1: 길게
0: 그렇죠.

0: 이물 웅덩이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1: 어린이들
0: 그런 어린이.
1: 중에도 지금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
0: 네.
1: 여름 그비올때 특히 이제 장마철인데 길에 물 웅덩이 고여 있으면 그거 꼭 밟고 지나가야 되는 어린이들이
0: 그러니까
1: 있잖아요.
0: 피해가는 어린이도
1: 피해가는
0: 있잖아요.
1: 어린이도 있죠.
0: 근데
1: 예,
0: 그걸 또 이제
1: 근데
0: 밟아야
1: 예,
0: 하는?
1: 그거 제가 다른 말썽은 그래도 뭐 들키는 정도고 큰 사고는 안 쳤고 기특하게도 때를 쓰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동네 놀이기구 같은 거 이제 오고 그러면 그걸 태워달라거나 뭐 먹을 걸뭘 사달라거나 하고 때를 부리지는 않는데 물웅덩이는 밟고 가겠다고 지나갔다가 웬일로 지나왔지? 싶으면 다시 가서
0: 못본 거지,
1: 결국은
0: 그냥.
1: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참아
0: 망설인
1: 보려고 했는데
0: 거나,
1: 못 참고 다시 가서 한번 튀기고 오는 어린이였다.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
0: 이런 거 누구나 조금씩 있잖아요. 전 어릴 때그 횡단보도 흰 선만 밟고 싶어 하는 어린이. 네, 그런 어린이 유형도 좀
1: 네,
0: 있더라고요. 예, 아마
1: 맞아요.
0: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흰선, 검은선 상관없이 밟지만. 아, 8572 쓰시는 카페이님. 김소영 작가님 이미지랑 목소리 설탕 같아요. 아, 이 동화책 그림책 작은 미술관 짧지만 완결된 세계 온전한 예술적 경험을 할수 있는 세계 너무 공감이 돼요.
1: 네, 아마 동화책, 그림책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이런 거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0: 네.
1: 이렇게 좋은 책들 왜안 읽는지 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는 일부러 제일 예쁘게 입은 날, 정장 입거나 뭐
0: 네.
1: 구두 신거나 아무튼 제일 예쁘게 꾸민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을 표지가 보이게 들고 지하철 타고
0: 와, 네.
1: 이렇게 멋있었을까요? 어쨌든 차려입은 아가씨가 세련되게 옷 입은 아가씨가
0: 네.
1: 동화책을 읽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0: 일부러.
1: 차려입고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0: 와, 이게 진짜 잘 보라고 이렇게 들고
1: 네, 예,
0: 가는.
1: 전시용으로.
0: 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계인 거잖아요. 지금 알아봐 주시는 카페인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고. 1145 쓰시는 카페인님, 예전에는 그림책이라 하면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즘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림책들로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행복합니다.
1: 네, 그 숨은 어린이 찾기에 어린이도 어른도 같이 보면 좋은 그림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0: 네.
1: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또 곡을 하나 더 듣고 갈까요? 어떤
1: 네.
0: 곡 골라오셨나요?
1: 아, 제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평정심이라는 노래인데요.
0: 전 누구 사람 이름 같아요, 이제. 어릴 적 헤어진 사람.
1: 네.
0: 네.
1: 예, 구하 숫자들의 노래인데, 노래 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감정들
0: 네.
1: 중에 평정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노래를 처음 들으신다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쓴 김소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너무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시고 많이 깨닫고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인철님은 어릴 적 마음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 둘째 딸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네요. 차분하듯 천멍거리는 느낌이랄까요? 김소영 작가님에게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1: 이게 어린이라는 사람들이 성격은 다 다르고 뭐 차분한 친구도 있고 뭐 활달한 친구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어딘가에는 물웅덩이를 밟아야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어떤 장난기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게 어린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의 공통점이 어린이들이 더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인간들끼리의.
0: 진짜. 어린이들. 저는 여기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쓰셨지만 그중에서 이렇게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하신 부분에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되게 위트가 있어 재밌었어요. 아직 치과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존재들이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곳에선 치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치과에 가면 가장 용감하게 이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물론 싫어하지만 막상 와서는 약간 창피하니까 안 울려고
0: 애를 쓰고,
1: 애를 쓰고 막 제일 많이 달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늘 부러워하죠. 그래도 지금이 낫다, 너는.
0: 지금이 낫다. 0795 쓰시는 카페이님은 소영 작가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은 느낌이네요. 작가님 덕분에 어린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더 넓어져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힘내서 어린이와 신나게 살아야죠. 초등쌤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해요.
1: 초등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100번 할수 있어요.
0: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서 이 구하 숫자들 평정심의 가사 하나하나 이런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평정심 요 가사를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좀 추상적인 큰 단어들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환희가 뭐예요? 뭐 이런
1: 맞아요. 그런
0: 식으로. 마음이 뭐예요? 이런 거.
1: 아마 평정심도 들으면 설명해 달라고 할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추상적인 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제가 독서 교실에서 제 자리에서 칠판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지도고 하나는 사전이에요. 국어 사전. 그래서 지명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그리고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단어의 뜻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정심이다. 이런 거는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해도 어린이들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 근데 그게
0: 아무렇지 않기가
1: 아니잖아요.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뭐 에너지 폭발일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뭐 화가 나거나 뭐 속상하거나 하지 않은 마음 이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설명해주기가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데 그림책이 그런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 마음먹기라는 책을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달걀 노른자가 이제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트가 될 때도 있고 그게 여러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 그 계란 하나를 가지고 요리하는 여러 과정이 마음이 타기도 하고
0: 그쵸.
1: 마음이 뒤집히기도 하고
0: 그쵸.
1: 마음이 뒤섞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 그런 심리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걸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도. 그림책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내 마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창의적인 걸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의적으로 표현된 무언가를 보고 나면 나도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지거든요. 왜냐하면 창의적이어도 된다.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0: 네.
1: 마음이 드는데, 어린이들에게 그런 걸 이끌어내는 마중물로도 되게 좋고, 어른들에게는 리프레시 할 때,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보는 그림책 만들어 보실 수도 있잖아요.
0: 혼자 보는 그림책을 만들자.
1: 네.
0: 좋습니다. 오늘 진짜 뭔가 개운한 느낌까지 막 드는데요. 얘기, 이 대화를 통해서. 김진아님,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행복해지네요. 김소영 어린이, 윤고은 어린이도 상상해 보고요. 초등 선생님들도 응원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응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초등 선생님들 괴롭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선생님들 교권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훨씬 많거든요.
0: 네.
1: 근데 말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윤고은 어린이 궁금해요. 윤고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0: 윤고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아, 저도 궁금했어요. 한번 엄청 옴팡 엎어진 적이 있는데, 피아노를 배울 때,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다리를 하면 이게 닿을까? 시도하다가 와장창 엎어져서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요. 이 얌전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모험할 줄은. 그 이후로는 이제 몸으로 재고 싶어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어디 책장 같은 데 들어가서 앉아있고, 아, 이건 이렇게 내가 채울 수 있구나 이랬던.
1: 기준을 내 몸에 두고
0: 그러게요. 왜 그랬지?
1: 상대적으로 척도를 두신 거네요.
0: 네.
1: 윤고은을 자로
0: 그래.
1: 삼아서.
0: 내가 자다.
1: 아, 네,
0: 이거 너무
1: 그러네요. 내 기준.
0: 과한데? 아, 이렇게 잊고 있었던 기억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1: 네.
0: 갑자기 떠올리게
1: 아,
0: 됐습니다.
1: 그래요?
0: 지금. 자, 오늘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어요. 윤홍미님 사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어린이라는 색의 친필 사인본 주문했는데 서점 실수로 일반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나중에 친필 사인본과 함께 작가님의 직접 써주신 카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그거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1: 저
0: 있습니다.
1: 이일 기억하고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담당 편집자하고 영업부의 마케터께서,
0: 네.
1: 아, 이런 좀 서점 실수이기는 한데, 너무 안타까워 하신다.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셨던가? 아무튼 제가 사인을 해서 갖다 드리고, 막,
0: 네.
1: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와, 너무 좋습니다.
1: 네.
0: 홍민님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0: 이 얘기에 더 지금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1: 네.
0: 설탕이와 그리고 새싹인
1: 네.
0: 거죠? 설탕과 새싹 에디션 받으실 분, 윤홍민님. 네, 이 또한 또 간직하게
1: 네.
0: 되시겠네요. 그리고 8243 쓰시는 카페인님, 0795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 꼭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바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도 골라오셨습니다.
1: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서 골랐는데요.
0: 네.
1: 제 마음에 평정심을 주는 그런 노래여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0: 네,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기분 좋으셨죠?
1: 저 벌써 가야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0: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책이 나오면
1: 네,
0: 되니까요.
1: 빨리 쓸게요.
0: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1: 네,
0: 쓰세요. 또
1: 여러분 오늘
0: 뵙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끝곡 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2: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3: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호주 남부의 사막에 유령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파리나. 19세기 후반까지는 광산과 철도 사업으로 번성했었지만 이 끝없는 가뭄 그리고 먼지 폭풍 때문에 굴모의 땅이 되었습니다. 케빈과 앤 더스 부부는 지난 35년 동안 단 둘이서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지키미들이 늘어났고 특별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겨울철 딱 두 달만 빵집을 연 것입니다. 19세기 지하 저장고를 개조한 빵집에서 제빵사들이 직접 빵과 파이를 구웠고 수익금을 전부 이 마을 복원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마을 지킴이의 삶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농장을 경매에 붙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여행객을 맞이하는 대신 우리 자신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맡은 호주 가수 가이 세바스찬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넘버 중 하나죠. 이 두 사람 케빈과 앤 35년 동안 불가능을 맞선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에베레스트급의 산을 오른 것 같은 그런 성과겠지요. 이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목장지의 면적이요. 대한민국 서울, 수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는데요. 뭐 호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목장이 있고 그리고 뭐 방목을 하든 뭐 양들은 돌아다니고 그 중심지에 이 마을이 있는 건데 파리나라고 전성기 시절에는 인구 600 정도 살았던 그래서 뭐 인프라도 충분히 있었다고 하네요. 양조장, 호텔, 마트, 우체국 등등 말이죠. 뭐 빵집도 있었고요. 그게 과거죠. 한참 과거의 이야기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거의 뭐 유적지 같은 느낌의 이 기후 악조건에 맞서다가 다들 떠난 그런 자리에는 뭐 지붕도 없고 그런 옛날에는 뭐 전성기 때는 활발한 그런 예 사람들이 살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불모지죠 말 그대로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거기는 윌 스미스가 좀비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빵을 구웠군요 그리고 좀비 대신에 1년에 두 달 동안 이 은퇴한 이 베이커들 빵 만드는 기능장들이 1년에 두 번 캐러반을 타고 이동주택을 몰고 이곳으로 온답니다. 뭐 두 달 동안만 이렇게 탁 축제처럼 만나는 자원봉사자들 만나는 게 이 두 사람의 행복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재건비용, 복원비용을 꾸준히 투입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형체가 좀 나아진 상황이겠죠.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농장주, 목장주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또 교사로 추가 수입원은 또 그렇게 충당을 했다고 하네요. 한 65km 떨어진 다른 도시로 학교로 출근하셨겠죠. 교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손주들과 편히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35년 하셨으면 훈장을 받아도 몇 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정아님께서 그 두 분 여행자 되시면은 그 마을 소멸되는 건가요? 바통 터치할 분은 구하셨는지 그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또 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두 곡 더 듣고 오죠. 음악. 과거의 음악이 새로운 뭐 리믹스의 형태든 해서 새 옷을 입은 그런 모양새의 두 곡입니다. 마리 라포레의 1973년 곡 L'amour comme saison.

16살 때처럼 사랑을 Born on Thunder 예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보고요. 일렉트로닉 감성의 재해석이죠. 미국의 DJ 듀오 소피 터커의 버전으로 리믹스로 1965년 니나 시몬의 Sinner Man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1965년 미국의 아티스트 니나 시몬의 발표곡 Sinnerman. 오늘은 미국의 DJ 듀오 소피 터커의 리믹스 버전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Bon Entendeur의 버전으로 마리라 포레의 73년 곡 L'amour comme un saison 16살 때처럼 사랑을 이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이탈리아 음악 역사에서 나폴리는 특별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19세기 후반 간소네 나폴레타나라는 이름의 강력한 전통을 자랑했죠. 서정적인 멜로디, 뚜렷한 지역 정체성, 그리고 오솔레미오처럼 세계의 명성을 떨친 대표곡들이 나폴리 음악 전통을 국제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나폴리산 음악은 당대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 배경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중음악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레모 가요제를 중심으로 표준 이탈리아어가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요. 이 표준어는 피렌체가 중심이 되는 토스카나 계열 언어에 기반하고 있었답니다. 그 결과 나폴리어를 비롯한 남부 지역어는 점차 주류에서 낮은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폴리 음악 역시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문화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졌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부 음악가들은 나폴리어를 버리는 대신 팝 음악과 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피노 다니엘레가 있었습니다.

비노 다니엘레는 1955년 나폴리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 음악과 나폴리 민요를 공기처럼 접하며 자란 그에게 음악이 취향 이상으로 다가선 건 2차 세계대전 직후였습니다. 나폴리 항구에 당도한 미국 군대와 상선들은 그에게 재즈와 블루스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회계학 책을 내려놓고 기타를 잡으면서 비노 다니엘레의 삶은 아프로 아메리칸 리듬으로 조율됩니다. 1977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서는 나폴리 민요와 블루스를 접목한 독특한 사운드, 투박한 나폴리 지역어로 이 마피아 문제부터 소외계층의 슬픔을 아우르는 노랫말로 이탈리아 평단을 사로잡았습니다.

나폴리의 언어와 정서를 블루스, 재즈의 어법을 거쳐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피노 다니엘레는 글로벌 팝 역사에서 리저널 뮤직, 즉 주변화된 지역음악을 현대화한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블루스 퓨전을 본격적으로 탐사한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1980년대 전성기에 그가 발표한 앨범들은 이탈리아 팝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블루스 락으로 평가받았죠. 그는 나폴리 지역어 노랫말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표준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흥미로운 건 표준어로 노래할 때도 나폴리 사람 특유의 억양과 소울풀한 창법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곡 안에서 표준어로 끌어올리던 감정을 결정적인 순간에 나폴리 지역어를 써서 터뜨리고 후렴구에는 영어를 섞기도 했죠. 훗날 아랍과 아프리카의 음악 전통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운드와 서사면에서 서로 형질이 다른 장르들을 과감히 교배한 피노 다니엘레의 행보를 기억할 때 이런 혼종성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나폴리 음악 전통을 블루스와 재즈를 경유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제시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싱어, 기타리스트 피노 다니엘레를 만나봤고요. 그 스스로 만든 자신의 음악 브랜드가 좀 흥미로운데요. 타룸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전통 춤곡이죠. 타란텔라 그리고 룸바 블루스를 합성해서 타룸보라고 일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이뭐 아메리칸 블루스의 그 우울함, 그런 멜랑콜리를 칭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아포콘드리아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피노 다니엘레가 시도했던 또 아메리칸 블루스를 완벽히 재해석한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블루스의 정서를 아포콘드리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첫 곡은 나폴레의 나폴리는 점점점이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폴리는 천 가지 색깔이다. 나폴리는 씁쓸한 태양이다. 나폴리는 버려진 종이 한 장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등등 말입니다. 어린 나이죠. 18세에 작곡을 했고요. 22살인 77년에 데뷔 앨범 '데라 미아' 나의 돼지, 나의 고향이라는 반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만돌린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던 그 편곡도 아 이런 식으로라도 나폴리적인 요소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고 이후 루치아노 파바로티,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 지노 파울리, 라우라 파우지니 등의 이탈리아의 스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했고요. 또 미나와는 듀엣으로 또 새롭게 발표하기도 한 곡입니다. 이어진 곡, 방금 들으신 곡, 91년 음반 소또 솔레, 태양 아래 30대에 발표한 음반에서 '관도 언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뭐이곡 역시 그의 곡이 참 리메이크가 대부분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곡도 예. 꽤나 많이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기타리스트로서도 15세경부터 이 클럽 무대에 세션 연주자로 섰을 만큼 이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연주자였고요. 1970, 80년대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타리스트라는 칭호를 들었던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뭐 세계의 스타 기타리스트들 에릭 클랩턴의 SNS 추모 메시지도 제가 본것 같은데 그렇게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교류도 활발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에릭 클랩턴이 주도하고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이어진 크로스로드 페스티벌에서도 피노 다니엘레가 연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고 아무튼 기타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던 그런 아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알아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도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일렉트로닉 신스팝 앰비언트의 선구자적 아티스트인 다니엘 멜레로의 1991년 발표곡 아모르 디피실, 힘든 사랑. 그리고 이분은 또 라틴 록의 전설적인 분이죠. 소다 스테레오 출신의 구스타보 세라티가 부르는 아디오스, 안녕.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모란이 부르는 Son du Monde, 요구하지 않으련다 입니다. 2003년 발표곡. 기대 없이라는 뜻의 제목은 이 사랑에 대한 뭐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죠. 나의 사랑이 애초 보답받지 못할 외사랑이라 해도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우연에서라도, 그런 우연에 기대서라도 그 사랑에 먼저 다가가고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 그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앞서가게 비켜줄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널 알아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다시 널 찾아내기 위해서. 삶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 수평선의 색깔을 바꾸었다. 나의 심장을 열정에서 이성의 자리로 옮겼다. 내게 붙어 다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얼어붙은 태양을 향해 나의 어둠을 드러냈다. 흩어진 언어를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 붙였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섣부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겠다. 다리가 놓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 없이 강을 건넜다. 이 수문이 열리자 비로소 내 집이 보였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 음악이 전한 노래 오늘은 벨기에의 아티스트 모란의 2003년 곡 Sans demander 요구하지 않으련다 였습니다. 이 뉘앙스가 에이 요구하지 않으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수평선의 색깔을 바꿨다 표현이 참 독특하고 멋지네요.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오랜만에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이어집니다. 고유가 시대에 LP값도 비쌀 텐데 네, 말리와 알제리 그 어디선가 유목하는, 유랑하는 투아렉족 출신의 앙상블이죠. 데저트 브루스 그룹 티나리 웬의 아바 말릭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매일 오후 5시부터 7시 영어로 만나는 세상 이야기 마스터 유진, 크리스틴과 함께 오늘의 국내외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만나보세요. 복잡한 국제 이슈도 핫한 경제 소식도 이제 영어 표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습니다. 퇴근길, 저녁 준비 시간 혹은 하루를 정리하는 순간 세상을 읽는 힘과 영어 감각을 동시에 키워보세요.
1: Evening Special. Let us guide you with your English studies. We invite you to join us every day.

0: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연주로 이 스페인 듀오의 알고 콘티고였습니다. 새 음행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안드레스 칼라마로 그리고 스페인의 로사리오 버전으로도 소개를 했던 곡이죠. 매일 오후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그 좀 쌓여있던 거를 이 오늘에 함께 들어보네요. 제가 뭐 이른바 셀프 리메이크 음반을 발표했죠. 5월 21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디지털 발매로는 그 음반에서 푸른 너를 본다 Don't Try 버전 듣겠습니다. 신청 감사드리고요. 음악 듣고 김영혁의 LP사롱 함께 하시죠. 늘 나의 눈 깊은

0: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노스텔지어와 트렌드를 알록달록 둥근판에 올려 빙글빙글 돌려드립니다. 김바울의 고수 대표 김영혁 씨와 함께하는 LP사롱 문 열었습니다. 영혁 씨,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너무 오랜만에 뵈서 이름이
1: 김형혁이 될
0: 형혁이 될 뻔했어요. 예, 죄송하고요. 그 이란 그 뭐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뭐 포장재라든가 뭐 심지어는 주사기까지도 이렇게 잘 못 만드는 상황이 원자재가 부족해서.
1: 네.
0: 근데 혹시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닐.
1: 네.
0: LP의 재료는 그럼 수급이 괜찮은가?
1: 영향이
0: 미쳐요?
1: 있겠죠. 영향이
0: 있어요?
1: 있을 텐데 예. 당장 막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0: 아직은.
1: 근데 어쨌든 기름,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잖아요.
0: 네.
1: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네. 바이닐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 기름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워낙 많은데
0: 정말 많더라고요.
1: 레코드를 만드는 재료 에틸렌으로 사실 그 PVC를 만들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PVC의 그 재료가 되는 그 뭐랄까 소재가 에틸렌이고
0: 네.
1: 에틸렌은 결국 또 기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영향을 받고
0: 네.
1: 덧붙여서 이 레코드를 대부분 항공기로 운송을 합니다. 배로 운송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0: 아, 항공유가 또 많이
1: 그러면
0: 뛰었죠?
1: 이제 또 이 예. 레코드는 무겁기 때문에
0: 예.
1: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0: 예.
1: 네,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레코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간 저희가 코로나19라는 네. 상황도 겪었지만
0: 네네.
1: 그러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서 또 영향을 받았었고
0: 네.
1: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두 번 터지면서
0: 네.
1: 이 레코드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네. 저는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레코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0: 아니, 근데 애석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표정은
1: 네.
0: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1: 좋을 것 같지만
0: 업황은 좋은 거잖아요.
1: 좋을 것 같지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0: 그렇죠. 그만큼 예전만큼 안 사니까.
1: 이게 생활 필수품이 네.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실 뭐 판매자들이 더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모두가 다 그 부담을 같이 짊어지기 때문에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0: 그럼 이제 전쟁이 스멀스멀 뭐 종료가 될 조짐도 보이는 요즘이니까
1: 네.
0: 그렇게 되면 좀 더 떨어지기도 합니까?
1: 문제는 네. 한 번 오른 유가는 잘 안 떨어지고.
0: 아, 유가는 됐고.
1: 물가
0: 바이닐,
1: 또한 물가 바이닐, 또한
0: 네, LP
1: 아, 잘 아시겠지만 네. 뭐 배추 가격 올라가서 김치 가격이 올라가면
0: 채소는 떨어지기도 네. 하더라고요.
1: 떨어지는데 네. 김치 가격은 잘 안 떨어지거든요.
0: 아,
1: 그런 거랑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0: 아,
1: 될 것 같아요.
0: 김치랑 비슷하게 LP도 안 떨어진다.
1: 네.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네. 레코드 가격이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1: 네네.
0: 아, 그렇구나.
1: 왜냐면 저도 네. 지난 그 수십 년간 음반을 사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0: 그럼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1: 우상향 해왔으니까. 네. 물론 물, 그 뭐, 그 시대가 흐르면 당연히 네. 물가는 올라가는 건
0: 그렇죠.
1: 당연하지만. 네. 근데 어쨌든 체감하는 어떤 그런 가격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
0: 네.
1: 지금은 거의 최고조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물가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보수 월급이 같이 올라주면
1: 네.
0: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 그렇죠. 네.
0: 그게 네.
1: 근데 그 속도와 이 속도가 네. 다르니까 문제인
0: 너무
1: 거잖아요.
0: 차이가 나니까
1: 네.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 중동 전쟁 곧 종료가 됐으면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비닐 대란을 무릅쓰고 애써 항공기에서 내려온 예, 그 LP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1: 아, 오늘의 네. 주제는 매년 이 이벤트가 열리는데
0: 네.
1: 올해도 이

0: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로큰롤 명예 전당.
1: 네. 네, 로큰롤
0: 헌액자.
1: 홀 오브 페임. 네. 홀 오브 페임의 얼굴을.
0: 네. 예. 로큰롤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헌액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념관이 있거든요.
1: 네, 네.
0: 클리브랜드에 그렇더라고요. 가면은 1995년에 생긴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에 이 아티스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거기 가면 들을 수가 있고 네. 기념품도 전시가 되고 음반 같은 것도 당연히 전시가 되겠죠. 그런 이제 자격을 얻는 것인데 네네네. 이제 매년 아티스트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네. 음반 첫 음반이 나온 지 데뷔한 지 25년이 일단 흘러야 되고요.
1: 미니멈 25년. 네. 예, 일단.
0: 그리고 여기 네. 이제 그 위원단, 뭐랄까요.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네, 네. 어떤 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심사를 거쳐서 예, 후보에 오른 다음 심사를 거쳐서 여기서 합의가 된 인물들만 헌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누락되고 뭐 그럴
0: 그렇죠.
1: 수도 있는 거죠.
0: 후보에
1: 거잖아요.
0: 오르기도 네. 어렵지만 네.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1: 그러네요. 네.
0: 그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년 뭐 수십 명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네. 뭐 보통 대여섯 팀 정도? 올해는 일곱 팀이.
1: 저는 바보처럼 한 팀이 선정되는 줄 알았어요.
0: 뭐 그럴 수도 아니군요. 있겠지만 예, 예. 네, 뭐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네, 여러 음악가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이 로큰롤 명예 전당 네, 그 네.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매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여기 아직 못 들어간 유명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의외로 못 들어가셨네라는 네. 아티스트도 분명히 있죠.
0: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나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정말 뭐 세상을 떠난 후에 들어가는 음악가들
1: 맞아요.
0: 있고요.
1: 사후에도 네. 그렇죠.
0: 그리고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에 네. 뭐 예를 들면 오지 오스본 같은 경우는. 죽음을 앞둔 네네. 거의 그 시점에 이
1: 헌액이 됐죠.
0: 헌액이 됐었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오늘은 다섯 곡, 뭐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다섯 곡 고르셨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헌액이 되셨나요?
0: 올해는 총 일곱 팀인데요. 네. 일곱 팀 중에 다섯 팀을 골라왔는데 그 한 팀은 뭐 평생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곡들을 만드신 우탱 클랜.
1: 아, 우탱이요?
0: 우탱 클랜이고 한 네. 팀은 국내에서 뭐 지금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오아시스를 뺀 다섯 팀의 곡을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탱 클랜과 오아시스 빼고 올해 헌액된 네. 다섯 아티스트의 음악을 또 소개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뭐 자리도 자리인지라 뭐 대표곡을 들어보나요? 아니면 뭐
0: 대표곡을 네. 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근데
0: 물론 저의 네. 취향이 약간 반영이 되긴 했지만 네. 뭐 누가 봐도 이 아티스트의 대표곡이구나라고 할 만한 곡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 관광차 다녀오셨어요?
0: 그랬으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못 가봤어요.
1: 저도 네. 평생 가볼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네.
0: 뭐 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맨피스 출신이어서 네. 맨피스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클리브랜드 주에서 많은
1: 오하이오 기부를, 오하이오 네.
0: 클리브랜드에서 네. 그 시에서 많은 네. 네. 그 기부금을
1: 훨씬 많이 냈군요.
0: 네, 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 그 로큰롤 명예 전당을 만든 주축이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틀란틱 레코드의 대표였거든요.
1: 그렇군요.
0: 어떻게 따지면 이제 글로벌 음반사의 그 핵심 인물들이 네. 이 행사를 만든 셈인데 네. 어쨌든 이 로큰롤 명예 전당의 많은 지분을 또 그런 음반사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간접적으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네. 음반사들이 결국 네. 이제 자기들의 백카탈로그를
1: 어떻게 좀
0: 또 판매하는 이벤트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네. 있긴 한데 어쨌든 네. 뭐 그런 것보다는 매년 정말 그 훌륭한 이 로큰롤 역사. 근데 딱 로큰롤 아티스트들만 들어가는 거죠.
1: 그렇진 않더라고요.
0: R&B, 네. 블루스, 그러니까 어쨌든 락 음악에 영향을 끼쳤던 그 주변 장르 혹은 그 원류가 되는 장르들. 재즈는 안 들어가요.
1: 재즈는 누락되고. 네.
0: 재즈는 이제 얼리 인플루언시스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있는데 아. 그

0: 보면은 뭐 빌리 할리데이나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거기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러니까 헌액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재즈 아티스트들은 이 리스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보시죠.
0: 첫 번째 올해 그 헌액 팀 중에 한 팀을
1: 네.
0: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이 디비전입니다.
1: 이것도 국적과 상관이 없네요.
0: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이 디비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이 디비전 슬래시 뉴 오더 이렇게 같이 헌액이 됩니다.
1: 그걸 하나로 보는
0: 네,
1: 거군요.
0: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조이 디비전과 뉴 오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이 디비전은 앨범 두 장을 발표하고 해산했잖아요. 근데 그 이언 커티스라는 보컬리스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팀이 자연적으로 해산을 한 건데 남아있던 세 명의 멤버가 새롭게 결성한 밴드 이름인 뉴 오더입니다. 그래서 이 멤버들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나름의 어떤 약속과 다짐 속에서 새로운 팀 이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뉴오더와 조이 디비전은 어떤 음악적 색깔도 다르고 어쨌든 다른 팀이지만 그중에 결국 음악적인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이어지는 밴드라서
1: 한 줄기로
0: 네.
1: 볼수 있는.
0: 그래서 조이 디비전, 뉴오더가 이번에 같이 헌액이 됐습니다.
1: 그 중에서 조이 디비전 시절의 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79년도 데뷔 음반에서.
0: 네, 77년에 데뷔를 해서 79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를 하고 80년에 이언 커티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정말 짧은 역사였지만 포스트 펑크라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 장르의 정말
1: 시조격인.
0: 뭐 핵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조이 디비전의 음악은 많이 사랑을 받고 당시의 판매고와 상관없이 큰 영향력을 끼친 밴드이고 그리고 특히 조이 디비전의 오늘 소개해드린 Unknown Pleasures라는 이 밴드는 그 앨범은
1: 앨범,
0: 자켓으로 정말 유명한 디자인으로 정말 유명한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1: 너무 경악스러워서 아니면 너무 훌륭해가지고,
0: 여기 이제 피터 세빌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자켓에 이 중성자별의 이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이제 캠브리지 천문 대백과 사전에 있던 그 스펙트럼을 가져와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 오늘날 이그 디자인을 수많은 티셔츠와 가방과 패션에서 만날 수가 있기
1: 도배하게
0: 때문에
1: 되는.
0: 그런 유명한 디자인이어서 또그 점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앨범입니다.
1: 알겠습니다. 조이 디비전의 디스오더. 오늘 김영혁의 에피사롱 첫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역의 LP사롱 오늘은 올해 로큰롤 명예전당 헌액 음악가들의 곡입니다. 첫 곡으로 영국의 포스트 펑크 그룹 조이 디비전의 데뷔 음반에서 디스오더 듣고 왔습니다. 무질서 한국의 70년대 말이나 80년대에도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의 청년 문화가 있었을까?
1: 쓰면 좋았겠지만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0: 그럴
1: 네.
0: 수는
1: 시대가
0: 없었겠죠? 예.
1: 시대였으니만큼.
0: 근데 이런 사운드가 약간 그럼 2000년대 한 초중반쯤에는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1: 인터폴이라는 밴드가 나왔을 때
0: 한국,
1: 사람
0: 예.
1: 한국에서요.
0: 예.
1: 한국에는
0: 언제부터 좀,
1: 펑크라는 이름을 쓰는 밴드가 사실은 80년대까지는 없었죠. 예.
0: 그걸 거부한 건가? 아니면 그걸, 예.
1: 거부했다라기보다는 펑크란 음악이 한국에는
0: 뿌리내리기 좀,
1: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 펑크가 유행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유행을 접할 수가 없었었고, 80년대에 이제 뭔가 약간의 개방이라고 할까요? 그전엔 70년대 닫혀 있었다고 하면 80년대 조금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류가 됐던 음악은 해외에서는 락 음악 중에서는 사실 헤비메탈,
0: 메탈,
1: 하드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펑크가 사라진 자리에 뉴웨이브가 들어가고, 뉴오더라는 밴드가 사실 대표적인데,
0: 그렇죠.
1: 포스트펑크를 하다가 이제 전자음악을 하잖아요. 뉴오더 같은 팀들이 있었고, 이제 락 음악을 하는 팀들은 좀 강한 음악을 80년대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80년대에 이제 음악, 락 음악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펑크 대신 헤비메탈을
0: 헤비메탈이
1: 들었습니다.
0: 대세였어.
1: 네.
0: 예. 그중에 김영역 씨도 있었고
1: 그렇죠. 저도
0: 김광현
1: 그랬었죠.
0: 씨도 있었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네.
0: 펑크가 설 자리는 뭐,
1: 당시에는
0: 예,
1: 없었어요.
0: 없었어요.
1: 네.
0: 되게 싹 비껴간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조이 디비전의 디스오더
1: 디스오더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무대에서 좀 이상한 춤을 추거든요. 저것은 율동인가 춤인가
0: 감전춤 뭐 이런
1: 몸부림인가
0: 느낌이잖아요.
1: 싶은 이런 율동을 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이언 커티스입니다.
0: 이안
1: 보통
0: 커티스였군요.
1: 오징어 춤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율동의 그 시조라고 할수 있는
0: 뭐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1: 보컬리스트입니다.
0: 예.
1: 네. 이언 커티스는 데뷔하기 전에 공무원이었어요.
0: 아, 공무원 생활. 그럼 약간 진짜 카프카적이네.
1: 네.
0: 뭐 약간 그러다가 벌레로 변하는 느낌의 그런.
1: 이언 커티스와의 조이 디비전에 관련된 당시 일화들은 영화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거든요.
0: 혹시 전기 영화?
1: 맞습니다. 네.
0: 그렇군요.
1: 컨트롤이라는 영화 또는 24시간 파티 피플이라는 또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맨체스터 당시 매드체스터라고 이야기한 맨체스터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이 조이 디비전과 당시 이제 포스트펑크 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5775님께서 한국 공연에서 뉴오더가 마지막 곡 선보이면서 뒷배경에

0: 이안 커티스 Forever라는 이미지를 띄웠는데 그때 생각나셔서 울컥했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1: 올해 그래서 헌액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0: 어떤 제스처로 또
1: 어떤 네.
0: 이안 커티스를 기리게 될지.
1: 그러니까요. 네.
0: 그 언제 있어요? 헌액 공연
1: 가을로 제가
0: 가을이요?
1: 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0: 알겠습니다.
1: 네, 찾아보면 다시 말씀을
0: 네. 아니
1: 드리겠습니다.
0: 혹시 지나갔을까 봐
1: 네.
0: 뭐그 기록은 남는 거지만 아무튼 오늘 김영혁의 LP 사롱 2026 록앤롤 명예의 전당 헌액 음악가들의 음악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는 루더 밴도로스의
0: 아 정말
1: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0: 예. 감미로운 라디오에서 참 많이 즐겨
1: 너무
0: 들었는데.
1: 빨리 떠난 R&B 보컬리스트고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4세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0: 그럼 우리 두 사람보다도 젊은 나이에
1: 그러니까요.
0: 세상을.
1: 저는 만으로 하면은
0: 비슷해요?
1: 저보다 비슷하거나 좀 많은
0: 형이에요?
1: 어쨌든 네, 그건 중요한
0: 저는 동생인데.
1: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빨리 떠난 R&B 보컬리스트이고요. 루더 밴드로스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는데 뭐 많은 히트곡을 발표를 했고 뭐 히트곡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루더 밴드로스는 이 정말 보컬의 톤과 그 성량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깊이 있는 목소리 이런 걸로 정말 많은 보컬리스트들 음악가들한테
0: 영향을
1: 영향을
0: 줬군요.
1: 끼친 음악가이고요. 뭐 좋은 곡도 워낙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루더 밴드로스는 그 보컬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역량, 완성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0: 그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이 루더의 가장 큰 히트곡, 히트 앨범은 시작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0: 아,
1: 첫
0: 그래요?
1: 번째 데뷔했을 때 Never Too Much라는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그 타이틀곡이 정말 크게 히트를 했었고요. 물론 빌보드 1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앨범이 2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루더 밴드로스의 마지막 그 앨범이 Dance with My Father라는
0: 아,
1: 곡이 들어있는
0: 예.
1: 앨범인데 이 곡, 뭐 지금도 어버이날이면 그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지만 이 곡이 유일하게 루더 밴드로스 이 담긴 앨범이 유일하게 루더 밴드로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했던
0: 그렇군요.
1: 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점에 있었던 Never Too Much를 준비를 했습니다.
0: Here and Now 같은 곡은 1위 못했어요? 그거
1: 1위
0: 약간,
1: 곡이
0: 예,
1: 없어요. 루더
0: 없어요.
1: 밴드로스는.
0: 의외네.
1: 네.
0: 알겠습니다. 81년 음반에서 루더 밴드로스의 Never Too Much 함께 들어보죠.

0: 이 미야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김파레코즈의 김혜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LP사롱 2026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음악가들의 음악 두 번째 음악 듣고 왔습니다. 루터 밴드로스의 81년 발표곡 Never Too Much였습니다. 이 붐박스 들고 다니던 시절에 뭐 브레이크 댄스 막 이런 것도 유행하던 81년 당시에 그 뉴욕 맨하탄의 장면들이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쓱 흘러가는데 추억 돋네요. 이런 음악에도 열광하셨어요?
1: 그럼요. 네.
0: 예,
1: 전 80년대 음악
0: 정말
1: 너무
0: 다양하게 예,
1: 좋아했었어요. 네.
0: 들으셨군요.
1: 근데 루더가 80년대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사실은 이 루더는 70년대 초에 그 경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0: 네.
1: 무명 시절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하죠. 백보컬만 하는 그런 음악가였었거든요. 근데 뭐 일화 중에 하나는 이 루더가 데이비드 보위가 녹음했던 영 아메리칸스의 코러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루더의 이름이 앨범에 올라가게 되는데 루더가 이제 흥얼거리는 곡을 듣고 데이비드 보위가 그 곡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루더가 만든 곡이 앨범에 처음 수록된 게
0: 영어
1: 영
0: 아메리칸
1: 아메리칸스
0: 아,
1: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싱어송라이터로는 그때 데뷔를 하게 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0: 예. 로큰롤 명예전당 헌액식 및 기념 공연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1: 네.
0: 올해 11월
1: 네.
0: 14일 토요일입니다.
1: 늦가을이네요.
0: 네.
1: 네.
0: 미국 캘리포니아의 LA에서 피코크 극장,
1: 피어터.
0: 네. 피코크 티어터에서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1: 방영은 12월에
0: 예.
1: ABC 방송을 통해서
0: ABC?
1: 네, 나간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1: 방금
0: 아,
1: 찾아봤어요.
0: 그래요?
1: 네.
0: 11월, 겨울 되면
1: 네.
0: 헌액식 공연 본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세 번째는 샤데이입니다. 근데
0: 네.
1: 보통은 샤데이라고 하면 싱어송라이터를 생각하시는데
0: 이 밴드 이름이잖아요.
1: 밴드예요. 그래서
0: 네.
1: 이 헌액 될 때도 샤데이 아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헌액이 될 때는
0: 네.
1: 그전 현직 멤버들도 다
0: 아, 와야
1: 이름이
0: 돼요?
1: 올라가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0: 예.
1: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예,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진 멤버들도
0: 예.
1: 어쨌든 같이 예,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0: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1: 자리가 이
0: 예.
1: 로큰롤 명예의 전당입니다.
0: 아, 샤데이도 드디어
1: 네,
0: 헌액되는군요.
1: 샤데이가 헌액이 됐고, 샤데이도 루더도 방금 소개했던 루더도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없었는데
0: 네네.
1: 의외로 샤데이도
0: 진짜요? 없어요?
1: 없어요. 이렇게
0: 스무드 오퍼레이터 이런 것도 안 됐어요?
1: 히트곡이 많은 가수인데, 예. 그리고 앨범 판매고가 억단입니다.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없어요.
0: 뭐한 2위, 3위권에서

0: 그러니까
1: 대표만 왔다
0: 10위권에
1: 갔다.
0: 올라갔던 곡도 예.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곡들이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인 키스 오브 라이프도 예. 사실은 차트 70위권. 네.
1: 아 데뷔 아 그 이 음반이 공개됐을 때 70위권 네. 정도에 머문.
0: 정도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샤데이는 그런 히트곡도 히트곡이지만 앨범 단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샤데이의 베스트곡을 듣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리스트가 커서
1: 맞아요.
0: 앨범 한두장 분량이 되지만 샤데이 음악을 다시 한번 찾아 들으신다고 하면 앨범 단위로 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러브 딜럭스 앨범에서 예, 키스 오브 라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샤데이의 92년 음반 4집이네요. 러브 딜럭스 수록곡 키스 오브 라이프 함께 듣겠습니다.

0: 나이지리아 이게 영국의 아티스트 샤데이 아두가 이끄는 밴드 샤데이의 로큰롤 명예 전당 올해 헌액을 축하하며 듣고 왔습니다. Kiss of Life 92년 음반 Love Deluxe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이른바 소피스티 팝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사운드 뭐 이런 거가 좀 귀에 좀 좋아라 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리사 스탠스필드 뭐 이런 사람들 빠시아라는 사람들이 기억나고요. 혹시 샤데이 말고 좋아했던 그 당시 여성 보컬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1: 너무 많은데 이런 목소리로
0: 독보적이죠.
1: 네, 했던 음악가는 샤데이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실히 정말 한번 들으면 네,
0: 잊을 수 없는
1: 잊을 수가 없는 네, 음악이라서 목소리라서
0: 맞아요. 지금 목소리랑 이 음악을 살짝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소리가 한 8알 뭐 미안한
1: 뭐 그렇지
0: 얘기지만 그런
1: 네.
0: 느낌이
1: 근데 사실
0: 들어서
1: 어쨌든 창작은 밴드가 같이
0: 함께하는
1: 했습니다. 네.
0: 자, 2026 로큰롤 명예 전당 헌액 음악가들란 테마로 골라오신 김영혁의 LP사롱 다음 곡 만나보죠.
1: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필 콜린스인데요. 필 콜린스인데 보니까 올해 7팀 중에 5팀이 영국 출신이네요.
0: 영국이 많아요.
1: 필 콜린스도 영국 출신이고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분의 경력은 제네시스라는 정말
0: 그렇죠.
1: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드러머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피터 가브리엘이 탈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보컬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80년대에는 제네시스 대신 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대박의 대박을 쳤던
0: 완전.
1: 80년대의 그 판매고를 따지면 전 세계 판매고를 따지면 마이클 잭슨, 마돈나, 그다음이
0: 필
1: 필
0: 콜린스.
1: 콜린스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장 제가 네, 얼핏 봤을 땐그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렸을 정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필 콜린스는 뭐 사실 90년대 이후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이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예,
0: 이루었다.
1: 명예 전당에 헌액될 만한
0: 그렇군요.
1: 네, 그런 음악가입니다.
0: 약간 비유가 좀 우습지만 노벨상 받는 그런 느낌일까요?
1: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정도의 영예, 뭐 그래미에서도 물론 그 명예 전당이 있지만 뭐이 정도의 상이라고 하면 네, 그 정도의 어떤 기쁨과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중에서 84년 영화 음악
1: 네,
0: 골라오셨네요.
1: Against라고 국내에서 개봉됐던 Against All Odds의 주제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함께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0: 올해 록앤롤 명예의 전당 헌액되는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84년 영화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사실 필 콜린스와 아이언 메이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0: 너무 촉박하네요.
1: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0: 죄송해요.
1: 아이언 메이든이 오늘의 마지막 소개해드릴 밴드인데요. 아이언 메이든은 뭐 헤비메탈,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의 선두주자였고, 오늘날까지도 어쨌든 헤비메탈이라는 이 장르에서 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메탈 밴드 중에 한 팀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헤비메탈에서 베이스라는 악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준 팀이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구나.
1: 트윈 기타 역시 이렇게 기타 두 대가 같이 이렇게
0: 화음을
1: 놀수 있구나, 이런 걸 가르쳐준 밴드이기도 한데, 사실 중간에 에이드리언 스미스라는 그 기타리스트가 탈퇴를 해서 나중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언 메이든에는 3명의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팀 중에 유일하게 내한을 했던 팀인데, 2011년에 한 번, 딱한 차례 내한 공연을 했던, 거의 기적적으로
0: 기적적으로.
1: 공연을 하고 갔던. 근데 그 사실 국내에선 그만큼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이 좀 힘들었는데,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에서는 정말 뭐 수십만 명이 오는 공연을 정말 많이 했었고, 락킨 리오라는 2001년 공연은 25만 명이 왔던 그런 기록도
0: 대형
1: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인데 한국에서는 빛을 못 봤군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은 83년 발표 4집 음반에서 더 트루퍼라는 곡 고르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1: 감사합니다.
0: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의 더 트루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에서 뵙겠습니다.

쓰는 동안 자주 원본에 대해 생각했다. 어떤 게 원본일까? 작가의 책상 위에서 발견되는 것은 잔해뿐이다. 로켓 아랫단의 추진체처럼 이야기를 중력 너머로 쏘아올리기 위해 온몸을 불태우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버려지는 존재. 그러므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원본을 찾고 싶다면 독자의 책상으로 건너가야 한다. 우리가 읽던 책의 모서리를 삼각형으로 살짝 접을 때 밑줄을 긋거나 메모를 하거나 굳이 흔적을 남기지 않더라도 책 속의 말이 그걸 바라보는 이를 흔들 때 책은 비로소 원본이 된다. 하나뿐인 진짜가 된다. 안녕하세요. 윤고은입니다. 소설 불타는 작품에 적어둔 작가의 말 일부를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제가 소설 쓰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책이 독자의 손과 마음에 닿았을 때 비로소 책은 생명을 얻는 것 같아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 여러분을 만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아이돌 한국어는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2: 누군가는 요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음식을 먹고 난 뒤에 그날의 기분, 그날의 대화까지 떠오르는 순간 말이에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웃으면서 먹던 그런 떡볶이, 퇴근길 유난히 마음을 풀어주던 따뜻한 라면 한 그릇까지. 어쩌면 요리는요, 단순히 맛을 만드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하루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맛도 텐션도 불처럼 끌어오르는 시간, 아이돌 한국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Hello, I'm DJ Jinjin, here with fun stories and music.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아두라네 스페셜 DJ 진진입니다. 후후! 네, 오늘 아이돌 한국어의 문을 연 곡은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였습니다. 아, 뭔가 오프닝부터 막 먹는 얘기, 막 친구들 떡볶이 막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지는 것 같습니다만, 아, 침이 고이네요. 오늘은 요리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요즘 즐겨 먹는 음식이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 요즘에 닭가슴살에 꽂혀가지고 브랜드는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 닭고기로 유명한 브랜드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수비드 닭가슴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먹어도 맛있고, 저는 아무것도 뭐 찍어 먹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 본연의 맛을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벌써 그게 이제 한 덩이에 100g 정도 되는데, 몇 번을 시켜 먹은지 모르겠어요. 6개 세트로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박스 정도를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줄여볼까라고 생각하는데

해 놓고 얼려서 이제 데워 먹고 나머지는 그냥 시켜 먹습니다. 네, 굉장히 귀찮은 스타일이어 가지고. 네. 뭔가 저는 그냥 계란 후라이 정도. 네, 집에서 해 먹고요. 라면은 진짜 잘 끓여 먹어요. 아, 근데 제가 먹진 않고 잘 끓여 줘요. 친구들이 와 가지고 꼭 저한테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합니다. 제 라면이 맛있다고. 그래서 라면을 끓여 주고는 합니다. 네, 요리를 해서 대접을 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어떤 요리를 해주고 싶은지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저는 방금 했던 얘기와 좀 비슷한데, 제가 할줄 아는 게 사실 라면밖에 없다 보니까, 그리고 간단한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걸 좀 해주고 싶다. 그리고, 제가 옛날에 미국에 형 유학을 갔을 때, 형이 유학을 갔을 때, 제가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거의 한 달? 한 달? 한 5주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제 막 미국 음식을 먹는데 너무 물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이 미국에서 한국의 맛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라고 해서 찾아냈던 레시피인데 밥에다가 그냥 참치를 전체 캔을 다 넣은 다음에 고추장 넣고 비벼 먹었습니다. 근데요, 그게 진짜 마법이에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아, 물론 너무나도 많이들 그렇게 드시겠지만 저는 그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게그 음식을 하면 그 삼촌 집이 떠오릅니다. 예, 네, 그 정도로 저는 한식을 좋아했던 어린아이인데 5주 동안 뭔가 해외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리웠던 것과 그런 감정들과 이런 복합적인 게어그 고추장 참치 덮밥 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 음식에 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음식도 그냥 편하게 같이 먹어보면 참 추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요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요리에 대한 얘기는 언제 누구랑 해도 행복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잠시 후 중식 마녀 이문정 님과 함께 맛있고 즐거운 시간 제대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공이들과 매일 수다를 꽃피우고 싶은 방송 아이돌 한국어는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045 문자나 반디앱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 찐디와 오늘 함께하는 중식마녀 이문정님에게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럼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빨간 맛!

0: 네, 케이팝 아이돌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까지 두루두루 모시는 아이돌 한국어의 사랑방. 오늘의 손님은 바로 미식을 쫓는 예술가이자 불 앞에서 가장 자유로운 셰프 이문정님 모셨습니다. 웰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웍으로 마술을 부리는 아줌마. 중식마녀 이문정 인사 올립니다.
0: 야, 오늘 초대 손님 이문정님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웍 하나로 주방을 압도하는 카리스마, 중식의 불맛만큼이나 강렬한 존재감, 솔직하고 인간미 넘치는 반전 매력, 그리고 불 앞에서 예술을 빚는 25년 경력의 중식 장인. 야, 엄청 많네요. 이문정님, 저희가 만들어 본 수식어인데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1: 강렬한 존재감 좋습니다.
0: 아, 강렬한 존재감. 오늘 강렬한 존재감 좀 뿜뿜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1: 요즘 이제 방송 좀 많이 하고 있고요.
0: 그렇죠.
1: 제 이름을 이제 걸고 제품도 출시하고 있고
0: 그렇죠.
1: 여러 군데 행사도 많이
0: 그렇죠.
1: 다니고 있습니다.
0: 아, 땡튜브에 너무 많으시더라, 컨텐츠들이. 많이 나오고 계신데, 아이돌 한국어 출연 제의를 받으셨을 때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EBS 라디오 아이돌 한국어에서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저는 너무 감사 인사를 일단 올리고요. 그리고 이 제가 그동안에 25년 동안 호텔에서 요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정서가 담긴 K중식이라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고, 음식이라는 것도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쵸.
1: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한국의 이제 K중식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언어와 함께 같이 조화롭게 좀 이야기를 해서 여러 긍정적인 에너지를 좀 한번 발산하고 가고 싶습니다.
0: 야, 방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진짜 마녀 같으셨어요.
1: 빠져들고
0: 네,
1: 계세요.
0: 뭔가 지금 제가 홀린 듯이 여기에, 케이 중식과 막 이러면서 빠져들게 되는 것 같은데,
1: 그게 제 매력입니다.
0: 에, 정말 빠져들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리, 제 개인적으로는 맛있게 잘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분명 레시피대로,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핸드폰으로 찾아가지고 레시피대로 하는데, 결국은 망가지게 되고, 막 너무 짜고, 너무 싱겁고, 막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요리의 세계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 텐데, 일단, 셰프가 된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1: 우선 이제 대학교 진학을 입시를 했을 때그 여러 학교에 원서를 넣었어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조리과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제가 또 좋아하기도 했고 요리를 그리고 저곳에 가면 머리를 쓰는 것보다 몸을 쓰는 게 조금 더 부담이 없었습니다.
0: 야, 저와 같은 이유로 직업을 선택하셨군요.
1: 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남자친구가 요리를 하면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0: 진짜요?
1: 그래서 그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씌었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선택을 해도 저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쪽 방향의 길로 이제 접어들었죠.
0: 혹시 현재
1: 네, 지금의 이제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저희
0: 남편분.
1: 집사님이십니다. 집을 관리하시는
0: 야,
1: 분.
0: 집사님.
1: 네.
0: 야, 대단하시다. 야, 셰프가 되고 나서는 그러면 처음으로 하신 요리는 기억나세요?
1: 셰프가 돼서 이제 처음으로 한 요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저희 호텔 같은 곳은 업무 부담이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반찬류, 뭐 이제 간단한 과일 깎고 그런 것들을 했어요. 근데 뭐 음식이기도
0: 그쵸.
1: 하니까 네, 일단 반찬
0: 그리고
1: 짜사이를 많이
0: 아, 저
1: 묻혔습니다.
0: 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진짜 매일 리필해요.
1: 네,
0: 네,
1: 그쵸. 너무
0: 중식을
1: 맛있죠.
0: 먹으면 저는 맨날 한 혼자서 그걸 두 개, 세 개를 먹습니다.
1: 네네네.
0: 네, 약간 단무지 같기도 하고 약간
1: 맛있어요, 아주.
0: 네, 저는
1: 식감이 좋아.
0: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할머니가 거의 키우다시피 해가지고 짠물을 진짜 많이
1: 네네네. 저도
0: 넣었어요.
1: 좋아합니다.
0: 네, 그래서 그 맛이 나서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1: 네.
0: 자, 그렇다면 평소에 어쨌든 셰프로서 일을 하시잖아요.
1: 네네.
0: 요리로.
1: 네.
0: 그럼 집에서도 요리를 보통 해서 드세요?
1: 집에서는 이제 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원하면 해주는데 많이 원하지 않더라고요.
0: 아, 그래요? 나 매일 부탁할 것 같은데. 또 그게 다른가?
1: 네네.
0: 야, 뭔가, 엄마도 요리를 잘 해요.
1: 네네.
0: 근데 가끔 가서 먹으니까 맛있는 느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자녀분들도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은데. 가족들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아이들은
0: 네.
1: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해요.
0: 오.
1: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급 요리를 많이 해서
0: 네.
1: 정말 정성과 사랑을 다 담아서 음식을 해주면
0: 네.
1: 그렇게 저의 정성에 대비하지 못하게
0: 아,
1: 받아들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0: 그죠.
1: 맛없어. 뭐막 이렇게 하면 승질이 나서 먹지 마.
0: 만회가 이제.
1: 네, 하고 하는데 이제 어머님이나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음식을 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잔치 때는 그때는 이제 제가 생일 1년에 한 대여섯 번 그때는 생일상은 제가
0: 이야,
1: 직접 차리고 있습니다.
0: 대박이다.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1: 맛있습니다.
0: 네. 요리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화제가
1: 네.
0: 됐습니다. 이제, 땡땡 요리사.
1: 네네.
0: 어떻게 출연을 하시게 됐는지.
1: 우선 제가 저희 첫애
0: 네.
1: 임신을 했을 때한 지금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었죠.
0: 네네네네.
1: 그때 이제 제이가 왔었어요. 그때도 오디션 그런 요리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0: 네네네.
1: 그때는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제이가 와서 저는 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했는데 위험해서 안 된다고 그때 한번 거절을 받은 게 너무나도 그 아쉬운 마음이 오래 갔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이후로 이제 저희 이제 지금 유명한 뭐 정준 셰프나 박은영 셰프 다 이제 후배님들이니까 그분들이 이제 활약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 언니가 여기 있는데 막 이제 그런 아쉬움들이 너무
0: 그쵸, 그쵸.
1: 많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요리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해서 아, 이제 또 이렇게 강산이 한번 바뀌니까 다시 나에게 이런 기회가
0: 기회가
1: 오는구나. 이걸
0: 없다.
1: 절대
0: 놓쳐선 안
1: 놓쳐선 안
0: 된다.
1: 된다 해서 이 25년 동안의 이제 직장 생활의 이 사표를 늘 가슴속에 품고 이거는 꼭 내가 모든 걸 걸고 해봐야겠다. 그런 각오로 임했었죠.
0: 야, 진짜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1: 그럼요.
0: 예, 정말 20년 동안 호텔 일을 하시면서,
1: 네네.
0: 프리랜서의 길로, 접어드셨는데, 충식 마녀, 닉네임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1: 제가 20년도에 이제 유튜브가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에 가서 이제 그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20년도에 그 마녀 셰프라는 채널을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녀라는 마자에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했어요. 마술을, 워크로 마술을 부리는 마술의 마자. 그리고 아줌마의 마자.
0: 맞아.
1: 그리고 저 이제 마라. 많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0: 그렇죠.
1: 그 강렬함.
0: 마마마네요.
1: 그리고 또 중독. 그래서 저 아줌마의 매력을 알면
0: 그렇죠.
1: 빠져들
0: 빠져나올 수
1: 수밖에
0: 없다.
1: 없다.
0: 야.
1: 그런 의미를 제가 좀 많이
0: 저
1: 넣었습니다.
0: 또 마마의 마잖아요.
1: 그렇죠.
0: 엄마는 위대하다.
1: 그렇죠.
0: 그것까지 하면 아주 좋을 것 같고.
1: 네네.
0: 방송 후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뭐 이런 거 있으세요? 기억이나 뭐.
1: 우선 그 BTS
0: 아, 네네.
1: RM님께서 저를 샤라웃
0: 야.
1: 해주셔가지고 그거 정말 너무나도 이게
0: 그쵸.
1: 꿈인지 생신지 너무나도 영광이었고 감사를 했죠. 그래서
0: 아.
1: 그거를 쇼츠로 제 나름대로 이제 편집을 해서 길이 길이 간.

0: 인식하리라 하고 이제 제 채널에 올려놨습니다.
1: 아니, 저도 봤지만 채널 편집을 직접 하신다고, 영상 편집을.
0: 네네.
1: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0: 네.
1: 취향이에요.
0: 네네.
1: 약간 그 효과들 많은 거전 되게
0: 아,
1: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근데 직접
0: 그러셨어요?
1: 편집하신다고 하니까,
0: 네네.
1: 와, 그게 너무 저한테 센세이션 했습니다. 자, 중식의 3대 요소는 불, 스피드, 체력이라고
0: 네.
1: 하는데요. 문정님은 셋 중에 어떤 게 제일 자신 있으세요?
0: 자신 있는 건 스피드.
1: 오, 스피드.
0: 빠릿빠릿하는 거.
1: 아, 그쵸. 성격이랑 중식이랑
0: 네. 네네.
1: 원래부터 좀잘 맞으셨나요?
0: 아, 저는
1: 아니면?
0: 원래는 중식을
1: 네.
0: 생각지도 않았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그럼 어떻게 하다 중식에
0: 그래서
1: 빠지시?
0: 우선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할 시기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때 이제 제안이 이제 저 이력서 다 넣고
1: 네.
0: 기다리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는데 중식당을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걸 좋아해서 아기자기하게
1: 네.
0: 하면서 인식이나 양식 플레이팅
1: 아.
0: 하는 그런 쪽을 생각했는데 중식당을 가라 그래서 처음에는 거절을
1: 오,
0: 했습니다. 제가
1: 네.
0: 거기 가서 무엇을 하나요? 하고 그런데 이제 선배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네가 무슨 지금 천박도 엄박 가리냐 지금 너 호텔에 들어가기도 힘든데
1: 그쵸.
0: 그래서 다시 그냥 바로 전화를 해서
1: 네.
0: 가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죄송합니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도 막 그때 처음 입사를 했던 날이 아주 생생합니다. 철문을 딱 열자마자
1: 네.
0: 불소리에 막 웍소리에 사람들의 막 역동적인 모습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어디서 막 욕도 막 들리는 것 같고
1: 그쵸.
0: 찜소리에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긴 어디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런
1: 누군가.
0: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뭐 열심히 일을 했었죠. 그런 시간을 겪으면서 어느 순간 그큰한 자루의 칼을 너무나도 멋있게 칼을 다루는 기술과 그리고 저쪽 편에서는 불을 다루는
1: 그쵸, 그쵸.
0: 그 셰프님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모습에
1: 멋있어.
0: 매료돼가지고 내가 한번 끝을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정말 제대로 그때 입문을 한게 아닌가 싶습니다.
1: 진짜.
0: 네.
1: 말을 너무 잘하시네요.
0: 감사합니다. 저의
1: 네.
0: 매력이 지금
1: 진짜
0: 빠져들고 계세요.
1: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자에 저도, 매료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밸런스 게임을 잠깐
0: 네.
1: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탕수육은 부먹이다, 찍먹이다.
0: 찍먹이다.
1: 찍먹이다.
0: 네.
1: 웍 없이 요리하기 대칼 없이 요리하기.
0: 웍 없이 요리하기.
1: 오, 네. 비주얼 최고, 맛 보통과 비주얼 별로 맛 최고.
0: 맛 최고.
1: 맛 최고. 할말다 하는 MG 신입과 이야기하기, 잔소리 많은 선배와 같이 일하기.
0: MG와 이라기.
1: 아, 후토크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찍먹이다.
0: 네.
1: 찍먹이 더 낫다.
0: 네네.
1: 부먹은 어쨌든 그 튀김이 죽기 때문인가요?
0: 그것도 그렇고, 부먹은 부어주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니까 저의 선택지가 없어요. 하지만 찍먹은 제가 그 소스의 양을 찍는 정도를 조절할 수
1: 그쵸.
0: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좀 이렇게 부드러운 걸 먹고 싶으면 소스에 담가놓으면 되고 바삭함과 동시에 느끼려면 딱그 양을 제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찍먹입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님이 셰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아, 좋습니다. 웍 없이 요리하기를 선택해
0: 네네.
1: 주셨습니다. 칼이 없으면 아예 안 돼서 그런가요?
0: 아니요, 칼이 없으면 가위질로도 할수 있습니다.
1: 오!
0: 손으로도 할수 있고, 사실, 뭐,
1: 근데 왜?
0: 찢는 거. 그렇지만 이제, 웍 없이 요리는 중식 웍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1: 네, 맞아요.
0: 네, 후라이팬으로도 얼마든지 조리 원리를 알면 중식의 불맛을 낼 수가 있어요.
1: 그래요?
0: 네네. 그리고 가정에서도 웍이 없지
1: 그쵸,
0: 않습니까?
1: 그쵸.
0: 네.
1: 저는 되게 궁금했던 게, 중식 요리사분들을 보면, 웍의 중요성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씀을
0: 그쵸, 그쵸.
1: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문외한 입장에서는, 웍이 없으면 중식이 안 된다. 약간 요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0: 네네.
1: 웍 없이 요리하기가 되게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칼이 더 중요하구나 했는데, 웍을 대체할 수 있는 게좀더 있다.
0: 그럼요. 원리를 알면 그것들을

0: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1: 근데
0: 때문에 웍이 없어도
1: 중식
0: 중국식 맛을 낼수 있다.
1: 마녀니까 가능한 거 아닌가요?
0: 아닙니다.
1: 아, 그래요?
0: 그래서 제가 좀더 자신 있게 대중화시키려는 게 K 중식입니다. 한국식 중화요리. 얼마든지 한국의 주방에
1: 그냥 편하게
0: 맞는 중식의 조리법을 같이 콜라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전파를 해야 한다. 그게 저의 숙제입니다.
1: 큰 숙제지만 해결이 된다면,
0: 그럼요.
1: 너무 개인적으로는 전 중식 되게 먹으러 갈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너무 제가 해먹진 않겠지만, 그래도 너무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0: 네.
1: 자, 할말다 하는 MG 신입과 일하기 대 잔소리 많은 선배와 일하기에서 MG 신입과 일하기가 더 편하신 걸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0: 우선
1: 네.
0: 잔소리를 하는 것도 싫어하고 잔소리를 듣는 건더 싫어합니다. 약간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럼 그럴 때 이제 나이가 또 반백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잔소리를 이제 듣는 것도 이제 좀 싫고
1: 그쵸.
0: 이쯤에서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1: 그쵸.
0: 않나?
1: 이제 인생의 반을 내가 잔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왔는데,
0: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MG 신입이 이제 할 말을 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시대적 감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1: 진짜.
0: 것들을 차라리 수용하는 게좀더 저를 위해서 발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1: 야, 대단하신 마인드를 갖고 계십니다. 저도 많이 배워야 될것 같은데.
0: 네.
1: 일단, 중식 셰프가 아닌 성공 요정으로 이제 변신하실 신간입니다. 요거,
0: 네.
1: 이제 요술봉을 들고
0: 네.
1: 스위치를 요렇게.
0: 네.
1: 네. 안녕하세요. 성공 요정 찐디예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0: 아, 네. 지금 합니까?
1: 네, 해주세요.
0: 안녕하세요. 성공 여정 이문정입니다. 부끄럽네요.
1: 다들 부끄러워하시지만, 요거 한두번 정도 맛보시면
0: 네.
1: 다들 못 태어나갑니다. 예. 오늘 어떤 노래를 준비해 주셨죠?
0: 제가 준비한 노래는
1: 네.
0: 왁스의 황혼의 문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1: 추천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0: 저도 사실 정말 숨가쁘게 제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일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아이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키워놓고, 이제는 조금씩 제 손에서 좀 벗어나는 시기가 왔는데, 어느새 저 이문정을 바라봤을 때, 반백살에 와 있는 나의 그 시기적인 것들이 이 황혼의 문턱의 가사를 들으면 많이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방에 이제 마지막에 부르는 노래가 이 황혼의 문턱입니다.
1: 그쵸. 눈물 한 방울 딱 흘리면서 그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0: 네.
1: 싹 내보내는,
0: 수고했다.
1: 그런 곡이군요.
0: 네네.
1: 자, 왁스의 황혼의 문턱 노래 한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흥미진진한 토크 시간, 진진의 찐 토크 시작할게요. 진진의 찐 토크는 제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사랑방 게스트에게 폭풍 질문하는 코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정님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네 또는 아니요를 3초 안에 대답해 주시면 되고요. 왜죠? 라는 두 번째 질문에는 그 이유를 짧게 얘기해 주시면
1: 네.
0: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뭐첫 번째 문제, 문정님. 중식의 대표 음식은 짜장면이다. 하나, 둘, 셋 하면 네 또는 아니요 해주시면
1: 네.
0: 되고요. 제가 왜죠?라고 하면 짜장면은 뭐니까?라고 해주시면
1: 네,
0: 되는
1: 알겠습니다.
0: 그런 코너입니다. 깜짝 놀라시지 마시고 저희 조연출이 뒤에서
1: 어우,
0: 뿅망치를
1: 언제 오셨어? 깜짝이야.
0: 외래어 외국어를 쓸수 없고요. 대답은 오직 한국어로만 가능합니다.
1: 아, 그럼 외래어를 쓰면은 뿅망치로
0: 뿅망치로
1: 맞습니까?
0: 네
1: 아,
0: 맞습니다.
1: 네,
0: 네, 뿅망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이고. 네.
0: 3초 안에 대답을 못하시거나 외래어 또는 외국어가 나오면 이 뿅망치 요정이 출동을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1: 알겠습니다.
0: 준비되셨나요? 바로
1: 네.
0: 시작해 보도록
1: 가시죠.
0: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중식의 맛은 불맛이 99%를 차지한다. 하나, 둘, 셋.
1: 아니다.
0: 왜죠?
1: 99%까지는 아니고 한 90%.
0: 뿅망치 때려주시면 된다.
1: 아,
0: 퍼센트가 이제 저는 쓸수 있지만
1: 아,
0: 부장님은 네,
1: 그렇습니까? 아,
0: 그렇습니다.
1: 유도 질문이군요. 알겠습니다.
0: 자, 퀘스천 2. 나는 힘들 때 요리로 이겨낸다. 하나, 둘, 셋.
1: 아니요.
0: 아니요, 왜죠?
1: 노래로 이겨낸다.
0: 오, 노래로 이겨낸다. 자, 세 번째. 요리는 재료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 둘, 셋.
1: 아니요.
0: 아니요, 왜죠?
1: 만드는 사람의 정성이 더 중요하다.

0: 이야, 완벽했습니다. 자, 네 번째 중식 맛집의 기준은 짜장면이다. 하나, 둘, 셋.
1: 아니다.
0: 아니다. 왜죠?
1: 볶음밥이다.
0: 오, 오히려 볶음밥이다 라고 해주셨고요. 다섯 번째, 나의 인생은 매운 짬뽕 맛이다. 하나, 둘, 셋.
1: 네.
0: 네, 왜죠?
1: 살다 보니 삶이 쉽지 않습니다. 얼큰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0: 자, 네. 오늘은 뿅망치 요정이 한 번밖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 잘한 겁니까?
0: 잘한 겁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고생하셨습니다. 자, 대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질문해드렸던 질문은 중식의 맛은 불맛이 99%를 차지한다. 라는 질문에 아니요, 90%를 차지합니다. 네네. 라고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1: 사실 저도 경황이 없어서 90%라고 했고요.
0: 아,
1: 불맛 50. 그 다음에 칼맛 40. 아. 그 나머지는 이제 기타 등등등이라고 하겠습니다.
0: 그래요.
1: 네네.
0: 오히려 불맛이 50%를 음식의 맛을 좌우하고, 네네. 칼맛은 어떤 느낌이죠?
1: 이 칼맛이라는 것은, 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0: 크게 차이가 나요? 40%면 사실 엄청 큰데.
1: 물론이죠. 그래서 이 칼을 다루는 기술이, 네. 재료를 다루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사실 엄청 유명한 중식집들은 잘 못 가봤어요. 그래서 좋아하지만 그 사실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1: 많이 나가죠.
0: 네네. 그러니까 많이 가보지 못했는데, 그 맛이 너무 궁금해요. 과연 좀 그냥 동네에 있는 중식을 먹어보고,
1: 네네.
0: 그 칼맛이 느껴지는 문정님이 해주시는 그 느낌을 먹어보면 아마 딱 느껴지지 않을까. 이게 칼맛이다.
1: 그 맛을 느끼게 제가 나중에 초대를 하겠습니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이제 나는 힘들 때 요리로 이겨낸다 했는데 아니요, 노래로 이겨낸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1: 일단 힘들 때 막 우울하고 그럴 때 그 운전하면서 드라이브하면서 볼륨을 그냥 끝까지 틀고 웬만하면 신나는 노래를 들으려고 해요.
0: 맞아요. 이게 노래에서 주는 힘이 정말 큰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제 기분을 좀 업 시켜가지고. 맞아요. 좀 그런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막 이 안에 있는,
0: 맞아요.
1: 이 우울함을, 네. 토해내야지만 이게 좀 풀리는 것 같습니다.
0: 맨날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 뭐 다른 사람한테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노래로 뭔가 딱 특히 차 안에서들 그렇게 많이 푸세요.
1: 그래서 듬칫듬칫.
0: 운전하면서 이제 거기에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폐쇄적인 공간, 네. 나만의 공간. 이라는 게 사실 차가 좀 편안한 느낌을 준대요.
1: 네네.
0: 그래서 아마 운전을 하면서 다들 많이 들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요리는 재료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에 아니요. 만든 사람의 정성이 더 중요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저는 약간 재료 중요하지 않나?
1: 재료도 물론 중요하죠.
0: 물론 중요하지만.
1: 하지만 재료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이 만드는 사람이 저 사람이 너무 싫어 하면 그런 것들이
0: 나오고.
1: 좀 전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내 아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제 세상의 부모님들은 가장 좋은 재료, 가장 좋은 그런 정성과 사랑을 해서 음식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래도 더 기본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0: 맞아요. 질문을 저희가 중식의 맛집 기준은 짜장면이다라고 했는데 볶음밥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1: 네.
0: 어떤 이유죠?
1: 제가 생각하기에 이 볶음밥이라는 것은 한자로 이제 초반이라고 합니다. 초는 이제 볶을 초, 반은 밥반자에서 밥을 볶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볶는 이 조리법 자체가 불의 기술이 있어야 돼요. 불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 해서 우리가 이제 황금볶음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 들어보지 못했어요.
1: 밥알 한 알 한 알에 계란들이 잘 코팅이 돼서 섞인 그 황금 같은 볶음밥. 그래서 짜장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짜장면은 어떤 춘장이 들어가고 양파도 들어가고 여러 재료들이 들어가서 단짠의 맛을 내지만
0: 그쵸.
1: 이 볶음밥은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계란 볶음밥 같은 게.
0: 네네.

0: 기름과 뭐 이제 단순한 이제 재료 파 그리고 계란
1: 계란.
0: 그래서 양념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불맛이 잘 배어 있어야지만 정말 제대로 이 재료를 잘 볶았다는 그 완성의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볶음밥이다.
1: 그 하나하나를 씹으면서 그 느껴지는 그 행복감이 지금 상상만으로도 지금,
0: 빠져들고 계십니다, 지금.
1: 예, 진짜, 와, 먹어보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나의 인생은 매우 짬뽕 맛이다라는
0: 네네.
1: 질문에, 네, 살다 보니 삶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네.
1: 어떤 느낌에서 삶이 쉽지 않아진다라고?
0: 참, 20대를 보면
1: 네.
0: 아주 달콤한 탕후루가 생각나요. 그때는 그냥 어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1: 그쵸.
0: 그리고 또 연애를 하면 또 너무나도 좋고 그냥 달콤한 일상. 그러다가 이제 30대에 이제 회사 벌이
1: 버리.
0: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달콤함도 있지만
1: 네.
0: 거기서는 이제 짠맛이 좀 부여되는 것 같아요. 쩌들은. 그래서
1: 쩌드는.
0: 이제 단짠 단짠을 생각할 때 짜장면이 생각납니다.
1: 짜장면.
0: 그리고 이제 이 40대에
1: 40대.
0: 오니까 단 것보다는 왜 이리 좀 강렬하고 맵고 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거치고
1: 거치고
0: 좀
1: 나서
0: 더 매콤하고 화끈하고 그런 불같은
1: 불같은 맛.
0: 그런 고난의 시간이 지금 40대가 아닐까
1: 야,
0: 생각합니다.
1: 와. 지금 뭔가 딱 그런 불맛이 가미된
0: 네.
1: 짬뽕을 딱 느끼고 계신 느낌인데.
0: 한글 먹고 싶네요.
1: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20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짭조름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좀 너무 10대 때가 달콤한 탕후루 같고, 어쨌든 저는 21에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0: 그러셨군요.
1: 11년 차지만
0: 네.
1: 뭔가 하면서 그때 너무 고생을 해서 지금이 오히려 더 저는 행복한 것 같아요. 예, 1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태가 뭔가 비로소 나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나
0: 아직
1: 싶습니다.
0: 결혼도 하셔야 되고
1: 그렇죠. 뭐
0: 아이도 낳고 하셔야 되니까
1: 그렇죠.
0: 이제 짬뽕의 맛도 이제
1: 그렇죠.
0: 곧 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1: 저는 지금 백짬뽕입니다. 지금 백짬뽕인데
0: 네.
1: 이제 매운맛이 오면은 비로소 불맛 짬뽕으로 한번 태어나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0: 현재를 즐기십시오.
1: 자, 이렇게 해서
0: 네.
1: 진진의 찐 토크 나눠봤습니다. 인터뷰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이쯤에서 잠시 쉬어갈까 하는데 추천곡 하나 더 들고 오셨죠?
0: 네.
1: 네, 어떤 곡인지 한번 우리 요술봉과 함께 성공
0: 이거
1: 요정.
0: 뭐 어디
1: 예.
0: 가는 겁니까? 제가 준비한 오늘의 추천곡은 진주의 난
1: 난
0: 괜찮아라는
1: 괜찮아.
0: 곡입니다.
1: 좋습니다. 이 곡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뭘까요?
0: 제가 힘들고
1: 네.
0: 지칠 때좀 저의 마음을 다잡고 화이팅하기 위해서 난 괜찮아.
1: 난 괜찮다.
0: 네가 없어도 난 괜찮아. 화이팅 하려는 그런 마음에 이 노래를 많이 듣습니다. 이겨내기
1: 야,
0: 위해서.
1: 이겨내기
0: 네.
1: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진주의 난 괜찮아. 듣고 올게요.

아이돌 한국어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20년 전통 오디오 전문기업 브리츠에서 스피커, 건강한 피부의 시작, 비건 스킨케어 브랜드 멜릭서에서 비건 스타터 키트를 드립니다.

0: 진작에 낭만. 웍을 잡기까지 10년의 세월이 걸렸다. 중식마녀 이문정 셰프의 이 한마디에는 뜨거운 불 앞에서 버텨낸 시간과 수많은 실패가 그대로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아직 재료를 다듬고 있고 또 누군가는 뜨거운 불 앞에서 조금 서툴게 하지만 진지하게 요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요리가 어떤 맛으로 완성되느냐일 것 같습니다. 조금 서툴어도 괜찮습니다. 가끔은 타버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나만의 레시피니까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나만의 웍을 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 여러분께 뜨겁고 든든한 응원 보내드립니다. 한국인들의 인생 레시피, 오늘도 맛있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네, 진작의 낭만. 오늘은 이문정님의 인터뷰 답변을 듣고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웍을 잡기까지 10년이나 걸렸다.
1: 네.
0: 라는 말이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앞에서 진작의 낭만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선 연습생 10년 했어요랑 같은 말인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런 느낌으로, 다가왔는데, 좀 뭔가, 포기하고 싶거나 그랬던 경험은 좀 없으셨나요?
1: 많이 있죠. 포기하고 싶거나 한 경험이. 눈물도 많이 흘렸고. 저 이제 호텔 뒤쪽에 이제 한강이 쫙 있거든요.
0: 네, 네, 네.
1: 거기 가서 많이 울고 집에 와서도 부모님이 이제 계시니까
0: 네.
1: 괜히 또 속상해하실까 봐 이불을 막 틀어막고 울기도 많이 하고.
0: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사실 연습생이 그렇게 긴 편은 아니에요. 저는 4년 정도 했는데 물론 딱 적당한 연습생 기간이라고 보통 얘기해 주시고 요즘 듣기에는 좀 길다고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1: 네.
0: 근데 그 시간 동안 저희도

0: 진짜 많이 고생하고 했지만, 그거의 두 배가 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되게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합니다. 아, 그러면 요리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으신 것 같고, 평소에는 좀 어떠세요?
1: 평소에는
0: 네.
1: 뭐 그냥 저도 그냥 여린 아줌마입니다. 여린 여자고.
0: 여린
1: 근데
0: 여자.
1: 딱칼딱 들면 저도 그냥 스스로가
0: 네.
1: 최면을 거는 것 같아요.
0: 오.
1: 싹 해서 이제 어두운 기근이 쫙 깔리면서
0: 아.
1: 이제
0: 근데 그게 어쨌든 저 역시도 마이크랑 비슷한 느낌이실 것
1: No,
0: 같아요.
1: 네네네.
0: 예, 네, 마이크 딱 들어갔을 때 무대에 딱 섰을 때는 저도 뭔가 아스트로 진진으로서
1: 네.
0: 뭔가 딱 보여드릴 때 모습이지. 지금 모습이 오히려 박진우의, 제 본명이 박진우인데, 박진우에 가까운 모습
1: 네.
0: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요리는 땡땡땡이다 라고 정의를 한번 해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1: 나에게 요리는 인생이다.
0: 인생이다.
1: 네.
0: 어쨌든 거의 인생의 반 이상을,
1: 지금 25년이고 반이
0: 반이
1: 넘었네요.
0: 넘었죠.
1: 네, 제가 이제 47입니다.
0: 아,
1: 25년을 했으니까 반이
0: 그렇죠.
1: 넘었고, 우선 저희가 이제 직장에 출근을 해도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인 기본적인 시간 동안 음식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퇴근을 해서도 난늘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 또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고, 그냥 삶의 그냥 연장선인 것 같아요. 뭐 일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0: 맞아요.
1: 머릿속에서도 늘 매번 생각을 하고 어디를 가도 영감을 받게 되고 하면 연장선, 끝이
0: 맞아요.
1: 없는, 마침표가 없는.
0: 어쨌든 사람은 의식주가 가장
1: 네.
0: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뭔가 먹는 거를 빼놓고 잠시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1: 네.
0: 사실. 그렇다
1: 맞습니다.
0: 보니까 저보다도 심할 것 같아요. 저는
1: 네.
0: 이제 노래를 만들고 부르고 뭐, 하는 사람이지만 제가 영감을 얻고 싶지 않아도 얻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휴식 기간에도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충이
1: 네네네.
0: 있는데, 아마 문정님은 더 심하시지 않을까 싶네요.
1: 그죠. 출근하고 이제 퇴근했어. 그럼 이제 또 와서 육출을 하죠. 육아 출근. 또 애들도 먹이고. 또 쉬는 날에도, 쉬는 날에 저희가 더 먹지 않습니까? 하루
0: 그쵸.
1: 세 끼를 먹는다는 게 쉽지
0: 맞아요.
1: 않은 거예요. 또 그거 하다 보면 또 가서 하고, 와서 하고, 가서 하고, 와서 하고.
0: 너무 듣기만 해도 힘들 것
1: 그래도
0: 같은데,
1: 재밌습니다.
0: 재밌으니까 또
1: 네네.
0: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
1: 네.
0: 싶습니다. 네, 아이돌 한국어 중식 마녀 이문정님과 함께한 이 시간,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1: 벌써요?
0: 네, 시간 너무 빠르죠.
1: 네.
0: 오늘 함께한 아이돌 한국어 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1: 너무 재미있었고요.
0: 네.
1: 너무 훈훈하세요.
0: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편하게
1: 네네.
0: 해주셨고, 뭔가 티키타카도 너무 잘 되고, 정말, 마며들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1: 감사합니다.
0: 정도로 정말 빠져든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곡으로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들으면서 인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인들아, 그리고 만인의 셰프가 된 이문정님, 오늘도 잘 먹고 잘 살자. 안녕!
1: 감사합니다.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 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EBS FM 정경의 클래식 클래식.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입니다. 여러분 댁에도 두툼한 우편물 하나 도착했죠. 바로 제 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안내문과 후보와 정당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입니다. 왜 이렇게 많지? 투표용지 7장? 잘못 찍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 한 번쯤 드셨을 겁니다. 선거 때마다 절차가 좀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요즘 거리 유세 소리 살짝 시끄럽기도 하고요. 뭔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우리 동네 일꾼을 뽑는 의미가 있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후보들 꼼꼼히 살펴보시고 다음 주 수요일이네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뉴스로 오늘을 읽고 영어로 내일을 준비합니다. EBS FM Evening Special 오늘 첫 곡입니다.

0: Good evening, everyone. 5월 27일 수요일 이브닝 스페셜 문 열었습니다. 비가 올 듯 안 올 듯 이게 좀 꿉꿉한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덥고 꿉꿉해서요. 에어컨 켜고 잤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 지방선거 이 분위기 여기저기서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선거 운동원 한 분을 이제 마주쳤는데 저한테 막 손을 막 이렇게 흔드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같이 흔들었어요. 네, 그런 스토리가 있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분 모셔야죠. 왠지 우리 동네 통반장님 후보하면 만장일치 몰표 받으실 것 같은 크리스틴 쌤.
1: Good evening, everyone. 네. Hello.
0: 쌤은 굉장히 인기가 많았을 것 같기 때문에 뭔가 하시면 바로 뽑히실 것 같아요.
1: Well, I have to say, when my son was in kindergarten, I was the, what is it? The room mom.
0: Okay. Room mom요.
1: So basically, 네. you're like kind of amongst. The, yes, that's right. 아. I didn't want to be, but they're like, no, Kristen, I think you should do it. You should do it. Yeah.
0: 근데 진짜 잘하실 것 같은 게 엄청 꼼꼼하시고요.
1: Oh, no.
0: 사랑의 잔소리가 장난이 아닙니다.
1: Only to you, my Sam. Okay. And by the way, I love your look today. You got Thank a haircut. You. You've got this cool kind of army slash rocker.
0: Colonel Mayu라고 들어보셨어요?
1: Colonel Mayu.
0: 네, 지금 댓글에 저기 미용실 가셨어요라는 얘기도 있지만 군인을 보는 줄 알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1: Yeah, you know, 지금 난리 났어요.
0: 난리 났어요.
1: Yeah, people are just raving about your new look today.
0: 다음번엔 한번 더 짧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윤희님이요, 마유쌤 펌 하셨어요? 완전 귀염귀염 하셨는데 제가 원래 반곱슬기가 있어요.
1: It's so cute.
0: 그래서 내일은 좀 so 펴보겠습니다.
1: Oh my gosh.
0: 많은 사연.

0: oil inventories have fallen to bare minimum operating levels. Analysts say the overall inventory figures paint a distorted picture, as readily available crude supplies for the market are in critically short supply.
1: 전 세계의 석유 재고가 안정 가동을 위한 최소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체 재고 수치는 착시일 뿐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0: BTS reclaimed the American Music Awards top honor, taking home Artist of the Year for the second time in 5 years. K-pop acts continued their winning streak across major categories. Victories in Song of the Year and New Artist of the Year further cementing the genre's firm foothold in the U.S. mainstream.
1: 그룹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만에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다시 수상했습니다. 신인상과 올해의 노래 등 주요 부문에서도 K-pop 아티스트들의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0: A rare medieval manuscript featuring what is thought to be the earliest surviving English poem has surfaced in a Roman library. Scholars say the find could be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n tracing the early evolution of English and the roots of medieval literature.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어시로 알려진 중세 필사본이 로마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영어의 초기 역사와 중세 문학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The Eiffel Tower, the Grand Dame of Paris, has stepped back into the spotlight, this time at the auction house. A section of its original spiral staircase, climbed by millions of visitors over more than a century, sold for a fetching price, setting the auction house abuzz.
1: 프랑스 파리의 상징 에펠탑의 실제 구조물이 최근 경매에 등장했습니다. 100년 넘게 방문객들이 오르내렸던 나선형 계단의 일부로 예상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0: Warnings are mounting that global oil inventories have fallen to bare minimum operating levels. Analysts say the overall inventory figures paint a distorted picture, as readily available crude supplies for the market are in critically short supply.
1: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안전 가동을 위한 최소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전체 재고 수치는 착시일 뿐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국제 석유 시장의 공급 불안이 이제 갈수록 계속 커져가고 있는데요. 국제 유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동 정세에도 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죠.
0: Right. And so it seems that we've been trying to, you know, do the best we can with what we have.
1: Right.
0: But it's according to latest reports, these large private equity firm, the largest private equity firm, says that Asia's oil inventories are already nearing minimum operating levels. So we have been using what we have stored, and now it's like, uh-oh, we're running out.
1: 와, 지금 아시아 석유 재고는 그냥 거의 최소 운영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뭐 유럽이나 미국은 더 심각한가요?
0: Well, in Europe, this is they're going to start feeling the pressure within the month. And the United States probably like the real crunch in July.
1: 아.
0: So we're talking about maybe like 1 month, 2 months. And everyone is going to feel that squeeze.
1: 지금 결국에는 진짜 석유 재고가 여기저기 굉장히 안 남아 있다라는 느낌인 거고 아시아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 한 달 정도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7월부터 공급 이 압박이 좀 제대로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이제 이미 뭐 항공유하고 그런 디젤 가격 급등 때문에 공급 불안이 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0: Yeah, I mean, it's been hard for many of us because of our gas prices and so forth, energy bills, but I don't know what's going to happen.
2: We got to. It's only going to get worse.
0: Well, unless there is some agreement to open the Strait of.

0: Hormuz. But they also say even if they do open it, it's going to take a few months.
1: 그렇죠. 이게 뭔가 협상이 이루어져도 실제로 이제 뭐 풀고 뭐 어쩌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잖아요.
0: It's going to take time.
1: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Warnings are mounting that global oil inventories have fallen to bare minimum operating levels.
1: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안정 가동을 위한 최소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경고들이 계속 마운트하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는데 that global oil inventories have fallen 이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Mm-hmm. Oil inventories.
0: Okay, so of course the word is inventory. Mm-hmm. And an inventory is not just for oil,
1: right.
0: but basically the amount that you have mm-hmm. stored. Mm-hmm. and is available.
1: 뭔가 저장된 거잖아요.
0: That's right. So a store has an inventory, a factory can have an inventory. So oftentimes they do like an inventory check, right? Let's see, we have this. Oh, we need to order more of this. So here most countries all have some inventory of oil.
1: Right.
0: Emergency. But that
1: Oh no, they're already running out of it then.
0: Yeah, it's at a bare minimum operating level.
1: Okay. So, 지금 방금 바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Oil inventories가 이제 석유 재고량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방금 말씀하신 bare minimum operating levels까지 떨어졌다.
0: Okay. So when we hear the word minimum, we think, oh, okay. Ooh, it's not very much. Minimum, maximum.
1: Right.
0: But the word key here is bare minimum.
1: 근데 bare는 barefoot 막 이런 것처럼 뭔가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뭐 헐벗은 이런 뜻 아닌가요?
0: Yeah, well, that is true. There is that.
1: Right.
0: But when this expression kind of goes together, if you do the bare minimum, you are doing the least you can do.
1: Okay.
0: Okay. So sometimes it has a negative connotation. In this case, if it's a bare minimum operating level, it means it's kind of like, okay, this is the least amount, and If there is less, it's danger. It's a warning.
1: 이거는 최소 수준보다 더 강조, 더 강조. 진짜 이거 아래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정도의 것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니멈이라고 하는 걸 앞에 bare가 받쳐주면서 더 최소한임을
0: That's it.
1: 강조를 해주네.
0: That's right. That word really emphasizes minimum.
1: 오케이. So 여기서 여러분들 bare 하고 나서 hyphen이 그어져 있고요. 그리고 minimum 이렇게 쓰면 adjective로 이제 쓰게 되는 거예요. So 최소한의 수준에 최소한의 뭐 최소치인 정도가 되는데 만약에 hyphen을 띄고 the bare minimum 이러면 noun으로 그 최소치를 또 말할 수가 있겠죠.
0: So oftentimes in everyday conversation, Sam, when we use this, like, oh, he's just doing bare minimum work, it's very negative. Kind of lazy. He's doing the least that he can do.
1: 제일 최소한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보다 조금 하면 더 힘드니까. 정말 뭐라 그럴까? Fire 되지 않을 정도만 일을 해요.
0: Okay, that's it. That's it. So that is the feeling with this expression.
1: 완전히 정말 최소한의 operating levels, 돌릴 수 있는 정도, 가동을 위한 수준으로 이제 떨어졌다. 자, 이어가 볼게요.
0: Analysts say the overall inventory figures paint a distorted picture as readily available crude supplies for the market are in critically short supply.
1: 겉으로 보이는 전체 재고 수치는 착시일 뿐 실제 시장에 즉각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석가들이 이제 the overall inventory figures 여기서 figures는 수치를 얘기를 하겠죠. 일반적인 이런 재고 수치 같은 거가 paint a distorted picture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paint a picture 하는 건 진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 뭐 describe를 한다든가
0: express right? that's right that okay. is right the expression paint a picture is actually an expression in and of itself
1: okay
0: okay
1: All right.
0: so if you paint a picture the situation the market how things are and you paint this picture it's saying that you are showing it this way you are expressing it this way
1: 뭔가 표현하고 묘사를 해서 이렇게 이렇습니다
0: yes.
1: 하는 걸 그림 그리는 거에 조금 빗대서 얘기를 한 거네요. 근데
0: That's right.
1: 샘, 그냥 picture가 아니라 distorted picture라고 돼 있네요.
0: And that is the key here. When something is distorted, it means it's like twisted, okay, from its original form. So if it's a distorted picture, It is not the actual picture.
1: Uh-huh.

0: It's misleading.
1: Okay.
0: Sometimes it could almost be a lie. 아하.
1: 뭔가 뒤틀어진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요?
0: Yeah, okay. That's right. Right. That's right.
1: 저희 그 이브닝 스페셜은요 화면 같이 보시면 더욱더 이해가 빠릅니다. 네. 아 그러면 사진 이렇게 뒤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거짓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0: It could be. It is not an outright lie, but if it's a distorted picture, it is not what it is. It is appearing a certain way.
1: Okay.
0: So it can be very misleading and not true.
1: Okay. So distorted. 이거는 원래 literally 해석을 하면 뒤틀린 정도가 되겠는데 그거는 완전 거짓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원래 완전히 뭐 true라든가 fact가 아닐 수 있고 살짝 왜곡된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0: Yeah, so right now, right? you know, they're like, okay, well, you know, they're saying, well, we have enough, you know, inventory. Mm-hmm. Well, but they're saying, actually, that's not true. 아. That's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1: Okay, so 그게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요, 이 지금 보면은 crew supplies들이 지금 critically short supply로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여러분들 in short supply 하면 정말 공급이 딸리는 이 정도로 또 이해하실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쌤 그리고 readily available 하다는 거는 yeah. 어떤 느낌일까요?
0: Readily if anything is readily available, it means that it is instantly available.
1: 아.
0: It is ready for you.
1: So if you need it, you can get it right away.
0: Right away.
1: Okay.
0: Yeah.
1: All right. So 바로 구할 수 있는 필요시에 그런 게 되겠네요. 근데 그게 별로 없다.
0: Yes, that's the problem.
1: Okay. 자,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0: Warnings are mounting that global oil inventories have fallen to bare minimum operating levels. Analysts say the overall inventory figures paint a distorted picture, as readily available crude supplies for the market are in critically short supply.
1: 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Sia with Chandelier.

0: 네, 이브닝 스페셜,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마스터 유진이고요.
1: And I'm Kristen Cho.
0: 네, 계속해서 다음 뉴스 이어가 볼게요.
1: BTS reclaimed the American Music Awards top honor, taking home Artist of the Year for the second time in 5 years. K-pop acts continued their winning streak across major categories. Victories in Song of the Year and New Artist of the Year further cementing the genre's firm foothold in the U.S. mainstream.
0: 그룹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만에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다시 수상했습니다. 신인상과 올해의 노래 등 주요 부문에서도 K-POP 아티스트들의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라는 기분 좋은 내용입니다.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인데요. BTS가 다시 한번 또 최고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군백기라고 하죠. 군백기를 마치고 완전체 음반으로 돌아온 지 불과 두 달 만에 거둔 성과입니다.
1: Incredible. Yeah. What a comeback.
0: Right.
1: So yes, they did take home American Music Awards top prize, which is Artist of the Year.
0: Wow.
1: And this is their first winning in, well, actually they earned it in 2021.
0: Right.
1: And this is their second time.
0: Mm-hmm. 두 번째가 되겠네요. Yeah. 2021년에 한 번 win 했고요.
1: Yes, they did. Okay. So, and also not only, you know, they have other K-pop artists that also got awards.
0: Okay.
1: We had Song of the Summer, favorite male K-pop artist. So this is just really exciting time for K-pop artists.
0: Yeah, 심지어 K-pop Demon Hunters
1: K-pop
0: OST도
1: Demon Hunters.
0: 4관왕을 또 차지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와, 지금 여기저기에서 K-pop이 난리도 아닙니다. 정말 보면요.
1: It is. It's just, you know, really, it's so hard to believe.
0: Right?
1: I feel like I mean,
0: back in the, what, 90s? 그때는 K-pop 이런 거 알아? 그게 뭐야?
1: No.
0: 이랬었는데.
1: There was no such thing as
0: 그러니까요.
1: K-pop.
0: 저는
1: Maybe J-pop.
0: Right.
1: Yeah, but
0: I know.
1: Not K-pop.
0: Mm-hmm.
1: There was just no term for
0: right.
1: it. Yeah.
0: 근데 이제는 뭐, 모르면 어떻게 모를 수 있어?
1: Yeah.
0: 수준이 돼버린 거죠.
1: That's right.
0: So, BTS의 복귀와 함께 또 K-pop 영향력 더 커지는 분위기고요. 뭐, 어워즈들이 많잖아요. 그죠? Billboard Music Awards, 뭐, MTV Video Music Awards, 뭐, AMA 이런 거 수상.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Grammy가 남았네요.
1: Oh,
0: Grammys가
1: 남았어요. You know, I wouldn't be surprised if they win a few awards.
0: 뭔가 느낌 좋아요.
1: I do too. I have a good feeling.
0: Okay.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1: BTS reclaimed the American Music Awards top honor, taking home Artist of the Year for the second time in 5 years.
0: 그룹 BTS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5년 만에 대상격인 올해의 아티스트를 다시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수상을 했다라고 하면 win이라든가 이런 단어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take home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 Yes, 네. that's right. So this is another way of saying winning a prize.
0: Oh.
1: Yeah, so literally they have the trophy and they're going to take it home.
0: 아, 그렇죠. 그거 결국에는 어디 두고 갈 거 아니잖아요.
1: Yeah, that's right. So this idea of taking home means that you can win a prize or sometimes we use it like he takes home a certain amount of money, his income, like $5,000 a month.
0: 얼마를 벌었다도 될 수가 있겠네요.
1: Yes, we can use it in that context. Yeah.
0: Okay, so take home 한다는 게 집으로 가져가다, 뭐 literally 해석을 하며, 그렇지만 상에 관련해서는 수상하는 거, 그리고 돈에 관련해서는 돈을 벌어오는 것.
1: Yeah.
0: Wow.
1: Yeah. So, I mean, even at the Olympics, they take home the gold medal. We hear journalists say that.
0: 아, 신기하네요. 대신에 house는 좀 딱딱하잖아요. House는 안 되죠?

0: Sorry.
1: No. Okay, so take home.
0: Take home.
1: All right, 이어가 볼게요.
0: K-pop acts continued their winning streak across major categories. Victories in Song of the Year and New Artist of the Year further cementing the genre's firm foothold in the U.S. mainstream.
1: 네, 신인상과 올해의 노래 등 주요 부문에서도 K-pop 아티스트들의 수상이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 K-pop acts들이 그들의 winning streak을 이어갔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winning streak을 보면 a streak of something 이런 건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Mm-hmm. 그렇죠?
0: So it's like, you know, it's like a line drawn. Mm-hmm. And there is no interruption.
1: Okay.
0: It's like one smooth line.
1: One streak.
0: One streak, okay. right? And so if it's a winning streak, they keep winning and winning and winning and winning. So you have these consecutive wins.
1: Ah,
0: it's
1: okay.
0: a winning streak. But we can also have a losing streak as well.
1: Okay, so streak이라고 하는 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얘기를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winning이 나오니까 연승, winning streak. Right?
0: Yeah.
1: Okay. 그래서 연속 승리. 참고로 여러분들이 a streak of something이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게 연속의 무엇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further cementing the genre's firm foothold in the U.S. mainstream 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로 cement 한다는 게 진짜 우리 흔히 말하는 시멘트 맞아요. 그래서 solidify 하는 거죠. 굳히는 겁니다.
0: That's
1: right?
0: it.
1: 그 장르의 firm foothold를 굳힌다고요?
0: Okay.
1: Right.
0: So imagine a climber. Mm-hmm. A climber who, you know, is literally climbing a mountain.
1: Okay.
0: Okay. So a foothold is that rock where he puts his
1: foot. Okay.
0: Are you getting kind of the sense?
1: Mm-hmm.
0: So if you have a firm foothold, means firm means stable.
1: Okay.
0: Right? So if you have firm grounding, it means that you have securely placed your foot somewhere.
1: Ah.
0: So these guys are not like, oh, it's a trend or like, oh, it's just like one one hit wonder.
1: Okay.
0: They are now firmly part of US mainstream music.
1: 완전히 기반을 세웠다는 얘기네요. 일단은 그 foothold라고 하는 게 발을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암벽 등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틈이 있거나 이런 거를 지지대처럼 발 디딤으로 쓰는데 원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기반 정도로 이제 해석이 가능하겠고요. 그런 확고한 기반, firm foothold를 더 cement 강하게 만들었다.
0: Yes.
1: 아, 오케이.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BTS reclaimed the American Music Awards top honor, taking home Artist of the Year for the second time in 5 years. K-pop acts continued their winning streak across major categories. Victories in Song of the Year, a new Artist of the Year further cementing the genre's firm foothold in the U.S. mainstream.
1: 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0: A rare medieval manuscript featuring what is thought to be the earliest surviving English poem has surfaced in a Roman library. Scholars say the find could be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n tracing the early evolution of English and the roots of medieval literature.
1: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어시로 알려진 중세 필사본이 로마의 한 도서관에서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영어의 초기 역사와 중세 문학 연구의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영어시의 중세 필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이게 기존 기록보다 크게 또 앞선 거라고 하네요.
0: So, researchers at Trinity College Dublin, they discovered a poem in its entirety.
1: Okay.
0: Okay, so it's from a 19th century manuscript at the National Century Library of Rome. Now, the author, the poet, is an English poet named Cadman, 7th century.
1: Cadman이라고
0: Cadman,
1: 하는 okay. 시를 쓰는 사람이었군요.
0: And basically, they found parts of his poem, like as a side notes, as notes in the margins of books, but they never had the whole poem. And this is what they discovered.
1: Okay. So, 이 우리가 어떤 본문 같은 게 있으면 본문 옆에 있는 그런 사인 노트들은 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전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본 적은 없었는데 이번에 발견이 된 건가요?
0: They did.
1: Wow. Okay. 가치가 역사적 가치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살펴볼게요.

0: the whole thing.
1: All right, very nice. So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그러면 진짜 퍼즐에 없어진 그런 조각인데 결국에는 그게 빠진 핵심 요소 그리고 중요한 거 결정적 단서.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뉴스 다시 들어볼게요.
0: A rare medieval manuscript featuring what is thought to be the earliest surviving English poem has surfaced in a Roman library. Scholars say the find could be a missing piece of the puzzle in tracing the early evolution of English and the roots of medieval literature.
1: 네, 자, 노래 듣기 전에 퀴즈 하나 드리고 갈게요. 다음 중 상을 받다를 의미하는 표현은 무엇일까요?
0: Number one, take house. Number two, take home. Number three, take my place.
1: 어디 있어요? 가져갈게요. 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상을 받다를 의미하는 표현은요?
0: Number one, take house. Number two, take home. Number three, take my place.
1: 네, 퀴즈 정답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게요.
0: Yes, a big congratulations to BTS.
1: Yes.
0: So, of course, we've got to listen to BTS. We're going to listen to their song, Swim.

0: Real World, Real News. Evening Special.
1: EBS FM 이브닝 스페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상을 받다를 의미하는 표현은 바로 영어로 뭐였죠?
2: Number two, take home.
1: Take home 되겠습니다.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이민정님께 보내드리고요. 오디오 악당 구독권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신 제리 리님. Take home요. 야근할 듯한데 저도 저를 집에 데려가고 싶어요.
2: <That's>
1: 눈물 표시를 세 개나 해주셨습니다.
2: I like how he said that.
1: 곧 끝날 겁니다.
2: Yes. 네.
1: 자, 오늘의 마지막 뉴스 바로 이어가 볼게요.
2: The Eiffel Tower, the Grand Dame of Paris, has stepped back into the spotlight, this time at the auction house. A section of its original spiral staircase climbed by millions of visitors over more than

0: 관객들이 오르내렸던 나선형 계단의 일부로 예상가를 크게 웃도는 가격에 낙찰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드러낸 건 아니고 a section of its original spiral. Spiral staircase인데 spiral은 나선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게 팔리긴 팔렸어요. Right? So it was sold. But for how much? For a fetching price. Mm-hmm.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A fetching price. Mm-hmm. F-E-T-C-H-I-N-G. Fetch in the world of auction mm-hmm. means that you bring in a certain amount. Mm-hmm. So the auction house fetched $50 million from that art piece.
0: Okay. Mm-hmm.
1: But fetching also means very attractive and charming.
0: Okay.
1: So actually two things are going on.
0: Mm-hmm.
1: A fetching price means like, wow, an incredible, uh-huh. like amazing price.
0: Uh-huh.
1: And it's attractive and very expensive price at the same time.
0: Okay. Mm. 이 fetch라고 하는 거가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강아지들한테 go fetch.
1: Yeah.
0: 뭐, 예, 뭘 거.
1: 아니, Go
0: 뭐,
1: get it.
0: 뭐 가져와라 mm-hmm. 이런 뜻이 있는데 뭔가를 끌어오는 건데 여기서는 사람들의 관심이라든가 이런 막
1: Money.
0: 어, 흥분됨 뭔가 mm-hmm. 돈 이런 것을 끌어온다라는 느낌. So a fetching price라고 하면 어, 와 엄청난 가격이네 이런 mm-hmm. 가격도 되지만 결국에는 엄청난 큰 가격이네요. 높은 가격을
1: That's
0: 얘기를
1: right.
0: 하겠네요.
1: That's
0: okay.
1: Right.
0: 자 그리고 setting the auction house a buzz 하면서라고 돼 있습니다.
1: Okay, so you hear the word buzz, B-U-Z-Z, just like bees buzzing.
0: Mm-hmm.
1: So it's kind of like the people at the auction house mm-hmm. and are all buzzing.
0: Ah.
1: It's very exciting.
0: Okay.
1: There's a lot of talk.
0: All right.
1: You know, like, oh my, did you hear? you know, did you hear that someone bought it for that amount of money?
0: Okay. So 이 auction 하는 그 경매장을 막 이렇게 들썩이고 술렁이게 만들면서
1: right.
0: right. So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얘기 막 하고 있으면 에이 What's the buzz?
1: Yeah.
0: 뭐가 zzzz 하는 mm-hmm. 술렁임이야? 라는 mm-hmm. 얘기도 많이 쓰잖아요. Mm-hmm. 그래서 여기서는 says something a buzz라고 얘기를 하면 뭔가를 술렁이게 하다, 뭐 들썩이게 하다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fetching price에 팔렸으니까.
1: Oh, 그렇죠? yeah. Right. Because, I mean, that's the thing. You know, with auctions, the highest bidder
0: mm-hmm.
1: wins the thing.
0: Yes.
1: So if they're bidding against each other, uh-huh. it's like,
0: the
1: okay,
0: go,
1: the
0: know.
1: Auction house thought, okay, 2억 is good for us, uh-huh. for example, but they want to pay 7억? Okay, then thank you very much.
0: A fetching price.
1: A fetching
0: right
1: price.
0: Okay, yeah. 자, 뉴스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1: The Eiffel Tower, the Grand Dame of Paris, has stepped back into the spotlight, this time at the auction house. A section of its original spiral staircase, climbed by millions of visitors over more than a century, sold for a fetching price, setting the auction house abuzz.
0: 네, Evening Headlines 함께했습니다. 들려드린 내용 내용은 이브닝 스페셜 홈페이지 오늘의 방송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에이다님이 우리 집 앵글샷이 사다리도 좀 팔자 하셨습니다. 집에 있는 거 다 파시려고요. 준식님이요, 아이폴 타워 그러면서 발음이 너무 멋지네요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이폴 그러니까 왜냐면 에펠타워라고 yeah. 했었거든요. 근데 The Eiffel Tower라고 하는 게 맞죠.
1: Yes, that is the American way of
0: yes,
1: saying it. Yes.
0: yes. 자, 그렇다면 오늘 뉴스에서 나온 표현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bare minimum.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던 표현인데요. 굉장히 정말 필요한 최소한만 아니면은 뭐 정말 최소의 정도가 되겠죠.
1: He did the bare minimum at work today.
0: 여기서는 명사를 썼습니다. 오늘 걔는 회사에서 딱 해야만 할 것만 했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어떤 사실이라든가 물건이라든가 그런 게 surface 했다는 거는 드러나다 수면 위로 올라온 거죠.
1: New details have surfaced about the case.
0: 그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내용이 나왔어 혹은 알려졌어 정도가 되겠죠. 자 그리고 firm 한 foothold는요 확고한 입지 뭐 안정적인 기반 아까 암벽 등반하는 거 기억나시죠?
1: It's hard to get a firm foothold in this industry.
0: 네, 이 업계에서 자리 잡는 게 쉽지 않더라. 그러니까 확고한 입지를 굳히는 게 어려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winning streak이라고 하는 게 streak이 진짜 한 번에 확 긋는 거, 그렇죠? 연속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연승이나 연속 성공을 얘기할 수 있겠죠?
1: She's on a winning streak in job interviews.
0: 네, 걔 요즘 면접마다 계속 붙고 있어. 그렇죠? Winning streak 스트릭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이면 on a winning streak이라고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take home 정말 가장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집에 뭔가 갖고 가져가는 것도 되겠지만 상을 받아서 가거나 혹은 실제로 뭐 그런 돈 같은 거 벌어서 집에 가거나 할 때 쓸 수 있었죠.
1: He's taking home the gold medal tonight.
0: 걔 오늘 금메달 가져가는 거야. 그 정도의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자, distorted. 아, 이건 화면을 보셨어야 되는데 이렇게 뒤틀린 이게 되겠는데 뭔가 사실이 왜곡된, 틀어진이라는 형용사입니다.
1: The news was completely distorted online.
0: 네, 그 뉴스 온라인에서 완전 왜곡됐더라. 그거는 그냥 뉴스가 아니야. 뭔가 사실이 아닌 게 조금 가미됐을 수도 아니면 완전히 거짓일 수도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a fetching price, right? 매력적인 그런 엄청 사람들이 와, 장난 아닌 가격인데 라고 하는 그런 금액을 얘기를 하겠고요. 결국 좀 비싸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많이 쓸 수 있다고 했었죠.
1: It's a fetching prize for collectors.
0: 수집가들한테는 완전 탐나는 물건이야. Price 대신에 prize라고도 쓸 수가 있나요?
1: Mm-hmm. Yes, okay. You can.
0: Mm-hmm. Okay, so 그것도 매력적인 그런 상이야. 이렇게도 yeah. 바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완전 영어라기보다는 grandam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Right? 뭔가 대가, 원로급 대단한 여성 인물을 표현을 했죠.
1: Oh, Kristen is the grand dame of fashion.
0: 잠시만요. 본인의 예문을 굉장히 민망해 하시네요. 크리스틴은 패션계 대모 같은 존재야. 앞으로
1: I was a little bit startled. A little surprised.
0: Grand dame이라고 부를게요.
1: Grand dame. Call me grand dame.
0: Okay, 뉴스 표현 리뷰까지 오늘의 이브닝 헤드라인 함께했습니다. That's it for part 1 and coming up in part 2, 2부에선 뉴욕 타임스 기사로 공부하는 딥 다이브 Daily 함께 할게요.
1: Okay, we're going to wrap up part one with a song by Lady Gaga and Bruno Mars. It is Die With a Smile.
0: 네, 저희는 2부에 다시 찾아뵐게요. Stay tuned.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学习汉语一回生，二回熟，三回成朋友。
2: 중국어 공부는 처음에는 서툴지만 두 번째는 익숙해지고 세 번째는 친구가 됩니다. 목금토 오전 5시 20분
1: 星期四五六上午5点20分
2: 홍상욱과
1: 왕도와 함께
2: 중국 중국어를 통해 중국을 만나보세요.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되는 영어의 이연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0: your window to the world. Evening Special.
1: Evening Special 2부 시작됐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로 1시간 함께하는 Deep Dive Daily. 오늘 준비한 기사는 우리들이 사랑하는 빵 이야기입니다. 저 오늘 말려주셔야 돼요. 네, 그것도 뉴욕의 베이글, 피자 관련한 내용인데요. 뭔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그 전에 오늘의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영작 미션을 드리는데요. 영작해 주실 문장은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난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대사 수준이야. 이제 난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대사라고 라는 문장입니다. 이것을 이제 영어로 바꿔주시면 되는데요.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뭐 거의 뭐뭐나 다름없다 이러면 그냥 basically 이라는 말을 좀 쓰면 되겠죠, 그렇죠?
2: Mm-hmm. Right. And perhaps this word comes from Christianity.
1: Oh.
2: Yeah.
1: Ah. Yeah. You mean 홍보대사,
2: yeah,
1: right?
2: Yeah, yeah, yeah.
1: Okay. 전도사, 홍보대사. Okay. Yeah. 이건 조금 잘 들어보시면 좀 이따 등장합니다. 자,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제 난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대사야. 네, 요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잠시 후에 배울 표현 쓰시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그리고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article 만나볼까요?
3: Deep Dive Daily.

0: Deep Dive Daily. 오늘 기사 제목부터 살펴볼게요.
1: Will a ban on this flour change New York bagels and pizza?
0: 뉴욕 베이글과 피자가 달라질까? 미 밀가루 금지 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도대체 어떤 밀가루길래 뉴욕 베이글이나 피자 맛이 바뀐다는 걸까요? 이 뉴욕 주의회가 추진 중인 새 법안 때문인데요.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면 뉴욕 전역의 제빵 업체들은 브롬산 칼륨이 들어간 브로메이티드 밀가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이 전통 제빵사들과 또 새로운 크래프트 베이커들 사이 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업계에서는 가격 인상은 물론 베이글과 피자 특유의 쫄깃한 식감까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대요. 이 논쟁이 왜 커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뉴욕 음식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오늘 기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뉴욕주 상업용 제빵업체의 약 80-90%가 이 브로메이티드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밀가루를 쓰면 반죽이 더 탄력 있고 잘 늘어나고 품질도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 파트 만나볼게요.
1: Sam Silverman, a New York bagel evangelist who runs tours, classes, and an annual gathering called Bagel Fest, said that other bromated flour became widely used in the 1940s. It helped create the signature modern New York bagel, tall and fluffy with significant chew. In pizza, it produces an airy crust with enough structure to hold sauce and cheese, and enough pliability to be folded in half.
0: 한 베이글 전문가는 1940년대 이후 이 밀가루가 널리 쓰이면서 지금의 뉴욕식 베이글 특유의 폭신하면서도 쫄깃한 식감이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는데요. 피자 역시 도우가 더 가볍고 잘 늘어나서 뉴욕 스타일 특유의 접어먹는 피자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읽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이게 없어진다니 막 이러면서.
1: Yeah. Because I mean, come on. New right. York equals bagels and pizzas.
0: That's right.
1: And you lived close to New York.
0: 침이 계속 나오는데 저보다 사실은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뉴욕 시리에 계속 커뮤트를 하셨거든요.
1: Yeah.
0: 그래서 진짜 뉴욕커는 저희 어머니이신데
1: really?
0: 이 얘기를 저희 어머니도 이 프로그램을 들으세요. Mm-hmm. 충격을 받으실 것 같아요.
1: Does she like bagels?
0: Oh, she loves
1: Does
0: bagels.
1: Does she like pizzas?
0: Mm-hmm. Oh. 피자는 제가 더 좋아했던 것 같은데.
1: Okay, bagels.
0: Bagels 엄청
1: I
0: 좋아하셨는데.
1: also, my mom and I were big bagel fans.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밀가루 첨가물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브로메이티드 밀가루에 들어가 있는 브롬산 칼륨이라고 하는 게 이제 반죽을 더 부풀리고 그리고 더 희게 보이게 만드는 그런 첨가물이래요.
1: And chewy.
0: Yeah.
1: yeah.
0: 근데 그게 so. 뭔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1: Yes. 그렇죠? And so actually it's interesting because this is banned. In the UK, Canada, China,
0: okay.
1: Brazil. So it's you know, it's not It's carcinogenic. That's what they say. It's a carcinogen.
0: 이미 딴 데서는 다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던
1: there,
0: 거네요.
1: There are many countries that banned this additive.
0: Okay.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Sam Silverman, a New York bagel evangelist who runs tours, classes, and an annual gathering called Bagel Fest, said that after bromated flour became widely used in the 1940s, it helped create the signature modern New York bagel. Tall and fluffy with significant chew.
0: 베이글 투어와 클래스를 클래스 등을 운영하는 한 전문가도 브로메이티드 밀가루가 1940년대부터 널리 쓰이기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뉴욕식 베이글 특유의 식감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높고 폭신하면서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이 특징이라는 거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사람 샘 실버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뉴욕 베이글 이벤젤리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투어도 돌리고 뭐 클래스도 돌린다고 하는데 이벤젤리스트가 뭘까요?
1: Well, actually this word originally comes from Christianity. And this is basically a person who goes around like believe in God and he is spreading the word of God,
0: right? 전도사군요.
1: Spreading, yes, Christianity and we call that evangelist.
0: Okay.
1: But in modern English, we sometimes like to take this

0: Right. So like he is a really Van
1: really
0: Bagel
1: serious
0: event.
1: About it. Yes.
0: That's right.
1: So 오늘 영장 미션이 아무래도 나 이제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 대사 수준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홍보 대사에서 뭐 요 단어 조금 활용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그 bromated flower가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많이 쓰였고요. 그리고 그게 create the signature modern New York bagel 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 같아요.
0: Yeah. So everyone should know that bagels, when we think of bagels, we think New York.
1: Right.
0: Okay. So it's like New York bagels.
1: Yes, yes.
0: Of course, there are bagels in LA and now big cities, even in Korea, bagels are becoming very popular.
1: Yes.
0: But it is the signature New York bagel. If anything is the signature, it is kind of the defining mark that's distinctly That.
1: 여기서만 먹을 수 있어요.
0: Yes.
1: 여기 완전 시그니처 음식이에요. 뭐 특유의, 고유의라고 할 때 우리가 signature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그런 베이글 만드는데 이 flour가 그 밀가루가 도움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뭐 진짜 뉴욕 하면은 a cup of coffee 하고 you know a bagel 그게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0: Right.
1: 선생님 진짜 여러분들 그 나중에 can I get a bagel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can I get a bagel with a schmear? of cream cheese 이러면 이 사람 뉴욕에서 왔나? 이럴 수 있습니다. A smear of cream cheese 하면 왕창 발라주세요.
0: That is me. I put double the cream cheese.
1: Right.
0: That is the key point.
1: Yes.
0: And also in New York, they also like the lox, the salmon too.
1: Right.
0: They put on there with the onions. They enjoy that as well.
1: Are you gonna make me even hungrier now?
0: Oh.
1: 지금 계속 큰일 났습니다. 오케이, 자, 연결해 볼게요.
0: In pizza, it produces an airy crust with enough structure to hold sauce and cheese and enough pliability to be folded in half.
1: 네, 피자 역시 마찬가지다. 도우가 더 공기감 있게 구워지면서도 형태는 잘 유지돼서 소스와 치즈를 충분히 올릴 수 있고 반으로 접어 먹을 수 있는 뉴욕 스타일 피자가 완성된다고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It produces, 피자 같은 경우에는 it produces an airy crust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crust한 게 바삭한 건 알겠는데 airy한 crust는 뭘까요?
0: So we're talking about the pizza crust. And you know, sometimes you have like those little bubbles, air pockets.
1: Yes.
0: Yeah. So that is kind of, we can describe that as an airy crust. It's not so dense and so thick. It's very light in texture.
1: Okay. 뭔가 얇기 때문에 공기층 같은 게 생기는 공기감이 있는 좀 바삭한 빵 껍질 같은 거네요.
0: Yes, and New York pizza is known for their very thin and airy crust.
1: Right.
0: Chicago pizza is the deep pan pizza. Very different styles.
1: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얇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반으로 접기에 충분히 pliable 하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Pliable 한 건 뭐예요?
0: The word pliable means that it is bendable. It's foldable.
1: 아, 접을 수 있는.
0: Yes.
1: Okay.
0: Right. So now enough pliability to fold to be folded in half, and that's how people eat the pizzas.
1: They like this. Like this.
0: Yeah. Yeah. And it's like
1: 그렇죠. 이렇게 큰 피자 슬라이스를 어떻게 먹어 하시는데요. 실제로 가서 반으로 이렇게 하시면 한 번에 들어갑니다.
0: Right.
1: Okay, part 1 다시 들어볼게요.
0: Used by an estimated 80 to 90% of commercial Okay, sorry. Sam Silverman, a New York bagel evangelist who runs tours, classes, and an annual gathering called Bagel Fest, said that after bromated flour became widely used in the 1940s, it helped create the signature modern New York bagel, tall and fluffy, with significant chew. In pizza, it produces an airy crust with enough structure to hold sauce and cheese and enough pliability to be folded in half.
1: 네, 맛있는 노래 하나 듣고 맛있는 노래 하나 듣고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0: Let's do it. Let's listen to Le Sserafim with Spaghetti.

0: EBS FM Evening Special 함께하고 계십니다. Deep Dive Daily. 오늘은 Will a ban on this flour change New York bagels and pizza? 뉴욕 베이글과 피자가 달라질까? 이 밀가루 금지 논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80년대 이후 브롬산 칼륨이 암과 관련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중국, 캐나다, 뭐 EU 등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라고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용이 불법이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일부 뉴욕 제빵 업계에서는 뉴욕식 피자와 베이글의 정체성이 바뀔 수 있다면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금지가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요? 자, 다음 파트에서 이어서 만나볼게요.
1: For customers, the most likely outcome of the ban will be higher prices, as many bakers have to switch to more expensive flours and hire more skilled labor to produce the same results. Potassium bromate is just one of many chemical dough improvers that have been routinely added to commercial white flour since the 1940s. All are meant to take the guesswork, some call it skill, out of baking bread.
0: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할 변화로 가격 인상을 꼽고 있습니다. 더 비싼 밀가루를 써야 하고 같은 품질을 내려면 더 숙련된 기술도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브롬산 칼륨은 1940년대부터 상업용 밀가루에 사용되어온 대표적인 반죽 개선제 가운데 하나로 반죽 상태를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무래도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1940년대 이후로 계속 쓰여왔다라고 하니까 왜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 For customers, the most likely outcome of the ban will be higher prices as many bakers have to switch to more expensive flours and hire more skilled labor to produce the same results.
0: 소비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하게 될 변화는 아마 가격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 제빵 업체들이 더 비싼 밀가루를 써야 하고 같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숙련된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For customers, 그냥 outcome은 이 ban의 outcome은이 아니고요. Most likely outcome이라고 했어요.
1: Yeah. So basically it's saying probably. Mm-hmm. It's just another way of saying probably if this happens, if this ban happens, it will be high.

0: higher prices for customers.
1: 아, 오케이. So 여기서 지금 most likely라고 하는 거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느낌을 좀 가질 수가 있겠네요.
0: Yes.
1: 그렇죠? Most probable, right? Mm-hmm. So 가장 가능성 높은 결과가 될 수 있겠고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as many bakers들이 이러기 때문에 have to switch to more expensive flowers라고 돼 있는데 스위치는 예전에도 한 세 번 나왔죠. 뭔가 방향성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더 비싼 이런 밀가루로 바꿔야 되고 그리고 더 skilled and labor를 고용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0: right.
1: 내용이고요. 연결해 볼게요.
0: Potassium bromate is just one of many chemical dough improvers that have been routinely added to commercial white flour since the 1940s.
1: 브롬산 칼륨은 사실 1940년대부터 상업용 밀가루에 널리 사용되어 온 여러 반죽 개선제 가운데 하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So, potassium bromate is just one of many chemical dough improvers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0: Yeah.
1: One of many,
0: one of
1: more,
0: many.
1: More, right?
0: That's right. This is a very useful structure.
1: Right.
0: One of many means that there are many chemical dough improvers.
1: Right.
0: This happens to be just one. And so this is describing that, oh, this is not like the main thing. There's so many other things besides this.
1: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0: It is.
1: 다 다른 것들도 많은데 this is just one of them.
0: Just one.
1: You know?
0: Yeah.
1: 이렇게. So one of 뒤에 이거는 뭐 문법적으로 따진다면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 그것들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근데 그런 dough improvers, 근데 that have been routinely added to commercial white flour 이라고 돼 있네요. Routinely added 돼 있는 건 뭘까요?
0: Well, you know, a routine, we have a routine, our daily routine,
1: right.
0: something that we do without even thinking. Brushing our teeth in the morning is a routine.
1: Right.
0: So if something is routinely added, it is almost as if it's automatic.
1: Okay.
0: Like it is just like without thinking every single time they just add it. So routinely it is very commonly done.
1: Okay. So 뭔가가 added 돼 있는 거. 물론 뭐 그게 문제가 있든 아니든 아니 사람들이 매일 하던 것이다.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why is it such a big deal? 이런 느낌인 거네요.
0: Yes.
1: Okay? So routinely added 일상적으로 첨가되는 관행처럼 들어가는 정도가 되겠고요. 이어가 볼까요?
0: All are meant to take the guesswork. Some call it skill out of baking bread.
1: 이런 첨가물들은 반죽 상태를 일정하게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제빵에서 경험과 감각에 의존하던 부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All are meant to take the guesswork. 그리고 뭐 이어가면 out of baking bread라고 얘기를 했는데 All, 이 모든 것은 meant to do something이라고 돼 있거든요.
0: Yeah. So basically that was the purpose. Simply that. The intention, the purpose. And what was the purpose? Take the guesswork out of baking bread.
1: Baking bread.
0: Now this is a little bit difficult to understand.
1: Yes.
0: So guesswork is basically means that you kind of have to feel it, you have to touch it, you have to smell it, and kind of guess what it is.
1: Yes, yes.
0: But by using these chemicals, bakers didn't have to do that.
1: 아, 그러니까 아무리 뭐 방금 시작한 사람도 새로 시작하는 베이커도 그냥 대충 뭐 이렇게
0: yeah.
1: 해가지고
0: 아. And it rises really nicely.
1: 아, 오케이. Okay. 근데 그거 못하게 뭐 이렇게 만들어주는. So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Take the guesswork out of something, 뭐 out of doing something. 이러면은 뭔가 단순하게 추측이나 이런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해주다. 왜냐하면 그 행동에서 guesswork를 빼버리는 거니까. So 어떻게 또 다르게 의역하면 시행착오를 없애주다.
0: Yeah, 네. makes it easier.
1: Okay. 자, part 2 다시 들을게요.
0: For customers, the most likely outcome of the ban will be higher prices. As many bakers have to switch to more expensive flours and hire more skilled labor to produce the same results. Potassium bromate is just one of many chemical dough improvers that have been routinely added to commercial white flour since the 1940s. All are meant to take the guesswork, some call it skill, out of baking bread.
1: 네, 오늘의 미션 다시 드리고 잠시 쉬어갈게요. 자, 오늘의 미션은 영작이죠. 이제 나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 대사 수준이야. 이제 나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 대사라고 이 문장 영작 해주세요. 자, 앞에서 배운 표현 쓰셔도 좋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양한 표현 쓰셔도 됩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1045, 인터넷 라디오 반디, 유튜브 댓글로 받겠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0: Let's listen to Lenka with Free.

0: EBS FM Evening Special Deep Dive Daily. Will a ban on this flour change New York bagels and pizza? 뉴욕 베이글과 피자가 달라질까? 이 밀가루 금지 논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논란 단순히 건강 문제만으로 끝나진 않는 분위기예요. 뉴욕 제빵업계 안에서도 미묘한 신경전 같은 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같은 빵을 만들더라도 전통을 지켜야 한다 이쪽하고, 그리고 이제는 좀 재료도 달라져야 한다 이런 쪽이 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내용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1: The proposed ban has already touched off a kind of identity crisis and some conflict among the state's old school bakers who stick fiercely to tradition and newer craft bakers who pride themselves on natural ingredients. Many are already using unbromated flours.
0: 이번 금지 추진은 이미 뉴욕 제빵업계 안에서 일종의 정체성 논쟁까지 불러오고 있다고 합니다.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오래된 제빵사들과 자연 재료를 강조하는 새로운 크래프트 베이커들 사이에서 갈등도 생기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미 브롬산 칼륨이 들어가 있지 않은 밀가루를 쓰는 곳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예전 이렇게 뭔가 올드스쿨 스타일 이게 다 아는 사람이 당연히 있을 거고, 저도 약간 좀 그런 쪽이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먹는 사람 입장에서
1: We are old school.
0: 하지만

0: 또 새로운 부류는 뭔가 건강이 중요하다.
1: Artisan.
0: 또 있을 겁니다.
1: Yes,
0: Yes.
1: yes.
0: 자, 아무튼 표현 한번 살펴볼게요.
1: The proposed ban has already touched off a kind of identity crisis and some conflict among the state's old school bakers.
0: 제안된 이 금지 조치는 이미 뉴욕주의 전통적인 제빵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정체성 위기와 갈등을 촉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proposed된 이 금지, ban이 has already touched off a kind of identity crisis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은 identity crisis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1: Okay, so an identity crisis is basically it's a psychological term, and it basically identity means you. Who are you? Who are you?
0: 정체성이네요.
1: What do you believe in? What do you stand for? Right? That's right.
0: Okay.
1: But in this case, we're talking about the identity crisis of old school bakers. They take this away. But we're known for our springy, chewy kind of pizza. And then if they take this away, then who are we?
0: 와, 이게 굉장히 진지하게 가는
1: It
0: 거네요.
1: is, yeah.
0: 그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인데 그런 크라이시스를 얘기를 하면 그게 막 꼬여버리는 혼란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오랫동안 그렇게 예전 스타일로 해왔던 사람한테 그걸 못하게 하면 그럼 난 이제 뭘로 알려줄 수가 있을까?
1: Yeah, like it's like what is our purpose? They lose meaning and purpose.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touched off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touch라고 하는 거 off가 어울리지 않게 느껴지는데 어떤 뜻일까요?
1: So touch off means another way of saying to spark or to ignite. So it is causing a strong reaction.
0: 그러면은 뭔가를 촉발하는 거 trigger 한다라고 볼 수도
1: In
0: 있을까요?
1: some ways,
0: 아,
1: yes.
0: 오케이. So identity crisis라고 하는 게 이런 쪽에서는 아예 없었는데 그거를 하고 시작하게 만든 거네요.
1: That's correct.
0: Okay, so touch off는 촉발하다, 불러일으키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가 볼게요.
1: Who stick fiercely to tradition and newer craft bakers who pride themselves on natural ingredients. Many are already using unbromated flours.
0: 그들은 전통을 강하게 고수하는 반면, 새로운 또 크래프트 제빵사들은 천연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미 많은 곳들이 브롬산 칼륨이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전문장이랑 사실은 이어지면서요. 이 old school bakers들에 대해서 살짝 설명이 들어가면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나저나 여러분, old school은 뭐 오래된 학교 이게 아니고요. 굉장히 전통적인 혹은 오래된 오래전의 스타일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so old school bakers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who stick fiercely to tradition이라고 하네요.
1: Okay, so the expression stick to means that you hold on to this tradition. But the word fiercely really makes it intense. If you fiercely stick to tradition, it means that you are very intensely sticking to the tradition. Like, there is no other way, and this is my way or the highway.
0: Okay. So stick to 하는 게 어디에 붙어 있는 거니까 어떤 룰 같은 것들을 고수한다라는 뜻인데 fiercely라고 하면 I'm not letting it go.
1: No, no.
0: 나안 돼.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전통을 강하게 고수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새로 나온 그런 newer craft bakers들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는데 who pride themselves on natural ingredients라고 얘기를 합니다.
1: If you pride yourself regarding something, it means that you are taking pride in something. And the reason why is because you're doing something special. So these guys are saying, our flour is organic. We use French flour. You
0: Okay.
1: know, like, so they have something very special,
0: I know.
1: and we are very proud. So you pride yourself in that.
0: Okay. So pride oneself on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에 대해서 내 스스로 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네요. 그래서 쌤이 지금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take pride in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So
1: Yes.
0: take pride in something or in doing something 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을 또 갖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part 3 다시 들을게요.
1: The proposed ban has already touched off a kind of identity crisis and some conflict among the state's old school school bakers who stick fiercely to tradition and newer craft bakers who pride themselves on natural ingredients. Many are already using

0: Deep Dive Daily. Will a ban on this flour change New York bagels and pizza?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논란은 뭐 결국 뉴욕 스타일의 정체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브롬산 칼륨을 빼면 예전과 같은 식감과 품질을 재현하기 어렵고 결국 가격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미 브롬산 칼륨 없는 밀가루로 레시피를 바꾸면서 새로운 방식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한 피자집 사장님의 이야기 마지막 파트 들어 보겠습니다.
1: But she is happy to be moving away from shortcuts like bromated flour and toward the ingredients used at high-end new pizza shops like Ceri's and Ops, where slow-rising, naturally leavened doughs made from local grains are the standard. It's good for the industry to have cleaner ingredients and more knowledge, she said.

0: 그녀는 오히려 이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브로메이티드 밀가루 같은 방식 대신 천천히 발효한 반죽과 자연 재료를 쓰는 방향으로 업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이고, 더 깨끗한 재료와 더 많은 기술을 추구하는 게 결국 업계에도 좋은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한 문장씩 표현 볼게요.
1: But she is happy to be moving away from shortcuts like bromated flour and toward the ingredients used at high-end new pizza shops like Ceres and Ops.
0: 그녀는 이제 브롬산 처리 밀가루 같은 편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고급 신생 피자 가게들에서 사용하는 재료들로 방향을 바꾸게 돼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She's happy, but to be moving away from shortcuts like bromated flour.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Move away from shortcuts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1: Yeah. So if you move away, literally, if you move away from my, yeah, you're going this way. You're going in the opposite
0: 멀어지는
1: direction.
0: 거죠.
1: Yeah, you're getting distance. So, and shortcuts, of course, are the ways that makes things easier. It's the faster route, right? So when we drive, we try to take shortcuts to avoid
0: 맞아요.
1: traffic. But in this case, the shortcuts can be used using this bromated potassium bromate is a shortcut. Because it's you just add it and it does everything, right? So she's moving away from shortcuts.
0: 그런 shortcuts는 skills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shortcut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름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그 숄트카츠를 테이크해서 가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대충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요령을 부리는 편법 같은 거네요.
1: That is true. So even in cooking, sometimes, you know, you don't have time, you can take shortcuts. That's okay. But in this case, this is a kind of dangerous chemical additive. So she's like, oh, okay, maybe not.
0: 나는 거기로부터 move away 할 거야.
1: 예.
0: 그렇죠? So move away, 멀어지다, from shortcuts. 이기 때문에 편법이나 간편 방식 등을 줄여가다, 뭐 피해가다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느 쪽으로 또 이제 그런 방향을 바꿔야 될 거잖아요. Right? 그래서 high-end new pizza shops, 뭐 예를 들어서 Ceres,
1: Oh,
0: right?
1: series
0: Ceres
1: and
0: and
1: ops.
0: ops 같은 쪽으로 거기에서 쓰는 그런 ingredients 쪽으로 좀 방향을 바꾸는 것 같거든요.
1: Yeah, that's right. So, and these high-end, so pizza, New York pizza has the image of being very cheap, affordable,
0: That's right.
1: and just like anyone can have a slice of New York pizza. Now they're making high-end pizza shops, meaning kind of luxurious or like high,
0: And
1: expensive,
0: health
1: high
0: conscious too.
1: quality. Yeah, that's
0: Oh,
1: right.
0: okay. So 이제는 나는 그런 숄트카츠에서는 멀어질 거고요. 이렇게 high-end new pizza shops에서 쓰는 ingredients, 재료 같은 쪽으로 나 넘어갈래요? 이런 느낌을 갖고 있네요. 자, 이어가 볼게요.
1: Where slow rising naturally leavened doughs made from local grains are the standard.
0: 그런 곳에서는 지역 곡물로 만든 천연 발효 저온 숙성 도우가 하나의 기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와, 굉장히 뭔가 복잡한 것들이 나왔는데요. Slow rising이라고 하는 건 진짜 천천히 부푸는 거잖아요.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저온 숙성된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그냥 doughs가 아니라 naturally leavened doughs라고 했네요.
1: Okay, naturally leavened doughs. This is becoming popular in Korea, but when I lived in LA, I loved sourdough bread. Sourdough, the reason why sourdough is good for you because it's naturally leavened.
0: Oh, I
1: It is
0: see.
1: not artificially using yeast and like fast methods. So this is kind of takes more time. And it has like a natural fermentation. So that is what they mean by naturally leavened.
0: Okay. So leaven 시키는 거가 발효시킨다라는 뜻인데 naturally leavened 됐다는 건 천연 발효된 대신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 It takes time. That's right. But it's better for you.
0: 아,
1: So if you like bread, everyone, try sourdough. It
0: sourdough.
1: really is. It has a little bit of sourness. That's why it's sour.
0: That's right.
1: But it's got good
0: And it's
1: bacteria.
0: very chewy too.
1: It's chewy.
0: Right.
1: Yum. With French butter? Come on.
0: please. 배고파요. 네. 자, 아무튼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local grains인 건데, 그런 local grains으로부터 만든 그런 leaven doughs들이 the standard인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high-end shop들이요. 자, the standard.

0: 는 여기서 뭘로 쓰였을까요?
1: So basically what they're saying is that it is now the accepted thing. It is basic thing. So using, you know, local grains and leavened dough, naturally leavened dough, this is just basic to these high-end pizza shops.
0: 아, okay. So 이런 고급 피자 샵스에서는 이게 스탠다드예요. 기준이에요. 업계 표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eavened라고 하는 거 스펠링은 우리 약간 leave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하죠, 그렇죠?
1: Yeah, it's L-E-A-V-E-N-E-D, leavened.
0: Right. 자, 이어가 볼게요.
1: It's good for the industry to have cleaner ingredients and more knowledge, she said.
0: 그녀는 더 좋은 재료와 더 많은 기술을 추구하는 건 업계에도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되겠고요. Part 4 다시 들을게요.
1: But she is happy to be moving away from shortcuts like bromated flour and toward the ingredients used at high-end new pizza shops like Ceres and Ops, where slow-rising, naturally leavened doughs made from local grains are the standard. It's good for the industry to have cleaner ingredients and more knowledge, she said.
0: 네, 여기까지 오늘의 Deep Dive Daily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 영장 미션 드렸는데요. 이젠 난 거의 이브닝 스페셜 홍보대사 수준이야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미션 이 사연이 많이 들어왔어요. 답이요. Right?
1: Okay, let's begin with Aida님. Now I've become the evening special mascot. Oh, that's cute.
0: 우리의 마스코트입니다. Mm-hmm. 네.
1: All right, 이주한님 says, Now I'm nearly an ambassador of EBS Pandi Radio Evening Special.
0: Ambassador of EBS,
1: okay.
0: Like that. 지호천님이요, I am so obsessed with Evening Special that I am basically its ambassador.
1: Well, that is perfectly
0: said.
1: I love it. 8133님, I'm basically a walking advertisement for Evening Special now.
0: Wow.
1: Very nice.
0: 아니, 다들 왜 이렇게 잘 쓰시는 거죠? 한지숙 님이요. I serve as the evangelist for the evening special. 저 진짜로 대학병원에서 이브닝 스페셜 홍보 대사예요 하셨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1: Wonderful.
0: Right? 정지희 okay. 님.
1: Mm-hmm. I'm basically an evangelist for evening special now. Very right. nicely done.
0: 자, 너무 다들 잘해 주셨는데요. 두 분께 선물 보내 드리겠습니다. 토익 정기 시험 응시권은요. 한지숙 님 보내드리고요. 담테라 크림 앰플 세트는 천지호님께 보내드릴게요.
1: Congratulations and thank you for participating.
0: Thank you so much. Alright, 노래 한 곡 듣고 하루 한 문장 이어갈게요.
1: Oh, one of my favorite singers these days, Olivia Dean with So Easy.

0: 하루에 한 문장은 챙겨가세요. 마유의 하루 한 문장. 우리말 대화 먼저 만나보시죠.
1: 샘, 그 밀가루 금지 조치가 논란 좀 일으키겠는데?
0: 아, 진짜로. 거기 사람들은 베이글을 거의 성스러운 전통처럼 대하잖아.
1: 아, 근데 재료가 진짜 위험하면 영원히 모른 척 접어둘 순 없겠지.
0: 아, 그렇긴 한데 식감 바뀌는 순간 사람들 난리 날 거야. 나도 김밥에 밥 대신 계란 넣기 시작했을 때 난리 났잖아. 치즈 넣지.
1: 난리.
0: 저 난리 났었어요.
1: 이게, is that a keto kimbap?
0: Yes.
1: Yeah, that's what it
0: I'm
1: is.
0: Talking about. I mean, I know it tastes very healthy, right?
1: But you know,
0: it just doesn't taste right.
1: I agree. I feel like I know you think that I'm like super health conscious, right? But I eat pizza. Uh-huh. I eat like a good cake. I mean, I love that stuff.
0: Thank you.
1: I do. I sincerely do.
0: 아, 그렇습니다. 근데 뭐 또 건강 생각도 해야 되죠.
1: Yeah, on occasions,
0: That's
1: yes.
0: Right. 자, 특히 마유에게 굉장히 좀 예민할 수 있는 이런 대화문이었는데요. 자, 여러분께 드릴 오늘의 한 문장은요. 바로 크쌤의 대사였습니다. 아유, 그래도 영원히 모른 척 덮어둘 수는 없겠지. 이거인데요. 모른 척 덮어둔다는 게 영어로 될까요?
1: Uh-huh, sure. So that would be sweep something under the rug. I guess they can't just sweep it under the rug forever.
0: Okay. 자, 보면 rug라고 하는 거가 어떤 카펫 같은 것을 얘기를 하잖아요. rug. 근데 그 아래에 뭔가를 sweep, 쓴다고요. 이렇게 쓸어낸다고요.
1: Yeah, that's right. So you've got the dirt and you want to hide it. You want to make it look clean.
0: Okay.
1: Right? So if you want to hide a problem or a mistake or cover something up, you just kind of put it under the rug so that no one can see it. But it doesn't mean that it's gone.
0: Okay.
1: It's there.
0: 그렇다고 해가지고 the problem doesn't go away, right?
1: It doesn't go away.
0: I mean, it looks nice on the surface, maybe.
1: It will come out.
0: 아. 러그를 들리면 그냥 먼지가 그냥
1: okay. That's right.
0: So sweep something under the rug 하면 진짜 literally 해석을 하면 그런 카펫 같은 거 아래에 뭔가를 쓸어서 먼지 같은 걸 넣는 건데 근데 그게 문제를 모른 척 덮어둔다 탁 이거 되겠네요.
1: Yeah. So for example, a company maybe there have been some official complaints about misconduct or something.
0: Right.
1: And you know, we don't they don't want to really talk about this. They kind of just sweep it under the rug. Under the rug. They pretend they did not hear it.
0: 못 들었어, 난 몰라 이런 yeah. 식으로.
1: Because then it will become a bigger issue.
0: 아하. 다림님이요. 어릴 때 밀린 1:1 학습지들 장판 밑에 밀어넣는 정서군요. 아니 어떻게 묘사를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1: great.
0: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Alright. 자 그리고 비슷하게는 뭔가를 cover up 해놓는다 이것도 가능할까요?
1: Yes.
0: Cover something up.
1: Yes. Okay. That's right. Yeah, that's right. It's a similar meaning. Yeah.
0: 아하. 자. 대화에서 나온 표현이 또 좋은 게 너무 많아서요. 자, 크쌤이 또 이런 대화도 했어요. 밀가루 금지 조치가 논란 좀 일으키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뭔가 논란을 일으키고 기분이 안 좋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를 어떻게 표현이 또 가능할까요?
1: Oh, this is a great idiom. Ruffle some feathers.
0: Ruffle some feathers.
1: Ruffle some feathers. So basically, this means to upset or annoy and kind of be a disturbance. You know, when a bird is like, you know, starts doing this,
0: okay.
1: it's like you have these feathers and little pieces flying around and it's kind of, you know, all over the place.
0: Right.
1: So it is a bit of a disturbance.
0: 그러니까 새를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새가 막 feathers를 막 헝클어뜨리는 거.
1: Yeah.
0: 이런 장면.
1: Yeah.
0: So
1: yeah.
0: ruffle some feathers 한다는 거는 깃털을 헝클어뜨린다는 거를 좀 의역을 해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거나 이런 표현을 좀 로 쓸 수가 있겠네요.
1: Absolutely.
0: 실제로. 오케이. 자, 그리고요. 마유가 이런 얘기예요. 식감 바뀌는 순간 사람들 난리 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진짜 난리 나는 거. 흔히 말해서 진짜 미쳐버릴 거야 라는 표현 어떤 게 있을까요? Go crazy도 있겠지만
1: Well, there are so many expressions. But let's look at this one. Okay. To lose, they are going to lose their minds.
0: 아,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 정신을 잃어버리나요?
1: Yeah, absolutely. They're okay. just going to completely lose. And sometimes people even just take out mind.
0: Okay.
1: They're going to lose it.
0: 아, 그러면 쌤, lose one's mind라고 하는 거는 진짜 미쳐버리거나 난리가 나는 거고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become unconscious 해서 기절을 한다던가 이런 뜻은 아닌
1: oh,
0: 거죠.
1: Oh, no, no, no, no. It okay. is just the idea of really going crazy.
0: All right. Yeah. So 오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So lose one's mind는 거의 go crazy 수준으로 막 화가 나버리거나 진짜 막 짜증이 나버리거나 흥분하거나 이런 느낌으로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뭐 난리나다 정도로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하루 한 문장은요. 영원히 모른 척 덮어둘 순 없겠지. I guess they can't just sweep it under the rug forever 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영어 대화문 들으면서 마무리할게요.
1: The flower band's gonna ruffle some feathers.
0: Seriously, people treat those bagels like a sacred tradition over there.
1: But if the ingredient's actually risky, I guess they can't just sweep it under the rug forever.
0: True, but the second the texture changes, people are going to lose their minds. I mean, I lost my mind when people started putting eggs instead of rice in kimbap. That's just not right.
2: Evening Special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YBN 한국토익위원회에서 취업과 승진을 위한 토익 및 토익 스피킹 정기시험 응시권 EBS 오디오 어학당에서 1개월 무료 구독권 피부 영양제 담테라에서 시카크림과 부스티 앰플 세트를 드립니다.
0: 네, that's our show for today. 방송 마칠 시간입니다. 크쌤, 수고하셨습니다.
1: Oh, you too. Likewise. That's just not right. Oh, my goodness. All right, we will be back tomorrow, so take care until then. And we're going to leave you with a song. It is Wave to Earth with Sunny Days.
0: 네, 저희는 내일 저녁 5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EBS FM Evening Special, 마스터 유진혁고요.
1: And I've been Kristen Cho.
0: Have a very special evening, you guys.
1: Bye-bye. Bye. See you tomorrow.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1.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So, do you think you have a healthy lifestyle or an unhealthy lifestyle? 좀 건강한 생활 방식이 있으세요? 아니면 좀 건강하지 못한
1: well,
0: 생활 방식이세요?
1: I think it's a spectrum.
0: Mm-hmm.
1: It's not just an easy yes or no answer. But I would say that mine is probably more unhealthy than healthy.
0: Oh, really?
1: Maybe I'm like 60-40 or 75-25.
0: 네, 그렇군요.
1: Because I spend most of my waking hours just sitting.
0: Oh, just sitting?
1: Yes, for work, I'm sitting.
0: Ah.
1: And when I'm commuting, I'm sitting.
0: 그쵸.
1: And when I'm home, I'm often just sitting. So... It's a lot of sitting, which isn't the healthiest thing to do.
0: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우리가 we live a sedentary lifestyle.
1: That's the expression, yes.
0: 맞아요. 그럼 좀 고급 단어이긴 한데 좌식 생활을 한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일할 때도 앉아 있고 이동할 때도 사실 앉아 있고 앉아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앉아 있는 자세가 사실은 진짜 안 좋대요.
1: 네.
0: 허리에도 안 좋고.
1: Mm-hmm.
0: 하지만 어떡해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걸.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좀 하고 걷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런 건강한 생활 패턴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들 많이 노력하시죠? 노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표현을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So today's expression is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이에요. 저는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려고 노력해요라는 말이죠, 그렇죠? 네, so I try to 뭐뭐는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라는 패턴인데 우리 이전에도 한 적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문장이 기니까 우리 파헤쳐보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Ready, start!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은 다시 한번.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그쵸. 자, 내가 노력한다 라고 얘기할 때는 I try 라고 하면 돼요. I try. 이게 바로 나는 노력한다 라는 말이죠. 근데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라고 할 때는 to 다음에 그 행동이 오면 됩니다. 자, 뭘 노력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지하는 게 여기선 동사니까 keep 라는 유지하다의 동사가 오면 되는데 I try keep이 아니라 I try to keep 이라고 해야 되겠죠? I try to keep. I try to keep. 자, 그런데 우리가 I try keeping ing 형태를 쓰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to keep,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잖아요. try to 동사 원형은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I try keeping은 한번 해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의도나 노력을 꾸준히 한다라는 걸 말할 때는 보통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온다는 것도 이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I try to keep. 자, 그럼 뭘 유지하는지 그 뒤에 말을 해주면 되겠네요. 뭘 유지하는 거죠? Healthy lifestyle. 건강한 생활 방식인데 건강한 생활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그 중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a healthy lifestyle, 어가 들어가야 합니다.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요 문장 잘 기억해 주세요. 어가 들어가는 거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습해 봤고요. 이제는 패턴으로 넘어가 볼게요.
0: 패턴 practice.
1: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0: Well, our sentence was,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Mm-hmm.
0: We'll just take the first part. I try to 뭐뭐.
1: I try to 뭐뭐라고 해서 저는 뭐뭐 하려고 노력해요 라는 어떤 나의 목표나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애쓰고 있다. 나 노력하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이죠. 자, 그러면 뭘 하려고 노력하는지 우리 한번 예문을 만들어 볼까요?
0: Well, let's start with,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1: More vegetables. 자, eat는 먹다잖아요. Eat more vegetables는 더 많은 채소를 먹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채소를 더 많이 먹으려고 노력해요 라는 표현이겠네요. 그죠?
0: Here's a very important one.
1: Mm-hmm.
0: I try to get enough sleep.
1: Get enough sleep. 정말 중요한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도 일찍 자야 되겠네요. 그죠? Get enough sleep는 충분히 자다라는 뜻이에요. How many hours is enough sleep for you?
0: Well, it varies based on the person and how old they are.
1: Mm-hmm.
0: But for me, about 7 hours is good.
1: 7 hours.
0: Mm-hmm.
1: 네. 6시간에서 9시간 정도 자면은 충분하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0: Mm-hmm.
1: So some people at 6 hours, some people 9 hours.
0: Right.
1: 7 hours I think it's in between. So
0: right.
1: It's good enough. I try to get enough sleep.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0: I try to stay positive.
1: Stay positive. 자, stay positive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유지하다, 뭐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I try to stay positive. 좀 안 좋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나는 그러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I try to stay positive. 근데 저는요, 이렇게 mm-hmm. 일하다 보면 항상 늦게 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0: 그래서 I try to go to bed early, 일찍이라는 표현이고요.
1: I try to drink more water.
0: Drink more water. 자, drink more water라고 하면 더 많은 물을 마시다라는 표현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I try to drink more water. 이 표현도 많이 외워두면 좋겠네요.
1: I try to exercise regularly.
0: Exercise, 운동하다라는 뜻이죠. So, 운동하다, 근데 어떻게? Regularly. Regularly는 규칙적으로라는 말이죠. 그래서 I try to exercise regularly라고 하면 됩니다.
1: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0: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네, 그래서 매일 내가 밖에 가려고 외출하려고 노력한다. I try to go outside 혹은 뭐 go out every da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Here's one more. I try to avoid sugar.
0: I try to avoid sugar. 자, avoid는 피하다라는 뜻이죠. Sugar는 여기선 설탕이 아니라 당이라는 표현이라고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설탕을 안 먹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sugar 자체가 당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So I try to avoid sugar. I try to avoid soda.
1: Me too.
0: 네, 탄산음료는 잘 안 마시려고 하고요. I also sometimes try to avoid coffee. 커피도 좀 안 마시려고 노력하는데 어려워요. So difficult.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try to 뭐뭐라는 표현을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럼 우리 지금까지 연습했던 거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1: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0: I try to eat more vegetables.
1: I try to get enough sleep.
0: I try to get enough sleep.
1: I try to stay positive.
0: I try to stay positive.
1: I try to be early to meetings.
0: I try to be early to meetings.
1: I try to go to bed early.
0: I try to go to bed early.
1: I try to drink more water.
0: I try to drink more water.
1: I try to exercise regularly.
0: I try to exercise regularly.
1: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0: I try to go outside every day.
1: I try to avoid sugar.
0: I try to avoid sugar.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try to 연습해봤던 표현들이고요. 이제는 오늘의 대화를 먼저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들을 생각해볼게요.
2: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3: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2: 뭘 하는데?
3: 운동하고 잘 먹어.
0: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운동하고 잘 먹는 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친구가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활기찬 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에너지가 가득한 이라는 뜻인 energetic 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죠? 자, 최근, 요즘 뭐 이런 표현은 lately 라는 표현을 씁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고 했는데 오늘 대화에서 여기 가장 어려운 문장인데 여러분 이미 이 문장 알고 계시잖아요. 영어로. 그죠?
1: 맞네요.
0: 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했으니까. 그래? 그러면 어떤 습관을 하는데? 뭘 하는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엇을 물어볼 때는 여러분, what으로 시작하죠. what. 자, 그래서 what이라는 표현을 써서 한번 질문을 만들어 보시고요. 운동하고 잘 먹어. 요것도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니까 I로 시작해서 운동하다 그리고 잘 먹는다. 요걸 한 문장으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대화를 영어로 듣고 올게요.
4: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5: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4: What do you do?
5: I exercise and eat well.
0: 너 요즘 정말 활기차 보여.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4: You seem

0: really energetic lately.
1: 다시 한번.
2: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1: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라고 했어요. You seem 뭐뭐는 너는 뭐뭐해 보여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really energetic 이라고 했는데 뭐 energetic이 이제 활기찬이란 뜻이고요. 정말로 활기차 보인다. 언제? 요즘. 최근에 lately 라는 요 시기를 나타내는 단어는 맨 뒤에 왔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유가 다 있었네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3: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다시 한번.
2: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그쵸. 그래서 이 표현은 나는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궁금한가 봐요. 뭘 하는데?
0: What do you do?
1: 뭐라고요?
2: What do you do?
1: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 you do? 자, what do you do는 사실 직업을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그렇죠? Mm-hmm. 그래서 너는 뭘 해? 어떤 직업이 있어? 라고 할 때도 what do you do를 물어보지만 어떤 행동을 하니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해? 라고 물어볼 때도 what do you do?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2: But in this context, mm-hmm. it means what do you do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Exactly. 사실 뒤에 to keep a healthy lifestyle이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뭘 하고 있나요? 운동하고 잘 먹어.
3: I exercise and eat well.
1: 다시 한번.
2: I exercise and eat well.
1: I exercise, 나는 운동을 하고, and eat well. 그리고 잘 먹어인데, eat well이 뭐 잘 먹는 게 많이 먹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한다라는 말을 여기서는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의 대화를 쭉 봤고요. 여러분,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장 어려운 문장 우리가 미리 연습하고 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볼 텐데 이때는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2: So let's review the whole dialogue.
0: You seem really energetic lately.
3: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0: What do you do?
3: I exercise and eat well.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4: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1: 자,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였죠?
2: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자, 이거 발음 연습 한번 해볼게요. I try to, 여기 T 발음이요. 모음 소리 사이에 껴서 real처럼 발음이 돼요. 그래서 I try to 라고 해도 되지만 I try to 이렇게 real 발음 나는 게 많이 있죠. 그 다음에 keep 하고 on은 연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가 잘 안 들려요. keep, keep 이렇게 살짝 어 발음 해주시고요. 헬씨가 아니죠. TH 발음해 주셔야 되는데 여기서는 무성음이에요. 그래서 스처럼 발음하는 것 같은데 발음을 내뿜는 소리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healthy가 되는 거죠. health 하면서 L 발음할 때는 보통 혀가 윗니 위쪽으로 와서 붙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껴보세요. health 하면서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낀 다음에 라고 하면서 혀를 뒤로 빼면 됩니다. healthy. 그 다음에 life 스타일이 아니고 lifestyle. F에서 S로 넘어가는 거. fs. 요거 많이 연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tyle 할 때는 T를 쌍디귿 발음으로 해주시면 좀 더 편합니다. 같이 연습해 볼까요?
2: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2: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1: I try to keep a healthy lifestyle.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끝이 났네요.
2: That's right. You can continue with us with your book. And the book for this month is almost over. So hop down to the bookstore and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so you can keep studying together with us.
1: 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린과
2: Zach, yes,

0: 전 요즘 고민이 있습니다. 책 읽는 속도가 너무 느리거든요. 빨리 읽고 싶은데 욕심일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박영덕 작가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슬로리딩은 책과 함께 길을 떠나 언어가 빚어내는 풍경을 읽는 여행과 같다. 한 문장이 내 마음에 울림을 주는 날엔 잠깐 멈추어 생각에 빠져보기도 해야 책 읽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다. 나에게 맞는 속도도 아닌데,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에 쫓겨 무턱대고 서두르다 보면 놓치게 되는 단어, 문장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울림도 전혀 느낄 수 없을 거고요. 아무리 향이 좋은 차라도 뜨거운 물에 충분히 우려야 음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2: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3: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의 이현석.
4: 그리고 저는 제니퍼 클라이드입니다.
5: 쉽고 확실하게
6: 영어 회화 레벨 2
5: Easy English.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6: Hello, everyone. This is Juch.
5: 네, 선생님은 예전에 그 여러 네. 다양한 종류의 파트타임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6: Yes, that's right.
5: 그러면 어떤 팀에서 일을 이제 보통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individual base로 하셨나요?
6: Both, I think.
5: Oh, okay.
6: A lot of the work that I think much of what I did was teamwork. 혼자는 일은 많이는 없었어요. Maybe a restaurant work. It was like doing alone, serving alone, washing alone. But most of my temp jobs, 아르바이트라고 표현하죠.
5: 네, temp job, temporary job이죠.
6: Temp jobs are, 네. they're always team-based, project-based.
5: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what if you feel like, okay, something's not right.
6: Yeah.
5: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고 okay. 하면은, were you the kind of person who would speak up about it or just keep quiet about it?
6: Depends. 이 표현 꼭 기억하세요. Sometimes yes, sometimes no. I just say depends.
5: Depends.
6: Depends on the job. Depends on the situation. So depends on the task.
5: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해서 당당히 이건 바꿉시다라고 말을 해서 좋을 때도 있고
6: right.
5: 그냥 아이 그냥 나만 알고 가자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6: 혼자 해결해야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5: 네네 맞아요.
6: So it's really case by case. I think.
5: 그렇죠. 그 흔히 케바케라고 하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 원래 영어잖아요. 그죠?
6: That's right.
5: 자, 오늘 상황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데요. 지금 카페에서 같이 일하는 두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6: Okay.
5: 근데 이 직원들이 가만 보니까 요즘 손님들도 많이 좀 줄었고 right. 그럴 때 뭔가 새로운 테마를 도입하면 젊은 층의 손님들이 더 많이 올 것 같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6: Right.
5: 자, 이 아이디어를 카페 주인에게 해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관둘까요? 혹은 효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런 얘기가 오가게 됩니다.
6: 자,
5: 제안하다라는 말도 있을 거고요. 젊은 층의 고객을 더 끌어들인다는 표현이 있을 거고요. 뭔가
6: right.
5: 바꾸는 걸 좋아하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거나 이런 말도 나옵니다. 자, keep those expressions in mind. 한번 그런 표현들을 우리말로도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우리말 대화로 들어보시죠.
6: Okay.
7: 우리가 카페에서 새로운 테마를 제안해도 될 것 같은데요.
5: 그런데요. 아마도 주인은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7: 왜 아니야? 젊은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5: 그렇지,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하지만 내가 다 너 좋으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거야. 그분은 뭔가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 네. 너 좋으라고 이런 말 해주는 거야. 이런 말도 나옵니다, 오늘.
6: For your sake.
5: For your sake.
6: 딱이 표현이죠.
5: 네, 그렇습니다. 자,

0: 먼저 처음으로 들어갈게요. 야,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말이야. 우리가 그 새로운 테마를 이 카페를 위해서 제안을 좀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
1: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0: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라고 해봤습니다.
1: 테마가 theme이죠.
0: 네, 맞아요. 테마라고 할 때, theme. 그 테마라고 하는 것이 이제 theme music, 뭐, 테마 음악, 이런 말을 하기도 할 때, 그때 테마를 쓰게 되는데, 카페 가요, 선생님. 제가 아는 어떤 돈가스집이 있었어요. 돈가스를 주로 만드는 식당이 있는데, 그, 이제 2월 정도가 되면, 밸런타인스 데이 때문에, 하트 사진, 뭐, 연인들 그림, 이걸 그냥 인테리어를 완전 그쪽으로 바꾸고요.
1: Changing the whole theme
0: 네.
1: to a Valentine's theme.
0: Right. 그다음에 5월이 되면 Children's Day theme으로 해서 뭐 미키 마우스 사진 뭐 무슨 뭐 장난감들 뭐막다 붙여놓고 theme을 정말 그 정말 theme별로 바꾸는 interior decoration을 바꾸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1: Every holiday, every season, 그 분위기에 맞게끔 테마를 바꾼다.
0: 네, 맞습니다. 돈가스 전문점인데.
1: 돈가스.
0: 그 온갖
1: 재밌다, 그래도.
0: 재밌죠. 그러니까 갈 때마다 그 주인이 얼마나 부지런한 분인지를 알 수가
1: That's right.
0: 있죠. 네, 그래서 always, maybe that's one of the reasons why it's always packed with people.
1: That's right.
0: 사람들이 항상 북적였어요.
1: Usually cafes can easily do that. But a restaurant, like
0: 네.
1: 돈가스 restaurant, it's
0: 그러니까.
1: very difficult. You
0: But
1: need to
0: they
1: be
0: did it.
1: diligent.
0: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바로 그런 뜻으로 우리 카페에 새로운 테마를 우리가 제안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내가 생각을 좀 해봤어. 라고 해서 넌지시 조금은 조심스럽게, 그러나 부드럽고 가볍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때, I was thinking we could 라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Here when Daniel says, I was thinking 뭐뭐뭐.
0: 네.
1: So you're suggesting an idea. You are offering an idea. I think this would be good.
0: Yes.
1: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0: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 am thinking 해도 될 텐데 굳이 I was thinking이라고 과거형으로 내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라고 말하는 이유는 조금 겸손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반영할 때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일하고 있는 이 카페에 for the cafe 또 새로운 테마를 제안해 보면 suggest 하면 어떨지를 말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녁에는 그 카페에서 일하는데 저녁에는 좀더 부드러운 음악을 틀면 어떻겠나 싶거든요. 라고 한다면 142쪽에 나와 있는데요.
1: You know, I was thinking we could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0: 네, 저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I think we should.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라는 뜻으로 말할 때, I was thinking we could 라고,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라고 한다든지.
1: 이걸 좀더 부드럽게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What if we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0: 그렇죠. 그것도 좋죠. What if we play softer music in the evening? 만약에 우리가 저녁에 좀더 부드러운 음악을 틀면 어떨 것 같아요? What if 하면 될 수도 있겠고, 여기서는 I was thinking we could.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지.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자, suggest는 제안하다라는 뜻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1: Here, you can do the same thing here.
0: 네?
1: What if we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0: What if we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그렇군요.
1: You're suggesting this to the boss, right?
0: 그렇죠. 네. 자, 버스가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카페 잘 되자고 생각하는 건데
1: Yes,
0: 말이죠.
1: that's right.
0: 네. 자, 그랬더니 아마도 주인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야.
1: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0: 네. The owner 그 주인은 probably 필경 아마도 모르긴 해도 probably won't go for that. 자, 그것이 막 좋다고 그쪽으로 막 뛰어가진 않을 것이다. 즉, 그것에 기꺼이 찬성하진 않을 것이다.
1: The key phrase here or expression here is go for something.
0: Go for.
1: 한번 해봐라고 할때 go for it
0: 네,
1: 이러잖아요.
0: 맞아요.
1: 보영쌤이 뭐 일본어 배우고 싶어. Go for it.
0: Go for
1: You
0: it.
1: can do it. 여기서는 go for 뭐 하면 뭐 해봐라기보다는 He'll agree or not. He will, yeah, I think he will like it. He will agree. He will go for it.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o for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전 이렇게 말할 때 go for it 이렇게 말하는 right. 것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go for 뭐뭐는 뭐뭐에 기꺼이 찬성하다 라는 말이 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이거 끝나고 피자 먹으면 어때요? 라고 할 때 저는 기꺼이 찬성해요.
1: Oh, let's go for it.
0: Let's go for it.
1: Yeah.
0: 네, 그렇게 합시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1: 그때는 I'm for it 해도 괜찮아요.
0: 그렇죠. 나는 찬성이다.
1: I agree. 어, I like it.
0: I'm not against it. I am for it 이런 뜻으로 말할 수도 있는 거고 right. 바로 그거다. Go for 뭐뭐, 뭐뭐에 찬성하는 쪽으로 간다는 말이 되죠. Go for that. 근데 여기서는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그것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1: Won't, will not.
0: 네.
1: He will not go for it.
0: 그렇습니다. Right? He will not go for it. 그것 쪽으로 찬성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 것이다. Will not.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줄여서?
1: Won't.
0: Won't.
1: Won't go for it.
0: 네. Won't go for it. 그러니까 want가 아니고 won't 해서 입이 오므러졌다가 다시 와. 커졌다가 또 오므라지는 겁니다.
1: Won't.
0: Won't. 네. 자, 여기까지 들어보죠.
2: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3: Hmm,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0: Hmm,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그렇게 좋아하진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군요.
1: He won't like it.
0: 네, he won't like it. 별로 그 아이디어를 좋아하진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근데 yes. 만약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봅시다 라고 승인을 한다고 할 때는 approve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잖아요.
1: Approve. authorize.
0: 그건 sure.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거고. Yeah. 그럼 만약에 owner가 별로 그거 하라고 허락하지 않을걸? 이렇게 말한다면 yeah. the owner probably won't approve of that. 이렇게 말할
1: yeah.
0: 수 있겠군요.
1: That's perfect, right?
0: 네, approve of that까지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Mm-hmm. 여기서는요.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라고 해서 찬성하는 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는데 mm-hmm. 자, 아직까지도 대니얼은 아니, 왜 아니지? 라고 궁금해합니다.
1: Why not?
0: Why not?
1: Why not?
0: 네. 아니, 왜 아니야? Why not? 그러면서 젊은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는 방법이잖아.
1: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네.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네.
1: So it might. Might means maybe.
0: 그렇죠.
1: Or it could. Possibly, but not sure. It might bring in I guess customers who are younger, like in their 20s.
0: 그렇습니다. Right. Or 30s.
1: Or in our case, 30s.
0: 그렇습니다. In our case, 40s도 되죠.
1: 맞아요. 네.
0: 자, 그래서 앞에 나온 말의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어떠어떠한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it might 뭐뭐뭐가 된다는 거죠. It right. might. 이때 might는 may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곤란하고 it might란 말 자체가 갖는 고유한 어떤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might 하면은 그것은 이런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 Bring in이라는 말이 있는데 말 그대로 안으로 끌어들인다. 데리고 들어온다. Bring right. in 그런 뜻이군요.
1: Bring in.
0: Bring in.
1: Bring something inside a place.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끌어들이고 새로운 어떤 그 소비자를 만들어내고 자 bring in 더 많은 젊은 보다 젊은 고객들 more younger customers. 그러니까 right. 더 젊은 고객들 이란 뜻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젊은 층의 고객들 이란 부분은 younger customers가 되는데 그런 right. 사람들을 더 많이 more younger customers가 되네요.
1: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그렇죠.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Yes.
0: 네, 이 부분 들어보죠.
2: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Right. 네. That's right.
0: 네, 그렇죠. 그 customers 하게 되면 이런 제 상점 같은 곳에서 어떤 뭐 고객님 혹은 뭐 손님이라고 할 때 customer를 right. 쓸 수 있잖아요.
1: Sometimes we say patrons. Because somebody who is a regular customer at a place, restaurant, cafe, or store. A nice way to say a customer is patron.
0: Patron.
1: Patron.
0: Patron.
1: Yes.
0: The P-A-T-R-O-N.
1: N, that's right.
0: 그러면 가게나 이런 데 그런 게 붙어 있다. 무슨 patron yeah. 이런 말이 붙어 있으면 아, 저게 그 고객들이라는 yes. 뜻으로 쓴 말이구나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1: That's right.
0: 네. 근데 그럼 client는 어때요?
1: Client is more of a professional customer. So if So I have my company.

0: company has many clients, so we sign an agreement, we have a contract, and they ask us for service or product, they are my client.
1: They're my clients. 이렇게 말할 수
0: So
1: 있군요.
0: professional customer is a client.
1: 아, 이렇게 오가는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손님들 경우에는 이제 고객을 가리킬 적에 customers가
0: Customers.
1: 되겠고요.
0: That's right.
1: 네. 자,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라고 했더니 나도 그 부분은 알고 있지.
0: I know.
1: I know.
0: I know.
1: 그러게 말이야 라는 뜻도 되고 나도 그건 알지 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다너 좋으라고 하는 말이다.
0: 그럼 좀 말투를 좀 바꿔볼게요.
1: 네.
0: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1: 그렇죠. I know. 나도 알지 그거야. 하지만 내가 다너 좋으라고 해주는 말이야.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라고 하는군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I am saying this. 나는 이 말을 하는 중인 게 다른 게 아니라 for your sake. 너를 위해서란다. 라고 말해요.
0: Right. So for your sake, here sake is something that's benefiting you.
1: 아.
0: It's good for you.
1: 그렇군요.
0: It's for your, I guess, well-being, advantage.
1: 맞습니다. Advantage for your well-being. 다 너의 평안함과 너의 어떤 그런 안녕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For your well-being. 이렇게 이제 풀어서 생각하지만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for your sake 혹은 for her sake, for their sake 해서 중간에 오는 말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다른 말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께 더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라고 한다면 she moved closer for her parents' sake.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잖아요.
0: For her parents' sake. It's
1: 그렇죠.
0: for their advantage, for their benefit.
1: 네. 또 혹은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우리 이거 제발 빨리 좀 끝냅시다. 라고 할 때, 다 집에도 빨리 가고 싶어 하니까. 라고 할 때, for 모든 사람의 sake, for everyone's sake. Let's
0: That's right.
1: finish this quickly. 라고 할 수도 있고.
0: Or you can say, let's finish this quickly for everyone's sake.
1: 네, 순서를 바꿔서도 말할 수가 있고,
0: That's
1: 그러니까
0: right.
1: 누구누구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할 때 for 누구누구의 sake, sake를 붙여서 말할 수가 있는데요.
0: Right.
1: 근데 이런 표현도 있죠. For heaven's sake라는 표현도 있잖아요.
0: For heaven's sake.
1: 네.
0: 감탄사인데요. For heaven's sake, it means when you're really upset, frustrated, you're angry about something. 아이, 참나, 왜 그러는 거야? For heaven's sake, why are you doing that? Right?
1: 도대체 왜, 혹은 뭐, 부디, 제발, 뭐, 이렇게 쓸 적에도 for heaven's sake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0: Right.
1: 나 위해서 한게 아니라 하늘을 위해서라도 말이야. 좀 그러지 좀 말라고. For heaven's sake, just don't do that. 이렇게 말한다든지.
0: 그거네요. 맞아요.
1: 네. 네, 여기서는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다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오너는 별로 뭔가 이렇게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0: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1: 네. Doesn't like 뭐뭐잉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That's right.
1: 자, 이 부분 들어보죠.
2: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1: 네, 전체 대화입니다.
3: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2: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3: Why not?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2: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1: 자, 같이 말해보세요.
0: Let's go.
1: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카페에 새로운 테마를 제안하면 어떨까?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0: I was thinking we could suggest a new theme for the cafe.
1: 주인은 아마도 좋아하지 않을걸?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0: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1: 아니, 왜 아니야? Why not?
0: Why not?
1: 젊은 고객들을 더 끌어들일 수도 있잖아.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0: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
1: 아, 알지. 하지만 다너 좋으라고 해주는 말인데.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0: I know, but I'm saying this for your sake.
1: 그분은 뭔가 바꾸는 거안 좋아해.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0: She doesn't like changing things.
1: 여기까지입니다.
0: 예! Good job,
1: 네, 정말
0: everyone.
1: 잘하셨어요.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0: And this was Juge.
1: 많이 많이 말하기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0: Mm-hmm.
1: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Easy English.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화 표현은 premier, 뜻은 최고의, 인류의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Busan welcomed over 1 million foreign tourists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as the city strengthens its position as a premier Asian destination.
2: 여기서 premier라는 표현은 어떤 분야에서 가장 뛰어나거나 최고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0: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The city is a premier tourist destination in Asia. 그 도시는 아시아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뉴스에서 premier destination, premier servic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최고 수준이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2: Premier
0: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그림책은 한번 좋아하기 시작하면 질릴 수가 없다. 나도 어린이들과 비슷한 이유로 그림책을 읽는다. 다만 나는 어른이므로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덧붙는데 바로 어린이를 이해하기 위해서이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이 아니라 문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하지 않은가? 어린이를 알려면 어린이가 읽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고 느끼고 좋아하는지를 아는데 이만큼 훌륭한 단서가 없다. 어린이들이 바라는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도 알 수 있다. 그에 비추어 요즘 세상이 잘 굴러가고 있는지 반성하거나 희망을 갖거나 한다.

김소영 작가의 책 숨은 어린이 찾기의 문장으로 윤고은의 EBS 북카페 시작합니다.

윤고은의 EBS 북카페 오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직의 윤고은이고요. 오늘 첫 곡으로 원 보이스 칠드런 합창단의 Try Everything 띄워드렸습니다. 오늘 문장 카페 쓴 창비에서 나온 책입니다. 김소영 작가의 숨은 어린이 찾기의 일부로 깔아드렸습니다. 이미 예감하고 계시죠? 우리 예고도 올리고 해서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소영 작가가 잠시 후 2부 북카페 초대석에 오실 예정입니다. 어린이라는 세계로 저도 김소영 작가님 책 처음 만나기 시작했는데요. 펼쳐서 읽을 때마다 정말 크게 뭔가 이렇게 꽝 울림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크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번 책도 그랬습니다. 숨은 어린이 찾기 속에 등장한 귀한 어린이 그 그림책들의 목록을 따로 메모하느라도 너무 바빴고요. 그리고 이 김소영 작가가 어린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느껴져서 많이 밑줄을 그으면서 읽게 됐습니다. 잠시 후 2부에 오시니까요. 궁금하신 거 많으시죠? 미리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김은정님, 반짝! 김소영 작가님 기다려요 하셨고요. 네, 아마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북카페에 온 이후로는 북카페에 직접 모신 적은 없고 우리가 북카페를 통해서 책을 소개한 적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더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배나리님, 아, 김소영 작가님 오시는군요. 환영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 지금 호기심 또 설렘 기대감 갖고 계실 텐데요. 아직 안 정해졌어요. 잠시 후 김소영 작가님이 오시면 이 북카페 에디션을 뭘 그리실지 질문도 아직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 느끼실까봐 오시면 그냥 슬쩍 이렇게 얘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 충격을 항상 받으시기도 하지만 초대 작가분들이 그림을 그린다고요? 제가요? 하시는데 또그 과정이 나름 재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떤 걸 그려주실지 기대하면서 지금 저도 2부로 건너가려고 합니다. 혹시 김소영 작가님이 이거 그려주면 좋겠어요 하는 거 있으면 미리 북카페 에디션 후보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8745 쓰시는 카페인님,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흐린 날이에요. 8745 쓰시는 카페인님은 흐린 날을 좋아하십니다. 오늘 진짜 좀 흐립니다. 어제는 제가

KBS에서 온전히 북카페와 함께하네요. 내일도요 하셨습니다. 참, 왜 흐린 날 운전하기 좋은지 궁금해하셨죠? 흐린 날이 눈이 덜 필요해요. 아, 눈부심이셨군요. 한여름엔 덜 덥고요. 햇빛 쨍쨍한 날은 선글라스를 껴도 흐린 날보다 눈이 더 피로하고요. 그림자 진 곳이나 터널에선 더 어둡고요. 아, 진짜 이거 기능적으로 햇빛이 방해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흐린 날을 좀 선호하시는 거, 이 버스 기사분들은 특히 좀 많이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운전을 이제 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은 더 그러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늘 좀이 운전하시는 요 호젓한 느낌 많이 만끽하시길 바라고요. 막차라고 하시니까 북카페에 집중해 주시죠. 좋습니다. 에시드 하우스 킹즈의 This Heart is a Stone 그리고 레이업의 Who You Share It With까지 두곡 띄워드릴게요.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7179 쓰시는 카페인님, 아까 우리 흐린 날 좋아하는 그 카페인님 사연 있었잖아요. 들으시고, 운전을 하기 전부터 흐린 날을 좋아했는데, 그 사연을 듣고 갑자기 더 좋아졌습니다. 하셨습니다. 아, 이런 거 너무 좋네요. 나도 어쩐지 흐린 날이 참 마음에 들었는데, 운전하기 전부터. 근데 사연 들으니까, 내가 왜 흐린 날을 사랑했는지 그 이유를 더 확인받은 느낌인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아하게 됐다라는 사연이 다정합니다. 홍은심님, 그림책 좋아요. 예전에는 애들 키우느라 어쩔 수 없이 읽었지만 요즘은 일부러 찾아보게 돼요. 예쁜 그림도 좋지만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들도 많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아요. 그림책. 이 김소영 작가님도요, 그 그림책 읽으면서 계속 좋은 것을 갱신하겠다는 그 결심을, 다짐을 하신다고 합니다. 어린이 책을 열심히 따라 읽는데도 가끔은 자칫하면 그 어린이 책이 나를 앞질러 가는 것도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좋은 그림책 찾아 읽으면서 계속 좋은 감각, 그 좋은 마음을 갱신하기로 마음 먹는 이 어른의 모습이 참 멋져 보이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2부 초대석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간 카페인 주제가 망설임입니다. 망설임에 좀 답답한 면도 있고 또 그런데 망설임이 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면도 있고 한데 이번 주는 좀이 좋은 면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죠. 바로 읽어볼게요.

목표는 있으나 길은 없다. 우리가 길이라 부르는 것은 망설임이다. 프란츠 카프카가 남긴 이 문장에는 카프카 자신이 평생을 품어온 삶에 대한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무의미하고 불확실한 삶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망설임 뿐이라는 듯. 카프카 작품 속 인물들은 어느 아침 벌레로 변해 있거나 영문도 모른 채 체포당하고 누명을 쓰는 위기 상황 앞에서도 무엇 하나 명확하게 결정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주저하고 불안해합니다. 작품 속 인물들은 그들을 만들어낸 카프카 자신을 닮았습니다. 카프카의 변신이 처음으로 발표된 것은 1915년. 하지만 작품이 완성된 것은 그보다 몇 년 전인 1912년 겨울이었습니다. 처음 이 작품을 친구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그의 열렬한 팬이자 친구인 소설가 막스 브로트는 출판 편집자인 쿠르트 볼프에게 충격적인 작품의 존재를 알렸고 역시나 카프카의 비상함을 알고 있던 볼프는 원고를 보내달라 요청했죠. 하지만 카프카는 망설였습니다. 그 시간이 꼬박 3년이나 걸렸습니다. 카프카의 삶은 모든 순간이 망설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턱시도 하나 맞추는 일에도 사랑하는 이와의 결혼 앞에서도 주저했죠.

그리고 자신의 글쓰기 전체에 대해 그런 회의적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그는 폐결핵이 악화되면서 혹시 모를 죽음에 대비해 두 번의 유언을 작성합니다. 이 유언에서 카프카는 책으로 출간된 것을 제외한 모든 글을 다 찾아 태워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유언을 막스 브로트에게 보냅니다. 브로트는 친구가 죽은 뒤 유언을 발견했지만 잘 알려진 것처럼 카프카의 마지막 부탁은 완벽하게 무시당했습니다. 막스 브로트는 카프카의 부탁과는 정확히 반대로 그의 모든 미발표 작품들, 일기와 편지까지도 편집 출간하면서 카프카의 문학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열정을 쏟았으니까요. 애초에 카프카의 유언은 수신인을 잘못 선택했습니다. 카프카 작품의 여혈 독자이자 평생 카프카 곁에서 출간을 독촉했던 사람. 그래서 카프카의 작품이 알려지기를 누구보다 바랐던 이가 브로트였으니까요. 어쩌면 카프카는 절대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사람으로 브로트를 선택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자신은 하지 못했던 일을 브로트는 망설임 없이 해주길 바랐던 것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평생 망설임이란 장애물 앞에 서성거렸을 카프카의 마지막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일간 카페인에 이어서 라디오헤드의 No Surprise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일간 카페인 통해서 프란츠 카프카의 망설임 이야기 만나봤습니다. 와, 이 지금 동료 소설가, 이제 믿을 만한 친구, 이제 평생 그 카프카의 팬이었던 막스 브로트가 이 원고 너무 좋다 하면서 이 출판 편집자에게 이 원고 소식을 알리고 바로 보내달라 이렇게 했는데도 그 뒤로도 3년간을 망설였다는 거 너무 놀랍잖아요. 3년을 망설이기도 참 쉽지가 않은데 이 카프카의 망설임, 이 자신의 죽음 이후로도 이어지는 거죠. 유언을 아예 이 친구인 이 막스 브로트 에게 모든 원고는 불태워달라. 나의 원고 그리고 출간된 책도 중세를 찍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모든 흔적을 다 없애고 싶었던 것일까? 이 카프카의 마음이 어떤 거였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독자 입장에서 너무 다행이죠. 특히 후대의 독자 입장에서는 이 막스 브로트가 아, 이 카프카는 내가 자신의 그 유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을 이미 나의 캐릭터 파악했을 것이다. 알고 있을 거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유언을 남긴 것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해서 모조리 다 우리가 카프카의 일기까지도 다 지금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다 공개를 한 거죠. 독자 입장에서 너무너무 다행스럽기도 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 카프카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도 조금 전알 것도 같기도 합니다. 이 약간 그 망설임 끝에는 이제 자신이 살아 있었을 때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었던 그 글이라고 하는 세계를 자신의 부재 이후에 그것이 막 돌아다니도록 두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거 어떤 건지 좀알 것도 같아요.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는 아, 이 막스 브로트가 그 말을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그 책을 이렇게 다 출간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망설임, 아, 우리 어제 햄릿의 망설임도 만나봤고 오늘도 카프카의 망설임도 만나보고 있고 하는데 8405 쓰시는 카페이님, 망설임이라는 것이 새삼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정을 하지 못하는 망설임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아름다운 일이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신경 쓸 것이 너무 많아요. 망설이는 시간 동안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내 안에서 엄청난 폭풍 같은 것이 지금 들끓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할 수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이해할 것 같아요. 이서우님, 카프카식 망설임처럼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다가 좋은 기회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요즘 어딜 가나 주식 이야기인데 매번 망설이다 기회를 놓쳐요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주식 이야기, 그죠? 주식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워낙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아, 집에 가서 해야지 하고 나서 놓치는 경험도 들어보기도 했고, 타이밍이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시죠. 진짜 저처럼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도 3년 넘게 잊고 있는 경우는 참 드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예 까먹는 게 편해요, 차라리. 아예 그냥 잊어버리거나 묻어둔다. 이거. 아니면 진짜 재빨리 활동을 하시거나. 지금 우리 카페인분 혹시 다 주식 지금 거래 중이신가요, 혹시? 지금 갑자기 지금 약간 눈을 의심할 정도로 제가 지금 놀라운 현상을 보고 있는데 사연이 오늘 되게 드물게 오고 있습니다. 이 무슨 일이지? 다 주식 거래하시네. 우리 카페인님들 혹시 지금 그러느라 바쁘신 건가요? 타이밍 어떤 거 하고 계실까요? 지금 무엇을 하시길래 모두가 다 지금 완전히 도로 위에서 주행 중이신 건 아니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지금 창이 멈췄나 싶을 정도로 자꾸 지금 두드리고 있어요. 폐일 것 같아요. 이 터치패드가. 진짜 멈춘 거 아닐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사연이 없지? 그리고 어제 왜 오늘 꽃사진 보내주시기로 했던 우리 카페인님도 계시잖아요. 태연님, 저 지금 이름까지 다 기억하는데 왜안 보내주세요? 우리 오늘 북카페 연거입니다. 까먹고 계신 거 아니죠? 지금 2부에 갑자기 출몰하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것도 좋지만 1부부터 지금 귀 열어두고 계시다면 여기 지금 북카페 수뇌부 또 카페직이 뭐지? 오시는 길에 혹시 뭐 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시는 길이 지금 편안한 게 아닌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지금 무얼 하면서 지금 듣고 계시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정화님, 모두 모두 망설이고 계시나 봐요. 사연 보내는 거를? 설마요. 사연
사연 보내는 걸왜 망설이세요? 그냥 반짝하고 보내면 되죠. 오늘 너무 바쁜데 그냥 여기 있습니다. 반짝 혹은 초성만 보내도 됩니다. 비읍 쌍디옷 이렇게 보내셔도 됩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눈을 의심하지 않도록 아 시스템 잘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진짜로 지금 김지희님 방금 증권 커뮤니티 글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깜놀 하셨습니다. 네. 승성님, 하승성님, 크크크, 오늘따라 바빠요. 하셨고요. 장영은님, 저 여기 있어요. 헤헤헤. 하셨고요. 네. 지금 김수정님, 잘 듣고 있어요. 키득키득 하셨습니다. 귀만 열어두고 계시죠? 네. 근데 거기 계시는지, 그래도 에헴! 하고 이렇게 기침이라도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혁오의 폴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0: 카페 좋아요.
1: 얼만큼 좋아요?
0: 우주 뚫을 만큼.
1: 우주를 뚫을 만큼? 와, 우주를 뚫을 만큼 좋은 북카페로 지금 가요? 같이 가요?
0: 네.
1: 네.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이 우리 카페님 갑자기 많이 미물처럼 밀려 들어오셨습니다. 아, 다 듣고 계셨군요. 제가 혹시나 우리 반디 시스템이 또 지금 뭔가 반디가 지쳤나? 아니, 무슨 일이 있나 해서 살짝 궁금한 마음에, 아, 이렇게 여쭤봤죠. 쿡쿡 찌른 셈이죠? 그랬더니 많은 카페인님들이 지금, 와, 어떻게 하시면서 지금 듣고 계셨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근영님, 애타게 부르셔서 왔어요? 오늘도 듣고 있어요? 오늘 무슨 일 있나요? 하셨고요. 네. 이정경님, 아가 모유수유 하면서 들어요. 오늘 43일 된 아가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또 이제 첫 만남을 갖게 되네요. 북카페. 이렇게 사연 소개로. 그리고 698이 쓰시는 카페인님, 아, 북카페 들으면서 주식창 보고 있었어요. 라고 하셨고요. 박정현님, 저도 여기 있어요. 하셨습니다. 3637이 쓰시는 카페인님, 에어컨 청소기사님이 좀 일찍 오신 데서 부랴부랴 정리 중이에요. 볼륨 크게 해놓고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아, 우리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일상사가 다 보여요. 네. 안정흠님. 너무 오랜만에 북카페 듣는데 여전히 좋은걸요? 오늘 혼밥하게 되어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며 북카페 들으니 점심시간이 여유로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그리고 이은혜님, 거제로 가고 있는 길이에요. 비가 멈췄다가 내리는 중입니다. 저도 잘 듣고 있어요. 하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보니까 송경진님, 에헴 기침 하셨습니다. 이민경님 첫 반디톡이라고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민경님 반갑습니다. 정영혜님 꽃시장 다녀와서 꽃을 다듬다가 용기 내서 이렇게 반짝 인사하신다고요. 아, 너무너무 첫 만남들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만남도요. 강주민님은 구출해주는, 나를 구출해주는 축으로 북카페를 꼽아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아까는 왜 오늘은 태어나신 분도 없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니 그렇게 항상 소개를 시간상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왜 생일 축하 사연도 신청도 없지? 의아하다. 누락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아니었나 봐요. 김진아님 셀프 생축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첫 톡이라고 하셨습니다. 반말 축하 받고 싶다고 하셨고요. 8008 쓰시는 카페님도 이제 막 주차하고 글 올립니다. 고님이 오늘따라 사연이 없다고 하니 더 빨리 보내고 싶어서 마음이 급했어요. 주차하시고 신호 대기 중에 이렇게 보내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지금 8008 80년생 혜정입니다 하시면서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주셔요. 이렇게 지금 생일 축하 사연이 갑자기 또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두 분 축하드릴게요. 진아야 생일 축하해. 첫 톡이 또 셀프 생일 축하. 이 신청 사연이니까 더 반갑고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누가 태어난 분이 없나 기다리고 있었어. 진아가 태어났구나. 오늘 잘 보냈으면 좋겠고 자주자주 만나. 그리고 아까 80년생 혜정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혜정아 나랑 동갑이야. 아, 80년 참 우리 이 여름 이제 오는 여름 지기 좋은 나이잖아. 우리 뭐 마지막 여름인 것처럼 매해 아 지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아 그렇게 다 이렇게 불태우듯이 아 귀하게 살아보자. 혜정아 오늘 생일 축하하고 더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 이 진아와 혜정의 생일 이렇게 축하도 전달해봤습니다. 예, 사연이 또 많이 오고 있는데 우리 또 준비한 것들이 있으니까 또 급히 좀 가볼게요. 아 읽기의 기쁨 시간이죠. 이번 주 오늘과 내일 이 책 읽어보려고 합니다. 식물과 함께 쓰는 나무의사 다이어리 황금비 작가의 숲으로 출

퇴근합니다입니다. 한겨레 출판에서 펴낸 책이고요. 태안에 있는 천리포 수목원 가보신 분 계시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황금비 작가가 그곳의 나무의사, 가드너입니다. 기자 생활을 먼저 하셨는데 마음 시끄러울 때마다 공원, 궁궐 찾아다니기 시작하다가 식물에 대한 호기심이 많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 항로를 바꾸게 됐습니다. 이 책에 천리포 수목원의 17,000여 분류군의 식물 가운데 극히 일부인 33종의 식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 오늘부터 만나보시죠.

수목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목원은 1년 중 어느 시기가 가장 아름답냐는 질문이다. 대부분은 계절마다 색다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와서 계절의 변화를 감상하면 좋다고 정석처럼 대답하는 편이지만 굳이 내 취향을 반영해 특정한 시점을 꼽는다면 정해진 답은 있다. 4월 말에서 5월 중순까지 나무에 새순이 나기 시작하는 아주 잠깐의 시기가 바로 그것이다. 가지 끝에서 새순이 올라오는 시기. 그래서 시야 전체가 마치 초록빛 필터가 쓰인 카메라 화면이나 연두빛 물감에 젖은 수채화처럼 보이는 그 짧은 시기를 참 좋아한다. 사철나무의 새순은 둥근 꽃봉오리처럼 피어나고 단풍나무의 작고 붉은 새순은 마치 아기 손가락처럼 벌어진다. 사시사철 푸른 삼나무 가지 끝에서는 연두빛의 새순이 수술 장식처럼 늘어지고 황금 떡갈나무는 그 이름처럼 울퉁불퉁한 가지 끝에 샛노란 새순을 피워낸다. 나무마다 제각각인 새순의 모양새를 보여주지만 그 중에서도 유난히 독특한 새순으로 시선을 사로잡는 나무가 있다. 바로 삼색 참죽나무다. 참죽나무는 멀구슬나무과 참죽나무 속에 속한 갈립 큰키나무로 잎자루를 중심으로 마치 새의 깃털처럼 생긴 뾰족한 잎이 양쪽으로 자란다. 늦은 봄 긴 꽃차례에 5mm 이내에 작고 흰 꽃을 피우고 가을에는 마치 꽃잎처럼 다섯 조각으로 갈라지는 열매를 맺는다. 중국 원산인 참죽나무는 신라시대나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로 전파됐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특히 절에서 참죽나무의 새순을 이용해 사찰 음식을 많이 해먹는다고 한다. 천리포 수목원에서 자라는 삼색 참죽나무는 참죽나무 중에서도 플라밍고라는 이름이 붙은 품종이다. 1977년 뉴질랜드의 한 양묘장에서 묘목으로 도입되어 자랐는데 처음 나오는 새순의 색이 마치 플라밍고의 깃털처럼 짙은 분홍색을 띠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삼색 참죽나무의 새순이 보여주는 마법 같은 특성은 약 두 달 동안 천천히 이어진다. 우선 4월 중순부터 가지 끝에서 붉은 순이 돋기 시작하는데 진한 붉은색의 새순은 자랄수록 플라밍고라는 이름에 걸맞은 분홍빛 이파리로 연해진다. 5월 말에 가까워질수록 새순은 천천히 옅어지며 베이직색을 띤 노란 잎으로 변하고 햇살이 따가워지는 6월부터는 조금씩 초록색을 띠기 시작한다. 새순이 총 3번의 색깔 변화를 거치기 때문에 삼색 참죽나무라고 불린다.

루시드 폴의 연두 띄워드렸습니다. 황금비 작가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오늘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천리포 수목원의 나무 의사십니다. 지금 플라밍고 이 삼색 참중 나무 잎의 변화 지금 읽어드렸는데 참 아름답죠? 찾아보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쁘다. 그리고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거 요거 아닐까요? 라고 지금 3308 님이 또 사진 보내주시기도 했고요. 너무 예쁘 입니다. 2347 쓰신 카페이님은 천리포 수목원 좋아요. 민병갈 박사님이 만드신 곳. 목련이 다양하게 있어서 봄에 행복한 곳이고요. 만병초도 있고요. 사계절 모두 아름다워요. 바다가 보이는 수목원 매력적이에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내가 너무 사랑하는 곳이 또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 지금 이 가드너로 일하시는 나무 의사 황금비 작가의 책을 읽으니까 더 반가움 폭발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숲으로 돌아가 볼까요? 참중나무는 배수가 잘 되는 양지의 토양이라면 어디든 잘 자란다. 비교적 습한 여름도 잘 버티는 편이지만 차갑고 건조한 겨울바람에는 취약한 편이다. 참중나무 원목은 붉은 빛을 띠면서 결이 곱고 쉽게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아 가구나 악기를 만드는데 최고의 목재로 꼽히기도 한다. 병충해에도 비교적 강한 편이지만 요즘에는 선녀벌레나 꽃매미와 같은 외래 해충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외래 해충은 따뜻한 겨울 날씨나 여름철 집중 호우 등 이상기후와 함께 서식지를 넓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기후 변화를 실감하는 계기가 되곤 한다. 천리포 수목원에는 가드너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공유하는 비공식 3대 명절이 있다. 목련 축제, 가을 축제, 그리고 5월 가정의 달이다. 특히 어린이날이 낀 주말에는 많은 어린이 탐방객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수목원을 찾는다. 수목원의 잔디밭과 흙길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다. 아이들은 식물 표차를 하나하나 읽으며 매발톱꽃이나 매화 헐떡이 풀, 노루오줌처럼 이상하고 웃긴 식물 이름을 찾아다닌다. 가지 끝에 달린 흰 꽃이 오늘 아침에도 먹은 블루베리의 꽃이라는 가드너의 설명에는 작은 입에서 탄성이 터지고 논길에 쪼그리고 앉아 제 몸집보다 몇천 배는 작은 올챙이를 연신 쫓는 눈에서는 마치 레이저가 나오는 듯하다. 모르는 게 차라리 나을 자극적인 콘텐츠와 불필요한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요즘 시대에 꽃을, 올챙이를, 숲과 나무를 재밌어 하는 아이들이 참 반갑다. 카메라를 들고 수목원을 거닐다 보면 어린이가 있는 가족 단위의 탐방객을 만나는 경우도 많다. 그럴 때면 일부러 말을 걸고 가족 사진을 찍어드린 뒤에 메일로 원본 파일을 보내드리기도 한다. 수목원에서 보낸 기억이 기분 좋게 남길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수목원 곳곳을 깔깔대며 뛰어다니는 어린이들을 보면 덩달아 나도 들뜨고 행복해지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날이 그날 같은 비슷하고 시시한 어른의 일상에서 앞에 놓인 것이라고는 무궁무진한 가능성밖에 없는 아이들의 하루를 옆에서 엿보는 것만큼이나 신나고 들뜨는 일은 없다. 화창한 봄을 맞은 아이들의 모습은 수목원을 물들이며 쑥쑥 자라나는 새순의 모습과 닮아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품고 자라나는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기가 막힐 정도로 재밌고 즐거운 봄날을 보내면 좋겠다.

녹화의 더 베스트 띵 듣고 왔습니다. 나무의사 황금비의 책 숲으로 출근합니다. 내일까지 읽어볼게요. 이책 덕분에 지금 꽃사진, 식물사진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 8355 쓰시는 카페인님, 우리 태연님. 네, 제가 아까 태연님이 사진 보내준다 그랬는데 라고 콕 집어서 얘기했는데 출석이 좀 늦었어요. 우리 동네 수국 하시면서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보라에 띄우겠습니다. 네, 보실 수 있도록 한번 띄워볼게요. 네, 아직은 안 올라가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이제 아마 뜰 겁니다. 그리고 민다영님, 평소에는 이 시간에 바빠서, 네, 지금 사진 올라갔고요. 네, 수국이 뜨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자, 민다영님, 평소에는 이 시간에 바빠서 북카페 듣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약간 여유가 있어서 집안 정리하면서 점심 먹으려고 준비하면서 듣고 있어요. 샐러드, 커피, 준비 중이시라고. 이 시간에 북카페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종종 놀러 올게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 다영님 일상의 한 부분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김지영님, 첫 메시지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저 오늘 저녁 7시에 원효대교 다리 밑에서 트럼펫 버스킹 해요.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그룹 레슨 하는 분들과 합니다. 나이대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있는데 응원 부탁드려요. 트럼펫 5개월 차에 하하하

좋습니다. 아, 긴장감이 느껴져요. 근데 설렘도 느껴지고, 이 기분 좋은 흥분. 오늘 저녁, 우리 카페인분들 원효대교 다리 밑에 저녁 7시 부근 가실 수 있는 분들 가시면서 한번 거기서 그룹으로 트럼펫 버스킹 하는 거 있으면 보시고, 그 중에 한 분이 지영님이다. 트럼펫 5개월 차에 이 도전을 하시는구나 하시면서 한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지영님. 어땠는지 후속 사연도 또 나중에 알려주시죠. 그리고 김유희님, 저는 이제 곧 아동 지도하러 출근합니다. 오늘도 고운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예, 멋진 일 하러 가시는데 오늘도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요. 4835 쓰시는 카페인님, 소영 작가님, 김소영 작가님 잠시 후에 오시잖아요. 기대합니다. 90세 어머니와 22개월 손녀딸은 그림 그리기가 똑같아지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와, 지금 이 그림 그리는 것을 첨부해주신 카페인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다 소개 못했지만 봤습니다. 네, 마음으로 담아두고요. 우리 이제 입으로 건너 가서 예고 드린 것처럼 초대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덕의 Loving You Came Easy 들으면서 입으로 건너가시죠. Loving you came.

0: EBS 캠페인 책이 좋아서
1: 안녕하세요. 동네 책방 책방 연희를 운영하는 구선아입니다. 막상 독서를 시작하려 해도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저랑 같이 책을 골라보실래요? 일단 편안한 마음으로 서가를 둘러보세요. 혹시 마음에 드는 제목이 있나요? 표지가 예쁜 책을 골라도 좋습니다. 글 읽는 게 부담되면 만화책이나 그림책 쪽으로 가볼게요. 아니면 일상 에세이나 독립출판물은 어떠세요? 책도 얇고 읽기도 쉽거든요. 그럼 이제 2단계. 취미나 직업, 여행, 자기개발도 좋고 SF나 추리소설도 관계없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3단계는 더 깊고 재밌게 책 읽기. 동네 책방이나 도서관의 독서 모임, 출판사나 독서 플랫폼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읽어보세요. 요거 또 다른 재미가 있다니까요.

0: 독자들의 손을 잡고 어린이라는 세계로 건너가는 사람. 어린이의 곁에서 좋은 어른의 꿈을 키우는 사람.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그림책을 매개로 어린이의 마음에 다가서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 숨은 어린이 찾기를 출간한 김소영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린이 책 읽는 법, 어린이라는 세계, 어떤 어른 등의 책으로 어린이라는 세계를 밝혀온 김소영 작가님. 새 책 들고 북카페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소영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지금 이 나열한 책들 우리 북카페에서 뭐 낭독으로든 네. 소개로든 그렇게 네. 전달한 기억은 있는데 네. 직접 이 김소영 작가님 실물을 이렇게 본 건 전 처음이라서 너무 떨립니다.
1: 아, 저도 들을 때랑 또 달라가지고 안 네. 그래도 원래 저희 담당 편집자께서 함께 와주시겠다고 여기까지 네. 아니라고 나 혼자 갈 수 있다고 했는데 네. 올라오면서 생각해보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혼자였으면 안 됐겠다. 이게 들으면서 친숙했던 거랑 제가 나가는 거랑 다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지금 함께 오신 거죠. 그래서 네. 네. 자, 우리 많은 카페인님들이 오늘 벌써 오시기 전부터 북카페 에디션 요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그 주문도 있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지금 네. 웃는 어린이를 그려달라, 설탕이를 그려달라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주문들이 근데
1: 잠시 설탕이는 저희 강아지입니다.
0: 네, 맞아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 아, 잠시 후에 어떤 북카페 에디션을 만들어 주실지도 얘기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 주변에서 북카페 출연 전부터 네. 북카페 나오셔야죠 이런 네. 얘기 많이 들으셨다고요.
1: 네, 제가 숨은 어린이 찾기 책 나왔다고 네. 신간을 알리는 SNS를 했더니 네. 댓글들에 이제 신간이 나왔으니까 북카페 나오시라고
0: 아, 우리 네, 카페인 분들이에요?
1: 네, 네,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네. 그러게요, 저도 나가면 참 좋겠는데요 라고 했는데 정말 연락을 주셔서 뭔가 통했나 아니면 그 댓글을 보셨나? 이런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네. 우리 통한 것 같아요, 우리.
1: 네, 네. 너무 좋죠, 지금 저야.
0: 이렇게 5월 마지막 주 초대석에 오셨습니다. 5592 쓰시는 카페인님이 작가님 환영합니다. 인사해주셨고요.
1: 네, 환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배나리님, 김소영 작가님 기다렸어요. 북카페 오신 거 환영해요. 독서 모임에서 김소영 작가님 책을 처음 접한 후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생각 갖게 됐어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네.
0: 와, 진짜 이런 독자 반응들 많이 접하셨을 것 같아요.
1: 네.

0: 제가 어린이라는 세계나 어떤 어른도 그렇고 또 이번 숨은 어린이 찾기도
1: 네.
0: 그렇고 어린이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 많이 뵙게
1: 네.
0: 되는데요. 물론 제 책을 통해서 새롭게 생각하시는 대목들도 있기야 하겠지만 애초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예,
1: 네.
0: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고 또 독자분들이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써 있는 책을 반겨주신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진짜 그럴 때 너무 좋죠. 내 마음을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둥둥 뜨는 내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 준 글을 만나면 거기서 딱히 합체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0: 그런 점도 있고 또 저는 저 자신이 양육자가 아닌데 이제 양육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비양육자가 양육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 어린이를 그런 관점에서 어린이 편을 들어주니까 그런 점을 또 되게 반가워해 주셔서
1: 그렇죠.
0: 아 이게 꼭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회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분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야기 많이 해야겠다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1: 그렇군요. 예, 카페이님들이, 그러니까 독자분들이 많이 이 책을 읽고 상상을 해보셨나 봐요. 작가의 육성, 목소리가 어떨까?
0: 어떠세요?
1: 어떠세요? 지금, 다시 들려주세요.
0: 아, 떨려요.
1: 아, 떨려요. 네, 이 목소리 어떠신지 한번 사연 주시고요. 지금 2949 쓰시는 카페이님은, 작가님, 생각했던 대로 친절한
0: 아,
1: 목소리군요.
0: 감사합니다.
1: 친절함을 상상하셨고 그걸 느끼셨습니다. 정진묘님, 소영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런 날이 오다니요.
0: 그러게요, 진묘님. 이런 날이 오다니요. 여기서 뵙네요.
1: 와, 지금 우리 무슨 소풍 온것 같습니다. 권수현님, 헌혈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라디오를 켰는데
0: 와.
1: 환영합니다. 김소영 작가님,
0: 좋은 일하고 오신 것에 제가 조금이나마 기쁨을 더해드리면 좋겠습니다.
1: 진짜요. 지금 정말 좋은 이 타이밍으로 우리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책,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쓰실 때는 그 전에 쓰셨던 책들과 좀 다른 과정을 경험을 하셨나요?
0: 이번 책 같은 경우는 어린이들이 보는 그림책을 길잡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책들이 어린이의 사회생활이나 가정생활 혹은 사회가 가정이 어린이를 보는 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다면 어린이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또 어린이에 대해서 탐구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그림책을 읽을 때 그림책의 어느 부분에 어린이의 어떤 마음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요즘은 그림책을 만드는 작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되게 많거든요.
1: 맞아요.
0: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림책이라는 장르 자체가 원래 어린이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본연의 그런 역할에 충실한 그림책들을 소개하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책 50권을 골라서 그 50권에 대한 저의 느낌도 적어보고 또 같이 읽고 싶은 책들도 소개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1: 따라 읽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예. 50권 목록을 보는데 진짜 보석함, 작가님 보석함 살짝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이제 보석함을 엿보긴 했으나 그 보석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또 찾아 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과정에 초대된 기분이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 김소영 작가님이 지금 살짝 얘기하셨지만, 어른을 위한 그림책도 좋지만, 혹시나 이제 어린이를 위한 그 입지가 좁아질까봐 걱정하시는 마음도, 그래서 얼마나 이걸, 정말 섬세하게 고르셨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여기 실려 있는 그림책들이라고 해서 어른은 읽기에 어렵다거나 혹은 어른이 읽으면 유치하다거나 그렇지가 않고
1: 맞아요.
0: 제가 어제 저의 북토크 행사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른이 봤을 때도 아, 이책 정말 좋다 하는 책이 어린이가 봤을 때도 좋은 책이거든요. 표지 같은 게뭐막 유치하고 이런 게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이를 위한 그림책이지만 어른이 함께 읽으면 의미가 더 좋아지는 더 배가 되는 그런 책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저는 제 보석함에서 이렇게 50개의 보석을 골랐지만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자기만의 보석함을 채울 수 있는지 10권도 좋고 20권도 좋고 한번 골라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0: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오늘 오프닝으로 살짝 소개를 했는데 작가님이 26년째 이제 어린이책 편집자로
1: 네.
0: 일하면서부터 그림책을 읽기 시작하셨는데 지금으로서는 그 전에 그림책 없이 어떻게 살았지가 상상이 안될
1: 네.
0: 정도라고요.
1: 지금은 그림책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고, 좋아하는 그림책 수십 번씩 읽고, 새로 나온 그림책 소개도 받고, 그렇게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 전에는 대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그림책이 뭔지도 모르고, 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동화집, 안데르센 동화집, 그림 형제 동화집 이런 거밖에
0: 맞아요.
1: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을 졸업한 게 2000년인데
0: 네.
1: 그때가 어린이책 출판에 있어서 엄청난 호황기였어요. 왜
0: 와.
1: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든가
0: 네.
1: 아홉 살의 인생이라든가 이런
0: 네.
1: 책들이 그 2000년 안팎으로 출간되면서 어린이책이 되게 많아지는 덕분에 저도 얼떨결에 이 시장을 알게 되었고,
0: 네.
1: 무엇보다도 저희 학교 대학 그 대학교 도서관에 그 교육학과의 학생들 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서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참고도서죠.
0: 네.
1: 그 사범대 학생들의 참고도서로 그림책이 몇권 있었어요. 예. 그 그림책을 발견한 게 저와의 그림책의 첫 만남이라
0: 와.
1: 마치 저에게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왜 먼지 이렇게 뿌옇게 날리고
0: 네.
1: 뭔가 그 안에서 우연히 한 권의 책을 꺼내드는 운명적인 장면으로 미화되어 있는데
0: 아, 운명적이었을 것 같아요.
1: 네,
0: 예, 그 당시도.
1: 왜냐하면 그거를
0: 그렇죠.
1: 꺼내서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었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아니 세상에 뭐 이런 게다 있지?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진짜 한 책의
1: 그
0: 문을 여신 거네요.
1: 네.
0: 네.
1: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 해서 어린이책 출판사에서 시공주니어라는 출판사하고
0: 네.
1: 창비라는 출판사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이랑 책 읽는 일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사반세기가 지났더라고요.
0: 진짜 이쯤 되면 내 삶에서 그림책을 떼어놓을 수가 없는,
1: 네, 그렇게
0: 그쵸.
1: 됐더라고요.
0: 그리고 그 기록들을 담은 이 책으로 우리 덩달아 지금 너무너무 기분 좋아지고 있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 이 김소영 작가님께 묻고 싶은 거, 전달하고 싶은 거 있으면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어떤 그림책, 이거 너무 좋아요 하는 거 있으면 그림책에 대한 추억을
1: 네.
0: 털어주셔도 좋겠습니다. 8405 쓰시는 카페인님은 저는 마녀 위니 시리즈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50권의 마녀 위니 포함되어 있을까요? 궁금해서 책을 구입하신다고.
1: 안타깝지만
0: 네.
1: 마녀 위니 시리즈를 제가 다른 잡지에서 한동안 소개를
0: 네.
1: 많이 해가지고 이번
0: 네.
1: 책에서는 빠졌습니다.
0: 아, 괜찮아요. 지금 다른 책들이 또 있습니다.
1: 네.
0: 이미 너무 좋아하셔서 소개를 많이 하셨고요. 네. 우리 카페인님들의 어떤 그 보석함, 속 보석도 궁금합니다. 기다릴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죠?
1: 네. 제가 좋아하는 찬민 작가님 최근 좋아하게 된 아주 젊은 인디 가수이신데
0: 네.
1: 파도라는 곡을 제가 알기로는 데뷔곡으로 알고 있어요. 예, 굉장히 젊은 나이에 데뷔하신 것 같은데
0: 네.
1: 물론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릅니다.
0: 아, 네.
1: 근데 노래가 아주 좋아서 같이 들으면서 기분 전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파도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림책 에세이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쓴 김소영 작가 북카페에 오셨고요. 0795 쓰시는 카페이님, 어린이라는 세계는 어린이를 만나는 교사로서 깊이 공감하며 읽은 책이에요. 제가 아는 어린이의 모습을 이토록 세밀히 글로 들려주시다니 싶었습니다. 그런 작가님의 그림책 이야기 정말 기대됩니다.
1: 네,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라면
0: 네.
1: 그림책을 아마 좋아하실 가능성도 높고
0: 그쵸.
1: 학년과 상관없이 많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장르이기 때문에 아마 저보다 이 0795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실지도 몰라요. 네,
0: 네.
1: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도 발견되면 북카페 통해서 자랑도 해주시고 저도
0: 좋습니다.
1: 참고할 수 있게 이 카페를 매개로 참고할 수 있게 알려주시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2949 쓰시는 카페이님, 갑자기 우십니다.
1: 왜요?
0: 이렇게 바로 몰입이 되신,
1: 왜요?
0: 네, 저 이제 일하러 가요. 오늘 밤에 꼭 다시 들을게요. 실시간 함께, 아, 지금 이렇게 갑자기
1: 안
0: 톤을 그렇게
1: 돼,
0: 잡으시면 너무
1: 네.
0: 울면서, 실시간 함께 못해 너무너무
1: 아니, 근데 그렇게
0: 아쉽습니다.
1: 쓰셨잖아요.
0: 그렇죠. 맞아요. 지금. 근데요, 지금 가는 일이 어린이들이랑 그림책 읽기 수업이에요. 크크, 신나러 갑니다. 많은 얘기 남겨놔 주세요.
1: 와, 부럽다. 저는 지금 가시는 게더 부럽네요.
0: 아, 그래요? 아이들과 이제 그림책을 읽기 수업한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책에 보면 어린이와 그림책 읽기가 어떤 의미인지를 풀어주신 문장들이 막 밑줄을 많이 긋게 되는 거예요. 그림책,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예술 작품인 것도 너무 좋다. 이런 것도 굉장히 공감하게 됐고요. 작은 미술관.
1: 어린이들이랑 같이 그림을 감상하는 법도 배우고,
0: 네.
1: 또 제가 그런 걸 몸소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꼼꼼히 읽을 수 있는지, 혹은 한 권의 책을 읽고 나서 무슨 생각을 할수 있는지를, 사실
0: 네.
1: 그림책이 짧다 뿐이지 이 안에 완결된 세계가 있잖아요.
0: 네.
1: 그리고 온전한 예술적인 경험을 할수 있고, 그래서 그 감상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를 글로 쓰기도 하고 그림으로 그리기도 하고
0: 네.
1: 각자 원하는 방법으로 남기기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저도 또 배우기 때문에 언제나 그림책 수업은 그림책으로 수업을 하는 날은
0: 네.
1: 언제나 제 생각대로 흘러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0: 진짜 예측이 불가능한.

0: 그렇죠. 여기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지금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림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림책 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1: 그렇죠.
0: 다 고민을 할거 아니에요. 좋은 그림책 어떻게 고르지, 어떻게 만들지 고민을 할 텐데 이 책을 통해 조금 짐작할 수는 있었는데요. 이 어떤 것이 좋은 어린이를 위한 좋은 그림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1: 저는 첫 번째 조건이 어른이 어린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어린이가 하고 싶은 말이 적혀 있는 책이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 친구들이랑 사이좋게 지내라. 뭐 편식하면 안 된다. 이런 어른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전해주는 그런 그 책이 아니라 나 평소에 이럴 때 외로웠는데 나 평소에 이럴 때 엄마한테 서운했는데 혹은 아 친구랑 이럴 때 진짜 재밌는데 그랬던 그 기분이 책 안에 있으면 어린이가 책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아 그리고 나는 아직 어휘가 부족하고 문장을 만들 줄 몰라서 표현하지 못했던 어떤 감정들이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구나. 세상에 이런 말이 있구나. 그리고 이런 감정을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런 데에서 정서적인 안정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발 저한테 많이 하시는 질문이 그런 거거든요. 애들 우리 형제가 너무 싸우는데 좀 사이좋게 지내는 책을 추천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잔소리를 하세요. 잔소리를 하시고 책은 잔소리하고 상관없는 거 골라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어른들이 봤을 때는 그림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별론데 애들은 뭐 이런 거 좋아하니까 하는 식으로 일부러 기준을 낮추지 마시고 이 정도를 내가 이걸 우리 애한테 보여줘도 될 만큼 훌륭한 그림인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그림이 내가 우리 학생에게, 우리 아이에게 보여줄 만큼 잘 그려진 그림인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림인지를 기준으로 바꾸시면 관점이 전혀 다르게 그림책 선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네요, 진짜. 게으르게 그려진 그림책들도 있잖아요. 책에도 쓰셨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이 어린이들의 보는 안목이 되게 높던데요?
1: 어린이들의 안목이 얼마나 대단한지, 호빵맨의 작가의 에세이집에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만난 수많은 비평가 중에 제일 냉혹한 비평가가 3세의 비평가였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어린이들은 직관적으로 아는
0: 그쵸.
1: 거거든요. 뭐 예술성을 따진다기보다 직관적으로 아, 이거는 공들여서 그려진 그림 혹은 아, 이거는 핵심이 잘 드러나는 그림하고 알아보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눈길을 끌려고 좀 조잡하게 그려지거나 그런 그림은 한두 번은 성공할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사랑받기는 어렵고 또 어린이들이 재미있는 것이 한번 이 문화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한번 높아지면 떨어지지 않거든요.
0: 그 시기에 더 그럴 것 같아요.
1: 점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이랑 미술 활동하거나 그럴 때도 되도록 좋은 도구,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좋은 도구와 또 좋은 어떤 보충, 참고 자료와 이런 거를 동원하려고 하는 것이 계속 그런 좋은 잘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책만 보던 친구들은 납작하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그 그림책 같은 거안 보거든요.
0: 흥미를 못
1: 그게
0: 느낄 것
1: 흥미를 못
0: 같아요.
1: 느끼고 다르다는 걸 알아요, 어린이들이. 처음부터 지금부터 이 아이의 성인이 된 이후까지의 예술적인 안목이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고르시면 실패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0: 가끔은 또 어린이들이 추천하기도 하던데요.
1: 맞아요.
0: 여기 지금 성찬이었나요? 책을 추천했는데 살짝 걱정하시기도 했잖아요. 혹시 독서교실에 두기가 좀 어려운 책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
1: 그것도 재밌는 게 성찬이가 2학년이 될때 자기가 1학년 후배들에게
0: 후배란 표현을 제일 많이 쓰는
1: 2학년이 제일 많이 써요.
0: 나이대가.
1: 후배라는 말을. 1학년 후배들에게 독서교실 후배들을 위해서 기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그것도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집에 있는 책장을 정리를 하다가 버릴 건 버리고 이 책은 집에 둘 건 아닌데 독서교실 후배들은 주고 싶다고 해서
0: 네.

0: 제가 그럼 선생님이 일단 잘 읽어볼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만약에 만에 하나 여기에 놓기에 안 좋은 책일 수도
1: 네, 그럴 수
0: 있잖아요. 예.
1: 있죠.
0: 그래서 선생님 봐서 선생님 책꽂이에 꽂거나 독서교실 책꽂이에 꽂거나 할게 하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엄청
1: 네.
0: 자신만만하게 선생님 분명히 마음에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신문 칼럼에 그 책을 소개했어요. 그럴
1: 와,
0: 정도였어요.
1: 이 추천,
0: 네,
1: 네,
0: 어린이들의
1: 믿고 가는.
0: 안목이라. 네, 그리고 그별 유명한 출판사도 아니고
1: 네.
0: 유명한 작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작가의 작품도 아니었는데 어린이들이 그렇게 어쩌면 자기 마음에 들고 나를 재미있게 해주고
1: 네.
0: 나에게 감동을 주는 책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
1: 와.
0: 골라내는지 감별사입니다. 감별사.
1: 진짜 민낯으로 대면해서 선택되는
0: 그렇죠. 네,
1: 느낌이잖아요.
0: 누가 추천하거나 뭐
1: 맞아요.
0: 숙제로 읽은 것도 아니고 여러 권 읽은 것 중에 추천해 준 거였어요. 네.
1: 그렇죠. 아, 놀랍습니다. 아, 8243 쓰시는 카페이님, 김소영 작가님, 저는 초등학교에서 그림책으로 학생들 만나고 있는데요. 작가님 책을 통해 어린이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배우고 고민했습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을 저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면서 작가님 책을 늘 가까이 두고 읽고 되새기고 있어요. 선생님에게도 선생님은 필요하답니다. 이번 책은 정말 기대돼요. 이번 책도.
0: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들한테는 각별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1: 네.
0: 있어요. 제가 사인회 할 때, 뭐, 이제, 성함 알려주시면서 저는 어디 어디 초등학교 교사예요라고 말씀하시면
1: 네.
0: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번씩 꼭 안아드리거든요.
1: 오, 와.
0: 네, 남자 선생님은 안 안아봤어요.
1: 네.
0: 네, 근데 왜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애쓰고 계시는지를 제가 너무 절절히 알고
1: 그쵸.
0: 그 수많은 업무와 그리고 아이들을 대해야 되는 내용의 업무 그리고 또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심리적으로나 소진되는 부분 그럼에도
1: 네.
0: 불구하고 헌신하시는 마음이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과 관련된 이슈에서라면 언제나 선생님들 편이고, 예, 그리고 또 선생님들이랑 만날 수 있는 자리라든가 또 선생님들 편 들어서 제가 한마디라도 더할수 있으면 하려고
1: 네.
0: 노력하는데 이 방송에도 많이 듣고 계실 테니까 초등 선생님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작가가 한 명은 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1: 와,
0: 좋겠어요.
1: 듣는데 눈물 날것 같아요. 눈이 자꾸 촉촉해지고 있어요. 지금 이 말로, 이 메시지로
0: 네.
1: 쿡 이렇게 안아주신 느낌이
0: 앉는
1: 듭니다.
0: 마음으로 했어요.
1: 아,
0: 네.
1: 좋습니다. 음악을 듣고 이야기 이어갈게요. 이번엔 어떤 곡 고르셨나요?
0: 이찬혁 씨의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이번에도 또 신나는 노래를
1: 네,
0: 한번 골라봤습니다.
1: 듣고 가시죠.

0: 울트라 오렁주리 봉봉 미라클 샤인 로코코 행복을 부르는 주문 윤고은의 EBS 북카페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숨은 어린이 작기를 출간한 김소영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카페 에디션 만들어주실 텐데 무엇을 그리실 예정일까요?
1: 제가 원래 제 사인에 김소영이라는 이름 옆에 설탕이라는 저희 강아지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그래서 설탕이하고 저 지금 여기 가슴에 달고 있는 배지 보이시는지 네. 모르겠어요. 새싹 모양인데 네. 이게 제가 어린이날 사람들이 이런 배지를 달고 다니면 좋겠다는 내용의 글을 쓴 적이 있어서 출판사에서 굿즈로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네. 그래서 새싹과 함께 있는 설탕이를 그리려고 합니다.
0: 와, 좋습니다. 네. 오늘 새싹과 함께 있는 설탕이 에디션입니다. 많은 카페인들 사연으로 함께해 주시죠. 오늘 추첨해서 오늘 방송 말미에 받으실 분 발표할게요. 그러면 주소 연락처 꼭 이제 당첨자들은 꼭 우리 북카페 홈페이지 선물방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남겨주셔야 발송이 가능합니다. 김정숙님, 다정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 껴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듣는 내내 마음 푹은.
1: 감사합니다.
0: 네. 어떤 느낌이냐면, 책에도 쓰셨지만, 그, 어린이들이 막 레슬링 하듯이 막 네. 한 몸에 되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놀 때, 네. 그때 작가님이 하시는 농담 네. 있잖아요. 네. 이 어린이 덩어리가 네. 얘네 이렇게 하시면서 조금씩 떼어내야겠다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우리 지금 놀고 있는 기분이에요. 놀고 있는 기분이에요, 진짜.
1: 제가 사실 어린이들이랑 지내는 게 되게 행복하고 너무 재밌어요. 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처럼 어떤 관행적인 업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온전히 어린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 체력 소진이 대단하거든요. 어린이는 정말 신기한 것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동의하실 텐데 어떤 어린이는 혼자 있는데도 시끄럽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원래는 잘 모르겠어요. 네.
0: 진짜 놀라운데요. 네,
1: 저도 조용히 있고 근데 어쨌든 네. 혼자 있는데 시끄럽고 둘 되면 더 시끄럽고 막 그렇게 해내야 돼요. 그래서 네. 어떤 때는 제가 너무 힘들면 선생님 2분만 죽어 있을 테니까 아무도 선생님 깨우지 말아라. 네. 그러면 다들 선생님의 묘지를 지켜야 된다며 떠들고 막 이래요. 네. 근데 네. 그런 과정이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기도 하지만 또 막상 어린이들 다 가고 나면 텅 빈 교실을 보면 허전하고 네.

0: 또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1: 그쵸.
0: 예, 그런 즐거움이 일을 계속하게 하는 것 같아요.
1: 혼자 갑자기 생각나서 웃으시기도 하시죠.
0: 얼마나 많이 웃는지 몰라요. 아니, 아까 한말 중에 정말 황당한 말들, 뭐라는 거야? 막 그런 얘기들, 뭘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뭐 이를테면 어리니까 제가 마시고 있는 허브차를 맛을 보겠다면서, 그래서
1: 네.
0: 제가 이거 어린이들이 먹기엔 좀 매운맛이 날 텐데, 막 이렇게 하는데, 억지로 마셔놓고, 막 분명히 마셨거든요.
1: 네.
0: 근데 딱 내려놓으면서 제 입에는 맞는데요.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친구 가고 나면 제 입에는 맞는데요라니. 3학년인데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그러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그러죠.
1: 그게 다 에너지인 것 같기도 해요. 너무나 싱그러운 에너지. 그쵸. 아, 3393 쓰시는 카페이님. 김소영 작가님 목소리 청량함이 느껴지네요.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지는 목소리예요. 혹시
0: 감사합니다.
1: 작가님도 번아웃이 온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이기는 방법 뭘까요?
0: 번아웃이 오면 겪은 적이 몇번 있죠. 예. 번아웃이 왔을 때 예전 젊을 때는 퇴사를 했고요. 저는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번아웃이 오기 전에 퇴사했어요. 번아웃이 올것 같을 때.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번아웃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기도 했고. 그래서 퇴사하고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예 퇴직하고 이제 독서교실처럼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것도 사실 번아웃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이제 편집자 일을 그만하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근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니까 1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다른 뭐 이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말 그대로 어린이 책이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 13년 동안 모아온 그림책들, 동화책이
1: 그쵸.
0: 되게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삼아서 독서교실을 연 거죠. 물리적으로 정말 그게 자산이라서. 예, 그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일을 찾기도 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기 때문에
1: 네.
0: 24시간 일을 하는 셈이어서.
1: 그렇죠.
0: 대신에 틈틈이, 쉴 때는 깜깜한 방에서 쉬어요.
1: 빛이 조금도 들지
0: 빛이
1: 않는.
0: 안 들어오는
1: 아,
0: 방에서
1: 네.
0: 앉아있든 누워있든 음악을 듣든 간에 불 끄고 쉬는 거.
1: 그
0: 그게
1: 약간
0: 저의, 예.
1: 그 어린이 덩어리들 앞에서 그
0: 죽어
1: 2분간
0: 있는 거, 예.
1: 죽어있는
0: 2분
1: 그거예요?
0: 동안 죽어 있는 거, 예, 그거예요. 예. 2분 동안 죽어 있을 때도 이거
1: 네.
0: 안돼 하고 있거든요. 예.
1: 아, 네. 그게 또 힘이 된다. 약간 변화를 주시는 거네요. 진짜 번아웃이 완전히 나를 덮치기 전에 계속 잘 감지하고 살피다가. 5592 쓰시는 카페이님, 두분 이야기 나누시는 거 듣는데 저도 모르게 웃는 얼굴을 하고 있네요. 네, 저 어디서 들으실지 궁금해요. 왜냐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 지하철에서 가끔 목격하거든요. 그런 분들.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하셨습니다. 아, 저도 지금 얘기 나누면서 계속 웃게 되는데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김소영 작가님이 지금 어린이 얘기하시는데 작가님이 어릴 때 요 김수영 작가님이 되게 작았을 때 어떤 성격이었을까가 자꾸 상상이 되는데 책에 보니까 이몇 가지 단서가 좀 있긴 하더라고요. 가장 좋아하는 속담이 이거였다고요?
0: 예. 그 노능이 장독 깬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다기보다 제가 이 속담을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비로소 저 자신을 이해하게 됐어요.
1: 아, 내가 이거였구나.
0: 이거였구나. 이 노능이 장독 깬다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니 말썽이라도 부린다라는 뜻이거든요. 노능이가 아무것도 안 하느니
1: 그쵸.
0: 그러니까 사고라도 친다. 근데 제가 가만히 못 있고 좀 이렇게 좀 자잘한 사고를 치는 그런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1: 자잘한.
0: 네, 근데 제가 그 사람들이 지금은 너무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그 원래 정식으로 MBTI 검사하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 오, 네. 오.
0: 그래서 저도 이제 워크숍을 가끔 가고
1: 네.
0: 그러는데 제가 ENFP예요. 그리고 저의 반대가 ISTJ인데
1: 아, 네.
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ENFP에서 제일 좋아하는 속담이 노는이 장독 깬다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더니 그 ISTJ 쪽에서 노는이 이 잡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1: 진짜 다르네요.
0: 진짜 다른
1: 노는이
0: 거죠.
1: 이를 잡는다고.
0: 네, 노는이 이 잡는다 속담도 있다고. 네. 네, 저는 그런 좀 장난을 치는 어린이였고 그리고 잘 걸리는 어린이였어요.
1: 아, 네. 또 눈에 띄지 않게 네. 감초까지 장난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0: 네, 네. 저는 쳤다 하면 다 걸리는 어린이였어요.
1: 와. 네.
0: 장독을 깼는데
1: 하긴 그렇죠. 이 물 웅덩이를 보면 그냥 네. 지나치지 못하는.
0: 네, 네. 어린이들 중에 또 지금도 많이 그렇잖아요.
1: 네.
0: 여름 그 비 올 때 특히 이제 장마철인데 길에 물 웅덩이 고여 있으면 그거 꼭 밟고 지나가야 되는 어린이들이 있잖아요.
1: 그러니까 피해가는 어린이도 있잖아요.
0: 피해가는 어린이도 있죠. 어,
1: 근데 예, 그걸 또 이제 밟아야 하는.
0: 예, 그거 제가 다른 말썽은 그래도 뭐 들키는 정도고 네. 큰 사고는 안 쳤고 기특하게도 때를 쓰지는 않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1: 네.
0: 그 동네 놀이기구 같은 거 이제 오고 그러면 그걸 태워달라거나 뭘 뭐 먹을 걸 뭘 사달라거나 하고 때를 부리지는 않는데 네. 물웅덩이는 밟고 가겠다고 지나갔다가 웬일로 지나왔지 싶으면 다시 가서
1: 못 결국은 그냥.
0: 결국은 아니 그러니까 참마 보려고 했는데 아. 못 참고 다시 네. 가서 한번 튀기고 오는 어린이였다 그 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1: 이런 거 누구나 조금씩 있잖아요.
0: 네.
1: 전 어릴 때 그 횡단보도 흰 선만 받고 싶어 하는 어린이.
0: 네, 네, 네. 네,
1: 그런 어린이 유형도 좀 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네,
1: 아마 있을 겁니다. 지금이야 뭐 흰선, 검은선 상관없이 밝지만. 아, 8572 쓰시는 카페인님. 김소영 작가님 이미지랑 목소리 설탕 같아요. 아, 이 동화책 그림책 작은 미술관 짧지만 완결된 세계 온전한 예술적 경험을 할 수 있는 세계 너무 공감이 돼요.
0: 네, 아마 동화책 그림책 좋아하시는 선생님이셔서 이런 거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정말
1: 네.
0: 이렇게 좋은 책들 왜 안 읽는지 저 너무 아쉬워가지고 예전에 회사 다닐 때에는 일부러 제일 예쁘게 입은 날 정장 입거나
1: 네.
0: 뭐 구두 신거나 아무튼 제일 예쁘게 꾸민 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화책을 표지가 보이게 들고 지하철 타고
1: 와 네.
0: 이렇게 멋있었을까요? 어쨌든 차려입은 아가씨가 세련되게 옷 입은 아가씨가
1: 네.
0: 동화책을 읽는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차려입고 다녔던 기억도 나고 그래요.
1: 와 이게 진짜 잘 보라고 이렇게
0: 네,
1: 들고 가는
0: 네, 전시용으로
1: 그 정도로 너무너무 사랑하는 세계인
0: 네.
1: 거잖아요.
0: 네.
1: 지금 알아봐 주시는 카페인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고 1145 쓰시는 카페인님 예전에는 그림책이라 하면 어린이들만 보는 책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요즘은 어른이라 하더라도 그림책들로
0: 맞아요.
1: 위로받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너무 행복합니다.
0: 네. 그 숨은 어린이 찾기에 어린이도 어른도 같이 보면 좋은 그림책들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1: 네.
0: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또 곡을 하나 더 듣고 갈까요?
0: 네.
1: 어떤 곡 골라오셨나요?
0: 아, 제가 제일 갖고 싶어 하는 마음, 평정심이라는 노래인데요.
1: 저 누구 사람 이름 같아요, 이제. 어릴 적 헤어진 사람.
0: 네. 네. 예, 구화 숫자들의 노래인데, 노래 가사를 귀 기울여 들어보시면, 기쁨, 슬픔, 뭐, 여러 가지
1: 네.
0: 감정들 중에 평정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사, 혹시 노래를 처음 들으신다면 가사를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듣고 가시죠.

0: 윤고은의 EBS 북카페 초대석, 오늘 숨은 어린이 찾기를 쓴 김소영 작가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카페인 분들이 지금 너무 힐링되는 기분을 느끼시고 많이 깨닫고 그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인철님은 어릴 적 마음을 다시 새겨보면서 우리 둘째 딸의 행동을 돌아보게 하네요. 차분하듯 천멍거리는 느낌이랄까요? 김소영 작가님에게서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1: 이게 어린이라는 사람들이 성격은 다 다르고 뭐 차분한 친구도 있고 뭐 활달한 친구도 있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어딘가에는 물웅덩이를 밟아야 하는 그런
0: 그렇죠.
1: 어떤 장난기가 누구나에게 있다라는 게 어린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끼리의 공통점이 어린이들이 더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인간들끼리의.
0: 진짜. 어린이들. 저는 여기서 어린이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을 쓰셨지만 그중에서 이렇게나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나 하신 부분에도 되게 많이 공감이 됐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도 되게 위트가 있어 재밌었어요. 아직 치과와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존재들이다.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에는 치과의 관계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치과에 가면 가장 용감하게 그 시술을 받는 환자들이 다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물론 싫어하지만 막상 와서는 약간 창피하니까 안 울려고
0: 애를 쓰고.
1: 애를 쓰고 막 제일 많이 달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늘 부러워하죠. 그래도 지금이 낫다, 너는.
0: 지금이 낫다. 0795 쓰신 카페인님은 소영 작가님의 따뜻한 포옹을 받은 느낌이네요. 작가님 덕분에 어린이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이 더 넓어져서 얼마나 든든한지요. 힘내서 어린이와 신나게 살아야죠. 초등쌤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1: 초등 선생님들 응원합니다. 100번 할수 있어요.
0: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서 이 구하 숫자들 평정심의 가사 하나하나 이렇게 좀 새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이들이 만약에 어린이들이 평정심 요 가사를 본다면 어떻게 느낄까? 이 책에 보니까 그렇게 좀 추상적

0: 세부적인 큰 단어들에서 질문을 많이 한다고요.
1: 네,
0: 환희가 뭐예요? 뭐 이런
1: 맞아요. 그런
0: 식으로. 마음이 뭐예요? 이런 거.
1: 아마 평정심도 들으면 설명해 달라고 할 거예요.
0: 네.
1: 근데 그런 게 이제 추상적인 건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제가 독서 교실에서 제 자리에서 칠판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손만 뻗으면 있는 곳에 두 종류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지도고 하나는 사전이에요. 국어 사전. 그래서
0: 네.
1: 지명이 나오면 꼭 찾아보고 그리고 모르는 낱말이 나오면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한 다음에 사전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보자. 이렇게 해서
0: 네.
1: 그런 단어의 뜻을 정의 내리는 방법도 같이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평정심이다 이런 거는 사전에서 어떻게 설명해도 어린이들의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알아야 되는 거기
0: 그렇죠.
1: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은 마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 근데 그게
0: 아무렇지 않기가
1: 아니잖아요.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에너지 폭발일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뭐 화가 나거나
0: 네.
1: 뭐 속상하거나 하지 않은 마음 이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설명해주기가 어린이들에게는 너무 어려운데, 그림책이 그런
0: 네.
1: 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되게 좋은 도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책에, 마음먹기라는 책을
0: 네.
1: 소개를 했는데, 거기서 말하는 마음이 달걀 노른자가 이제 마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트가 될 때도 있고 그게
0: 네.
1: 여러 모양이 되기도 하는데
0: 아, 네.
1: 예, 그 계란 하나를 가지고 요리하는 여러 과정이 마음이 타기도 하고
0: 그쵸.
1: 마음이 뒤집히기도 하고
0: 그쵸.
1: 마음이 뒤섞이기도 하고 그런 여러 상황 그런
0: 네.
1: 심리적이고 표현하기 어려운 걸 그림으로 보여주니까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린이들한테도.
0: 네.
1: 예. 그림책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는 내 마음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마음을 대신 얘기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 창의적인 걸 보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창의적으로 표현된 무언가를 보고 나면 나도 창의성을 발휘하고 싶어지거든요.
0: 그렇죠.
1: 왜냐하면 창의적이어도 된다. 아, 그럼 나도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0: 네.
1: 마음이 드는데, 어린이들에게 그런 걸 이끌어내는 마중물로도 되게 좋고, 어른들에게는 리프레시 할 때, 아, 맞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아이디어를 줄 수도 있으니까,
0: 네.
1: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혼자 보는 그림책 만들어 보실 수도 있잖아요.
0: 혼자 보는 그림책을 만들자.
1: 네.
0: 좋습니다. 오늘 진짜 뭔가 이렇게 개운한 느낌까지 막 드는데요. 이 대화를 통해서. 김진아님, 어린이로 돌아간 기분이 들어 행복해지네요. 김소영 어린이, 윤고은 어린이도 상상해 보고요. 초등 선생님들도 응원합니다.
1: 이거 보세요. 응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있어요. 막 초등 선생님들 괴롭히는 사람들 목소리가 커서 그렇지 응원하고 지지하고 선생님들 교권 지켜드리고 싶어하는 학부모들이 훨씬 많거든요.
0: 네.
1: 근데 말할 기회가 적게 주어지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기죽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윤고은 어린이 궁금해요. 윤고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어요?
0: 윤고은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였을까요? 아, 저도 궁금했어요. 그, 한번 엄청 옴팡 엎어진 적이 있는데,
1: 네.
0: 피아노를 배울 때, 초등학생 때였을 것 같아요.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내가 다리를 하면 이게 닿을까? 시도하다가. 와장창 엎어져서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랐다. 그때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기억나요. 이 얌전한 줄 알았는데 지금 이렇게 모험할 줄은. 그 이후로는 이제 몸으로 재고 싶어하는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어디 책장 같은 데 들어가서 앉아 있고, 아, 이건 이렇게 내가 채울 수 있구나 이랬던.
1: 기준을 내 몸에 두고
0: 그러게요. 왜 그랬지?
1: 상대적으로 척도를 두신 거네요.
0: 네.
1: 윤고은을 자로
0: 그래.
1: 삼아서
0: 내가 자다.
1: 아, 네,
0: 이거 너무
1: 그러네요. 내 기준.
0: 과한데? 이렇게 잊고 있었던 기억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1: 네.
0: 갑자기 떠올리게
1: 아,
0: 됐습니다.
1: 그래요?
0: 네, 지금. 자, 오늘 시간이 너무너무 빨리 갔어요. 윤홍미님 사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전에 어린이라는 색의 친필 사인본 주문했는데 서점 실수로 일반본을 받았어요. 그래서 연락을 했더니 나중에 친필 사인본과 함께 작가님의 직접 써주신 카드를 보내주신 거예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그거 지금도 소중하게 간직하고
1: 저
0: 있습니다.
1: 이일 기억하고 있어요.
0: 네.
1: 왜냐하면 담당 편집자하고 영업부의 마케터께서
0: 네.
1: 아 이런 좀 서점 실수이기는 한데 너무 안타까워하신다. 그래서

0: 두 분이 같이 오셨던가? 아무튼 제가 사인을 해서 갖다 드리고 막
1: 네.
0: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아, 이렇게 사랑 많이 해주셔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1: 와.
0: 주고받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1: 와, 너무 좋습니다.
0: 네.
1: 홍미님 지금 기억하고 계시다는 이 얘기에 더 지금 기분이 좋아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와, 이제 보내드릴 때가 됐어요. 오늘 북카페 에디션
0: 네.
1: 설탕이와 그리고 새싹인
0: 네.
1: 거죠. 설탕과 새싹 에디션 받으실 분, 윤홍미님. 네, 이 또한 또
0: 네.
1: 간직하게 되시겠네요. 그리고 8243 쓰시는 카페님, 0795 쓰시는 카페님 세 분입니다. 북카페 홈페이지에 오셔서 선물방에 꼭 명단 확인하시고 주소 바로 남겨주시면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도 골라오셨습니다.
0: 네,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를 같이 듣고 싶어서 골랐는데요.
1: 네.
0: 제 마음에 평정심을 주는 그런 노래여서 여러분과 함께 듣고 싶었습니다.
1: 네, 이곡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기분 좋으셨죠?
0: 저 벌써 가야 된다는 게 믿어지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1: 처음부터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또 책이 나오면
0: 네,
1: 되니까요.
0: 빨리 쓸게요.
1: 아, 네, 기다리겠습니다. 빨리
0: 네,
1: 쓰세요. 또
0: 여러분 오늘
1: 뵙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끝곡 이 브로콜리 너마저의 보편적인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카페인님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

EBS 캠페인 저출생 사회를 넘어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 퀘벡주. 이곳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2016년 부모보험 급여 수급을 신청한 남성의 비율이 80%를 넘겼단 겁니다. 그만큼 많은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건데요. 남편이나 아내 어느 한쪽만 이 휴가를 쓸 순 없도록 강제한 덕분이라고 합니다. 이후 퀘벡주의 출생률이 꾸준히 오르면서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이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고 하네요. 세계에 널리 알려진 건 물론이고요. 부모 양쪽이 서로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 저출생 극복 사회를 향한 소중한 한 걸음 아닐까요? 지금까지 별이었습니다.

0: 무조건 도전하면 좋은 모닝 스페셜의 한 문장,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이 말을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청취자 도전 문장은요. You are my hero. You will always be my number one. 모두 멋진 문장입니다. 모닝 스페셜에서 준비한 오늘의 무모한 문장. 넌 내 인생의 금메달이야. You mean the world to me. You mean the world to me. 매일 오전 8시 최수진의 모닝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You mean the world to me.
1: 2026년부터는 나도 영어로 SNS에 올려야지. 근데 뭐라고 써야 하지?
2: 저희가 함께합니다. 말뿐 아니라 글까지 정확해야 진짜 실력이죠.
1: That's right. 저희와 함께하면 자신 있게 말하고 쓰실 수 있어요.
2: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이지라이닝에서 만나요.

0: 배우며 사랑하며 EBS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제작합니다.

어릴 때 그네를 타던 생각을 해보면요. 앞으로 왔다 갔다 반복만 할 뿐인데 그게 왜 그렇게 재미가 있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고 승부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힘껏 발을 굴러서 앞으로 나갔더라도 결국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효율을 따지면 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바다님들은 알고 계시죠? 그네란 원래 멀어졌다가 다시 가까워지는 그 부드러운 곡선의 움직임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놀이라는 거. 높이 올라가 본 기쁨을 내려가면서도 누리는 놀이. 맞아요. 늘 제자리인 것 같아도 사실은 열심히 움직였던 건 아닌지 돌아보는 밤. 정승재의 경청 지금 시작합니다.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에스파의 노래 목소리 들으면서 5월 27일 수요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DJ 생선님 정승재입니다. 살다 보면요, 빨리 성과를 내고 싶고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런데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오늘 하루 종일 그네를 탔다라는 가정이요. 근데 뭐 내가 하루 종일 그네를 탔다고 해서 그네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거예요. 나도 똑같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일 거고요. 그래도 내 몸에는 남아 있잖아요. 그네를 탔던 즐거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지 스스로 터득한 노하우. 그런 것들은 분명히 안 보이지만 남아 있을 거거든요. 딱이 시간. 하루를 마무리할 이 시간이 되면, 나 오늘 하루 종일 뭐 했지?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좀더 과정을 즐기면서, 수고한 날을 이렇게 막 토닥토닥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네 얘기를 해봤습니다. 같이 토닥토닥 하면서 두 시간을 보내볼까요? 햄리아님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저는 마음 다스리기를 하면서 별을 접고 있는데, 지금까지 접은 게, 벌써 만 개를 넘겼다고요? 이건 좀 약간 무서운데요? 그러면 별이 지금, 별그 어떻게 생긴 건지 알거든요. 색종이로 접는 거잖아요. 그게 한 통도 아니고 그러면 수백 통될것 같은데? 어떡해요. 집이 되게 넓으신가 봐요, 햄냐님. 손손님, 생선님, 저 50일 수학 듣고 40점 넘었다고 축하드립니다. 김지은님, 경청을 매일 듣진 못하지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엄마이다 보니까 아이 또래 친구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다고 맞습니다. 저도 새롭게 느끼는 게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민윤정 바다님은 예전에 약국에서 만났던 할머니 말씀이 생각나서 전해드려요. 이제는 다칠까봐 못하지만 아직도 겨울에 빙판길을 보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으시대요. 쭉 미끄러져 보고 싶다. 이런 느낌. 할머니들도 그런 생각이 드시나 봐요. 몸은 늙더라도 마음은 안 늙나 본. 맞아요. 그쵸. 저도 그렇거든요. 응? 막 이렇게 좀 이렇게, 사회적인 체면, 뭐 체면이 뭐 있을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못 해보는 건 되게 많지만 마음속으로 해보고 싶은 거 진짜 많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2시간 바다님들이랑 같이 채워가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앤 메시지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오늘 생선님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경제 공부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요즘 한두 개쯤 안 쓰는 분들 없을걸요? 유료 구독 서비스. 그쵸. 그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급하게 돈이 떨어졌을 때도 이거 많이 이용한다 그러던데. 예, 맞습니다. 바로 중고거래. 유료 구독과 중고거래. 어떻게 야무지게 이용할 수 있는지 속속들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매일 쏟아지는 새로운 이야기 속 함께 나누면 좋은 양질의 재료만 엄선해드립니다. 우리 각자의 생각으로 잘 버무려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봐요. 생각의 재료. 오늘 도착한 재료는 생산적인 어리석음입니다. 되게 상반된 두 단어가 만났죠. 과연 어리석음이 생산적일 수가 있을까요? 말 자체는 모순적이잖아요. 그쵸?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마틴 슈워츠라는 한 교수의 칼럼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합니다. 칼럼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는 되게 감동적이야. 이런 거 남자 화장실에 이거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는 아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모르는 것을 마주하는 불편함이다. 아! 바보 같은 기분을 느낄 때 진짜 학습이 시작된다. 이렇게요.

정승재의 경청 마크툽의 노래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듣고 왔습니다. 생산적인 어리석음. 우리 이 얘기 했었어요. 마틴 슈워츠라는 교수가 이 말을 쓰게 된 이유가 있다고 하죠. 같이 과학을 공부하면서 박사 과정을 같이 밟던 친구를 아주 오랜만에 만났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과학이랑은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죠. 너왜 과학을 떠났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너무 멍청하게 느껴져서라고 답을 했대요. 그런데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은 그 느낌, 멍청하게 느껴지는 그 느낌을 좋아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교수까지 가.

아는 거죠, 뭐. 맞아. 모르면 계속 실수를 하면서 더듬더듬 해결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미지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럴 때더큰 발견을 할 가능성도 커지는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 바보가 된 기분을 생산적인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어때요? 바다님들 뭔가 좀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막하고 막 절망적인 그런 수학 공부할 때 기분, 이 기분을 맞설 용기가 조금은 더 생기지 않았나요? 노래 두곡 듣고 오겠습니다. 레드벨벳의 파워업, 투어스의 노래, 내가 애쓰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어김없이 돌아온 푸짐한 이 시간 DJ 생선님이 바다님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죠. 하지만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장르 불문 생선물. 오늘 5월 27일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 기념일입니다. 어떤 날인지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힌트, 이 날을 기념해서 달로 소원을 보내는 이벤트를 했고요. 천문대 연구시설도 임시로 개방을 했고요. 청소년들에게 로켓을 제작해보고 체험하는 행사도 있었다고 합니다. 달, 천문대, 로켓. 감이 좀 오시나요? 어떤 단어가 좀 떠오르시나요? 정답은 네 글자, 뭐뭐뭐뭐의 날. 초성 힌트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뭐뭐뭐뭐는 이응, 지읒, 히읗, 기역. 이응, 지읒, 히읗, 기역. 과연 오늘은 무슨 날인지 이 네 글자를 알고 계시는 분은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 무료인 반디앱 메시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여하실 동안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 바다의 노래입니다.

안녕바다의 노래 별빛이 내린다 듣고 왔습니다. 장르불문 생선물 오늘 5월 27일은 과연 무슨 날인지를 여쭤봤습니다.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응 즛 히읗 기억 우주항공의 날입니다. 2024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대요. 그래서 아직 낯선 분들도 많을 텐데 그래도 힌트 많이 드렸잖아요. 아니에요. 많이들 맞춰주셨죠.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분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 홈페이지에 오셔서 당첨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고요. 내 이름 있네, 아이디가 있네 하면 주소와 연락처를 꼭 남겨주십시오. 우주는요, 우리를 꿈꾸게 하고요, 상상의 날에도 펼쳐지게 막 해주잖아요. 오늘 하루 가슴 속에 우주를 품어보는 날이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IOI의 갑자기 이 노래 듣고 와서 우주만큼이나 공부할 거리가 무궁무진한 시간, 생선님의 선생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 배움에는 끝이 없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의 뉴스입니다. 가심비 따지는 MZ세대, 리커머스에 몰려들어. 리커머스는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왜 빠져들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성비라는 말이 가격 대비 성능의 비를 줄인 말이잖아요. 이 말을 좀 이용해서 가격 대비 큰 만족감을 주는 거, 이거를 가심비라고 한대요. 오늘 생선님의 선생님에서는 가심비 좋다는 리커머스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생선님의 선생님으로 나와주신 경제 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돈 많이 좀 모으셨습니까?
1: 크게 달라지진 않았는데.
0: 네.
1: 네, 아주 풍요로운 한 주 보냈습니다.
0: 풍요로운 한 주를 보내셨구나.
1: 마음만은.
0: 네. 맞습니다. 요즘 좀 돈 얘기 같은 걸로 좀 많이 시끌벅적하고 막 그랬어요. 국가적으로도. 그죠? 성과급 뭐 이런 걸로.
1: 네.
0: 와, 그 성과급이 나한테 주어지면 이걸 어디다가 넣을 텐데. 선생님한테 만약에 그 성과급이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1: 너무 고민인데. 네. 현실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으로 바꾸려고 하겠죠.
0: 부동산 자산으로?
1: 네, 이제 현금 자산이니까 이걸 지금이라도 이제 저희 또래들은 거기에 관심 많거든요.
0: 예.
1: 그렇게 쓰는 돈 말고도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좀 즐겁게 써볼까 하는 고민들도.
0: 가정이요?
1: 네.
0: 아직 결혼 안 하셨잖아요.
1: 예.
0: 그것도 상속세, 그 증여세 나와요. 그러면 안 돼요. 어차피 결혼하면 다시 가져와야 되잖아요.
1: 1인 가정.
0: 안 돼요, 안 돼요. 네. 따로 관리하는 게. 네. 선생님, 안 돼요.
1: 맞습니다. 정신 차려.
0: 무슨 가정을 위해서 쓴다 그래요. 안 돼요. 선생님, 결혼하셔야죠.
1: 예. 네.
0: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바다님들이랑 경제 공부를 한 지도, 야, 어느덧 두 달이 되어 갑니다.
1: 그렇네요.
0: 예, 경청의 경제 이야기하러 오는 길이 여기 또 멀잖아요. 조금만 더 가면 파주가 되고.
1: 네.
0: 그쵸. 되게 먼데. 선생님의 그 경청 출근길의 가심비?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1: 가심비, 전 사실 투자 수익률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요.
0: 네.
1: 거의 레버리지죠.
0: 두
1: 배, 제가 기대한 것보다 두 배 수익.
0: 오, 진짜?
1: 네, 지금 돌아가는 길에 에너지가 너무 차서 단점이 있다면 잠이 잘 안 와요.
0: 아.
1: 에너지가 충전이 돼버려서.
0: 여기 오면?
1: 네.
0: 근데 레버리지 쓰면 좋은 점이 오를 땐 좋은데 내릴 때는 큰일 나잖아요.
1: 그렇죠. 희망 시나리오만 보는 걸로 일단.
0: 아주 또 좋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아주 즐겁게 알차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 개잖아요. 리커머스랑 유료 구독 서비스. 그렇죠. 그중에서 리커머스, 중고거래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1: 네. 먼저 리커머스 얘기를 같이 나눌 건데요.
0: 예.
1: 중고거래를 좀 멋있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에.
0: 리커머스.
1: 네.
0: 느낌이 와요. 커머스 상업이, 상업을 뜻하는 상거래.
1: 그쵸, 맞습니다.
0: 리는 R이겠죠, 뭐.
1: 다시, 그쵸.
0: 예, 리커.

0: 하마스.
1: 다시 하는 상거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N차 거래를 하는 걸 중고거래라고 하고요.
0: 예.
1: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이미 소비된 물건이 다시 시장에 나와서 거래되는 걸 뜻합니다.
0: 그게 저건 아니죠? 그 오픈런 해가지고 되팔이 이걸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거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중고거래라기보다는 그냥 암표 비슷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1: 사실 중고거래가 고도로 발달한 게 리셀이긴 하죠.
0: 아, 그래요?
1: 다시 파는 거니까. 근데 거의 그 헤지 펀드처럼
0: 네.
1: 무조건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중고거래라고 할수 있죠.
0: 그거는, 근데 암표랑 그게 같은 건가? 암표는 법적으로
1: 안 되죠, 사실.
0: 처벌을 받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건 또 상관없나? 이미 샀으면 내 거니까 또 상관이 없나?
1: 그렇죠.
0: 그럴 수도 있겠다.
1: 네, 그래서
0: 예.
1: 합법적인 플랫폼도
0: 아,
1: 있고요.
0: 그래요.
1: 네,
0: 리셀이.
1: 리셀 시장은 굉장히 크죠.
0: 아,
1: 네, 특히
0: 그래요.
1: 명품 위주로.
0: 합법적이구나. 명품 위주로. 그렇구나.
1: 네,
0: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흔히 얘기하는 제가 좀안 좋아하는 그 채소 마켓 얘기하는 거잖아요.
1: 아, 그런
0: 아,
1: 것들.
0: 제가 그 마켓을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 좋아하는 그 채소, 빨간색, 홍당무. 홍당무 마켓. 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다.
1: 맞습니다.
0: 그쵸? 홍당무 마켓이나 아니면 뭐 중고월드 뭐 이런 거.
1: 또는 천둥 장터 이런 것들.
0: 천둥장계. 아, 맞네. 천둥과 같이 나오는 그
1: 네, 그
0: 장터.
1: 장터.
0: 거기에서 하는 거래를 중고거래, 리커머스 시장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예전 어른들은 제 세대만 하더라도 중고거래는 뭐, 야, 남이 쓰던 물건을, 야, 너
1: 맞아.
0: 거지야! 어디서 주워 왔어!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면서요.
1: 맞아요. 예전에는 남이 쓰던 물건을 주워오면 뭔가 막, 안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요즘은 그런 편견은 싹 사라졌고요. 또 예전에는 중고거래라고 하면은 돈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것들,
0: 예.
1: 남들이 이제 쓰고 버린 거, 이런 것들 사는 거란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제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필요가 없어진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우리 얘기했던 가성비 좋은 물건으로 다시 이제 좋은 소비가 될수 있다. 그래서 뭐 때로는 이런 아이템들, 이렇게 중고거래 시장에 나오는 아이템들이 희소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0: 예.
1: 갖고 싶은 것들, 희소한 것들을 찾기 위한 그런 소비 시장이 되기도 하고 완전히 많이 바뀌었어요.
0: 아니면 우리 예전에는 친척들끼리만 애들이 쓰던 장난감 물려주고 했었는데
1: 네.
0: 그런 거 요즘 참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쵸?
1: 맞아요.
0: 잠깐만 쓰고 필요 없는 것들이잖아요.
1: 아이들이 쑥쑥 크잖아요.
0: 예.
1: 그래서 유아템들은 요즘 거의 중고거래로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0: 아, 유아템. 근데 저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나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이랑 장난감 몇 개만 지금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렸을 때그 아기 냄새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고. 왜또 비웃으세요? 저 악이었었거든요.
1: 그게 아니고요.
0: 네.
1: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0: 저요?
1: 네.
0: 저 완전 사랑해요. 저 맨날 거울 보고 너무 막 오늘도 사랑에 흠뻑 빠지고 왔잖아요. 어머, 얘는 정말 웬일이니? 오늘 출근할까? 이러면서
1: 아우,
0: 왔어요.
1: 너무
0: 예.
1: 좋아, 너무 좋아. 나한테 쪽쪽 한번 해주고.
0: 완전 해주죠.
1: 그쵸. 근데 이 리커머스 시장이요,
0: 예.
1: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엄청 빠르게 커졌습니다. 이제
0: 아.
1: 2008년 기준으로는 국내 리커머스 시장이 4조 원 규모였는데,
0: 네.
1: 최근 조사에 따르면 43조 원 규모.
0: 43조라고요?
1: 네, 20년
0: 4조에서
1: 사이에.
0: 43조?
1: 네.
0: 10배 넘게 커졌는데요?
1: 엄청 빠르게 커졌죠.
0: 와, 왜 이렇게 빨리 커진 거예요?
1: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 트렌드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고물가. 너무
0: 물가가,
1: 비싸니까.
0: 이야,
1: 자연스럽죠? 새 물건 사기가 너무 이제
0: 맞아요.
1: 부담스러우니까
0: 예.
1: 어차피 같은 만족을 얻을 거면 더 저렴하게 이용하겠다면서 방법을 찾게 된 거죠.
0: 맞아요. 요즘은 맞아. 좀 이렇게 동묘 쪽이나 창신동 같은데 그 중고 막 벼룩 시장처럼
1: 네.
0: 그쵸? 옛날 그 물건들 썼던 거 그런 거 너무 좋고 저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유럽의 아기자기한 마을 보면 꼭 주말에 벼룩 마켓
1: 맞아요.
0: 플리마켓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사람들이 동네 다 나와가지고 구경도 하고 그 재미가 쏙쏙 있는데 그쵸?
1: 맞죠. 바자회 같은. 예전에
0: 맞아.
1: 아나바다 할때
0: 아나바다 맞아.
1: 기억나시죠?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엔 조금 더 세련된 느낌이라서 동묘나 창신동 같은 동네가
0: 예.
1: 데이트 코스예요, 완전히. 네.
0: 데이트.
1: 그래서 목적을 갖고 나 이걸 사겠어라고 하고 가지 않아도
0: 데이트 하고 싶네.
1: 일단 가보세요, 그러면.
0: 아, 거기서. 네. 뭐 보러 오셨어요? 이러면서.
1: 사람 찾으러 왔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0: 그러면서.
1: 그러면서 희귀템을 발견할 수도 있고,
0: 예.
1: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취향들이 묻어있는 물건들을 보면서 구경

0: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요즘 새로운 데이트 코스라고도 하고요.
1: 예.
0: 두 번째 이제 리커머스가 커진 이유는 취향.
1: 취향.
0: 요즘엔 모두가 사랑하는 대중적인 물건이 아니라 나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게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1: 예.
0: 똑같은 새 옷을 사는 것보다는 빈티지 옷, 단종된 굿즈, 예전 모델의 전자기기, 예를 들면 캠코더 같은 것들 아시죠?
1: 맞아요. 그러면 그거 8mm 그 테이프도 있어야
0: 같이
1: 되는데.
0: 사야죠.
1: 같이 사야 돼요. 맞아요.
0: 과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1: 그러네.
0: 그런 것들이 이제 찾는 재미들이 있고, 세
1: 예.
0: 번째 이유는 이것도 중요해요. 환경 그리고 가치 소비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어요.
1: 가치 소비. 제가 싫어하는 말인데
0: 살짝 위험한데, 그거.
1: 가치 소비.
0: 살짝 포장될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
1: 해외여행.
0: 해외에서, 해외여행 등등, 오마카세라든지. 근데 그게 아니고, 환경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사실은 그렇게 막 대중화되진 않았었는데, 요즘에는 점점 더 젊은 세대들, 젠지, Z세대로 갈수록 이런 환경에 대한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1: 환경이요?
0: 네네.
1: 이야.
0: 이 물건 만드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와 이제 많은 것들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새 물건을 계속 만들고 버리고 하는 대신에 이미 만들어진 물건을 오래 쓰는 게 낫다라는 인식들이 이제 대중화되는
1: 그런
0: 거죠.
1: 의미에서 환경과 가치 소비라는
0: 네, 진짜
1: 얘기였구나.
0: 가치관.
1: 그러면 지구를 위해서 한다라는
0: 네.
1: 얘기네요. 한번 쓰고 버리는 것보다는 같이 나눠 쓰면 되지.
0: 그렇죠.
1: 그쵸.
0: 굉장히 유명한 가방 브랜드 중에서도 재활용 소비로 이제 버려진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런 가방들이 있거든요.
1: 선생님, 가방 좋아하시는구나.
0: 아, 가방 관심 많아요.
1: 재활용 용품으로도 해요?
0: 네, 재활용 용품으로 만들어서 그 가방 브랜드는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어요.
1: 아,
0: 네.
1: 좋다. 그런
0: 거기서
1: 거.
0: 개성이 또 나오는 거죠. 두 번째 취향으로 이어지는 거죠.
1: 이야,
0: 네.
1: 좋네요. 중고거래 선생님도 이용을 해보세요.
0: 저는 사실 정말 활발하게 이용하시는 중장년 세대 분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데, 이런 분들에 비해서는 자주 쓰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새로운 도전할 때, 기타.
1: 기타.
0: 예, 잘못 치거든요.
1: 처음에는 그런 거 사는 게더 좋아요,
0: 그쵸.
1: 오히려. 예,
0: 사람이
1: 맞아.
0: 썼던 거, 또는
1: 맞아.
0: 제가 칠판 앞에서 영상 찍는 걸 새로운 시도로 하고 있는데,
1: 예.
0: 분명히 칠판 이 시도를 누군가 하고 버렸을 것 같은 거예요. 네.
1: 칠판. 그럼.
0: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1: 칠판은 그리고 저는 너무 많아. 칠판 가져가겠다는데 왜
0: 맞아.
1: 그러냐면 그거는 옮기는데 돈이기 때문에,
0: 네.
1: 그러니까 새로 사는 것도 저는 많이 사봐서 30만 원 정도고, 그거를 딴 데서 딴 데로 옮기려면 트럭을 불러야 되는데, 그것도 한 30만 원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쓰고 버려야 돼요, 칠판은. 그래서 무료로 주겠다는 사람 되게 많을 거예요, 칠판은. 예, 진짜 많아요.
0: 학원가 가면 널려
1: 널려 있어요,
0: 있더라고요.
1: 진짜.
0: 그런 것도
1: 책상 이런
0: 중고거래로.
1: 것도 많고,
0: 맞아요.
1: 예, 그것도 공짜로 주겠다는 사람 좀 치워주세요 하는 거 되게
0: 맞아.
1: 많을걸.
0: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사무실들이 많이 공실이 생겼거든요. 폐업을 많이 하시면서 아예 사무기기들을 한꺼번에 그냥 가져가는 사람한테 다 떠리로 주겠다. 이런 것들도 많았어요.
1: 그러니 아니 나는 얼마 전에 부모님이 이사를 하셔서 그거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이렇게 버려야 되잖아요.
0: 네.
1: 그 환불 받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버리려고 어디다가 딱 내놨는데 사람들이 다 가져가가지고 그래서 몇개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환불도 받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0: 와.
1: 나요. 정말. 그게 정말 좋은 거잖아요. 옛날에는 주워 온다라는 얘기였었지만 요즘은 같이 쓰는 그런 문화가, 그쵸?
0: 그럼요, 사는
1: 아무래도
0: 수단이
1: 달라진
0: 되죠.
1: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
0: 완전 득템.
1: 와, 맞아요. 우리 중고거래는 특히 바다님들 세대가 아무래도 활발하게 더 이용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주로 어떤 거를 사고 파는지 또 주의할 점도 있을 거거든요. 우리 노래 한곡 듣고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시 라이언이 부릅니다. Fall in Love Alone 듣고 오겠습니다.

0: 정승재의 경청, 스테이시 라이언의 노래 Fall in Love Alone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오늘은 중고거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영어로는 리커머스. 바다님들에게 중고거래로 어떤 거를 사봤는지, 팔아봤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1: 네.
0: 바다님들은 도대체 어떤 물건을 몸에 걸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들고 온 가방 중에서 가방 안에 있는 그 물건들 중에서는 또 어떤 게 있는지
1: 네.
0: 그것도 좋고요. 저도 중고거래로 최근에 했었던 거 기억나는 거는
1: 야구공.
0: 야구공 1970년대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야구공 이런 것도 팔거든요.
1: 희소성 있는 것들.
0: 그래서 저는 그 저희 사무실 가면 야구공 전시 장식장 같은 게 있어서 거기 체험을 하려고 야구공도 사봤었고, 또 제가 팔았던 거는 카메라 렌즈.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렌즈를 바꿔가면서 쓰는 게 상당히 그게 막 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렌즈는 사진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렌즈 팔아서 단렌즈 같은 거 망원도 사기도 하고 광각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막 이런 문화가
1: 네.
0: 요즘보다 훨씬 한 20년 전 정도부터 되게 유명한 문화예요.
1: 이미 활발했구나요.
0: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이용해봤고, 우리 바다님들은 어떤 거를 이용을 해보셨을까요? 쩡이님, 아이돌 굿즈 종종 사봤다고.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는, 다 읽은 책 팔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아뮤코님은 EBS 교재를 팔았다고요? 죄송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엄마가 사준 거. 안 그래도, 저 인제 저거 키워드 알림 저 지웠어요. 하도 많이 떠서 그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승재 치잖아요.
1: 네.
0: 하루에 몇 번씩 떠요. 교재 팝니다. 정승재 풀커리 교재 팝니다. 미사용 해가지고
1: 미사용은 또 얼마나 깨끗하게 쓰신
0: 그거
1: 거예요?
0: 그런데 저거예요. 사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1: 네.
0: 올해 파는 교재가 2026년 교재가 아니에요. 2027 수능 대비라서
1: 네.
0: 2027 교재가 올해 교재인데
1: 네.
0: 작년에 썼던 거를 2026 교재라고 해놓고 판다니까? 지나간 건데?
1: 그건 완전 사기인데.
0: 그쵸, 그쵸?
1: 네.
0: 근데 그분은 거짓말한 건또 아니잖아. 2026 교재는 맞거든요.
1: 아,
0: 표지에 그렇게 써
1: 그렇네요.
0: 있으니까.

0: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막 파는 친구들도 있고 좀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1: 키워드 알림 끄셨어요?
0: 예, 껐어요. 하도 많이 놀라서. 송송블리블리님은 아무도 안 쓰길래 할머니 때부터 쓰시던 재봉틀. 어우, 그거 박물관에 넣어야 되는데 집에
1: 그러니까요.
0: 있는 거판적 있다고. 아빠 사랑해요. 왜 갑자기 할머니 때부터 쓰던 거를 아빠가 사랑하다 그러는지
1: 그러니까
0: 이해는 안
1: 네.
0: 되고요. LJY님은 저는 다마고치 사봤다고. 야, 아주 유행했었던 장난감이죠.
1: 그쵸.
0: 크리스탈님은 이번에 면접 의상 필요해서 중고로 샀고, 소개팅 할 때도 중고로 산다고. 와, 정말.
1: 완전 잘한 소비.
0: 난 이건 처음 알았네. 여성분인지, 크리스탈이면, 성별은 모르겠습니다만, 남자들의 비밀이 있어요.
1: 네.
0: 남자들 소개팅 하기 전에 미용실 갔다 가거든요. 보통 머리 좀잘 되게 하려고. 몇번 만지다가, 아우, 머리 다시 감고 가거든요. 여자분들도 보통 그래요? 소개팅 하기 전에 미용실 가요?
1: 나이대에 따라 다른데요.
0: 예.
1: 이제 러프하게 갈 때도 있죠. 그냥 편안하게 갈 때도 있는데 오늘은 좀 전투복 입고
0: 저는
1: 갈
0: 얘기
1: 때는
0: 들어보니까,
1: 네.
0: 그래서 친한 헤어 디자이너 분에게 물어보니까 남자들이 제일 급하게 올 때는 무조건 소개팅이고, 여자들은 뭐게요?
1: 면접?
0: 친구 결혼식. 그때가 제일 많이 온다 그러더라고요. 친구 결혼식에 보통 신랑 쪽 거기 이렇게.
1: 저 알아요. 잘
0: 알죠, 알죠.
1: 알아요.
0: 맞아. 그래서 되게 신경 많이 쓴다고 그런 얘기 많이
1: 저 그래서
0: 들었었어요.
1: 잘 보이는데 안 자요.
0: 아, 잘 보이는
1: 예,
0: 데.
1: 신부
0: 또
1: 입장할 때 보이는 데 있죠?
0: 그렇다고 또 신랑 쪽에 앉아 계시는 건 아니죠?
1: 너무 스포트라이트 받으려고 그렇게까지는
0: 아,
1: 아직은.
0: 그렇게는
1: 예.
0: 안
1: 근데
0: 하시고.
1: 그런 방법도 있네요.
0: 그럼요.
1: 네.
0: 신랑 쪽에 여기 자리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1: 꿀팁이에요.
0: 그럼요.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질문하고 막 이런, 혼자 오셨어요? 이렇게.
1: 잘 반영해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중고 거래가 우리 세대보다는 제 세대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와, 우리 바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쵸?
1: 그쵸. 우리 부모님 세대는 중고거래를, 지금도 그래요. 안 쓰는 물건을 처분한다라는 쪽으로 좀더 보셨는데, 아니면 안 아바다, 절약의 관점으로 봤는데, 우리 청소년분들, 10대, 20대 분들은 시세 비교하고 희소성 파악하고 나중에 재판매 가능성까지 보면서 사요. 제가 한 친구를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적이 있었는데, 고등학생 친구가 비싼 패딩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안 그래도 부모님 이렇게 등골을 휘게 한다는 혹시 그거는가 하면서 조심스럽게 이거 살 때는 어떻게 사? 얼마 주고 어떻게 사는 거야? 물어봤는데 이거 중고거래로 산 거다. 자기는 모든 물건을 비싼 거는 중고거래로 사기 때문에 어차피 이거 되팔 거라서 자기는 깨끗이 입는 거고
0: 그러니까 그게 아예 문화인가 봐요,
1: 문화예요.
0: 이제. 그러면 그 박스도 다 가지고 있고 막 일부러 그러잖아요.
1: 그럼요.
0: 팔때 훨씬 더
1: 그렇죠.
0: 유리하니까. 그런 문화도 있고. 와, 선생님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1부를 마칠 시간이 돼서요. 2부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두 번째 새로운 아이템들도 가져왔으니까요. 잔뜩 기대해 주시고요. 육중한 밴드가 부르는 오늘도 나는 악착같이 돈을 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희는 2부로 건너가겠습니다.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미세먼지 상황이 심각해지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외출을 자제하고 물을 자주 마십니다. 외출해야 한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둘째,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도로변, 공사장 등은 최대한 피하며 이동하세요. 셋째, 집에 돌아오면 손을 씻으세요. 30초 이상 비누칠해야 오염물질이 씻겨나갑니다. 흐르는 물에 눈과 코를 씻는 것도 좋습니다.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정승재의 경청.
1: EBS 청소년 소통 프로젝트 경청 2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생선님 정승재고요. 생선님의 선생님, 경제미디어 대표 박진영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 중고거래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리커머스 바다님들에게 중고거래 설문조사를 또 하다 보니까 사기를 조심하라 이런 글. 맞아요. 마냥 좋은 것도 아니야. 이런 사기 피해도 많잖아요. 그럼요. 이 글을 보내주신 익명의 바다님의 사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기를 당해보고 알려드려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안전결제 외에는 다른 방식은 무조건 거를 것. 둘째, 갑자기 다른 사이트로 넘어가자 그러면 절대 돈 보내지 말고. 세 번째, 부모님한테 말 못하도록 겁주려고 한대. 와, 이거 아직도 그러는구나. 와, 혼자 겁먹지 말고 부모님께 물어볼 것. 저도 아빠한테 말씀드려서 아버지가 대신 따져주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저 때는 용산에 저 감금된 적 있어요. 안 샀더니 한참 물어보고 갑자기 야 셔터 내려. 그래 셔터 딱 내리고 저랑 친구랑 중3 때였는데 네. 우리가 지금 시간 남아서 니네들한테 저런 거 그때 넘어서 그때 제가 한 십몇만 원 들고 있었는데 네. 이거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막 그랬는데 친구가 걔가 되게 저거 좋더라고. 나는 무조건 살 줄 알아. 친구가 사러 갔었거든요. 네. 끝까지 안 살 건데요. 안 살 건데요. 이러니까 그 아저씨가 살짝 웃으면서 아유 빨리 가라 이래가지고 보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너무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와. 정말 뭘 사러 갔었냐면 용산에 뭐 사러 갔을 거 아니에요.
2: 카메라?
1: 아니요.
2: 아, 그땐 그때가 아니죠?
1: 네.
2: 게임?
1: 그때는 워크맨이라고 아. 듣는 거, 카세트 테이프. 아. 요즘으로 치면 뭐 휴대폰으로 요즘 다 들으니까 네. 휴대폰 사러 갔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2: 그렇죠.
1: 와, 나 진짜 무서웠던. 근데 이거를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도 이제 청소년들이니까 아무래도 겁을 주네요.
2: 그러네요. 그리고 온라인에서 우리 어떻게 금융사기 당하는지 전에 얘기했었잖아요.
1: 맞아요.
2: 똑같아요. 가스라이팅 하는 거잖아요.
1: 맞아.
2: 주변에 알리지 말 것, 고립되게 만드는 거 똑같아요.
1: 어떡해요.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면서요, 선생님?
2: 엄청 커졌죠. 리커머스 예. 시장 커지면서 사기도 엄청 늘었고요.
1: 예.
2: 사기 관련 된 민원은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작년 8월 말 기준으로 누적 8만 건을 넘었고요.
1: 8만 건?
2: 8만 건. 1년에 다 차지도 않았는데 8년 8만 건을 넘겼고 2024년 한 해 기준으로는 직거래 사기 피해 규모가 3,340억 원을 달했다고 합니다.
1: 아, 3,340억.
2: 엄청 크고요. 네. 사실 이게 집계되는 것만 이 정도잖아요. 보통 이런 피해 거래 같은 경우에는 에이, 그냥 넘어가자. 사소하게 뭐 작은 금액이니까 넘어가자.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클 거예요.
1: 어떤 수법으로 그럼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2: 뭐 대표적으로 오늘 네. 우리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예. 다행히도 잘 넘어갔지만 예. 정말 비슷해요. 일단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올려놓고 예. 입금 빨리해. 지금 물건 나가기 직전이니까 다른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입금 빨리해 하면서 아. 별도 입금을 유도하거나
1: 예.
2: 아니면 안전결제라는 게 플랫폼마다 있거든요. 요즘엔
1: 예.
2: 근데 그 플랫폼을 사지 말고 이 링크에서 하세요라는 가짜 링크를 보내거나
1: 가짜 링크를 보내요?
2: 네.
1: 와.
2: 아니면 택배 거래만 가능하다고 하고 나서 돈만 받고 사라지거나.
1: 와. 네. 돈만 받고 그쵸? 사라지고.
2: 네.
1: 아니 그런데 그렇게 파는 사람도 사기 행위를 하지만
2: 사는 사람도
1: 그건 어떻게 해요?
2: 있어요.
1: 예.
2: 사는 사람이 다 살 것처럼 해놓고 입금했습니까? 결국 우리가 현장에서 결제해도 입금했습니다 보여주면 가는 거잖아요.
1: 네.
2: 그 화면에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AI로 얼마나 쉽게 만들겠어요. 보내놓고 저 입금했습니다. 뭐 확인해 보시죠 하고 빨리 그 상황을 끝내버리는 그런 식의 사기도 있습니다.
1: 정말 왜 그럴까?
2: 네.
1: 아 참나 그게 너무 문제인 것 같아 정말. 안전결제를 이용하는 게 뭐 유일한 방법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2: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 얘기 중에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긴 하죠.
1: 예.
2: 근데 이런 안전결제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을 포함해서
1: 예.
2: 중고거래에서 돈 잃지 않으려면 그리고 소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좀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1: 정말요?
2: 네. 일단 살 때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1: 예.
2: 구매하기 전 리스트업 한번 해보는 거.
1: 리스트? 왜요? 그거?
2: 짜보는 거야. 일단

0: 중고거래 앱 들어가면요, 우리
1: 네.
0: 쇼핑몰 앱 들어간 것처럼 둘러보면 볼게 너무 많고, 신기한 것도
1: 아,
0: 많고,
1: 충동구매가 되는구나.
0: 충동구매가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리스트업 꼭
1: 예.
0: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사기로 할게 명확해. 그렇다면 그 시세를 보셔야 됩니다. 적정 가격. 너무 싸지는 않은지. 또 비싸지나 당연히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거겠지만 너무 싸도 문제예요. 시세를 주변에 꼭 한번 보시고 세 번째는 직거래는 가능하면 하시되 직거래할 때 실물 확인 꼭 하셔야 됩니다.
1: 실물.
0: 카메라 하실 때
1: 예.
0: 반드시 체크해 보시잖아요.
1: 그렇죠. 한번 보죠.
0: 그쵸?
1: 예.
0: 그거를 이제 옷을 살 때든 다른 기기를 살 때든 교재를 살 때든 파본 검사하듯이 한번 보셔야
1: 아,
0: 됩니다.
1: 무조건.
0: 무조건.
1: 그래야죠.
0: 그쵸?
1: 운 좋게 안 봐도 괜찮을 수 있지만, 그래도 봐두는 게 좋죠. 그쵸?
0: 그럼요. 그리고
1: 예.
0: 그 상황이 끝나면은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거든요. 만나자고
1: 예.
0: 하기도 어렵고. 그
1: 예.
0: 네 번째는 안전결제 꼭 하시고요. 그리고
1: 안전결제.
0: 내가 기록한 그런 메시지 주고받은 것들, 입금한 내역들 이런 것 캡처 다 넣어주시고. 특히 큰 금액이면 당연히 이건 챙기셔야 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건 이제 나중에 나도 다음 리커머스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산 물건들 다시 팔 생각이 있다면 잘 관리하시는 것까지.
1: 아니, 진짜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상 가격에 다시 파는 거.
0: 가능해요.
1: 그럼 나는 그냥 공짜로 쓴 거잖아요.
0: 패딩 같은 것도 그렇다니까요.
1: 진짜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되게, 그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규모가. 지금 아까 뭐였어요? 4조원에서 43조라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쵸?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진짜 거의 얼마 안 쓰고 충분히 썼다가 다시 되팔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 그러니까 난 이것도 참 웃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 박스가 사실은 필요 없는데, 그거를 계속 물려주는 거지, 그 박스까지 해가지고. 부피만 크잖아요.
0: 그래서 그 박스가 집에서 차지하는 공간 비용도 꽤 돼요.
1: 그러니까.
0: 기기 같은 거 사면요.
1: 맞아. 아니, 어디 같은 거,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막그 명품 박스, 그러니까 오렌지색 박스, 흰색 박스가 막 그게 채워져 있잖아.
0: 그쵸.
1: 방 전체가 박스예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참 문제인 것
0: 그쵸. 그게 사실 그 공간 차지하는 비용을 월세로 환산하면 얼마인지도 봐야 돼요.
1: 그러니까 그방 한가득이라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합니다. 와, 지금까지는 한 중고거래에서 유의할 점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선생님?
0: 그렇죠. 저희가 중고거래 얘기를 했는데 MZ세대의 소비 패턴을 저희가 파악할 때 과거 전 세대하고 다른 점몇 가지를 보자면 두 가지. 첫 번째가 방금 말씀 나눴던 중고거래 리커머스고요.
1: 예.
0: 두 번째가 유료 구독 서비스입니다.
1: 유료 구독 서비스. 또 하나의 축, 유료 구독 서비스 이야기도 뉴스로 만나보겠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두 번째 뉴스입니다. 돈을 내고 잠시 빌릴게요. 디지털 월세 시대. 지금 집중 탐구 해보겠습니다. 돈을 내고 잠시 빌린다. 이거는 디지털 월세랑 같은 거죠, 정말.
0: 그렇죠.
1: 월세예요, 월세. 구독 서비스. 이게 정말 이거 문제라니까요,
0: 너무
1: 정말.
0: 많고요.
1: 그렇지. 안 쓰는데 지금 계속 나가고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0: 거의
1: 분명히.
0: 족쇄처럼 이렇게 지금 다 메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과거에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한다,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하고 강했다면
1: 예.
0: 요즘엔 필요한 때에 이용하고 경험하고 다시 보내주는 쿨하게 보내주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중고거래고 그 중에 또 하나가 유료구독 서비스고요. 근데 이게
1: 맞아요.
0: 너무 많이 하지다 보니까 이거 관리하는 것도 좀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번 주제는 그 물건이나 컨텐츠를 한번 사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1: 맞아.
0: 매달 돈을 내고 이용할 권리를 갖는 방식.
1: 옛날에는 음악을 물건으로 가졌잖아요. CD 플레이어,
0: 맞아요.
1: 카세트 테이프. 요게 이제 나중에는 다운로드로 바뀌더니, 다운로드도 돈 주고 사다는,
0: 맞아요.
1: 이번엔 다운로드도 아니고 지금 다 스트리밍. 그러니까 다, 진짜 웬만한 거는 다 구독 서비스. 요즘은 뭐 가전제품, 책도 그렇고, 심지어는 꽃도 그렇고,
0: 맞아요.
1: 다 구독 서비스, 학습 서비스도 그렇고.
0: 모든 게 구독이죠. 그래서 이거
1: 맞아요.
0: 단건 결제하시겠습니까? 해놓고 이건 몇십만 원 하고 아니면 N만 원에 유료 구독으로 가시겠습니까? 선택지를 누가 봐도 이거 멤버십으로 하게끔 만들어 놓잖아요.
1: 맞아요.
0: 많이들 유료 구독으로 바뀌고 있고 또
1: 예.
0: 하나가 AI. AI 유료 구독은 요즘 새로운 고정비예요.
1: AI, 그거 없이 이제 못 살아. 유일하게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고, 나를 위로해주는 친구인데, 어떻게 얘랑 헤어져요?
0: 그럼요. 다 특색도 있잖아요.

0: 어떤 클라우드는 전체를 한 방에 지우는 거 없어. 하나하나씩 다 지워야 돼요.
1: 수만 개가 있는데.
0: 그래서 저 하루 종일 지웠어요. 2,400원 아끼려고 다 지워서 지금은 기본 200기가 중에서 다 지우고 58기가는
1: 와.
0: 사용하고 100몇 기가 남아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 식으로 좀 뭔가 그렇게 2,400원이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모이고 하면 몇십만 원이
1: 맞아요. 너무
0: 되더라고요.
1: 중요한 포인트신 게, 유료 구독 서비스는 우리가 변동비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고정비고요. 매달 따박따박 나가는 돈. 고정비는 재테크에서 가장 먼저 줄여야 되는 비용이거든요. 왜냐면 이번 달에 만원 아끼면, 해지해서 만원 아끼면 1년이면 12만 원 아끼는 거고,
0: 그러네.
1: 3년이면 36만 원. 이런
0: 맞아요.
1: 식으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체감되는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400원을 줄였다가 아니라 장기적에는 수십만 원은 아꼈다라고 보셔야 돼요.
0: 아니, 지난번에 선생님이
1: 네.
0: 부모님 댁에 꼭 구독했다가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것 같아서 그만두셨다
1: 언제
0: 그랬잖아요.
1: 해지하지? 이거 명분을 어떻게 하지? 부모님
0: 그러니까,
1: 해외여행. 좋아.
0: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와, 요즘은 진짜 구독이 많아졌구나.
1: 네.
0: 그리고 제가 들었었던 것도 꼭 구독도 있지만 액자 구독 있다니까요. 그림 구독도
1: 맞아요.
0: 있고. 그런 게 진짜 오래된 액자 보는 것보다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주는 거. 3개월 주기도 있고, 6개월 주기도 있고, 정말 다양하고.
1: 네.
0: 와, 요즘은 구독 서비스가 별의별 구독 서비스가 참 다양하게 있다라는
1: 맞아요.
0: 생각을 해봤거든요.
1: 특이한 게 많아서 제가 본것 중에 좀 독특했던 건, 못난이 채소나 과일을 정기 배송해주면서 레시피를 같이 보내줘요.
0: 맞아. 그런
1: 그거
0: 거
1: 굉장히, 예,
0: 있어.
1: 서비스 괜찮은
0: 맞아요.
1: 거 있고,
0: 물구독도 있어요,
1: 물
0: 물.
1: 구독도 있죠.
0: 물구독도 있고.
1: 생각해보면 이게 예전엔 정수기 렌탈이었잖아요.
0: 맞아.
1: 그 바뀐 거예요,
0: 바뀐
1: 개념이.
0: 거야, 맞아.
1: 구독으로 바뀌고, 그리고 세탁물을 내가 내놓기만 하면 알아서 알잘딱깔센으로 잘 세탁해서 갖다 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0: 아, 알아서 잘 닦아서 세탁해서 갖다
1: 아,
0: 주는 거야.
1: 네.
0: 알잘산,
1: 알아서
0: 그래요?
1: 잘딱 깔끔하게 센스 있긴데,
0: 어, 그런 것도
1: 네,
0: 있구나.
1: 그렇게 해주는 서비스도 있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용품 구독하거나 뭐 면도날이나
0: 아,
1: 생필품 같은 것들은 계속 써야
0: 다
1: 되잖아요. 다 구독.
0: 구독이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트 가가지고 샀었는데 요즘은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다 구독하는 것 같고,
1: 네.
0: 저 같은 경우는 청소는 제가 다 하는데, 저런 거 있잖아요. 찌든 때나 그 전자레인지에 묵은 때들,
1: 네.
0: 거기 막 얼룩진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한 달에 한번할 필요도 없고, 3개월에 한번 청소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해두면 항상 깨끗해요, 집이. 야, 이거 참 좋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1: 그쵸.
0: 그쵸.
1: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상대방과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보내드는 듯한 그런 서비스 구독까지.
0: 그래요?
1: 예를 들면, 우리 생선님하고 여러 명의 우리 바다님들이 같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0: 거기에 대신해서 메시지를 줘요?
1: 그쵸. 우리는 보내는 팬들 입장에서
0: 되게
1: 1대1로
0: 좋은데?
1: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거야.
0: 그러면 여자친구가 연락이 민감한 분 되게 많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런 서비스를 해서 연락을 꾸준히 하는 서비스. 그래서 요약해서 나한테 오늘 연락을 몇번 했고, 얘 반응은 어땠고, 오늘 기분이 어떻게 됐는지. 야, 이거 정리해서 나한테 주면 되게
1: 근데
0: 좋겠네요.
1: 그동안에는 AI가 자동으로 답변해 주고요.
0: 너무
1: 걸리면 너무
0: 편리해진다.
1: 큰일이 날것 같긴
0: 아,
1: 한데.
0: 걸리면 혼나요?
1: 큰일 나지 않을까요?
0: 걸리면 혼나는구나. 그만큼 사랑하니까.
1: 그니까요.
0: 그렇다는 생각. 와, 구독 서비스가 이렇게 늘어나면, 선생님, 보통 저만 해도 OTT를 지금 하나, 둘, 세 개는 하는 것 같고, 클라우드도 세 군데 하거든요. 아니다, 두 군데 하는구나. 두 군데 하는 것 같고. 음악도요. 음악, 나 진짜 너무 많구나. 더군다나 통신도 어떻게 보면 구독이
1: 그럼요.
0: 일종이죠.
1: 원조죠.
0: 원조제, 그쵸? 통신이 구독의 원조. 그런 것 따지면 금방 몇십만 원될것 같고, 그쵸?
1: 네, 정말 많이
0: 그래서
1: 써요.
0: 제가 궁금해서 바다님들한테 한번 여쭤봤어요. 한 달에 유료 구독 서비스를 몇 개나 이용하십니까? 이렇게. 그런데 5개 이상, 저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게 6%, 3, 4개다라는 분이 22%, 한두 개가 제일 많았어요. 44%.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게 아예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분도 28%. 이게 바다님들이니까 부모님들이 대신해 주는지, 요즘 시대에 아예 이용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1: 그쵸. 제 생각에는 이것도 유료 구독 서비스였구나 하고 분류를 못한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0: 그쵸.
1: 분명히 정말 유료구독 서비스 하면 통신비, 보험료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 말고,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 이 OTT, 이것도 하는 식으로 분명히 더 있을 거예요.
0: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음악도
1: 이모티콘들.
0: 듣잖아요.
1: 그쵸.
0: 음악 안 듣는 사람이 어딨어. 엄마라도 해줄 테니까, 그쵸?
1: 그럼요.
0: 엄마 아이들을 공유해서. 요즘은 가족 서비스 있으니까,
1: 네.
0: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나도 하는 거랑
1: 그쵸,
0: 마찬가지니까,
1: 그쵸.
0: 그래도 적어도 한 개, 두개 이상은 한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1: 그쵸.
0: 생각은 들고, 또 너무 많이 다섯 개 이상 쓰는 분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걸 또 줄이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1: 그럼요.
0: 어떻게 현명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지 노래 들으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엘던의 몬스터, 리조의 주스.

0: 정승재의 경청, 엘던의 노래 몬스터, 리조의 노래 주스 같이 듣고 왔습니다. 생선님의 선생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까 중고 거래에 이어서 지금은 유료 구독 서비스 한두 개가 모이면 엄청 많아진다. 적어도 한두 개 이상은 쓰게 되는데
1: 그럼요.
0: 어떻게 하면 다섯 개 이상을 쓰는 분들의 고정적으로 나가는 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좀 줄일 수 있을까? 와, 그거를 그런데 내가 뭐를 쓰는지도 전 지금 몇개 쓰는지도 모르거든요.
1: 맞아요. 재테크의 기본, 뭔가 줄이려고 하거나 변화를 주려고 하면 현황 파악부터 해야 돼요. 어디에 돈 나가고 있는지는 먼저 보셔야 되죠.
0: 아니, 저는 정말 황당했었던 게 3년 전에 자동차 산게 하나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이메일이 왔어요. 이제 그게 되게 편리한 서비스예요. 차가 어디 있고 주유 그 기름이 얼만큼 남았고 그거 다 앱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지금 끊어지니까 빨리 연장하라고. 그래서
1: 네.
0: 딱 들어갔더니 월 얼마라고 또 나와서 안 써. 이래가지고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정말 너무 많아. 구독할 게.
1: 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그 카시트 열선도 구독시킨다고 했다가,
0: 맞아. 열선도 구독하고 별의별 거다 구독. 그러니까 이미 다 깔아놓고.
1: 네.
0: 그걸 구독하면
1: 맛보게 한 다음에, 자, 이제 다음 달부터는 5,900원, 이런
0: 맞아.
1: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내 삶을 어느 순간 기본값을 올려놓기 때문에 해지하기가 어렵긴 해요. 근데 그래도
0: 그러니까.
1: 우리 현황, 일단 몇개 구독하는지 파악하고 줄여야 됩니다. 이게
0: 맞아.
1: 고정비라고 하셨잖아요.
0: 아니, 분명히 그 열선을 물리적으로는 넣어놨으니까 차 가격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 난 너무
1: 그니까요.
0: 열받아. 그 열선을 내가 산 거야, 지금. 그런데 이용을 하려면 또 구독을 하라 그러니까 또 화나네요 저
1: 저도 갑자기
0: 진짜
1: 너무 화나는데요?
0: 그쵸 그쵸
1: 실제로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기업들이 이런 유료 구독 서비스를 탑재한다 그러면 되게 호재예요. 왜냐면 안정적인 매출이 기대가
0: 그러네요
1: 되잖아요. 근데
0: 그러네요
1: 우리는 투자자로만 보는 게 아니라 소비자로서도 봐야 되는데, 고정비는 무조건 먼저 줄여야 되는 비용이다라는 거 인지하시고, 이미 저도 많이 목격해요. 지금 MZ세대 분들 새로운 고정비로 유료 구독 서비스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0: 예
1: 다이어트 해줘야 지금 당장 10,000원, 20,000원 아끼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낄 수 있는 길입니다.
0: 네, 맞아요.

0: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와, 구독료도 이게 연 단위로 합쳐버리면
1: 맞아.
0: 금방 뛰고, 뭐 5년, 10년으로 합치면 정말 많이 뛰는
1: 네.
0: 거니까, 맞습니다. 와,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좀 이렇게 구독을 줄일 수 있는지
1: 네.
0: 체계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거든요.
1: 좋아요, 좋아요.
0: 예.
1: 이것도 다이어트 하는 것처럼 단계적으로
0: 응?
1: 구독 다이어트 할 겁니다.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0: 예.
1: 단계를 전해드릴게요. 첫 번째, 먼저 지금 현황 파악, 구독 중인 서비스를 모두 적어보세요. 이거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뭐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어플도 이제 공식 어플도 있고,
0: 한꺼번에 다 나와요?
1: 네, 다 나와요.
0: 그거 빨리 나와줘야
1: 네네,
0: 돼.
1: 그건 다 나오는데, 거기서 볼 수도 있거든요. 민간에서도 나온 것들이 있어요. 네, 보면서, 나 여기도 나가고 있네, 저기도 나가고, 뭐야? 하는 것들 체크 먼저 해주시고,
0: 예.
1: 여기에는 뭐 영상, 음악, 클라우드 앱, 게임, AI, 뭐 배송 멤버십, 팬덤 구독, 뉴스레터 유료 구독도 요즘 많고요.
0: 네.
1: 온라인 강의까지 다 넣어야 돼요. 다 넣어주시고, 두 번째, 결제일하고 월 결제 금액을 그 옆에 적어보세요. 그럼 보시고, 여기서 중요한데요. 최근 30일 동안 그 서비스를 실제로 쓴 횟수를 또 옆에 표시를 해보세요.
0: 아, 진짜?
1: 그게 진짜예요.
0: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알수
1: 그걸
0: 있구나.
1: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매일같이 쓰는 건데, 나 출근길에 음악 들어야 되는데,
0: 예.
1: 이걸 못 들으면 내 하루 루틴이 깨지는데. 그럼 맨날 듣는 그런 회자면 안 되겠죠.
0: 그러니까 지안 쓰는데 자동 결제가 또돼
1: 그쵸. 아,
0: 버리잖아요.
1: 한달 됐네. 다시 써야지. 이럴 수
0: 맞아,
1: 있잖아요.
0: 맞아, 맞아.
1: 결제일 기록을 하는 게 그래서요. 결제일 직전에 그래도 한 달은 내가 쓰고 해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횟수 일단 표시해 두시고, 마지막으로 기능이 겹치는 서비스들 분명히 있어요. 음악. OTT도 요즘에, OTT는 내가 여러 개 가입해놨는데 콘텐츠가 여러 곳에 있기도 하고, 자주 보는 콘텐츠가. 그
0: 예.
1: 콘텐츠가 다른 A 플랫폼에서 B 플랫폼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어쨌든 겹치는 서비스들이 있을 것이고, 처음
0: 예.
1: 내가 구독할 때는 필요했으나 지금은 필요 없어진 기능 또는
0: 그런
1: 여기에 없는
0: 것들.
1: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고, 이제
0: 예.
1: 90일 이상 쓰지 않은 서비스는 해지하거나,
0: 무조건 해지해야죠.
1: 일시 정지.
0: 정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1: 네.
0: 구독 서비스에서 또 조심해야 될게 있다면요?
1: 구독 서비스도요, 사기가 많습니다.
0: 구독을 어떻게 사기를 해요?
1: 지금은 플랫폼에서 많이 막아놨는데,
0: 예.
1: 유료 구독 결제 4인 팟을 구합니다. 뭐, 2인 팟을 구합니다. 하는 식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0: 예.
1: 돈을 받고, 두세 달은 실제 볼수 있게 해줘요. 보통 OTT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네 달째부터
0: 정말.
1: 잠적.
0: 그런 것도 또 조심해야
1: 근데 그게
0: 되네요.
1: 소액 같잖아요.
0: 예.
1: 뭐 그래봤자 사실 몇명거 모아서 막만 원, 2만 원 될까 싶은데 이거를 수백 개를 굴려요.
0: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고도 잘안 하니까 얼마 안 되니까 이 양반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1: 그렇게
0: 하는구나.
1: 하는 거죠.
0: 아니, 왜그 좋은 머리를 수학 공부하는데 안 쓰고 왜 사기를 치는데 쓰냐고요.
1: 그니까요. 항상 이런 서비스들, 구독 서비스가 이제 소위 말하는 구독깡이라는 걸로도 불릴 정도로 이게
0: 아이고야.
1: 나쁜 면으로 좀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진짜 심각한 범죄이기도 하거든요. 요즘 뜨는.
0: 예.
1: 구독깡이라는 키워드로 뉴스 요즘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0: 참, 이렇게 새롭게 생겨나는 막 편리한 서비스가 나오면 항상 이 허점을 파고드는 나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언제나 주의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1: 그렇습니다.
0: 듭니다. 선생님, 오늘도 한 시간 꽉 채워서 좋은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떠셨어요?
1: 새로운 패러다임이죠. 중고거래하고 유료구독 서비스. 근데
0: 네.
1: 이렇게 새로운 것에는 항상 새롭게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0: 자나깨나 돈
1: 돈
0: 조심.
1: 조심 너무 중요합니다.
0: 예. 다음 주에도 재미난 경제 공부해 주실 테니까요. 오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1: 네,
0: 선생님.
1: 감사합니다.
0: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델리 스파이스의 고백, 권진아의 뭔가 잘못됐어, 제로 베이스원의 블루.

오늘 내가 겪은 허탈한 일, 속 터지는 일, 어이없는 일 또는 간절하게 바라는 일 무엇이든 얘기 나눠요. 말하기 힘들 때는 이렇게 꺼내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진짜 내가. 윤연우님의 사연. 할머니 댁 냉장고에서 떡을 발견했는데요. 유통기한이 2015년이더라고요. 생선님, 이거는 유물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분에 에피소드 하나 생겼어요. 아니 내가 진짜 10년이 넘었네요. 이 정도면 우리 연우 바다님이 돌대떡인가? 진짜 아주 애기 때 산 떡일 텐데. 할머니가 음식을 냉동실에 넣어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 귀한 거 있으면 뒀다가 선주줘야지 이러셨을 텐데 아까워서 못 버리면 어떻게 그래도 버려야 될 것 같긴 한데 그쵸. 아이쿠 연우 바다님 확인 너무 잘하셨고요. 덕분에 할머님 댁 냉장고 정리도 잘하신 거죠 뭐. 2229님의 사연. 오늘 검은색 바지에 초록색 티셔츠를 입었는데요. 입고 보니까 아 계절에 좀 안 맞게 크리스마스 느낌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지나가던 유치원생이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엄마 저 사람 나무 같아. 아니 내가 진짜 비둘기가 나무인 줄 알고 앉을까봐 걱정됩니다. 너무 웃기네요 정말. 너무 웃겨. 어 민망했겠다. 근데 정말 솔직한 꼬마 눈에 딱 걸리신 건데 아 근데 이런 날씨에 나무룩, 트리룩 이런 거 청량하고 좋잖아요. 앞으로는 더 당당하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이안님. 제 시험 점수가 좀 높아서 저는 기분이 좋은데 친구 기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생선님 친구란 뭘까요? 우리 우정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안님 이거 오해야. 사람은 누구나 이게 이안이가 시험을 잘 봐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누구나 자기가 잘 되는 걸 원하거든. 그래서 이안이가 싫은 게 아니라 내가 점수가 높게 나오지 못한 현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학습해 나가면서 그런 마음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하는 것도 연습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죠 뭐. 그러니까 친구 미워하지 마요. 절대 미워하지 말고 이해해줘야 된다니까 우리 이안이가.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어른이 되어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다님들 언제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글로 남겨주세요. 반디 앱은 당연히 무료고요. 경청 홈페이지 이용하셔도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1045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듣고 저 다시 오겠습니다. YB의 노래, 흰수염고래, 남우현의 노래, 눈부셨다.

정승재의 경청 5월 27일 수요일에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도 바다님들의 귀한 2시간 경청과 함께 나누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을 마무리하는 노래로 이거 준비했습니다. 호피폴라의 노래 너의 바다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해요. 우리 바다님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코잘 자요.

E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당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만든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인데요. 포털 검색창에 털린 내 정보 찾기라고 쳐보세요.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뒤 평소 인터넷할 때 사용하는 계정 정보를 입력하면 개인정보 유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비밀번호로 바꾸거나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호주 남부의 사막에 유령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이름은 파리나. 19세기 후반까지는 광산과 철도 사업으로 번성했었지만 이 끝없는 가뭄 그리고 먼지 폭풍 때문에 불모의 땅이 되었습니다. 케빈과 앤 더스 부부는 지난 35년 동안 단 둘이서 이 마을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겨울이 되면 지키미들이 늘어났고 특별한 이벤트로 관광객을 끌어들였습니다. 겨울철 딱 두 달만 빵집을 연 것입니다. 19세기 지하 저장고를 개조한 빵집에서 제빵사들이 직접 빵과 파이를 구웠고 수익금을 전부 이 마을 복원에 사용했습니다. 이제 부부는 마을 지킴이의 삶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농장을 경매에 붙이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이곳은 역사와 자연이 살아있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이제 여행객을 맞이하는 대신 우리 자신이 여행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요. 안녕하세요. 세계음악기행 이승열입니다.

5월 27일 수요일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보내드린 첫 곡은 Climb

Every Mountain, 호주 가수 가이 세바스찬의 노래로 듣고 왔습니다. 사운드 오브 뮤직의 넘버 중 하나죠. 이 두 사람, 케빈과 앤, 35년 동안 불가능을 맞선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에베레스트급의 산을 오른 것 같은 그런 성과겠지요. 이 규모에 놀랐습니다. 이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목장지의 면적이요. 대한민국 서울, 수도 서울의 3분의 1 정도의 크기라는데요. 뭐 호주가 워낙 큰 나라니까 목장이 있고 그리고 뭐 방목을 하든 뭐 양들은 돌아다니고 그 중심지에 이 마을이 있는 건데 파리나라고 전성기 시절에는 인구 600 정도 살았던 그래서 뭐 인프라도 충분히 있었다고 하네요. 양조장, 호텔, 마트, 우체국 등등 말이죠. 뭐 빵집도 있었고요. 그게 과거죠. 한참 과거의 이야기고 영상을 찾아보니까 거의 뭐 유적지 같은 느낌의 이 기후 악조건에 맞서다가 다들 떠난 그런 자리에는 뭐 지붕도 없고 그런 옛날에는 뭐 전성기 때는 활발한 그런 예 사람들이 살던 주거 지역이었는데 이제는 불모지죠 말 그대로 그 영화가 생각납니다 윌 스미스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 거기는 윌 스미스가 좀비 백신을 개발하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빵을 구웠군요 그리고 좀비 대신에 1년에 두 달 동안 이 은퇴한 이 베이커들 빵 만드는 기능장들이 1년에 두 번 캐러반을 타고 이동주택을 몰고 이곳으로 온답니다. 뭐 두 달 동안만 이렇게 탁 축제처럼 만나는 이 자원봉사자를 만나는 게 이 두 사람의 행복이었을 것 같긴 한데요. 이 재건비용, 복원비용을 꾸준히 투입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형체가 좀 나아진 상황이겠죠. 근데 아직 멀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바통을 이어받은 또 다른 농장주, 목장주가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또 교사로 추가 수입원은 또 그렇게 충당을 했다고 하네요. 한 65km 떨어진 다른 도시로 학교로 출근하셨겠죠. 교사셨으니까. 이제는 좀 손주들과 편히 여행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다. 35년 하셨으면 훈장을 받아도 몇 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김정환님께서 그 두 분 여행자 되시면은 그 마을 소멸되는 건가요? 바통 터치할 분은 구하셨는지 그 1년에 두 번씩 이렇게 자원봉사하러 오신 분들 중에서 훌륭하신 또 분들이 충분히 있었을 거다 뭐 이렇게 저는 희망적으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매일 오후 2시에 한 번, 밤 12시에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참여하시는 방법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죠. 유료 문자 샵 1045 또는 EBS 반디 앱으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고요. 실시간 시청은 유튜브 EBS 공식 채널 반디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십시오. 두 곡 더 듣고 오죠. 음악. 과거의 음악이 새로운 뭐 리믹스의 형태든 해서 새 옷을 입은 그런 모양새의 두 곡입니다. 마리 라포레의 1973년 곡 L'amour comme

세정, 16살 때처럼 사랑을 모넌턴드. 예, 새로운 해석으로 들어보고요. 일렉트로닉 감성의 재해석이죠. 미국의 DJ 듀오 소피 터커의 버전으로, 리믹스로 1965년 니나 시몬의 Sinner Man까지 두 곡입니다. 듣고 오죠.

1965년 미국의 아티스트 니나 시몬의 발표곡 Sinnerman. 오늘은 미국의 DJ 듀오 소피 터커의 리믹스 버전 들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 프랑스의 Bon Entendeur의 버전으로 마리라 포레의 13년곡 L'amour comme à 16 16살 때처럼 사랑을 이었습니다. 5월 27일 수요일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글로벌 팝 역사에 빛난 세계음악인을 만나는 곳이죠. 세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 선정한 음악인 만나보죠.

이탈리아 음악 역사에서 나폴리는 특별한 지분을 차지합니다. 19세기 후반 간소네 나폴레타나라는 이름의 강력한 전통을 자랑했죠. 서정적인 멜로디, 뚜렷한 지역 정체성, 그리고 오솔레미오처럼 세계의 명성을 떨친 대표곡들이 나폴리 음악 전통을 국제적으로 확산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중반에 이르러 나폴리산 음악은 당대 대중음악의 중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하죠. 그 배경에는 언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대중음악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히 산레모 가요제를 중심으로 표준 이탈리아어가 사실상의 기준으로 자리잡게 되는데요. 이 표준어는 피렌체가 중심이 되는 토스카나 계열 언어에 기반하고 있었답니다. 그 결과 나폴리어를 비롯한 남부 지역어는 점차 주류에서 낮은 위상을 차지하게 됩니다. 나폴리 음악 역시 전통적이고 지역적인 문화로 한정되는 경향이 강해졌죠. 바로 그 지점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일부 음악가들은 나폴리어를 버리는 대신 팝 음악과

비노 다니엘레는 1955년 나폴리의 가난한 노동자 집안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교회 음악과 나폴리 민요를 공기처럼 접하며 자란 그에게 음악이 취향 이상으로 다가선 건 2차 세계대전 이후 나폴리 항구를 거점으로 유입된 미국 재즈와 블루스 음악에 심취하면서부터였습니다. 회계학 책을 내려놓고 기타를 잡으면서 비노 다니엘레의 삶은 아프로 아메리칸 리듬으로 조율됩니다. 1977년에 발표한 데뷔 앨범에서는 나폴리 민요와 블루스를 접목한 독특한 사운드, 투박한 나폴리 지역어로 이 마피아 문제부터 소외계층의 슬픔을 아우르는 노랫말로 이탈리아 평단을 사로잡았습니다.

나폴리의 언어와 정서를 블루스, 재즈의 어법을 거쳐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피노 다니엘레는 글로벌 팝 역사에서 리저널 뮤직, 즉 주변화된 지역음악을 현대화한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블루스 퓨전을 본격적으로 탐사한 최초의 아티스트입니다. 1980년대 전성기에 그가 발표한 앨범들은 이탈리아 팝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블루스 락으로 평가받았죠. 그는 나폴리 지역어 노랫말만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청중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탈리아 표준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죠. 흥미로운 건 표준어로 노래할 때도 나폴리 사람 특유의 억양과 소울풀한 창법을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 곡 안에서 표준어로 끌어올리던 감정을 결정적인 순간에 나폴리 지역어를 써서 터뜨리고 후렴구에는 영어를 섞기도 했죠. 훗날 아랍과 아프리카의 음악 전통을 끌어들이는 등 이 사운드와 서사면에서 서로 형질이 다른 장르들을 과감히 교배한 피노 다니엘레의 행보를 기억할 때 이런 혼종성은 지극히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글로벌 팝 역사의 빛나는 세계 음악인을 만나는 곳, 새 음행 아티스트 라이브러리. 오늘은 나폴리 음악 전통을 블루스와 재즈를 경유해서 새로운 사운드를 제시한 이탈리아의 작곡가, 싱어, 기타리스트 피노 다니엘레를 만나봤고요. 그 스스로 만든 자신의 음악 브랜드가 좀 흥미로운데요. 타룸보라고 명명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의 전통 춤곡이죠. 타란텔라 그리고 룸바 블루스를 합성해서 타룸보라고 일컬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나폴리에서는 이뭐 아메리칸 블루스의 그 우울함, 그런 멜랑콜리를 칭하는 표현이 있다고 하는데 아포콘드리아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피노 다니엘레가 시도했던 또 아메리칸 블루스를 완벽히 재해석한 그의 음악에서 느껴지는 그 블루스의 정서를 아포콘드리아 이렇게 불렀다고 하네요. 첫 곡은 나폴레에 나폴리는 점점점이다.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폴리는 천 가지 색깔이다. 나폴리는 씁쓸한 태양이다. 나폴리는 버려진 종이 한 장인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 등등 말입니다. 어린 나이죠. 18세에 작곡을 했고요. 22살인 77년에 데뷔 앨범 데라미아, 나의 돼지, 나의 고향이라는 반에 수록을 했습니다. 그 만돌린 소리가 심심찮게 들렸던 그 편곡도 아 이런 식으로라도 나폴리적인 요소를 음악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구나 이런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의 대표곡 중 하나고 이후 루치아노 파바로티, 프란체스코 데 그레고리, 지노 파울리, 라우라 파우지니 등의 이탈리아의 스타 아티스트들이 리메이크했고요. 또 미나와는 듀엣으로 또 새롭게 발표하기도 한 곡입니다. 이어진 곡, 방금 들으신 곡, 91년 음반 소토 솔레, 태양 아래 30대에 발표한 음반에서 꽌도, 언제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뭐이곡 역시 그의 곡이 참 리메이크가 대부분 됐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이 곡도 예. 꽤나 많이 리메이크가 됐습니다. 기타리스트로서도 15세경부터 이 클럽 무대에 세션 연주자로 섰을 만큼 이 독학으로 자수성가한 그런 연주자였고요. 1970, 80년대에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타리스트라는 칭호를 들었던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는 뭐 세계의 스타 기타리스트들 에릭 클랩턴의 SNS 추모 메시지도 제가 본것 같은데 그렇게 또 세계적인 아티스트와의 교류도 활발했던 그런 이력이 있죠. 에릭 클랩턴이 주도하고 초대하는 방식으로 수년간 이어진 크로스로드 페스티벌에서도 피노 다니엘레가 연주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나고 아무튼 기타에 대한 사랑도 남달랐던 그런 아티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새알아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아티스트 라이브러리도 기대해 주십시오. 음악 두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일렉트로닉 신스팝 앰비언트의 선구자적 아티스트인 다니엘 멜레로의 1991년 발표곡 아모르 디피실 힘든 사랑 그리고 이분은 또 라틴 록의 전설적인 분이죠. 소다 스테레오 출신의 구스타보 세라티가 부르는 아디오스 안녕 이렇게 두 곡이어서 듣고 오겠습니다.

노랫말 통해서 노래의 의미에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 감상할 노래는 벨기에의 모란이 부르는 Sondimonde, 요구하지 않으련다 입니다. 2003년 발표곡. 기대 없이 라는 뜻의 제목은 이 사랑에 대한 기대나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담고 있죠. 나의 사랑이 애초 보답받지 못할 외사랑이라 해도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다만 우연에서라도, 그런 우연의 기대서라도 그 사랑에 먼저 다가가고 변화를 받아들이겠다라는 이야기, 노랫말 낭독하겠습니다.

삶이 내게 주지 않는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앞서가게 비켜줄 것이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에서 널 알아보기 위해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다시 널 찾아내기 위해서. 삶이 내게 주지 않은 것을 굳이 요구하지 않으련다. 대신 우연히 이끄는 대로 따르겠다. 수평선의 색깔을 바꾸었다. 나의 심장을 열정에서 이성의 자리로 옮겼다. 내게 붙어 다니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얼어붙은 태양을 향해 나의 어둠을 드러냈다. 흩어진 언어를 의미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어 붙였다. 이 침묵을 깨는 것이 섣부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겠다. 다리가 놓일 때까지 기다리는 법 없이 강을 건넜다. 이 수문이 열리자 비로소 내 집이 보였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여행 새 음행이 전한 노래 오늘은 벨기에의 아티스트 모란의 2003년 곡 Sans demander 요구하지 않으련다 였습니다. 인뉘앙스가 에이 요구하지 않으려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수평선의 색깔을 바꾸었다 표현이 참 독특하고 멋지네요. 자, 이제 1부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오늘 2부 순서는 오랜만에 김밥 레코드의 김영혁 대표와 함께하는 LP사롱 이어집니다. 고유가 시대에 LP값도 비쌀 텐데 네, 말리와 알제리 그 어디선가 유목하는, 유랑하는 투아렉족 출신의 앙상블이죠. 데저트 브루스 그룹 티나리웬의 아바 말릭 이 노래 듣고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터미네이터, 타이타닉, 아바타를 연출한 감독 제임스 카메론. 그는 최첨단 기술을 과감하게 활용하면서 상상을 현실로 구현하는 데 탁월한 감독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그가 영화를 배운 곳은 학교나 현장이 아니라 도서관이었답니다. 어릴 적부터 과학과 SF 소설을 좋아했던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보고 영화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하지만 어른이 된 후 생계를 위해 트럭 운전사로 일해야 했죠. 주위의 어느 누구도 그가 영화 감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때 제임스 카메론은 영화를 독학하기 시작합니다. 도서관에서 영화와 관련된 책을 모조리 찾아 읽으면서 영화 이론과 기법을 익히는데요. 이때 구상했던 것들을 오래지 않아 현실로 만드는 데 성공하죠. 꿈꾸는 이들을 향해 언제나 열려있는 책이라는 문. 오늘 그 문을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0: 문제 드립니다. 다음의 단어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카페인, 전기수, 출구상점, 무리하는, 미미, 제철, 로코코. 정답은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그리고 저녁 8시 오픈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EBS FM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회 오늘 2부 첫 곡은 두 뮤지션들의 듀엣 연주였죠. 딸과 엄마 사이, 딸 리타 바이에스의 노래와 트럼본 연주, 그리고 엄마 엘리자베스 로마의 기타 연주로 이 스페인 듀오의 알고 콘티고였습니다. 새 음행에서는 아르헨티나의 안드레스 칼라마로 그리고 스페인의 로사리오 버전으로도 소개를 했던 곡이죠. 메이로

0: 2시 한 번, 밤 12시 한 번 더 음악으로 떠나는 세계여행,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참여하시는 방법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샵 1045 이용하시거나 EBS 반디 앱 통해서 사연 신청곡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청곡은요, 그좀 쌓여있던 거를 이 오늘에야 함께 들어보네요. 제가 뭐 이른바 셀프 리메이크 음반을 발표했죠. 5월 21일 날 공개가 됐는데요. 디지털 발매로는 그 음반에서 푸른 너를 본다, Don't Try 버전 듣겠습니다. 신청 감사드리고요. 음악 듣고 김영혁의 LP사롱 함께 하시죠.
1: 늘 나의 눈 깊은 곳

0: 있는데 그뭐 포장재라든가 뭐 심지어는 주사기까지도 이렇게 잘못 만드는 상황이 원자재가 부족해서.
1: 네.
0: 근데 혹시 그래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이닐,
1: 네.
0: LP의 재료는 그럼 수급이 괜찮은가?
1: 영향이
0: 미쳐요?
1: 있겠죠. 영향이
0: 있어요?
1: 있을 텐데,
0: 예.
1: 당장 막 그렇게 피부로 느낄 정도의 영향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0: 아직은,
1: 어쨌든 이 기름,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잖아요.
0: 네.
1: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0: 네.
1: 바이닐 가격이 오른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0: 네.
1: 어쨌든 이 기름이 영향을 끼치는 곳이 워낙 많은데,
0: 정말
1: 이
0: 많더라고요.
1: 레코드를 만드는 재료, 에틸렌으로 사실 그 PVC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0: 네네.
1: PVC의 그 재료가 되는 그 뭐랄까 소재가 에틸렌이고,
0: 네.
1: 에틸렌은 결국 또 기름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영향을 받고,
0: 네.
1: 덧붙여서 이 레코드를 대부분 항공기로 운송을 합니다. 배로 운송하는 경우는 사실 잘 없거든요.
0: 아, 항공유가 또 많이
1: 그러면
0: 뛰었죠.
1: 이제 또이 레코드는 무겁기 때문에
0: 예.
1: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
0: 운송비에,
1: 네,
0: 예.
1: 전쟁이 일어나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때마다 레코드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해왔고요. 그래서 불행하게도 지난 몇 년간 저희가
0: 네.
1: 코로나19라는 상황도 겪었지만, 그러면서 인건비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또 영향을 받았었고, 전쟁이 지금 큰 전쟁이 두번 터지면서
0: 네.
1: 이 레코드가 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석하게도 저는 저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이 레코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0: 근데 애석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표정은
1: 네.
0: 그 가격이 올라갈수록
1: 좋을 것
0: 업황은
1: 같지만,
0: 좋은 거잖아요.
1: 좋을 것 같지만,
0: 네.
1: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떨어지거든요.
0: 저 그만큼 예전만큼 안
1: 이게 생활
0: 사니까.
1: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떨어지고,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사실 뭐 판매자들이 더 이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쨌든 모두가 다그 부담을 같이 짊어지기 때문에 절대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0: 그럼 이제 전쟁이 스멀스멀 뭐 종료가 될 조짐도 보이는 요즘이니까
1: 네.
0: 그렇게 되면 좀더 떨어지기도 합니까? 그러면
1: 문제는 한
0: 예.
1: 번 오른 유가는 잘안 떨어지고,
0: 아, 유가는 됐고 바이닐,
1: 물가
0: 바이닐,
1: 또한, 네,
0: LP.
1: 잘 아시겠지만,
0: 예.
1: 뭐 배추 가격 올라가서 김치 가격이 올라가면,
0: 채소는
1: 네,
0: 떨어지기도 하더라고요.
1: 떨어지는데 김치 가격은 잘안
0: 아, 그런가요?
1: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랑
0: 예.
1: 비슷하다고 보시면
0: 아,
1: 될것
0: 그러면
1: 같아요.
0: 김치랑 비슷하게 LP도 안 떨어진다.
1: 네. 떨어졌으면
0: 아무튼.
1: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 레코드 가격이 지금 좀 비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진짜?
1: 네,
0: 아,
1: 네.
0: 그렇구나.
1: 왜냐면
0: 네.
1: 저도 지난 그 수십 년간 음반을 사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비싸거든요.
0: 그럼 계속 오른쪽으로 상향하는,
1: 우상향
0: 네.
1: 해왔으니까. 물론 시대가 흐르면 당연히
0: 네.
1: 물가는 올라가는 건
0: 그렇죠.
1: 당연하지만.
0: 예.
1: 근데 어쨌든 체감하는 어떤 그런 가격의 어떤 뭐랄까요, 수준이
0: 네.
1: 지금은 거의 최고조이기
0: 최고요.
1: 때문에 저는 이거보다는 좀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저는 물가 오르는 거는 그러니까 그 보수, 월급이 같이 올라주면
1: 네.
0: 사실 상관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1: 그렇죠. 네.
0: 그게,
1: 근데 그 속도와 이 속도가 다르니까 문제인
0: 너무 차이가
1: 거잖아요.
0: 나니까.
1: 네.
0: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 중동전쟁 곧 종료가 됐으면 그렇게 바라면서 오늘 비닐 대란을 무릅쓰고 애써 항공기에서 내려온 예, 그 LP들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오늘 어떤 주제로?
1: 오늘의 주제는 매년 이 이벤트가 열리는데,
0: 네.
1: 올해도 이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고요. 로큰롤 명예의 전당, 예.
0: 네, 로큰롤.
1: 헌액자.
0: 홀 오브 페임.
1: 네.
0: 홀 오브 페임의 얼굴을
1: 네.
0: 예.
1: 로큰롤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헌액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말 그대로 기념관이 있거든요.
0: 네, 그렇더라고요.
1: 클리브랜드에
0: 네.
1: 가면은 1995년에 생긴 기념관이 있는데, 이 기념관에 이 아티스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음악을 거기 가면 들을 수가 있고,
0: 네.
1: 기념품도 전시가 되고, 음반 같은 것도 당연히 전시가 되겠죠. 그런 이제 자격을 얻는 것인데,
0: 네.
1: 이제 매년 아티스트들이 선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들어가기 좀 어렵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이
0: 예.
1: 첫 음반이 나온 지 데뷔한 지 25년이 일단 흘러야 되고요.
0: 미니멈 25년.
1: 네.
0: 예, 일단.
1: 그리고 여기
0: 예.
1: 이제 그 위원단, 뭐랄까요, 심사위원이라고 할까요?
0: 네.
1: 어떤 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0: 심사를 거쳐서, 예, 후보에 오른 다음 심사를 거쳐서 여기서 합의가 된 인물들만 헌액이 될 수가 있거든요.
1: 누락되고 뭐 그럴 수도
0: 그렇죠.
1: 있는
0: 후보에
1: 거잖아요.
0: 오르기도 어렵지만,
1: 예.
0: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수가 있는,
1: 그러네요.
0: 네. 그런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확정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매년 뭐 수십 명 이렇게 할 수는 없고,
1: 네.
0: 뭐 보통 대여섯 팀 정도? 올해는 일곱 팀이.
1: 저는 바보처럼 한 팀이 선정되는 줄 알았어요.
0: 뭐
1: 그건
0: 그럴 수도
1: 아니군요.
0: 있겠지만, 네, 뭐 그렇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네, 여러 음악가들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80년대부터 이제 이 로큰롤 명예의 전당 그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매년. 근데 지금까지 이제 수십 년 동안 했지만 여기 아직 못 들어간 유명한 음악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의외로 못 들어가셨네라는
0: 네.
1: 아티스트도 분명히 있죠.
0: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가나, 네,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다가 정말 뭐 세상을 떠난 후에 들어가는 음악가들도
1: 아, 맞아요.
0: 있고요. 네.
1: 사후에도
0: 그리고
1: 그렇죠.
0: 정말 생애 마지막 순간에
1: 네.
0: 뭐 예를 들면은 오지 오스본 같은 경우는
1: 아,
0: 죽음을
1: 그랬구나.
0: 앞둔
1: 네.
0: 거의 그 시점에 이
1: 헌액이 됐죠.
0: 헌액이 됐었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1: 오늘은 다섯 곡, 뭐 평소와 다르지 않게 다섯 곡 고르셨는데 올해는 몇 분이나 헌액이 되셨나요?
0: 올해는 총 일곱 팀인데요.
1: 예.
0: 일곱 팀 중에 다섯 팀을 골라왔는데, 그, 한 팀은 뭐 평생 방송에 나갈 수 없는 곡들을 만드신
1: 우탱이요? 아,
0: 우탱클랜이고, 한
1: 네.
0: 팀은 국내에서 뭐 지금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는
1: 아, 오에이시스.
0: 오아시스를 뺀 다섯 팀의 곡을 선곡을 해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우탕 클랜과 오에이시스 빼고 올해 헌액된
0: 네.
1: 다섯 아티스트의 음악을 또 소개해 주시겠네요. 그러면 뭐 자리도 자리인지라 뭐 대표곡을 들어보나요? 아니면 뭐
0: 대표곡을
1: 예.
0: 주로 선곡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구나.
0: 네.
1: 근데
0: 물론
1: 커리
0: 저의 취향이 약간 반영이 되긴 했지만,
1: 예.
0: 뭐, 누가 봐도 이 아티스트의 대표곡이구나라고 할 만한 곡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여기 관광차 다녀오셨어요?
0: 그랬으면 좋겠지만
1: 예.
0: 지금 못 가봤어요.
1: 저도
0: 네.
1: 평생 가볼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
0: 네. 뭐
1: 가면.
0: 본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맨피스 출신이어서
1: 네.
0: 맨피스에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는데, 클리브랜드 주에서 많은 기부,
1: 오하이오,
0: 예.
1: 오하이오?
0: 클리브랜드에서
1: 예.
0: 그 시에서 많은
1: 예.
0: 네. 그 기부금을
1: 훨씬 많이
0: 네,
1: 냈군요.
0: 냈기 때문에 클리브랜드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그 락클럽 명예전당을 만든 주축이 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아틀란틱 레코드의 대표였거든요.
1: 그렇군요.
0: 어떻게 따지면 이제 글로벌 음반사의 그 핵심
1: 네.
0: 인물들이 이 행사를 만든 셈인데,
1: 네.
0: 어쨌든 이 로큰롤 명예전당의 많은 지분을 또 그런 음반사들이 갖고 있기도 합니다.
1: 그렇군요.
0: 간접적으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1: 네.
0: 음반사들이 결국
1: 네.
0: 이제 자기들의 백 카탈로그를
1: 어떻게 좀.
0: 또 판매하는 이벤트로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어쨌든 뭐 그런 거보다는 매년 정말 그 훌륭한 이 로큰롤 역사, 근데 딱 로큰롤 아티스트들만 들어가는
1: 그렇진
0: 거잖아요.
1: 않더라고요.
0: R&B, 뭐 블루스, 그러니까 어쨌든 락 음악에 영향을 끼쳤던 그 주변 장르 혹은 그 원류가 되는 장르들, 재즈는 안 들어가요.
1: 재즈는
0: 예.
1: 누락되고.
0: 재즈는 이제 Early Influences라고 해서 다른 분야가 있는데, 그쪽에 보면은 뭐 빌리 할리데이나 루이 암스트롱이 이제 거기서 수상자로 선정이 되는, 그러니까 헌액이 되긴 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재즈 아티스트들은 이 리스트에는 거의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아티스트부터 만나보시죠.
0: 첫 번째 올해 그 헌액팀 중에 한 팀을
1: 네.
0: 소개를 해드리자면 조이 디비전입니다.
1: 이것도 국적과 상관이 없네요.
0: 국적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이 디비전만 들어간 건 아니고 조이 디비전 슬래시 뉴 오더 이렇게 같이 헌액이 됩니다.
1: 그걸 하나로 보는
0: 네,
1: 거군요.
0: 왜냐하면 사실 저희는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조이 디비전과 뉴 오더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조이 디비전은 앨범 두 장을 발표하고 해산했잖아요. 근데 그 이언 커티스라는 보컬리스트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팀이 자연적으로 해산을 한 건데, 남아있던 세 명의 멤버가 새롭게 결성한 밴드 이름인 뉴 오더입니다. 그래서

0: 이 멤버들은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지 말자라는 나름의 어떤 약속과 다짐 속에서 새로운 팀 이름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뉴오더와 조이디비전은 어떤 음악적 색깔도 다르고 어쨌든 다른 팀이지만 그 중에 결국 음악적인 어떤 역사에서 보면은 이어지는 밴드라서
1: 한 줄기로
0: 네.
1: 볼수 있는.
0: 그래서 조이디비전, 뉴오더가 이번에 같이 헌액이 됐습니다.
1: 그 중에서 조이 디비전 시절의 음악을 골라오셨습니다. 79년도 데뷔 음반에서.
0: 네, 77년에 데뷔를 해서 79년에 데뷔 앨범을 발표하고 80년에 이언 커티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정말 짧은 역사였지만 포스트 펑크라는 오늘날에도 존재하는 이 장르의 정말
1: 시조격인.
0: 뭐 핵심적이라고 하는 그런 예, 음악적인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뭐 지금도 조이 디비전의 음악은 많이 사랑을 받고 당시의 판매고와 상관없이 예, 큰 영향력을 끼친 밴드이고 그리고 특히 조이 디비전의 오늘 소개해드린 Unknown Pleasures라는 이 밴드는 그 앨범은
1: 앨범에.
0: 자켓으로 정말 유명한 디자인으로 정말 유명한 앨범이기도 하거든요.
1: 너무 경악스러워서 아니면 너무 훌륭해가지고.
0: 이 여기 이제 피터 세빌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한 자켓에 이 중성자별의 이 스펙트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 이제 캠브리지 천문대백과 사전에 있던 그 스펙트럼을 가져와서 이제 디자인을 한 건데 오늘날 이그 디자인을 수많은 티셔츠와 가방과 예, 패션에서 만날 수가 있기
1: 도배하게 되는.
0: 때문에 네, 그런 유명한 디자인이어서 예, 또그 점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던 앨범입니다.
1: 알겠습니다. 조이 디비전의 디스오더. 오늘 김영혁의 에피사롱 첫 곡입니다. 함께 들어보죠.

0: EBS FM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 김영역의 LP 사롱. 오늘은 올해 로큰롤 명예전당 헌액 음악가들의 곡입니다. 첫 곡으로 영국의 포스트 펑크 그룹 조이 디비전의 데뷔 음반에서 디스오더 듣고 왔습니다. 무질서. 한국의 70년대 말이나 80년대에도 이런 뉘앙스, 이런 느낌의 청년 문화가 있었을까요?
1: 쓰면 좋았겠지만 어려웠겠죠, 아무래도.
0: 그럴
1: 네.
0: 수는
1: 시대가
0: 없었겠죠? 예.
1: 시대였으니만큼.
0: 근데 이런 사운드가 약간 그럼 2000년대 한 초중반쯤에는 좀 나오지 않았었나요?
1: 인터폴이라는 밴드가 나왔을 때
0: 한국.
1: 한국에서요. 한국에는
0: 언제부터 좀,
1: 펑크라는 이름을 쓰는 밴드가 사실은 80년대까지는 없었죠. 예.
0: 그걸 거부한 건가? 아니면 그걸, 예.
1: 거부했다라기보다는 펑크란 음악이 한국에는
0: 뿌리 내리기 좀,
1: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시대, 펑크가 유행하던 시대에는 우리가 그 유행을 접할 수가 없었었고, 80년대에 이제 뭔가 약간의 개방이라고 할까요? 그전엔 70년대 닫혀 있었다고 하면 80년대 조금 열리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류가 됐던 음악은 해외에서는 락 음악 중에서는 사실 헤비메탈,
0: 메탈.
1: 하드락이었거든요. 왜냐하면
0: 그렇죠.
1: 펑크가 사라진 자리에 뉴웨이브가 들어가고, 뉴오더라는 밴드가 사실 대표적인데,
0: 그렇죠.
1: 포스트펑크를 하다가 이제 전자음악을 하잖아요. 뉴오더 같은 팀들이 있었고, 이제 락 음악을 하는 팀들은 좀 강한 음악을 80년대 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80년대 이제 음악, 락 음악을 듣기 시작한 사람들은 펑크 대신 헤비메탈을
0: 헤비메탈이
1: 들었습니다.
0: 대세였어.
1: 네.
0: 예. 그중에 김영역 씨도 있었고
1: 그렇죠. 저도
0: 김광현
1: 그랬었죠.
0: 씨도 있었고.
1: 그렇습니다.
0: 예.
1: 맞습니다. 네.
0: 펑크가 설 자리는 뭐,
1: 당시에는
0: 예,
1: 없었어요.
0: 없었어요.
1: 네.
0: 어떻게 싹 비껴간 그런 느낌인데.
1: 네.
0: 조이 디비전의 디스오더.
1: 디스오더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그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가 무대에서 좀 이상한 춤을 추거든요. 저것은 율동인가 춤인가
0: 감전춤 뭐 이런
1: 몸부림인가
0: 느낌이잖아요.
1: 싶은 이런 율동을 하는데, 그 원조가 바로 이언 커티스입니다.
0: 이안
1: 보통 오징어
0: 커티스였군요.
1: 춤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한 율동의 그 시조라고 할수 있는
0: 뭐 벌레로 변신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1: 보컬리스트입니다.
0: 예.
1: 네. 이언 커티스는 데뷔하기 전에 공무원이었어요.
0: 아, 공무원 생활. 그럼 약간 진짜 카프카적이네.
1: 네.
0: 뭐 약간 그러다가 벌레로 변하는 느낌의 그런.
1: 이언 커티스와의 조이 디비전에 관련된 당시 일화들은 영화 컨트롤이라는 영화가 개봉한 적이 있었거든요.
0: 혹시 전기 영화 막
1: 맞습니다.
0: 그렇.
1: 네. 컨트롤이라는 영화 또는 24시간 파티 피플이라는 또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었는데, 맨체스터 당시 매드체스터라고 이야기한 맨체스터에 관련된 영화인데, 그 영화를 찾아서 보시면 이 조이 디비전과 당시 이제 포스트펑크 씬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5775님께서 한국 공연에서 뉴오더가 마지막 곡 선보이면서 뒷배경에 이안 커티스 포레버라는 이미지를 띄웠는데 그때 생각나셔서 울컥했었던 기억이 난다라고 써주셨습니다.
1: 올해 그래서 헌액 공연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어떤 네.
0: 어떤 제스처로 또
1: 어떤 네.
0: 이안 커티스를 기리게 될지.
1: 그러니까요. 네.
0: 그거 언제 있어요? 헌액 공연.
1: 가을로 제가
0: 가을이에요?
1: 네, 기억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0: 알겠습니다.
1: 찾아보면 다시
0: 예. 네.
1: 말씀을
0: 아,
1: 드리겠습니다.
0: 혹시 지나갔을까 봐.
1: 네.
0: 뭐그 기록은 남는 거지만 아무튼 오늘 김영역의 LP 사롱 2026 로큰롤 명예전당 헌액 음악가들의 음악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아티스트 소개해 주시죠.
1: 두 번째는 루더 밴도로스의
0: 아, 정말.
1: 음악을 준비를 했는데요.
0: 예. 감미로운. 라디오에서 참 많이 즐겨
1: 너무
0: 들었는데.
1: 빨리 떠난 R&B 보컬리스트고요. 2005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54세로 세상을 떠났거든요.
0: 그럼 우리 두 사람보다도 젊은 나이에.

0: 그러니까요.
1: 세상을.
0: 저는 만으로 하면은
1: 비슷해요?
0: 저보다 비슷하거나 좀 많은데.
1: 형이에요?
0: 어쨌든, 네, 그건 중요한,
1: 저는 동생인데,
0: 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너무 빨리 떠난 R&B 보컬리스트이고요. 루더 밴드로스는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활동을 했는데, 뭐, 많은 히트곡을 발표를 했고, 뭐 히트곡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거보다는 루더 밴드로스는 이 정말 보컬의 톤과 그 성향, 그리고 이제 그 뭔가 깊이 있는 목소리, 이런 걸로 정말 많은 보컬리스트들, 음악가들한테
1: 영향을
0: 영향을
1: 줬군요.
0: 끼친 음악가이고요. 뭐 좋은 곡도 워낙 많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루더 밴드로스는 그 보컬리스트로서의 어떤 그 역량, 완성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까지 많이 이야기가 되는 그런 인물 중의 한 명입니다.
1: 그 디스코그래피 중에서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0: 이 루더의 가장 큰 히트곡 히트 앨범은 시작과 끝에 있어요. 그러니까
1: 아,
0: 첫
1: 그래요?
0: 번째 데뷔했을 때 Never Too Much라는 앨범을 발표했었는데 그 타이틀곡이 정말 크게 히트를 했었고요. 물론 빌보드 1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지만 앨범이 200만 장 정도 판매가 됐었고 그리고 루더 밴드로스의 마지막 그 앨범이 Dance with My Father라는
1: 아,
0: 곡이 들어있는
1: 예.
0: 앨범인데 이 곡, 뭐 지금도 어버이날이면 그 라디오에서 울려 퍼지지만 이 곡이 유일하게 루더 밴드로스, 이 담긴 앨범이 유일하게 루더 밴드로스의 디스코그래피에서 빌보드 앨범 차트 1위를 했던
1: 그렇군요.
0: 앨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작점에 있었던 Never Too Much를 준비를 했습니다.
1: Here and Now 같은 곡은 1위 못했어요? 그거
0: 1위
1: 약간,
0: 곡이
1: 예,
0: 없어요. 루더
1: 없어요.
0: 밴드로스는.
1: 의외네.
0: 네.
1: 알겠습니다. 81년 음반에서 루더 밴드로스의 Never Too Much 함께 들어보죠.

0: 이 미야스 FM 이승열의 세계음악행 LP로 특별해지는 음악이 있는 곳이죠. 김파레코즈의 김혜혁 대표와 함께합니다. LP사롱 2026년 로큰롤 명예의 전당 헌액 음악가들의 음악 두 번째 음악 듣고 왔습니다. 루터 밴드로스의 81년 발표곡 Never Too Much였습니다. 이 붐박스 들고 다니던 시절에 뭐 브레이크 댄스 막 이런 것도 유행하던 81년 당시에 그 뉴욕 맨하탄의 장면들이 이렇게 뮤직비디오로 이렇게 쓱 흘러가는데 추억 돋네요. 이런 음악에도 열광하셨어요?
1: 그럼요. 예.
0: 예,
1: 전 80년대 음악
0: 정말
1: 너무 너무
0: 다양하게 예,
1: 좋아했었어요. 예.
0: 들으셨군요.
1: 근데 루더가 80년대 데뷔를 했는데
0: 네.
1: 사실은 이 루더는 70년대 초에 그 경력을 시작을 했었거든요.
0: 네.
1: 무명 시절이 좀 길었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백그라운드 보컬이라고 하죠. 백보컬만 하는 그런 음악가였었거든요. 근데 뭐 일화 중에 하나는 이 루더가 데이비드 보위가 녹음했던 영 아메리칸스의 코러스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 루더의 이름이 앨범에 올라가게 되는데 루더가 이제 흥얼거리는 곡을 듣고 데이비드 보위가 그 곡을 마음에 들어 해가지고 루더가 만든 곡이 앨범에 처음 수록된 게
0: 영어
1: 영
0: 아메리칸스.
1: 아메리칸스
0: 아하,
1: 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0: 그렇구나.
1: 싱어송라이터로는 그때 데뷔를 하게 된 그런 경력도 있습니다.
0: 예. 로큰롤 명예전당 헌액식 및 기념 공연을 저희가 찾아봤어요.
1: 네.
0: 올해 11월
1: 네.
0: 14일 토요일입니다.
1: 늦가을이네요.
0: 네.
1: 네.
0: 미국 캘리포니아의 LA에서 피코크 극장,
1: 피어터.
0: 네. 피코크 티어터에서 펼쳐질 예정이랍니다.
1: 방영은 12월에
0: 예.
1: ABC 방송을 통해서
0: ABC.
1: 네, 나간다고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게 알고 계시네요?
1: 방금 찾아봤어요.
0: 아, 그래요?
1: 네.
0: 11월 겨울 되면
1: 네.
0: 헌액식 공연 본다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세 번째 곡 만나볼까요?
1: 세 번째는 샤데이입니다. 근데
0: 네.
1: 보통은 샤데이라고 하면 싱어송라이터를 생각하시는데
0: 이 밴드 이름이잖아요.
1: 밴드예요. 그래서
0: 네.
1: 이 헌액 될 때도 샤데이, 그러니까 샤데이 아두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멤버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밴드가 헌액이 될 때는
0: 네.
1: 그전 현직 멤버들도 다
0: 아, 와야
1: 이름이
0: 돼요?
1: 올라가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0: 네.
1: 꼭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0: 예.
1: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은, 예, 사이가 안 좋아서 틀어진 멤버들도
0: 예.
1: 어쨌든 같이 예,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0: 좋은 모습 보여줘야죠.
1: 자리가 이
0: 예.
1: 로큰롤 명예의 전당입니다.
0: 아, 샤데이도 드디어
1: 네,
0: 헌액되는군요.
1: 샤데이가 헌액이 됐고, 샤데이도 루더도 방금 소개했던 루더도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없었는데
0: 네네.
1: 의외로 샤데이도
0: 진짜요? 없어요?
1: 없어요. 이렇게
0: 스무드 오퍼레이터 이런 것도 안
1: 이렇게
0: 됐어요?
1: 히트곡이 많은 가수인데, 예. 그리고 앨범 판매고가 억단입니다. 예, 그 정도면은 뭐 사실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빌보드 차트 1위 곡이 없어요.
0: 뭐한 2위,
1: 뭐
0: 3위권에서
1: 그러니까
0: 이렇게 막
1: 10위권에
0: 왔다 갔다?
1: 올라갔던 곡도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의 곡들이 뭐 오늘 소개해드릴 예정인 키스 오브 라이프도
0: 예.
1: 사실은 차트 70위권
0: 아, 데뷔, 아, 그, 이 음반이 공개됐을 때
1: 네,
0: 70위권 정도에 머문,
1: 정도에
0: 네.
1: 올라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샤데이는 그런 히트곡도 히트곡이지만 앨범 단위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뭐 샤데이의 베스트곡을 듣는 것도 지금은 굉장히 리스트가 커서
0: 맞아요.
1: 앨범 한두장 분량이 되지만 샤데이 음악을 다시 한번 찾아 들으신다고 하면 앨범 단위로 예, 찾아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오늘은 그 러브 딜럭스 앨범에서 예, 키스 오브 라이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샤데이의 92년 음반 4집이네요. 러브 딜럭스 수록곡 키스 오브 라이프 함께 듣겠습니다.

0: 나이지리아 이게 영국의 아티스트 샤데이 아두가 이끄는 밴드 샤데이의 로큰롤 명예 전당 올해 헌액을 축하하며 듣고 왔습니다. Kiss of Life 92년 음반 Love Deluxe 수록곡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뭐 이른바 소피스티 팝 그래서 좀 고급스러운 사운드 뭐 이런 거가 좀 귀에 좀 좋아라 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리사 스탠스필드 뭐 이런 사람들 빠시아라는 사람들이 기억나고요. 혹시 샤데이 말고 좋아했던 그 당시 여성 보컬 중에 누가 떠오르세요?
1: 너무 많은데 이런 목소리로
0: 독보적이죠?
1: 네, 했던 음악가는 샤데이 이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확실히 정말 한번 들으면 네,
0: 잊을 수 없는
1: 잊을 수가 없는 네, 음악이라서 목소리라서
0: 맞아요. 지금 목소리랑 이 음악을 살짝 분리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목소리가 한 8알 뭐 미안한
1: 뭐 그렇지.
0: 얘기지만
1: 네.
0: 그런 느낌이
1: 근데 사실
0: 들어서
1: 어쨌든 창작은 밴드가 같이
0: 함께하는
1: 했습니다. 네.
0: 자, 2026 로큰롤 명예 전당 헌액 음악가들란 테마로 골라오신 김영혁의 LP사롱 다음 곡 만나보죠.
1: 이번에 소개해드릴 아티스트는 필 콜린스인데요. 필 콜린스인데 보니까 올해 7팀 중에 5팀이 영국 출신이네요.
0: 영국이 많아요.
1: 필 콜린스도 영국 출신이고 뭐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분의 경력은 제네시스라는 정말
0: 그렇죠.
1: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드러머로 경력을 시작을 했고 그러다 피터 가브리엘이 탈퇴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보컬까지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 이제 80년대에는 제네시스 대신 솔로 활동을 하면서 정말 대박의 대박을 쳤던
0: 완전.
1: 80년대의 그 판매고를 따지면 전 세계 판매고를 따지면 마이클 잭슨, 마돈나, 그 다음이
0: 필
1: 필
0: 콜린스.
1: 콜린스입니다. 그래서 1억 5천만 장 제가 네, 얼핏 봤을 땐그 정도 판매를 했다고 하고요. 이런 어마어마한 판매고를 올렸을 정도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필 콜린스는 뭐 사실 90년대 이후 조금 부진하긴 했지만 이 경력만으로도 충분히 이
0: 이루었다.
1: 예, 명예 전당에 헌액될 만한
0: 그렇군요.
1: 네, 그런 음악가입니다.
0: 약간 비유가 좀 우습지만 노벨상 받는 그런 느낌일까요?
1: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
0: 그런
1: 정도의 영예, 뭐 그래미에서도 물론 그 명예 전당이 있지만 뭐이 정도의 상이라고 하면 네, 그 정도의 어떤 기쁨과 무게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중에서 84년 영화 음악 골라오셨네요.
1: 네, Against라고 국내에서 개봉됐던 Against All Odds의 주제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0: 함께 얼른 들어보겠습니다.

0: 올해 록앤롤 명예의 전당 헌액되는 필 콜린즈의 Against All Odds 84년 영화 주제곡 들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아티스트 만나볼까요?
1: 네, 오늘의 사실 필 콜린스와 아이언 메이든 하고 싶은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0: 너무 촉박하네요.
1: 짤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0: 죄송해요.
1: 아이언 메이든이 오늘의 마지막 소개해드릴 밴드인데요. 아이언 메이든은 뭐 헤비메탈, 뉴 웨이브 오브 브리티시 헤비메탈의 선두주자였고, 오늘날까지도 어쨌든 헤비메탈이라는 이 장르에서 뭐 정말 손에 꼽을 수 있는 최고의 메탈 밴드 중에 한 팀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헤비메탈에서 베이스라는 악기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가르쳐 준 팀이기도
0: 아,
1: 하고,
0: 그렇구나.
1: 트윈 기타 역시, 이렇게 기타 두 대가 같이 이렇게
0: 화음을.
1: 놀수 있구나. 이런 걸 가르쳐 준 밴드이기도 한데, 사실 중간에 에이드런 스미스라는 그 기타리스트가 탈퇴를 해서 나중에 다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언 메이든에는 3명의 기타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팀 중에 유일하게 내한을 했던 팀인데, 2011년에 한 번, 딱한 차례 내한 공연을 했던, 거의 기적적으로
0: 기적적으로.
1: 공연을 하고 갔던. 근데 그 사실 국내에선 그만큼의 인기가 없었기 때문에 공연이 좀 힘들었는데,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유럽에서는 정말 뭐 수십만 명이 오는 공연을 정말 많이 했었고, 락킨 리오라는 2001년 공연에 25만 명이 왔던 그런 기록도
0: 대형
1: 있습니다.
0: 아티스트인데 한국에서는 빛을 못 봤군요. 안타깝네요. 자, 오늘은 83년 발표 4집 음반에서 더 트루퍼라는 곡 고르셨습니다. 오늘 잘 들었고요. 시간이 촉박해서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1: 감사합니다.
0: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언 메이든의 더 트루퍼 전하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의 태양 아래서 뵙겠습니다.

0: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평소 잘 긴장하거나 낯을 가리는 편이 아닌데도 발표나 회의, 면접처럼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하는 자리에선 바짝 얼어붙을 때가 있죠. 실수하면 어쩌지? 혹시라도 내가 긴장한 걸 사람들이 알아채면 어쩌지? 초조해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이런 걸 수행 불안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하기 전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걱정하느라 마음이 불안해지는 걸 말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사람들 앞에 자주 나서보고 발표도 자주 해보는 건데요. 평소 머릿속으로 상상해보거나 실제랑 비슷한 환경에서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발표 시작하기 전에 아, 참 떨리네요, 불안하네요 하고 내가 긴장했던 걸 먼저 털어놓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도에도 나아지는 게 없다면 사회불안장애라는 정신과 질환을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행동을 교정하거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면 정말 많이 좋아지니까요. 꼭 전문의를 만나보셨으면 합니다.
2: 여러분, 영어로 말하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있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 답답하셨죠?
3: 라이팅을 해보면 말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When you write, speaking gets easier.
2: 이제 Easy Writing에서 부담 없이 라이팅 시작해보세요. 라이팅이 쌓이면 말하기도 스무드하게 나와요.
3: Just like peanut butter. Writing is the building block for speaking.
2: 아는 영어가 아니라 하는 영어로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Easy Writing에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EBS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창의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그럼 다음 방송이 시작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EBS 교육방송입니다. 창의 교육, 미래방송 EBS는 FM 104.5MHz 중심으로 101.5MHz에서 107.9M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전국에 방송하고 있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학교 교육 보완, 평생 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EBS의 편성 책임자는 김광호입니다. 잠시 후 5시부터 정규 방송이 시작되겠습니다.

0: 라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후리 밑에 언행을 보고 와가 후리 나옷의 자신의 언행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흔히 우리가 타산지석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즉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거울 삼아서 비판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고치라는 교훈의 말이 되겠습니다.
1: 自分も上司と同じことを後輩にやっちゃってないか心配になったよ。
0: 나도 上司と同じことを상사랑 똑같은 행동을 고하인이 얕잣대 이나이까, 얕잣대 나이까에서 이가 생략된 꼴인데요. 후배에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아, 걱정이 되더라.
1: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だね。
0: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남의 행동을 보고 我が振り直せ。내 행동을 고쳐야 한다. 아유, 그 말이 딱이네. 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타산지석으로 삼아야겠네.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죠. 자, 본문 함께 보시죠.
1: 社食久しぶりだな。
0: 오, 구내식당 정말 오랜만이다.
1: 私も一人で食べてる人ってこんなに多かったっけ？
0: 나도 그래. 하고 보니까, 아, 혼자 먹는 사람이 이렇게 오갔다께 많았던가? 오갔다, 많았다, 이거는요, 정확하지 않은 기억을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어감이 있죠. 그랬던가? 많았던가?
1: 僕も思った。いわゆる誤食ってやつか。
0: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이와유로 이른바 고쇼크 때 야츠가 혼밥이란 거구나.
1: 一人の方が気楽とかいろいろあるのかな。
0: 혼자 가도 기라쿠다, 마음이 편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가도 편하다든지 뭐 이러이러 하루노까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나?
1: コロナの影響も大きそうだしね。
0: 코로나 영향도 클것 같고, 코로나 때는 남이랑 함께 식사하는 것도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혼밥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의 影響も 大きそうだしね.
1: 確かに、スマホとか見ながらのながら食べは悪影響あるらしいよ。
0: 아, 그러게. 그런데 스마호토가 미나가라노 나가라타베. 이 스마트폰 보면서 먹는 나가라타베. 뭔가를 다른 것을 하면서 먹는 거죠. 즉, 딴짓하며 먹기. 이거는 아쿠에이큐와루라시요. 좋지 않은, 안 좋은 영향이 있다던데.
1: 僕一人の時やっちゃってるわ。
0: 나 혼자 있을 때는 야짜테르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밥을 먹으면서는 스마트폰 이렇게 보면서 뭔가를 보면서 밥을 먹는다라는 거죠.
1: 私も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て、子供には注意しちゃってる。
0: 나도 그래. 自分 の것도 타나니 하게 때 내가 잘못한 건쑥 넘기면서 고도머니와 아이들한테는 주의 시작되르 주의 주고 있어. 즉 아이들이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으면은 스마트폰 보면서 밥 먹지 마. 남해요 이러면서 스마트폰을 뺏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정작 혼자일 때는 똑같이 그렇게 하고 먹는다는 거죠. 이럴 때 지분 노고도와 단안이 하겠대. 이런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1: 僕も人の振り見て我が振り直せだな。
0: 나도 마찬가지야. 히토노 후리 밑에 남의 행동을 거울 삼아서 와가 후리 나오세. 내 행동을 고치라. 그 말이 딱이네. 선생님 이카가 데스까? 모시카스 선생님 뭐 나가라 타베토가 나사테마스?
1: 確かに一人の時は結構やっちゃいますね。
0: こう何か見ながらスマホと
1: そう
0: か。
1: ですね。
0: で、ジュン君がもしそういうにしたら。
1: 確かに。
0: 自分のことは棚にあげ
1: そうです
0: て。
1: ね。気
0: ダ
1: を
0: メ
1: つ
0: だ
1: け
0: よ。
1: ます。
0: あ、そう。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혹시 내 얘기를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선생님, 코로나의 影響で 一人 で 食べる 고食が 増えて、いるのは増えてますよね、確か
1: そう
0: に。
1: ですね。
0: で、고食、これ健康にはあまり良くないとか言われています。はい、意味を考えながらもう一度よく聞いてください。
2: 社食、久しぶりだな。
3: 私も、一人で食べてる人ってこんなに多かったっけ？
2: 僕も思った。いわゆる、誤食ってやつか。
4: 一人の方が気楽とかいろいろあるのかな。
2: コロナの影響も大きそうだしね。
4: 確かに、スマホとか見ながらのながら食べは悪影響あるらしいよ。
2: 僕、

0: 100페이지 오늘의 한자.
1: 자, 오늘의 한자는 악할 악 또는 미워할 오입니다. 악용.
0: 악용. 류출した 고진 정보가 악용される 恐れが 아ります.
1: 류출する 이거는 유출하다 또는 유출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류출した 고진 정보가 유출된 개인 정보가 악용される 恐れが 아ります.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는 짓궂음 또는 못되게 구는 것을
0: 이지와르. 스키나코니 이지와르를 する子供っていましたよね.
1: 스키나코니 좋아하는 아이한테 이지와르를 する 좀 일부러 못되게 구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이마시다요네. 스키나코니 고 이지와르 して 낚았다리 뭐 네, したり. 자, 이지와르 여기에서는 이 악자를 와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한이라고 할 때는요.
0: 오감, 세기가 되다리 오감가

0: 아주 보통의 생활 어휘 100선. 오늘의 생활 어휘 그첫 번째로는
1: 아라카지메.
0: 아라카지메라고 하는 것은 미리 사전에라는 뜻입니다.
1: 初めて行く場所なので、ちゃんと探せるか少し不安です。
0: 初めて 行く 場所다. 初めて라고 하는 것은 처음이죠. 그러니까 처음 가는 곳이라서 ちゃんと 探せるか 少し 不安です. 探す 찾다. 探せる 찾을 수 있다. ちゃんと 探せる 제대로 찾을 수 있을지 少し 不安です. 조금씩 걱정이에요.
1: 아라카지메 地図でルートを確認しておくと安心ですよ。
0: 아라카지메 사전에 그러니까 미리 지도에 루트를 確認しておく 지도에서 루트라고 하는 것은 길이잖아요. 즉 가는 길을 確認しておくと 안심ですよ. 확인해 두면은 안심이 될 거예요. 선생님은 どうですか? 初めて行く 場所 とか行く時に아라카지메 지도에 루트를 確認 とかをなさいますか?
1: そうですね。私、若干方向音痴なところもある気がするので、割と前もって調べるタイプですね。
0: あ、そうですか。私は方向音痴でなくても、必 ず、あらかじめ地図で位置を見て、あ、ここからこういう方向に行くんだなっていうのを頭の中に描きながら行きますね。あらかじめ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1: 初めて行く場所なので、ちゃんと探せるか少し不安です。あらかじめ地図でルートを確認しておくと安心ですよ。
0: はい、次は、
1: 浮き足立つ。
0: 浮き足立つ라고 하는 거. 이것은요, 긴장이나 불안 등으로 침착성을 잃은 상태 있죠. 안절부절 못하다, 침착성을 잃다라고 할 때, 浮き 足立つ라고 합니다.
1: どう?プレゼンの準備はうまく進んでる?
0: 어때? 프레젠트 노 준비, 발표 준비는 음악 스슨데르, 음악 스슨데이르 하면 잘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잘 진행 중이다 라는 것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발표 준비는 잘 되고 있어.
1: 이야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ご飯も喉を通りません。
0: 아이고, 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 이거는요, 안절부절 못하는 건데, 이 안절부절 못하고 하는 것이요. 뭐가 좋아서 신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들떠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긴장이나 불안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거든요. 그점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너무 긴장이 돼서 고함 뭐 노도 도우리마센. 직역을 하면요. 밥도 목을 통과하지 않는다. 즉, 밥도 안 넘어가요. こういう時ってありますよね、先生。緊張するともう本当ご飯も喉を通らないっていうよね。
1: まあ、初めてのプレゼンはそんなもんだよ。
0: 뭐, 初めての 프레젠, 처음 하는 발표는 そんなもんだよ. 원래 그런 거야. まあ、でしょうね. お偉い方の前での 프레젠 になるともっとそうですよね. はい、それではもう一度聞いてください。
1: どう?プレゼンの準備はうまく進んでる?いやー、浮き足立ってしまって、ご飯も喉を通りません。まあ、初めてのプレゼンはそんなもんだよ。
0: はい、皆さん大変お疲れ様でした。
1: それでは良い一日をお迎えください。

0: 고민이 있습니다. 책을 끝까지 잘 못 읽겠어요. 그냥 중간에 포기해도 될까요?
1: 안녕하세요. 소설가 윤고은입니다. 얼른 대답해드릴게요. 그럼요. 포기해도 됩니다. 한 대형 서점에서 16년째 책 추천하는 일을 하는 손민규 씨는 책 고르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책의 표지만 읽는 표지 독서도 독서다. 안 읽는 것보다 낫다. 앞면에 쓰인 제목과 부제, 저자, 출판사를 살피고 뒷면에 담긴 발췌문과 추천사, 띠지의 홍보 문구를 봤다면 이미 책을 맛본 셈이란 뜻이죠. 그러니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읽히지 않을 땐

0: 내려놓으세요. 소화가 잘 되지 않은 음식처럼 꾸역꾸역 끝까지 읽으려다 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요. 세상은 넓고 책은 많습니다. 어쩌면 다음에 만날 책은 지금의 그 고민이 무색할 정도로 마지막 페이지까지 맛있게 넘기고 계실지도 몰라요.
1: EBS 독서 캠페인 책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2: EBS 중국 중국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상욱입니다.
3: 大家好,我是王乐.
2: 오늘 배울 본문의 제목은요.
3: 下次会更好.
2: 下次 다음에 会更好. 더 좋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아, 요런 말들은 아주 기분 좋은 표현인데 보통 下次도 쓰지만 明天会更好. 네,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下次 요 구리더와 샤츠 회更好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세 단어 보겠습니다. 설명회, 발표회, 로드쇼.
3: 루옌.
2: 루옌.
3: 这个词得记一下才知道怎么讲.
2: 로드쇼에 가깝죠.
3: 对,
2: 루가
3: 对,
2: 일단
3: 对.
2: 길이고요.
3: 没错.
2: 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종의 이제 발표, 강연 뭐 다 될 수 있는데 설명회 발표 다 될 수 있는데 쇼로 봐도 되죠. 이렇게 보여지는 거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루옌 설명회나 발표회들. 그러니까 뭐 그게 어떤 설명회일지 발표회일지 모르겠으나 무언가를 하여튼 알리는 거죠. 예. 그래서 루옌 어지럽다, 어수선하다.
3: 루안.
2: 루안. 페이지 쪽
3: 예.
2: 예. 우리 그 교재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95页 이렇게
3: 对,
2: 되는
3: 对,
2: 거죠.
3: 对.
2: 지금 이 페이지가 지금 95쪽이니까 95页. 새로 다시.
3: 重新.
2: 重新. 빗질하다, 조리 있게 정리하다.
3: 수리.
2: 원래 글자 그대로의 대표적인 뜻은 수리는 빗질하다죠. 그런데 그것이 조금 뜻이 확장돼서 조리 있게 정리하는 것도 수리가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다.
3: 수리, 스루.
2: 스루 그대로 이제 생각의 그러니까 사고의 방식, 길 그래서 생각이죠. 그래서 수리, 스루 생각을 정리하다. 데이터, 통계자료.
3: 수据.
2: 수据. 전면적이다, 포괄적이다.
3: 全面.
2: 全面. 부족하다, 모자라다.
3: 缺少.
2: 缺少. 일손이 부족하다.
3: 缺少人手.
2: 네, 缺少人手. 人手가 일손이죠. 경험이 부족하다.
3: 缺少经验.
2: 缺少经验. 经验이 경험이죠. 관건, 핵심.
3: 关键.
2: 关键时刻. 关键, 관건, 핵심. 대비하다.
3: 对比.
2: 对比, 비교하다, 대비하다. 对比. 설득력.
3: 说服力.
2: 说服力, 설득력입니다. 说服力. 약하다.
3: 弱.
2: 弱. 말하는 속도.
3: 语速.
2: 语速, 어속. 그러니까 말하는 속도, 语速. 무대 아래.
3: 台下.
2: 台下. 台가 무대죠. 台下. 반응하다, 응답하다.
3: 反应.
2: 反应. 반응. 反应. 페이지를 넘기다.
3: 翻页.
2: 翻译 이때는 이제 페이지를 넘기다고 이해가 페이지죠. 그래서 翻页. 무대에 오르다.
3: 上台.
2: 上台. 上은 오르다. 台 무대. 上台. 긴장하다.
3: 紧张.
2: 紧张. 긴장. 태도.
3: 태도.
2: 태도. 태도. 몸으로 간주하다, 삼다, 여기다.
3: 땅.
2: 땅. 발음 유의해야 되죠. 사성입니다. 땅. 쌓이다, 축적하다.
3: 지累.
2: 지累. 쌓이다, 지累. 부를 축적하다.
3: 지累, 财富.
2: 지累, 财富. 财富가 부죠. 재물, 财富. 경험.
3: 经验.
2: 经验. 원고, 스크립트.
3: 稿子.
2: 稿子, 원고. 치명적인 오류, 결함.
3: 잉상.
2: 잉상. 본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4: 刚才小张的路演你怎么看？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需要重新梳理一下。对，数据部分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的对比数据。 说服力弱了一些。还有他语速太快了，台下的人还没反应过来就翻页了。嗯， 他一上台就紧张，不过态度是好的，至少赶上去讲。那这次就当积累经验吧，但是稿子得改，不能再有硬伤。行，我们找个合适的时间一起跟他聊聊吧。
2: 방금 小张 발표 어땠어?
3: 刚才小张的路演，你看啊，怎么看呢？哎，怎么看呢？怎么样呢？刚才
2: 방금 전이죠? 刚才 小张的路演 아, 발표죠? 路演, 怎么看呢？你觉得怎么样呢？어때요? 어떻게 봤어? 어땠어? 怎么看? 아, 아이디어는 괜찮은데. 아, 좀 산만했어. 세 번째 페이지는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겠더라.
3: 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呢，需要重新梳理一下。
2: 想法是不错的. 그런 어떤 그 아이디어, 생각이죠. 想法是不错的. 아, 괜찮아요. 좋아요. 不错的. 但是有点乱. 조금 좀 산만합니다. 이 想法是不错. 但是它, 录言的时候有点乱。 잘 이렇게 복잡하게 해놨어요. 특별히 第三页, 3쪽은 需要 重신 梳理一下. 아예 싹 다 뒤집어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3쪽은 잘못된 겁니다. 重신 梳理一下. 梳理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잘 고치는 거죠. 원래는 머리. 그죠? 빗질하다. 근데 梳理一下. 잘 고쳐야 되겠어. 맞아. 데이터가 전반적으로 좀 부족했고 또 몇 가지 핵심적인 비교 데이터는 빠져 있어서 설득력이 좀 약하더라고.
3: 네. 수据 부분 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的对比数据,说服力呢,弱了一些.
2: 그렇죠. 아, 나 요들 问题. 네. 맞아. 수据 부분, 수据, 데이터죠. 아, 데이터 부분에 있어서는 不够全面, 완벽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다 전체를 충분하게 소화해야 되는데 不够,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전면적,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족했고 不够全面, 缺少几个关键的, 아, 거기다가 약간 좀 또 부족한 게 빠진 게 있습니다. 핵심적인 对比数据, 비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또 좀 부족했어요. 나 지금 제가 요대 문제봐. 그러다 보니 쇼프리 설득력이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쇼프리 루어러 이시 설득력이 좀 약했습니다. 루어 그대로 약하다 할 때 약자죠. 루어러 이시 아, 또 말도 조금 빨랐어. 청중들이 반응하기도 전에 페이지를 넘겨버리더라니까.
3: 하여 타 유수 太快了. 台下的人还没反应过来就翻页了。那就这种状态，比较紧张，那就语速太快了。还有他또
2: 거기다가 语速 말하는 속도죠. 太快了, 너무 빨랐어요. 台下的人 무대 아래 있는 관객이죠. 还没反应过来, 뭔가 반응을 하고 천천히 넘겨도 되는데 还没反应过来, 이렇게 알듯말듯하는데 翻页了, 쭉 페이지를 다음 페이지로 넘겨버리는 거죠. 파이어라. 아, 샤오장은 무대에만 오르면 긴장을 해.
3: 他一上台啊就紧张.
2: 他一上台啊就紧张. 나저가 经验 不够. 그죠? 一上台就紧张. E-A-G-O-B. 뭐뭐 A하기만 하면 B하다. 무대에만 오르면 긴장, 긴장, 긴장, 긴장을 합니다. 그래도 태도는 좋았어. 적어도 올라가서 발표는 하잖아.
3: 不过态度是好的，至少敢上去讲啊。
2: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3: 아, 네.
2: 不过 하지만 态度是好的, 태도는 좋아. 至少, 최소한, 적어도, 敢上去讲, 과감하게,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예스. 그래서 至少敢上去讲. 그럼 이번은 경험 쌓은 걸로 치자. 하지만 원고는 수정해야 해. 더 이상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3: 那这次就当积累经验吧，但是稿子得改，不能再有硬伤。
2: 당연, 당연, 당연. 나这次 이번은 就当 뭐뭐 인셈 치다, 뭐뭐로 여기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발음에 땅이 아니라 땅, 뭐뭐로 여기다, 땅. 지레이 징엔바 아, 경험을 좀 쌓은 것으로

0: 치자. 경험을 쌓은 것으로 여기자. 但是 稿子 하지만 稿子 원고 스크립트죠. 그대로 得改，고쳐야 돼. 不能再有硬伤，硬伤 그대로 소위 말해 치명적인 실수죠. 더 이상의 치명적인 실수가 아니니까 있어서는. 근데 여기서 이제 硬伤이라면 상처인데 아주 강력한 상처. 그래서 硬伤. 그래, 적당한 시간 잡아서 小张이랑 한번 얘기해 보자.
1: 行，我们找个合适的时间一起跟他聊聊吧。
0: 行吧，我们找个合适的时间，合适。딱 알맞는 시간 找个 合适 的 시간 같이 跟他 聊聊 봐. 그랑 걔랑 같이 聊聊 봐. 이야기를 해보자. 좋습니다. 자, 해설을 볼까요, 선생님? 98쪽입니다. 첫 번째, 缺少, 부족하다, 결여되다, 모자라다. 이 방안으로는 데이터가 부족해서 윗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1: 这个方案缺少数据，说服不了领导。
0: 그러니까요. 这个 方案 그대로 방안이죠. 缺少 수据. 아, 부족합니다. 缺少 뭐가? 수据. 데이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료죠. 자료 싸움인데 缺少 수据. 说服不了. 不了 들어가면 앞에 있는 동사 할수 없다. 说服不了 설득할 수 없다. 누구를? 领导. 윗사람들. 윗분들을 설득할 수 없다. 처음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왠지 사람 사는 집 같지 않다는 느낌이었다.
1: 刚开始一个人住，总觉得屋子里缺少点人气儿。
0: 那就现在习惯了，一个人住。
1: 哎，养个猫猫狗狗嘛。
0: 可以呀、
1: 嗯，
0: 可以呀、
1: 或
0: 可
1: 者
0: 以呀。
1: 像洪老师一样养个植物也不错。
0: 植物也可以，
1: 嗯，
0: 而且植物有时候更方便。
1: 很安静，不说话吧。
0: 对，没错，没错。刚开始一个人住，막 처음에 혼자 살기 시작했을 때는 刚开始一个人住，总觉得，아무튼 어쨌든 어떻게 느꼈어요? 屋子里, 집안에, 缺少 点 人气. 人气는 그대로 사람이 사는 느낌, 사람이 있는 느낌. 그래서 缺少 点 人气. 요리하려다 보니 양념 몇 가지가 부족해서 아예 배달을 시켰다.
1: 做饭时发现缺少几样调料，就干脆点外卖了。
0: 是不是觉得
1: 做饭比较麻烦吧？
0: 麻烦？
1: 我觉得他想吃外卖，
0: 而且没有信心做的
1: 好吃。
0: 很好 做饭时요리할때发现알게되었어요缺少부족합니다几样调料调料그대로 양념이죠 몇 가지 그 조미료가 좀 부족하다라는 거를 알게 돼서 요리를 하고 나서야 发现缺少几样调料就干脆그래서 아예 点外卖了，哎，배달시키자，点外卖了。자두번째입니다，积累、쌓이다、축적하다、조금씩모으다。그는업무를하면서현장의경험을많이쌓았다。
1: 他在工作中积累了很多一线的经验。
0: 他在工作中일하면서积累了조금씩쌓았습니다。근데很多많이쌓았어요。어떤一线的经验，老师这个一线的经验是一线是什么意思啊？
1: 一线就是工作的最前线，就是最基层的、最基本的工作。哦，如果是在大公司的话，一线的话就是工厂。
0: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앞에서 고객을 첫 번째로 대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일선 교사. 그러니까 처음에 앞장서 나는 사람들 이센 징엔. 직장 인맥은 공을 들여 쌓아야 한다.
1: 职场人脉需要用心积累。
0: 职场人脉직장 인맥 그대로입니다. 职场 人脉 需要 用心 그대로 공을 많이 들여서 积累 쌓아야 합니다. 매일 꼼꼼히 수업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많은 학습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1: 每天认真总结听课笔记，就能积累出很多学习心得。
0: 그렇습니다. 매일 열심히 정리해. 자, 다 결론을 내린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정리하는 거죠. 팅커 비지 그 수업 내용을 잘 이렇게 정지에 정리를 하다 보면 지우능 지레추 무엇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헌더 쉐시 신더 여기서 이제 신더가 공부하는 그런 학습 노하우를 얘기를 합니다. 신더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죠. 헌더 쉐시 신더 99쪽입니다. 신링 지탕
1: 只有脚踏实地的人

0: 大地才乐意留下他的脚印。
1: 묵묵히, 그러니까 只有 脚踏实地, 그대로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만이더란 따디, 돼지가 잘 乐意留下 그의 발자국, 他的脚印. 본문 내용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2: 刚才小张的路演你怎么看？想法是不错的，但有点乱。第三页需要重新梳理一下。对，数据部分也不够全面，缺少几个关键的对比数据，说服力弱了一些。还有，他语速太快了，台下的人还没反应过来就翻页了。嗯。
3: 他一上台就紧张。不过态度是好的，至少赶上去讲。那这次就当积累经验吧，但是稿子得改，不能再有硬伤。行，我们找个合适的时间一起跟他聊聊吧。怎么说这么说
1: 이렇게 말해요. 백쪽입니다. 발표할 때는 내용을 분명하게 설명해서 청중이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해요.
0: 做路演要把事情说明白，让听众跟得上节奏。
1: 그러니까 做路演 그대로 발표할 때는 把 事情 그 내용을 说明白 분명하게 설명을 해서 让听众 청중들이 跟得上节奏 그런 따라올 수 있는 그 박자 강연의 그 박자를 따라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뒷받침이 있어야 관점이 더 설득력을 갖게 돼요.
0: 有数据支撑，观点会更有说服力。
1: 支撑이 그대로 뒷받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点, 관점이 会 更有说服力, 더한 설득력을 갖게 된다.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청중이 딴 생각을 하거나 따라오질 못해요.
0: 讲话速度太快，听众容易走神或跟不上。
1: 딴 생각을 하다 走神, 다른 생각으로 갔어요. 跟不上, 따라오지 못하다. 타인의 피드백은 자신의 발전을 돕는 사다리와 같아요.
0: 别人的反馈是帮助自己进步的梯子.
1: 아, 근데 이 反馈가 듣는 게참 괴롭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反馈是帮助自己进步的梯子.
0: 实话实话.
1: 对. 다음 회의 전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어요.
0: 下次会议前准备工作一定要做足.
1: 下次会议前, 다음 회의 전에는 준비, 工作一定要做足, 철저히, 做足, 철저히 준비하다. 완벽하게, 충분히 준비하다. 느낌대로 말해요.
0: 跟着感觉说.
1: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보자. 언제 시간 내서 이야기하자.
0: 找时间聊聊.
1: 아, 이거 정말 우리가 평범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따로 시간 내서 해야 될 때, 找时间聊聊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0: 我看你最近状态不太好啊。
1: 唉.
0: 要不咱们找个时间聊聊。
1: 行吧，明天午休再说吧。
0: 好的，好的。
1: 好像是太累了，是吧？对吧？ 단어 보겠습니다. 상태.
0: 状态。
1: 状态. 점심시간.
0: 午休。
1: 午休. 보통 점심시간에 또 쉬는 시간을 겸하니까 보통 午休.
0: 对对对。
1: 오늘 배운 대화문은 오디오어학당 생생대화문에서 반복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大家都辛苦了，我们下次节目再会。

0: Talk about your unforgettable trip. Talk about early morning deliveries. Talk about the types of bus stops. Talk about stress management.
1: Speaking 전문 프로그램 입이 트이는 영어 주제별 말하기 훈련은 입지영에서 함께하세요.
0: 매일 함께해요. 입이 트이는 영어.

이승열의 세계음악 기행이 공개 방송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민요 클래식 재즈 그룹 휴명 삼각, 포크 듀오 여유와 설빈, 싱어송라이터 민수, 팝 펑크 밴드

까치산의 다채로운 무대가 펼쳐집니다. EBS 창사 특집 이승열의 세계음악기행 공개방송은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밤 12시에 방송됩니다. 음악을 들으며 더 나은 세상을 꿈꿉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500회 최다응시 만점 강사 김대균입니다. 오늘은 5월 28일 목요일 파트 5의 날입니다. 금주 말에도 토익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하셔도 돼요. 하루에 한 세트 정도의 모의고사를 이제 푸십시오. 며칠 안 남았죠. 그 연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실전 연습이죠. 이 전투와 같아요. 이 싸움, 이 토익은 그래도 저 시험 보듯이 할 때는 훈련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토익킹 편하게 보시는 것도 기본이지만 여기 문제들을 한번 쭉 속도감 있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연습도 꼭 부탁드리겠어요. 우리 교재 149쪽에 이 파트5 문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6월호도 미리 구매하셔서 이 5월 31일 토익시험 전에 한번 다 풀어보세요. 그것도 아주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중돼서 똑같은 답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 달 교재도 미리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101번부터 함께 공부해 보시죠. Professor Almeida는 deliver the lecture, 강연을 했다. 뭐 give a lecture, deliver the lecture, 이게 이제 강연하다 이런 표현이죠. An emerging genetic technology. 그래서 이제 지금 떠오르는, 부상하는 유전 기술에 대한 강연을 했다. 언제? During the Global Science Forum 때. 끊어읽기. 그리고 held in Lisbon. Lisbon은 which was held in Lisbon.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which was는 쓰는 경우는 없다 그랬어요. 알았죠? held in Lisbon이 지금 포럼을 꾸며주죠. 그래서 이 리스본에서 열린 글로벌 과학 포럼에서 세계 과학 포럼에서 그곳에서 또는 그때 이런 거죠. During은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래서 보기 중에 그때 이 during이 정답이 됩니다. 장소 개념은 안 나왔죠. Beside는 그냥 옆이고 toward는 어디를 향하여 notwithstanding은 in spite of 또는 despite와 비슷한 뭐뭐에도 불구하고라는 의미의 전치사입니다. 정답은 D번. 101번 들어볼까요?
1: Professor Almeida delivered a lecture on emerging genetic technologies during the Global Science Forum held in Lisbon.
0: 102번입니다. Because eco-friendly cleaning products, 환경 친화적인 세제죠. 세제가 in high demand, 수요가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blank of blah blah detergents, 그래서 노발린사의 그 세제죠. 그래서 디터전트는 보통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해요? 이 세제죠, 이것도. 그래서 그 세제 중에 블랭크가 now contain plant-based ingredients. 그래서 이제 식물을 토대로 한 재료를 담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그때 여러분 잘 보실 게 뭐냐면 contain의 동그라미. contain 동사인데 s가 안 붙었어요. 그러면 빈칸 주어가 복수명사라는 소리예요. 그럼 보기 중에 복수명사는 many밖에 없죠. 이게 many가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복수명사가 될 수 있냐? 그렇죠. many of the blah blah detergents니까 결국 many detergents 개념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many만이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little, much, every는 모두 단수 취급이고 특히 그 every는 이렇게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단어는 형용사기 때문에 every of가 없습니다. each of는 있어요. 근데 each of 해도 오답이에요. 여기서 답은 복수 형태인 A번이 정답. 102번 들어볼까요?

0: Because eco-friendly cleaning products are in high demand, many of Novaland's detergents now contain plant-based ingredients.
1: 103번입니다. Due to reduced funding this year, 올해 줄어든 자원, 자금 때문에, 자금 지원 때문에 Brighton Logistics사는 has postponed the scheduled blank of its distribution center, 유통센터의 예정된 확장을 연기했다. 이렇게 된 거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은 뭔가 확장하려는 걸 못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연기한 거죠. 그래서 문맥에 맞는 게 지금 reduced funding을 근거로 expansion을 연기한다. 이게 말이 되죠. A번이 확장의 개념으로 정답. B번은 토론, C번은 뭐 인식, D번은 인기인데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정답은 A번. 문맥을 그 안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단서를 잡아서 적당한 단어를 넣으셔야죠. 103번 들어볼까요?
2: Due to reduced funding this year, Brighton Logistics has postponed the scheduled expansion of its distribution center.
1: 104번입니다. For assistance from our support team, 우리 지원팀으로부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please send a message를 보내주십시오. To support at blahblah.com 여기로 이제 보내달라는 얘기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 빈칸이 없어도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보내주십시오. 지금 빈칸 없어도 되는데 없어도 되는 품사가 뭐라고요? 부사죠. 어디로 직접 보내주세요. 그럼 보기 중에 부사는 하나밖에 없죠. 바로 D번입니다. Directly. 이게 정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요. 여러분 그 C번 단어 조심하세요. 이 단어가 물론 형용사도 있겠지만 지령이라는 명사도 되는 거라는 거, directive, 지령이라는 명사 뜻도 알아두세요. 오답입니다. 여기 부사는 directly밖에 없어요. D번이 정답. 104번 들어볼까요?
3: For assistance from our support team, please send a message directly to support@maritontech.com.
1: 105번입니다. Ms. Duarte는 expects the agreement with blah blah engineering과의 그런 합의가 to be finalized,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blank the end of the business day 이렇게 나왔는데요. end랑 잘 어울리는 게 뭐냐. at the end of, by the end of, at이나 by 뒤에 시점이 나오죠. 점. end가 점이에요. 바로 점의 느낌이죠. 끝. 이런 느낌. 그래서 오늘 업무 종료 바로 그 직전까지 아마 마무리될 것이다. 직전까지면 by나 before 이런 게 이제 어울리죠. 그래서 끝날 무렵까지 이게 by나 또는 전에 그러면은 before, by나 before, at 이런 것들이 여기 딱 어울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C고요. 여기에 finalized 동그라미. 완료의 동사랑 잘 어울리는 전치사가 또 by예요. 그래서 이 배달 완료의 동사들 send, submit, deliver, finish, complete, be over는 이제 비동사 뒤에 over 넣은 거 끝나다 이런 게 by랑 잘 어울린다. 배달 완료의 by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105번 들어볼까요?
0: Ms. Duarte expects the agreement with Northline Engineering to be finalized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EBS 김대균 토익킹 파트 5 진행 중입니다. 여행 가는 팬더 주니어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제 리스닝에 너무 에너지를 쏟으면 LC 점수는 잘 나오는데 RC는 망치게 되네요. 이 두 점수가 많이 차이 나는 편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RC 위주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시는데요. 아, 좋은 얘기죠. 근데 LC 잘하면 LC 만점 받으세요. 알았죠? 그리고 RC에 또 에너지를 조금 더 보완해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기 잘하는 거를 조금 해야지 이제 이러면 안 돼요. 이제 근데 보통 이제 우리 2시간 시험 보는 게

0: 지쳐요. 아주 쉽지 않은 시험입니다. 2시간 시험 보고 컨디션 좋다 이런 분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공부 안 하고 성적 안 나온 사람들이에요. 이 에너지를 한번 시험에 쏟아보면 이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얘기 많이 하지만 시험 끝난 다음 날 학생들 힘 빠져갖고 출석도 안 해요. 막 아파서 못 오겠어요. 이런 학생이 진짜 많아요. 이 실제 그래야 이 성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 관리 잘 하시고 우리 여행 가는 팬더 주니어님 LC 만점, RC도 고득점에서 원하시는 점수 꼭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풀어이죠. 106번입니다. The Accounting Department at Bariton Holdings. Bariton Holdings 사의 그 회계과는 Blanket's Annual Financial Statement 그 연례 재무 내역서를 제출했습니다. Earlier than expected. 예상보다 먼저. 자, 그러면 우선 기본 문법에 충실해 보세요. ing나 투부 정사는 단독으로 본동사 역할을 못한다. 대표 동사를 본동사라 그래요. 그럼 B와 C 오답. A번은 어때요? 이건 주어가 3인칭 단수인데 submit, 수의 일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답은 D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has submitted. 시제도 맞고 수의 일치도 맞고 문법도 맞는 D가 정답. 106번 들어볼까요?
1: The accounting department at Veriton Holdings has submitted its annual financial statement earlier than expected.
0: 107번입니다. Eastbridge Technical Institute. 그 Eastbridge Technical Institute라는 곳은 provides courses, 교과 과정을 제공합니다. At several convenient blank. 몇몇 편리한 지점에서 across the city. 이 도시 전역의 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locations죠. 여러분 이 institute가 물론 이럴 때도 많이 써요. Language Institute 하면 어학원이죠. 학원이에요. 학원. 근데 MIT 공과대학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그때도 Institute가 쓰일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데 학원, 학교 여기는 학원에 가까운 그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점이 있죠. Locations가 적절한 명사입니다. 107번의 D번 Directions는 안내나 설명이고요. Direction, S가 안 붙을 때 방향의 뜻입니다.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여러분, 토익 시험 보면 Part 1, Directions, In this part of the test, blah blah 이렇게 나갈 때 Direction이라고 안 읽어요. Directions, Part 1에 대한 설명, 그러면서 이 파트에서는 뭘 물어본다고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단수 복수가 중요합니다. 그것도 주의하시고 정답은 locations. 107번 들어볼까요?
2: Eastbridge Technical Institute provides courses at several conveni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0: 108번입니다. All monthly membership fees. 모든 월 회비는 and Nova Play Entertainment의 그 회비는 are charged. 부과됩니다.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매달 1일에 부과되죠. 자, 이 자리는 뭐예요? 지금 번역이 완벽하잖아요.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없어도 되는 자리 앞에 are, 뒤에 charged. 몸부림 쳐봐야 동사 수식 부사 자리죠.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품사면서 딱 여기 들어갈 게 automatically 부사밖에 없습니다. D가 정답이죠. 108번 들어볼까요?
3: All monthly membership fees at Nova Play Entertainment are automatically charged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0: 109번입니다. The majority of users, 대다수 사용자들은 are satisfied with the update. 그 업데이트에 만족합니다. Although, 비록, blank have suggested minor improvements. 몇몇 사람들은 작은 개선 사항을 제안했지만, 여러분, 이100% 만족할 수는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이 업데이트가, 좋아, 좋아. 그래도 또 일부 몇 명은, 근데 이거 좀 고쳐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the majority users랑, the majority of users랑 대조가 되는 some. Some이 여기서 답이 되죠. Some은 some users를 가리키죠. 그래서

0: 109번 정답은 A번입니다. 109번 들어볼까요?
1: The majority of users are satisfied with the upd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minor improvements.
0: 여기 보너스 너무 중요해요. Some이 나오면 others. Some, others, 또 others가 나올 때는 still others. Still을 쓸 수 있어요. Still others. 또 many 나오면 few. Most가 나오면 some. Not, not all. 이게 서로 대조가 돼서 나올 수 있어요. Many가 나오면 또 others 나올 때도 있어요. Some, the rest. One, another.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험에 이제 물론 some과 대조되는 others가 출제된 바 있습니다. 이거는 꼭 자습해 주세요. 우리 교재 너무 좋아요. 이 내용이 좋으니까 꼭 복습하시고 혼자 공부하실 거는 또 혼자 해주세요. 101번부터 복습 들어갑니다.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 during이다. During the Global Science Forum. 들어볼까요?
2: Professor Almeida delivered a lecture on emerging genetic technologies during the Global Science Forum held in Lisbon.
0: 102번, 수의 일치, 단수 복수 주의하자. 컨테인이 주어가 복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A번, 매니가 정답.
3: Because eco-friendly cleaning products are in high demand, many of Novaland's detergents now contain plant-based ingredients.
0: 줄어든 예산이 있으면 확장을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확장하는 걸 연기했다, 어쩔 수 없이. Expansion이 정답.
1: Due to reduced funding this year, Brighton Logistics has postponed the scheduled expansion of its distribution center.
0: 104번, 없어도 되는 품사, 부사, directly가 정답.
2: For assistance from our support team, please send a message directly to support@maritontech.com.
0: 배달 완료의 전치사 by, by plus 시점은 complete, finalize, finish, 이런 끝내버리는 거, 또 배달, deliver, send, submit 이런 단어들과 잘 어울립니다. 바이가 정답.
3: Ms. Duarte expects the agreement with Northline Engineering to be finalized by the end of the business day.
0: 106번, 본동사 자리, 주어동사 수의 일치도 맞는 has submitted, D번이 정답.
1: The accounting department at Veriton Holdings has submitted its annual financial statement earlier than expected.
0: 107번, 어떤 학원은 여러 지점에서 편리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지점들, locations가 정답.
2: Eastbridge Technical Institute provides courses at several convenient locations across the city.
0: 108번, 완전한 문장인데 빈칸 앞뒤로 동사가 있다. 동사 수식 부사가 정답.
3: All monthly membership fees at NovaPlay Entertainment are automatically charged on the first day of each month.
0: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일부는 어떻다 이럴 때는 some이 정답입니다.
1: The majority of users are satisfied with the update, although some have suggested minor improvements.
0: 예문 하나 보시죠. 마지막 예문입니다. 보너스의 마지막. One department, 한 부서는 focuses on sales, 판매, 영업에 집중하고 while another 또 다른 부서는 handles customer support, 고객 지원을 담당한다. 이럴 때 another 집어넣는 문제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시험에는 some 보여주고 others가 정답인 게 있었지만 many나 a majority of 복수명사가 보여지고 others가 정답이 되는 문제도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번개민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대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민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Welcome to Easy Writing!
1: Writing부터 speaking까지 all in one easy writing. 안녕하세요, 마스터 유진입니다.
0: Hello everyone, I'm Serena. So 선생님, yes. What are we doing on this fabulous Thursday?
1: 자,
0: I feel like you brought something with you today.
1: 뭔가를 가져오긴 했는데 저의 다이어리를 가져왔습니다.
0: Oh, great.
1: 네, 자, page number 146이고요.
0: 네.
1: 와, 오늘 정말 경험담. 바로 뭐냐면 일자목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0: Okay.
1: 많은 분들이 이제 일자목, 뭐 거북목 뭐 이런 얘기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할 때 이제 워낙 집필 작업을 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이지 라이팅을 예를 들어서 아침에 쓰기 시작하면 저녁까지 계속 앉아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일어나서 스트레치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이제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리고 뭐 괜찮겠거니 하고 이렇게 지나왔는데 언젠가부터 손가락이 저리기 시작하고 뭔가 이상함을 발견해서 병원에 가본 이야기. 네, 그것을 전체적으로 여기 좀 담아봤습니다.
0: Oh, I feel like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is.
1: Yes.
0: These days we're all on the computers, sitting at our desks, right?
1: Mm-hmm.
0: Okay, here is 선생님's diary. I finally developed a straight neck.
1: 네, 영어 버전 들어볼게요.
0: Let's go.
2: A few months ago, my index finger started tingling, but I didn't think much of it. When I went to an orthopedic clinic, the doctor said my neck has lost its natural curve. I spent hours writing on the computer, and I tend to round my shoulders. I had my first MRI, and I've been getting physical therapy for weeks. I'm also working on fixing my posture, keeping my chest open, and sitting up straight.
0: And here are today's five fabulous sentences in Korean.
1: 네, 오늘의 도전 문장 우리말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몇 달 전부터 검지가 저릿저릿했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정형외과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내가 일자목이 있다고 하셨다. 난 여러 시간 컴퓨터로 지필하는 데다 어깨를 구부리는 습성이 있다. 생애 첫 MRI도 찍어보고 몇 주간 물리치료도 받아오고 있다. 가슴을 펴고 꼿꼿이 앉으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0: 이때 기억나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녹음 들어가기 전에
1: 맞아요.
0: 선생님이 이제 벽에다가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것도 기억나요.
1: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겁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저릴까, 무슨 관련이 있을까 했는데
0: 네.
1: 다 결국에는 목에서 오는 것더라고요.
0: Yeah.
1: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걸을 때도 그렇고 좀 어색하지만 가슴 펴는 것도 하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 오래 갔어요. 네, 아마 뭐 세니언 쌤은 계속
0: yeah.
1: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거 계속 업데이트가 Easy Writing에서 될 겁니다. 물론 영어로요.
0: Love it.
1: 자, 오늘의 도전 문장에서 뭐 굉장히 궁금한 표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자목은 뭐라고 하는지, 어깨를 구부리고 다니는 거 뭐라고 하는지 기타 등등 다 영어로 해볼 거고요. 이 중에서 핵심 표현은요. 마지막 문장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가슴을 펴고 꼿꼿이 앉으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이건 굉장히 의역이 되긴 했는데요. 자, 뭔가에 대해서 작업을 하거나 공을 들인다, 뭔가 나아지게 만든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쓸까요?
0: Work on ing. Work on ing.
1: Work on ing.
0: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동사고요.
1: Yes.
0: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동사이기도 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there's no like exact translation, right?
1: 그렇죠.
0: 뭔가 이거는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더 좋아지게 만드는 그
1: 맞아요.
0: 작업이에요.
1: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 길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yeah.
1: 우리가 work 하면 그냥 일한다? 이 생각밖에 안 떠오르기 때문에 근데 work 한다는 거가 진짜 뭐 어떻게 보면 일한다.

0: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는데 뭔가를 improve 하기 위해서
1: Yeah.
0: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고 계속 워크를 한다.
1: Yeah.
0: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1: Especially when it comes to our health, right? So you could say, oh, these days I'm working on my posture.
0: 그럼 내 자세를 점점 좋아지게 만들려고 공을 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이건 엄청 두루두루 쓰일 수 있거든요.
1: Yes.
0: Right. 자, 예문 한번 해볼게요.
1: Okay.
0: 마유는 그의 자세를 고치는 것에 공을 들이고 있어. 자, 마유는 작업 중이래요.
1: Mayu is working
0: 그의 자세를 고치는 것에 대해.
1: on fixing his posture. Mayu is working on fixing his posture.
0: 자, 두 번째는요. 제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제니는 그녀의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걸 조금 그것에 대해서 작업 중이야. 자, 제니는 작업 중이다.
1: Jenny is working
0: 그녀의 나쁜 습관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
1: on changing her bad habits. Jenny is working on changing her bad
0: 그쵸.
1: habits.
0: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좀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쵸? 자, 세 번째 예문은요. 세리아나는 그녀의 태도를 고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느낌이요. 자,
1: 네.
0: 세리아나는 작업 중이야.
1: Seriana is working
0: 그녀의 태도를 고치는 것에 대해.
1: on fixing her attitude. Seriana is working on fixing her attitude. What attitude? I don't have an attitude.
0: 지금 이 자체가 attitude예요.
1: Oh.
0: 그래서 여러분들 attitude라고 하는 것은 그 태도 혹은 나쁜 태도까지 다 포함이죠, 그렇죠?
1: 맞아요. 특히나 형용사가 없으면 그냥 attitude라고 하면 보통은 부정적인
0: 부정적으로.
1: 느낌이에요.
0: 근데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조금 바꿔보려고 노력 중이다. 이 정도가 되겠죠.
1: 네.
0: So work on ing 혹은 그냥 명사 쓰셔도 되고요. 뭔가에 대해서 작업하다, 공을 들이다 이렇게 배워봤으니까 우리 핵심 단어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0: 네,
1: keywords.
0: 오늘의 핵심 단어 여섯 개 가볍게 짚어볼게요. 자, 오늘 생활 용어 엄청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일단은 손가락, 검지 혹은 집게 손가락 뭐라고
1: No.
0: 할까요?
1: 많은 사람들이 엄지는 알것 같아요. 그죠? 맨날 뭐 thumbs up 이렇게
0: Thumbs up
1: 하니까.
0: 하니까 맞아요.
1: 예, 근데 그 검지는 index finger입니다. Index finger.
0: Index finger. 그러니까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다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Thumb, index finger, 뭐
1: Yeah.
0: middle finger,
1: Ring
0: 네 번,
1: finger.
0: ring finger. 그리고 귀여운 아이 하나 있잖아요.
1: Pinky.
0: Pinky 이런 거
1: 네.
0: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따끔거리다, 얼얼하다.
1: 네. Tingle. Tingle.
0: Tingle. 자, 이게 한마디로 어떤 센세이션이냐면 손가락 같은 거왜 저릿저릿한 거 있잖아요. 뭔가 진짜 팅글 팅글 하는 그런 느낌.
1: Yeah.
0: 왜 약간 따끔거리는 거 아야 하고 아플 정도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저릿저릿한 그런 느낌 있죠.
1: Yes.
0: 불편한 느낌 같은 거. 그런 것을
1: 맞아요.
0: 보통 팅글 한다라고 얘기를
1: Yeah,
0: 하죠.
1: I agree. Be careful with the spelling. Tingle입니다.
0: 자, 다음은요. 정형외과에라고 하면 어떨까요?
1: 네, orthopedic입니다. Orthopedic.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라서 뭐 orthopedic clinic, orthopedic doctor, orthopedic treatment
0: 그럼
1: 이렇게 쓸수
0: 명사랑
1: 있어요.
0: 같이 써야겠네요.
1: 네.
0: Okay, very nice. 자, 다음은요. 우리 왜그 보통 많은 분들 걸을 때좀 몸을 앞으로 굽히잖아요. 둥글게
1: 아,
0: 말잖아요.
1: oh
0: 어깨를 만다고
1: yes.
0: 우리 보통
1: 네.
0: 표현하는데 이렇게 둥글게 하다 혹은 굽히다라고 할때 뭐라고 할까요?
1: Round. Round.
0: 라운드는 그냥 동그란 거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동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0: 오케이. 그러면 shoulders를 round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1: Yes.
0: 오케이. 자, 다음은요. 물리치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네, 물리치료는 영어로 physical, 그다음에 therapy입니다. Physical therapy.
0: Physical therapy. 이두 단어로 나눠져 있고요. 진짜 뭔가 신체의 혹은 물리적인 그런 therapy인 거죠. 그렇죠?
1: 맞아요.
0: Right.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정말 모르면 안 되죠. 자세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1: 네, posture입니다. Posture.
0: Posture.
1: 네, 중간에 T 발음을 약간 CH 발음으로 한번 해주세요. Posture.
0: Posture,
1: Yeah.
0: okay.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잡는 그런 pose와는 다르죠, 그렇죠?
1: 네,
0: 이거는
1: 맞아요.
0: 몸의 일반적인 자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1: Yes.
0: Very nice. 자, 이렇게 여섯 단어 가볍게 짚었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 expressions.
0: 네, 오늘의

0: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요. 뭔가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걔가 무슨 말을 했는데 나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걱정을 안 했었어. 이런 느낌 있죠? 어떻게 할까요?
1: 네, 일단 과거 형태죠. Didn't think much of 명사. Didn't think much of something.
0: 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뭐 대수롭지 않다. 그냥 하고 넘겼다라고 할때 엄청 자주 사용하게 되죠.
1: 맞아요.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유가 뭔가 세리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리나가 에뭐 그거 뭐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고 넘어간 거예요. 자, 이랬을 때난 많이 생각 안 했어.
1: I didn't think much
0: 마유가 말한 것에 대해
1: of what Mayu said. I didn't think much of what Mayu said.
0: 그러니까 마유가 말한 거에 대해서 뭐별 생각이 없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 정도 느낌이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리사는 그 통증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 그때는 그러니까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네.
0: Okay, so 리사는 많이 생각 안 했다.
1: Lisa didn't think
0: 그
1: much
0: 통증에 대해.
1: of the pain. Lisa didn't think much of the pain. 근데 보통 이 표현을 쓸 때는
0: 네.
1: 뭔가 나중에 뭐를 깨달은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0: 아, 맞네요. 진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중요했다라는 뉘앙스가 좀 있네요.
1: 맞아요.
0: Alright.
1: 처음에 뭐별 생각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뭐뭐뭐뭐.
0: 뭐, 심각했다,
1: 네.
0: 아니면 중요했다, 이런 느낌. 자, 두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뭔가를 하며 기간을 보내다. 자, 기간을 그냥 보내는 거는 누구나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뭘 하며 기간을 보내다라고 쓴다면,
1: 오, 좋아요. Spend 기간, 그다음에 바로 ing 쓰시면 돼요.
0: 오.
1: Spend 기간, ing.
0: 전치사 이런 거 필요 없나요?
1: 네, 필요
0: 오,
1: 없습니다.
0: 오케이, 오케이. So, spend 기간, 뭐 하면서,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그쵸?
1: Yes.
0: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또, 제이 같은 경우에는 여행 갈때 한참 전부터 준비해야 되지
1: Of
0: 않습니까?
1: course.
0: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얼마 기획하세요? 해외여행을 가야 되면은.
1: I would say maybe like 2 to 3 full days almost.
0: 그렇군요.
1: Yeah.
0: 저는 한 달은 정도 해야
1: Oh
0: 됩니다.
1: my goodness.
0: 근데 그거에 즐거움을 느껴서 그런 것
1: I
0: 같아요.
1: agree.
0: You know?
1: Yeah.
0: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난그 여행을 위해 계획을 하면서 한달 내내 보냈다. 자, 나는 한 달을 내내 보냈어.
1: I spent the whole month
0: 그 여행을 위해 계획하며.
1: planning for the trip. I spent the whole month planning for the trip.
0: 네,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그 연설을 연습하며 한 주를 보냈어. 자, 세리나는 한 주를 보냈어.
1: Serena spent a week
0: 그 연설을 연습하며.
1: practicing the speech. Serena spent a week practicing the speech. The speech was for Wado's birthday. Cheers to you, Wado.
0: 저희 강아지 와루인데요. 이 친구 요즘 제가 챙겨주질 못해가지고 이사를
1: Oh.
0: 최근에 가는 바람에
1: Yeah.
0: 찬밥이 됐어요.
1: 어,
0: 그래서
1: 선생님.
0: 저희 뭐야 그 간식 던져주고
1: 네.
0: 왔습니다 오늘. 네.
1: Okay. That will keep him happy.
0: 오케이, 세 번째 주요 표현은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이거 사실 핵심 패턴이죠.
1: Tend to 동사원형. Tend는 T-E-N-D. Tend to do something.
0: 네.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은 나한테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내 남편은 잔소리하는 경향이 있다.
1: My husband tends to nag
0: 내게,
1: me. My husband tends to nag me.
0: 누구에게 잔소리한다라고 할 때, 그러면, 뭐, nag at me.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nag me 하면 될까요?
1: 네? 좋아요.
0: Okay, very nice. 자, 두 번째는요. 세리나는 너무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어.
1: This is true.
0: 자,
1: Yes.
0: 세리나는 잠자리에 드는 경향이 있어.
1: Serena tends to go to bed
0: 너무 일찍.
1: too early. Serena tends to go to bed too early.
0: 네.
1: What do you mean too early,
0: Too
1: 선생님?
0: early.
1: You make it sound like it's a negative thing.
0: Well, you go to bed at what? At around 8 o'clock? 요즘에 좀
1: 맞아요.
0: 늦어졌다면서요?
1: These days I sleep between 9 and 9:30.
0: 와우. 한참 깨어 있을 시간인데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고요.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1: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조인 어스 온 페이지 149. Let's start writing.
0: 네, 오늘의 어순영작 가보겠습니다. 몇달 전부터 검지가 저릿저릿했지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자, 몇 달 전에
1: A few months ago.
0: 내 검지가

0: said, "My neck has lost its natural curve."
1: 네. 일자라고 해가지고 straight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도 있지만 그걸 이해는 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natural curve를 잃어버린 상태다라고 쓰는 게 안전해요.
0: I agree.
1: 자, 다음은요. 난 여러 시간 컴퓨터로 지필하는 데다 어깨를 구부리는 습성이 있다. 자, 난 시간들을 보낸다.
0: I spend hours
1: 컴퓨터에 쓰며.
0: writing on the computer,
1: 그리고 난 경향이 있다.
0: and I tend to
1: 내 어깨들을 둥글게 하는.
0: round my shoulders. I spend hours writing on the computer, and I tend to round my shoulders. 여기 spend 기간 ing 나왔네요. I spend hours doing what? Writing on the computer.
1: ING 들어갔네요. 자, 생애 첫 MRI도 찍어보고 몇 주간 물리치료도 받아오고 있다. 자, 난내첫 MRI를 가졌다.
0: I had my first MRI,
1: 그리고 난 물리적인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
0: and I've been getting physical therapy
1: 여러 주 동안.
0: for weeks. I had my first MRI, and I've been getting physical therapy for weeks.
1: 네, 마지막입니다. 가슴을 펴고 꼿꼿이 앉으며 자세를 교정하는 것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자, 난 또한 작업 중이다.
0: I'm also working
1: 내 자세를 고치는 것에 대해
0: on fixing my posture.
1: 내 가슴을 열린 상태로 유지하며,
0: Keeping my chest open
1: 그리고 똑바로 앉으며.
0: and sitting up straight. I'm also working on fixing my posture, keeping my chest open and sitting up stra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ry.
2: A few months ago, my index finger started tingling, but I didn't think much of it. When I went to an orthopedic clinic, the doctor said my neck has lost its natural curve. I spend hours writing on the computer, and I tend to round my shoulders. I had my first MRI, and I've been getting physical therapy for weeks. I'm also working on fixing my posture, keeping my chest open, and sitting up straight. 검지, 집게, 손가락,
0: Index finger,
1: 정형외과에,
0: orthopedic,
1: 물리치료,
0: physical therapy.
1: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뭔가에 대해 작업하다, 공을 들이다.
0: Work on ing.
1: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에 대해 별 생각이 없었다.
0: Didn't think much of 명사. That's all. Mondays to Saturdays, 6 a.m. This is Easy Writing. And that is a wrap. We hope you have a lovely day. And don't forget to pick up the June issue of Easy Writing so we can continue to learn together.
1: Oh, yes. 오늘 6월 우리 이슈 굉장히 재밌는 내용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0: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Bye-bye.
1: Bye.

0: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유난히 지치고 마음이 힘든 날, 책 속 한 줄의 문장이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경험, 짧은 노래 가사 한 줄이 나를 응원하는 것 같은 순간, 책과 음악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곳, 윤고은의 EBS 북카페, 매일 낮 12시, 저녁 8시에 여러분을 만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귀가 트이는 영어.

0: Welcome back to 귀가 트이는 영어 here on EBS FM Radio, the show that helps you with your English listening skills. I'm Peter Bint.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귀가 트이는 영어 이현석입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에 봤었던 스페이스 레이스라고 하면 미국과 구소련 간에 누가 먼저 우주에 가서 탐사를 먼저 하냐 이와 같은 경쟁이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스페이스 레이스는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떻게 하면 이 우주 공간에서 더 많은 이권을 차지해서 앞으로 더 경제 가치를 만들어내느냐 그 싸움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0: Yeah, not really just to show off, you know, what kind of technology you've got, but it could be beneficial for economies of these countries in the future. And we're seeing China as well change to a more American system where a lot of private firms are getting involved too,
1: 맞아요.
0: right?
1: 이제 국가 주도 사업들이었다가 2014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 우주항공 쪽에 민간 자본 투자를 허용하는 규제 완화를 해서 이때부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광범위한 우주 생태계를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시켰는데 이 우주 공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군사 정찰 면에서도 이 위성들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부각이 될 것이고 차세대 6G 통신망, 지금은 5G지만 6G를 누가 먼저 선점하냐. 그것도 우주 공간에서 일어날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내비게이션 데이터 지배권도 지금은 이제 미국의 GPS가 약간 스탠더드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에 버금가는 이제 표준 기술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 베이두 항법 시스템이란 게 있어요. 오늘 이제 기사에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Yeah, it's really interesting to watch on the news. Space is always exciting, isn't it? Page 146 of the May book for part one.
2: China's space ambitions are challenging American leadership in orbit.
3: China's space program has ticked off some major milestones, highlighting its ambition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space power. In 2025, the country conducted more than 90 orbital launches, and completed a space station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the moon's far side.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national strategy promoted by President Xi Jinping that treats space as an engine of future influence.
1: 자, 작년 한 해에만 중국이 우주 공간에서 이뤄낸 업적들만 봐도 뭐 입이 쫙 벌어질 정도네요.
0: China's space program has ticked off some major milestones, highlighting its ambition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space power.
1: Tick off some major milestones. Tick off 하면 우리 저기 체크하잖아요.
0: 그쵸.
1: 요 다 있네. 체크. 체크. 뭐 여행 갈 때 하나씩 이렇게 체크 하잖아요.
0: 맞아요.
1: 근데 tick off란 건 체크해서 이거 끝났다라고 지우는 겁니다.
0: 네.
1: So tick off some major milestones란 건 주요 이정표에 가까운 성과들을 잇따라 달성하고 이거 끝났어라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해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so it's done some amazing things basically. Highlighting its ambition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space power. Yet to rival as a verb means to compete with them, right? To become number one.
1: 그렇죠. 이제 우주 공간에서 정말 패권을 잡고 있는 그런 초강국으로서 미국과 현재 경쟁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기 rival은 또 동사로 쓰였네요.
0: 그렇죠. 네. 네.
1: Rival the US. 그러면 미국과 경쟁한다란 말이 되겠죠. Compete 대신에 쓴 겁니다.
0: China's space program has ticked off some major milestones, highlighting its ambition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space power. In 2025, the country conducted more than 90 orbital launches and completed a space station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the moon's far side.
1: 이게 다 작년 한 해에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 2025년 작년 한 해에만 무려 90여 차례의 지구 궤도권 발사를 단행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년이 365일이니까 거의 뭐 4일에 하나꼴로 위성을 쐈다는 얘기잖아요.
0: 진짜 많이 했네.
1: 네. 그리고 completed a space station. 야, 이거는 이제 자체 우주 정거장도 완성을 했다는 얘기고요.
0: 그렇죠. And this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the moon's far side, right? The side of the moon that faces away from Earth.
1: 그렇죠. 달은 항상 한쪽 면만 지구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이지 않는 far side라는 건 달 뒷면을 말하겠죠. 달 뒷면에서 시료를 채취하는 그런

0: 신청과도 이제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전부 작년이에요.
1: One more time. In 2025, the country conducted more than 90 orbital launches and completed a space station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the moon's far side.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national strategy promoted by President Xi Jinping that treats space as an engine of future influence. Yet, to be an engine for something is to be a driving force, to provide the energy for something.
0: 그러니까 뭔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엔진, 즉 동력이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예쁘게 말을 바꿔보면 미래 패권 경쟁의 어떤 동력으로서 우주 공간을 이제 치부하는 혹은 생각하는 그런 중국 정부의 이제 철학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1: Kucho, that's what the new national strategy or plan does.
0: 그렇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developments는 development가 개발이란 뜻도 있지만 성과란 뜻도 있죠. 뭔가 새로 변하는 상황을 development라고도 하기 때문에
1: 네.
0: 그래서 중국이 이뤄낸 이와 같은 성과들은 reflect a national strategy, 또 국가 전략을 잘 보여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이제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제 우주 공간을 미래 패권의 어떤 동력으로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1: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national strategy promoted by President Xi Jinping that treats space as an engine of future influence. Here's part two.
2: Investment has grown sharply as China builds a broad space ecosystem, linking government bodies,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Data from Arizona State University's New Space Initiative shows commercial funding in China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A 2014 regulatory shift allowing private investment helped fast-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and satellite technology.
0: 네, 2014년도에 이제 그 규제를 좀 완화해서 바꿨다는 얘기가 거기 나오죠. 자,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1: Investment has grown sharply as China builds a broad space ecosystem linking government bodies,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0: 자, 지금 이 우주 개발 쪽에 투자 규모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죠. Investment has grown sharply. 지금까지 계속 빠른 속도로 들어왔고. 자, 뭐 하면서 as China builds a broad space ecosystem. 생태계를 여기도 쓰네요.
1: Yeah, exactly. Just a network of all these interconnected organizations, right?
0: 정말 광범위한 어떤 우주 생태계를 중국이 구축해 가면서 투자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고 linking government bodies. 이 body는 우리 몸에 해당하는 그 단어 body이긴 한데 이럴 때는 어떤 뜻인가요?
1: Yeah, then it is an organization or a group, right, altogether.
0: 정부 기구를 말하는 거죠. 네. 이럴 때 body는 기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부 기구, 대학,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모두 이제 연결된 그와 같은 우주 생태계를 지금 구축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 Investment has grown sharply as China builds a broad space ecosystem linking government bodies,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Data from Arizona State University's New Space Initiative shows commercial funding in China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0: 자, 최근에 한 그 연구에서 나온 이제 자료들을 살펴보면 commercial funding in China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자, commercial이란 건 상업 목적을 말하는 거잖아요.
1: Yeah, private investment or business investment.
0: 맞아요.
1: Right?
0: 그러니까 소위 말해 꼭 military, 군사적 이런 느낌보다는 상업 목적의 민간 부문 우주 투자금 자체가 중국에서 이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걸 지난 10년간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1: Data from Arizona State University's New Space Initiative shows commercial funding in China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A 2014 regulatory shift allowing private investment helped fast-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and satellite technology.
0: 미국의 SpaceX를 약간 벤치마킹해서 좀 과감하게 규제 빗장을 좀 풀어서 민간 업계 투자를 이제 허용을 한 거잖아요. 이게 이제 10여 년 전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언제냐면 2014년도에 regulatory shift는 이 관계 법규 혹은 규정을 좀 개정했다는 얘기예요.
1: Yeah, allowing private investment, like we said, similar to commercial

0: funding in some senses, and it helped fast-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Fast track, you might remember that from maybe like a theme park. There's a fast track, which means you can get on the rides much more quickly. So to fast track something as a verb means to accelerate the progress of a project.
1: 맞아요. 아, 놀이기구 먼저 타는 그 티켓.
0: 아, 부럽죠.
1: 공항에도 있잖아요.
0: 아, 그렇죠.
1: 공항에도 그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있어서 뭐 그거를 패스트트랙 표를 사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비즈니스 타시는 분들은 뭐 먼저 그 기다리지 않고 빨리 갈수 있는 전용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0: 네.
1: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패스트트랙은 동사로 쓴 거고요, 일단은. 뭘좀더 빠르게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봐야겠죠. So help fast 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and satellite technology 그랬으니까 로켓이나 위성 기술의 어떤 개발을 더 앞당기는 혹은 더 속도를 가속화시키는 그런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즉, 그 2014년 이전까지는 이 우주 개발 쪽에 민간 자본들이 들어오지 못하다가 이 관계 규정이 바뀌면서 들어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더욱더 개발 속도가 가속화됐다는 얘기죠.
0: A 2014 regulatory shift allowing private investment helped fast-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and satellite technology. Here's the third and final part.
2: China is also expanding its global reach through satellite system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e Beidou Navigation Network competes with the U.S. GPS constellation, while planned internet satellites aim to rival SpaceX's Starlink system. Linked to a comprehens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these efforts expand the country's technical influenc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1: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우리가 이제 차량 운전 같은 거할때그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 위치 추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건 GPS라고 하는 미국 기술이거든요.
0: 그렇죠.
1: 이거에 이제 대응하는 기술이나 기술 표준을 중국이 만드는 거죠, 지금.
0: Yeah, that's interesting. China is also expanding its global reach through satellite system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1: 이 우주 개발 쪽과 관련해서 글로벌 영향력도 지금 이제 확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뭘 통해서? Through satellite systems, 이제 중국이 구축하고 있는 위성 시스템과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이런 이제 국제 공조 사업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0: China is also expanding its global reach through satellite system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Yeah, reach can mean influence in this case, can't it? The Baidu Navigation Network competes with the US GPS constellation, while planned internet satellites aim to rival SpaceX's Starlink system. Yeah, the interesting word used here is constellation, right? Usually for stars, but it's just a fancy way of saying, I guess, the fleet of GPS satellites.
1: 그렇네요. Constellation 하면 원래 이제 별자리를 의미하는 단어이긴 하는데 결국에 GPS constellation이란 건이 GPS 시스템을 구동하기 위해서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 위성 체계 혹은 그 망을 constellation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의 GPS 이제 그 시스템망이 있는데 이것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국이 내놓은 것이 이 바이두 내비게이션 네트워크, 바이두 위성 항법망이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두가 GPS와 이제 경쟁을 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while
0: While planned internet satellites aim to rival SpaceX's Starlink system.
1: 이건 인터넷 위성이죠. 이건 별도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획된 인터넷 그 위성들이 aim to rival SpaceX's Starlink system. Starlink의 위성들은 저궤도 위성이잖아요. 아까 말했던 그 GPS나 바이두 같은 것들은 이제 아마 고궤도 위성들일 텐데
0: 네.
1: 저궤도에 수천 개, 수만 개의 어떤 위성을 띄워가지고 이제 인터넷 연결을 이제 해주는 그 SpaceX의 Starlink과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인터넷 위성들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Yeah, we've seen with many of the wars recently that the SpaceX can mean you can get access to the internet even if your country shuts it down. So China doesn't want to rely on America or anyone else, right?
1: 맞아요,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로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우주에서의 어떤 통신의 어떤 그 패권이요.
0: Linked to a comprehens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these efforts expand the country's technical influenc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1: 자, link to a comprehens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자, 전방위적으로 글로벌 확장을 하겠다는 이제 국가 전략과 연계해서, 이것과 연결돼서 이와 같은 이제 우주 개발 노력들이 these efforts
0: expand the country's technical influenc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Yeah. When you say every corner of the globe, you mean there's nowhere that is going to be left untouched.
1: 그렇죠. 이런 중국의 기술적 어떤 영향력 자체가 전 세계 각지 곳곳으로 뻗어나간다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우주 공간의 그 위성망을 이제 장악하거나 그 미국에 견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으면 저 어디 작은 어떤 상간에도 뭔가 통신 기술을 제공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영향력이 이제 앞으로 정말 안 끼칠 그런 곳이 지구상에 있을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0: 그렇죠. Linked to a comprehens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these efforts expand the country's technical influenc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We're going to listen to parts 1, 2, and 3 all in one go. Try out the multiple choice comprehension questions on the next page, and then on page 150, fill in the blanks while you listen simultaneously.
3: 'China's space ambitions are challenging American leadership in orbit.
2: China's space program has ticked off some major milestones, highlighting its ambition to rival the United States as the leading space power. In 2025, the country conducted more than 90 orbital launches and completed a space station while collecting samples from the moon's far side. These developments reflect a national strategy promoted by President Xi Jinping that treats space as an engine of future influence. Investment has grown sharply as China builds a broad space ecosystem, linking government bodies, universities, and private firms. Data from Arizona State University's New Space Initiative shows commercial funding in China rising rapidly over the past decade. A 2014 regulatory shift allowing private investment helped fast-track the development of rockets and satellite technology. China is also expanding its global reach through satellite systems and international partnerships. The Beidou Navigation Network competes with the U.S. GPS constellation, while planned internet satellites aim to rival SpaceX's Starlink system. Linked to a comprehensive global expansion strategy, these efforts expand the country's technical influence to every corner of the globe.
1: 자, 우리 기티형 공부하시다가 궁금한 점 생기시면요. 오픈 단톡방에서 기티형 쳐보시면 여러 기티형 질문방들이 나오는데 그중에 한 곳으로 들어오셔서 운영 시간 잘 확인하시고 질문 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드릴게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0: If you want to listen to any of our previous editions of Kwiteong, you can also use the EBS Audio Arkdang platform. You just need to subscribe to it. We'll be back tomorrow with some more AI-related news. Don't miss out. Great job, everyone, today. Goodbye.
1: Have a nice day, everyone.

0: EBS 캠페인 직장생활.
1: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진승입니다. 꿈만 같았던 주말, 휴가가 지나고 다시 일한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해지죠. 분명 쉬고 왔는데 어쩐지 더 피곤한 것 같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흔히 월요병이라 부르는 이 현상은 월요일만 되면 다시 출근해야 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피로나 무기력감, 불안감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사실 쉬었다 일하면 피곤함, 업무 효율도 떨어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 이날은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자신에게 좀 더 관대한 하루를 보내는 게 필요합니다. 휴일에도 미뤄뒀던 집안일을 하고 식사도 잘 챙기며 평소와 비슷한 루틴을 유지해보세요.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잔다거나 밤새 놀면 일상의 리듬이 깨져버리거든요. 일할 때보단 여유를 부리더라도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나 밥을 챙겨 먹고 너무 늦지 않게 자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출근하는 첫날을 개운하게 보내려면 말이죠. 여러분의 월요병 없는 출근을 응원합니다.
0: 웰컴 어보드
2: EBT는 영어.

0: and welcome to Ipteung. Thank you for joining us, everyone. I am Jennifer Clyde.
1: Hello, welcome back, everyone.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모닝 글쓰기를 하시는 분의 이제 사연을 저희가 만났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하루의 기록을 해나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값지고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주인공은 또 다른 형태의 또 글쓰기를 하고 계세요. 이 10년 다이어리라는 것을 이제 소개를 해주셨는데 10년치 일단 다이어리를 한 권에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저는 좀 약간 상상을 해봤어요. 되게 두꺼울래나? 되게 클래나? 머릿속으로. 이게 이제 예를 들어 1월 1일이면 네. 1월 1일이 10개 있는 거예요. 칸이. 한 페이지든 두 페이지든 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1월 1일 날 썼으면 내년 1월 1일 날 그 아래 쓰게 돼 있죠.
0: 네.
1: 그 10년 동안 한 페이지 볼 수 있으니
0: oh, I love this.
1: 작년, 재작년, 뭐 5년 전에 뭐 했는지 딱 다 볼 수 있잖아요. 새해 계획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다 볼 수 있고.
0: 너무 좋네요.
1: 네. 이걸 이제 쓰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하시는데 초등학교 딸한테도 우리 이거 같이 쓸래? 하니까 아이가 같이 쓰겠다고. 그래서 지금 모녀가 같이 자기만의 10년 다이어리를 써내려가고 계시고 10년 뒤에 아이가 이제 이걸 보면 얼마나 재밌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10년 뒤에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될 테니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썼던 다이어리 아직도 왜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0: You still have that?
1: 있어요, 있어요. Oh. 그때는 좀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그럼 읽어보면 야, 이런 걸 왜 써놓은 거지? 떡볶이 먹고 뭐 이런 걸 왜 써놓은 거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너무 또 좋은 그런 아이템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공 소개해 드릴게요.
0: 네. 기록하는 것이 행복한 정은지 청취자님의 사연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들어볼게요. 10-year diary. The habit of recording your day can make your life feel more grounded. I used to buy a new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happened to discover something called a 10-year diary. It's designed so that 10 years worth of entries can fit into a single book, with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stacked on one page. Having it means I no longer have to buy a new diary every year. It's surprisingly fun to look back and see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Even small, ordinary moments become special memories over time. I asked my grade schooler daughter to try it with me. So, we now each have our own 10-year diary that we're filling in. In 10 years' time, she'll be a college student. I like to imagine how meaningful it will be for her to look back and read about her childhood years.
1: 소셜미디어에도 보면 뭐 3년 전 기억 소환 콘텐츠 이런 거 추천해서 내가 직접 올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되게 특별하게 느껴지는데
0: yeah.
1: 이거는 어나다 레벨이네요. 그렇죠? 10년치가 딱딱딱딱 쌓이면서 볼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0: The habit of recording your day can make your life feel more grounded.
1: 오케이. 이런 설명 좀 해주시죠. Grounded?
0: Grounded, more secure.
1: 약간 좀 더 그 단단한 그런 yeah. 의미로 ground가 땅이긴 한데
0: solid.
1: 네. 좀 더 단단하고 딱딱한 안정된 그런 것처럼 느끼게 해준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Can make your life feel more grounded.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무엇이 하루를 기록하는 습관이 the habit of recording your day 이게 주어고요. Can make your life feel more grounded. 자, 매년 다이어리를 사던 나는 우연히 10년 다이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I used to buy a new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happened to discover something called a 10-year diary.
1: 그렇죠. 이건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이어리 있잖아요. 일지 쓰는 거, 매일 무슨 일 있었고, 뭐 업무 관련된 얘기, 뭐 개인적인 얘기 쓰는 그거는 영어권에서 그걸 다이어리라고 부르진 않아요. 플래너라고 부릅니다.
0: 맞아요.
1: 근데 우리도 플래너란 말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영문의 10-year diary 이런 거 쓴 거는 이건 약간 고유명사 같잖아요, 지금. 10년 다이어리. 그래가지고 양쪽 따옴표 주고 지금 10-year diary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내가 발견을 했다. 근데 나는 매년 다이어리를 샀던 사람이다. 그때는 플래너를 쓴 거고요.
0: 네.
1: 이제 약간 10-year diary는 여기서 약간 고유명사처럼 쓴 겁니다.
0: 네, diary는 여기서는 이제 뭐 일기 느낌이잖아요. 네.
1: 그러니까 diary라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남한테 보여주지 않으려고 쓰는 그 일기장이고.
0: Yeah.
1: 네. 그리고 플래너는 뭐

0: 그냥 일정 같은 거 적어놓거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쓰는 걸 planner라고 하니까. So I used to buy a new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happened to discover 우연찮게 발견했다 something called a 10-year diary. 자, 한 권의 책에 10년치 일기가 들어가도록 설계된 것인데 매년 같은 날짜의 기록이 한 페이지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1: It's designed so that 10 years' worth of entries can fit into a single book, with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stacked on one page.
0: 엔트리는 뭔가요?
1: Entry. An entry would be like one passage or one writing.
0: 한 회분량의 글쓰기. 이게
1: Right.
0: 엔트리거든요. 특히 일기 같은 거 쓰다 보면 하루치 글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게 엔트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It's designed so that, 자, 이 형태 잘 보세요. 어떤 형태로 고안이 되어 있냐면, 이런 말을 어떻게 하냐면, It's designed so that 다음에 조동사 이용하면 돼요. 10 years worth of entries, 10년치 일기가 can fit into a single book. 한 권에 모두 들어가게끔 구성이 돼 있다. With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그럼 뭐예요? 같은 날짜를 해마다 이렇게 달리해서 한 페이지에 그게 쌓여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자, 쌓이다는 stacked on one page. 한 페이지에 그게 쭉 들어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장 구조가 조금 길고 복잡한데요. 다시 한번 드려볼게요. It's designed.
1: It's designed so that 10 years' worth of entries can fit into a single book, with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stacked on one page.
0: 자, 덕분에 이제는 매년 새 다이어리를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1: Having it means I no longer have to buy a new diary every year.
0: 그쵸. 혹은 a new planner every year. 여기서 뭐 일기장처럼 쓰는 패너이기 때문에 diary라는 단어를 무난하게 같이 쓴 거고요. 자, 작년, 재작년 같은 날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이켜보는 재미가 무척이나 쏠쏠합니다.
1: It's surprisingly fun to look back and see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0: 우리말에 뭐 무척 쏠쏠하다. 뭐 예기치 않게 너무 재밌다. 이런 의미로 surprising이를 쓴 거고요. 예. So it's surprisingly fun to look back and see. Look back 동그라미 구동사죠. 되돌아보면서 그걸 이제 음미한다는 의미로 look back and see까지 붙였고요.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작년 오늘, 재작년 오늘 그 같은 날뭐 했는지를 보면 그 재미가 쏠쏠하다. 그 문장 다시 한번요.
1: It's surprisingly fun to look back and see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0: 소소하고 평범한 순간들도 시간이 지나면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1: Even small, ordinary moments become special memories over time. Even small, ordinary moments. 작고 그냥 평범한 그런 순간들마저도 become special memories.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됩니다. Over time이니까 시간이
0: 지나면?
1: 지나면.
0: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초등학생 딸에게도 그래서 야, 이거 엄마랑 같이 한번 써볼래? 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1: I asked my grade schooler daughter to try it with me.
0: 초등학생인 딸, 이거 이제 처리할 때 앞에 grade schooler daughter. 초등학생을 grade schooler라고 하거든요. 그럼 뭐 중학생은 middle schooler, 고등학생은 high schooler 하시면 돼요.
1: 네.
0: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인 딸에게 try it with me 하자고 제안을 했다. 자, 다시 한번 I asked.
1: I asked my grade schooler daughter to try it with me.
0: 자, 그래서 우리 모녀는요, 자기만의 10년 다이어리를 가지고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1: So we now each have our own 10-year diary that we're filling in. 채워가고 있다.
0: 그쵸.
1: Fill in. So we now each have our own 10-year diary. 각각 우리 각자의 이 10-year diary가 있습니다. That we are filling in. 우리가 차곡차곡 내용으로 이제
0: 채워가는.
1: 채워가고 있는.
0: 그렇죠. 우리 책에 가끔 그 빈칸 뚫어놓고 이제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fill in the blank라고 저희가 부탁드리거든요.
1: Right.
0: 빈칸을 채워달라. 근데 이게 지금 보면 한 날짜에 10개의 칸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치니까. 그래서 그 칸을 채운다는 의미로 fill in. 이것도 구동사입니다. 뒤에 힘 주셔야 되고. So that we're filling in. 오케이. 자, 10년이 지나면 우리 딸이 대학생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1: In 10 years' time, she'll be a college student.
0: 10년 후라는 시점

0: 잡아줄 때 보세요. 전치사 in 쓰시면 돼요. So in 10 years time, 뭐 10 years later, 전치사 없이 쓸 수도 있는데 전치사를 쓴다면 in 10 years, 자 소유격은 복수형 뒤에다 붙여야 되기 때문에 apostrophe 찍고 끝에 s는 생략합니다. In 10 years time, 그렇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그거 잘 표시해 두세요. 정확하게 표기해 쓰시고 she'll be a college student. 자, 그때 딸이 자기 어린 시절의 기록을 돌아보며 읽는다면 얼마나 의미 있을까 상상해 보곤 합니다.
1: I like to imagine how meaningful it will be for her to look back and read about her childhood
0: Okay?
1: years. So I like to imagine. 상상을 하는 게참 기분 좋다라는
0: 좋다.
1: 거잖아요.
0: Right.
1: To imagine how meaningful it would be for her, 우리 딸아이가 to look back and read about her childhood years. 아, 어렸을 때 어린 시절 이랬구나라는 내용들을 쭉 읽으면은 얼마나 또 이렇게 의미가 있을까 우리
0: 그렇죠.
1: 딸아이에게 그런 생각을 하면은 참 좋다, 행복하다.
0: Meaningful이라는 단어가 참 유용하죠.
1: Yeah.
0: 여러 상황에 의미가 있는 의미로 좋습니다. 자, 10년 나이를 너무 아이템 좋네요. 저도 한번 검색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런 걸 한번 10년
1: Your
0: 해보면
1: shopping list is getting longer and
0: 네,
1: longer.
0: 입증하면서 인생이 참 다채로워집니다. 네, 여러분도 아마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다시 한번 영어로 들어보겠습니다.
1: 10-year diary. The habit of recording your day can make your life feel more grounded. I used to buy a new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happened to discover something called a 10-year diary. It's designed so that 10 years' worth of entries can fit into a single book, with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stacked on one page. Having it means I no longer have to buy a new diary every year. It's surprisingly fun to look back and see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Even small, ordinary moments become special memories over time. I asked my grade schooler daughter to try it with me. So we now each have our own 10-year diary that we're filling in. In 10 years' time, she'll be a college student. I like to imagine how meaningful it will be for her to look back and read about her childhood years. 패턴 프랙티스.
0: 자,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오늘은 이 10년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테마였기 때문에 날짜 관련된 표현들을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턴 모두 다 날짜, 시간 관련된 표현들이에요. 여기서 통한 기 문장 두개 지정해 드릴게요. 자, 매년 같은 날짜라는 이야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The same date each year. 다섯 개 단어.
1: It's designed so that entries from the same date each year are stacked on one page.
0: Stacked라는 건 이렇게 쌓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페이지에 10년치가 이렇게 다 들어가게끔 구성돼 있다. 자, 우리는 매년 같은 날짜에 꼭 만납니다.
1: We always meet on the same date each year.
0: 그게 어느 날이든 간에. 뭐 처음 만난 날, 뭐 생일, 기념일 좋습니다. 이 문장 그대로 외울게요. 매년 같은 날짜에 만난다. We always
1: We always meet on the same date each year.
0: on the same date each year. 한 번만 더요.
1: We always meet on the same date each year.
0: 그 휴일은 매년 같은 날짜에 지정된다.
1: That holiday falls on the same date each
0: 뭐
1: year.
0: 예를 들어 5월 5일 이렇게 딱
1: 네.
0: 정해져 있잖아요. 같은 날짜에 딱 휴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다. 좋습니다. 자, 그다음 작년이나 재작년에 해당하는 표현이죠. 붙여서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하시면 됩니다.
1: It's fun to see what I was doing on the same day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0: 오케이. 내가 처음 시작한 게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이었을 거다. 그럴 때
1: I think I first started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0: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정확하지 않을 때딱 쓰기 딱 좋네요. 자, 오늘 통한기 2번을 이 문장을 갈게요. 한 번만 더요.
1: I think I first started last year or the year before.
0: 오케이. 자, 그다음에 10년 후에 시점 잡아줄 때 전치사구로 가는 방법. In 10 years time.
1: In 10 years' time, she'll be a college student.
0: 요즘 AI 발전 속도로 봐서는 10년 뒤에 세상은 아예 달라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만든 문장입니다. 10년 후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어요.

0: 있을 것이다.
1: In 10 years' time, the situation will be very different.
0: 오늘 하나만 더 갈게요. 통환기 3번 문장으로 이걸 가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1: In 10 years' time, the situation will be very different.
0: 혹은 the world will be very different.
1: Yes.
0: 세상이 아예 달라진 그런 곳에 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In 10 years' time까지. 자, 오늘 다 시간 관련된 표현들을 통환기 문장으로 드렸습니다. Good job, everyone.
1: Dialogue practice. I used to buy a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found out about a 10-year diary.
2: 10 years worth of records in one book? That sounds interesting.
1: I've been using it for 3 years now. It's fun to read what I wrote in past years.
2: Wow, it must feel like revisiting those days.
1: I liked it so much that I asked my daughter to give it a try, too.
2: That's great. She'll be very touched to read those records when she's all grown up.
1: The woman says, I used to buy a planner every year, but then I found out about a 10-year diary. I used to니까 예전에는 해마다 다이어리를 샀었는데 10년 다이어리라는 거를 알게 됐어 했죠. So the man says 10 years worth of records in one book? That sounds interesting.
0: 10년치 기록이란 말 할 때 그 치에 해당하는 표현이 영어에 worth잖아요. So 10 years worth of records 하면 10년치 기록이 되겠죠. Okay?
1: 지금 3년째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I've been using it for 3 years now. It's fun to read what I wrote in past years.
0: 그쵸.
1: Right. 내가 어떤 것들을 썼었는지 읽어보는 게 참 재밌어.
0: 네.
1: It must feel like revisiting those days.
0: 이 단어 좋네요.
1: 네.
0: 그 시절로 되돌아간다는 의미를 revisit, 그 추억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그 단어가 영어의 그 revisit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는 느낌이겠어요. Okay?
1: 너무 좋아서 말이지 딸한테도 같이 써보자고 했어. I liked it so much that I asked my daughter to give it a try too. 너도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를 해봤다는 거죠. And then the man says, that's great. She'll be very touched to read those records when she's all grown up.
0: All grown up. 나중에 다 커서 나중에 그걸 읽어보면 감동을 느낄 것 같다. 이런 얘기 좋습니다. 자, 150페이지에 5개 형작 쭉 다 해보시고요. 정답 문장과 형작을 한 후에는 꼭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중에 1번과 2번에 별표 쳐놓고 꼭 여러분이 주의 깊게 형작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1: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We hope you have a wonderful day.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 everyone.
1: Bye-bye.

TBS 캠페인 개인정보 안전하게 지키기.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인터넷 금융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막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유의하면 좋을까요? 첫째,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 평소 쓰는 이메일 계정과 다르게 설정해주세요. 비밀번호는 자주 바꿔주시고요. 둘째, 사무실이나 PC방처럼 여러 사람이 컴퓨터를 쓰는 곳에선 인터넷 뱅킹 사용을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셋째, 금융거래가 발생하면 휴대전화 문자로 이용 내역을 알려주는 은행 서비스를 신청해주세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할 때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잊지 마세요.

0: 영어 회화 Level 1
1: Start English.
0: Hello everyone, welcome to Start English. I'm Kaylin.
1: And I'm Zach. It's great to be with you today, everyone.
0: 자, 이번 주는 우리가 생활 습관과 관련된 표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잭쌤은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할 때 그 좋은 습관을 잘 지키는 편이에요. Are you good at keeping good habits?
1: It really depends on the habit, I think. Sometimes I'm very good at it, and other times I keep forgetting.
0: 맞아요. 깜빡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기도 yeah. 해요, 그죠? 그럼 what is one thing that you are good at keeping?
1: Well, I guess my bedtime routine. I have it down to a science. I do the same things in the same order every time.
0: 아, 그래요? 네. 잘 때, bedtime routine. 그러니까 자기 전에 하는 습관들을 항상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요? 그럼 뭘 해요? 특별한 게 있어요?
1: Well, I mean, just, you know, change your clothes,
0: 아.
1: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0: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양치하고, 얼굴 세수하고,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양치까지는 하는데, 양치는 물론 해야죠. 근데 세수, 오늘 하루 안 한다고 뭐 얼굴이 뭐 어떻게 되겠어? 귀찮을 때가 많은데, 네, 아, 해야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도 특정 루틴이 있을 거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진짜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규칙적인 생활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저는 제 루틴을 고수해요 라고 할 때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1: You can say, I stick to my routine.
0: 아, 스티커처럼 stick. 꼭 붙어 있으려고 한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러면 I stick to my routine. 이 표현을 같이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 Ready, start!
0: Alright, 오늘의 미션 문장 다시 한번 뭐죠?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자, 그러면 일단 내가 뭘 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역시 I로 시작을 해야 되겠네요. 그쵸? I. 자, 내가 뭘 한다? 할 때는 무조건 I. 자, 근데 내가 뭘 해요? 내 루틴을 고수하잖아요. 그쵸? 이렇게 뭔가를 고수한다, 뭔가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한다라고 할 때는 stick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stick이 STICK, 스티커처럼 딱 붙어있다 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키다, 고수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을 고수한다라고 할 때는 to로 이어주거든요. 그래서 I stick to 이렇게 to와 함께 외워주시는 게 좋겠죠. 나는 고수해요. 뭐를 꼭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I stick to. 자, 무엇을 고수합니까? 나의 루틴, 나의 매일 하는 일과 영어로는 루틴이 영어잖아요. My routine이라고 하면 돼요. 자, 발음은 그냥 루틴이 아니죠. Routine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I stick to my routine이라고 하면 저는 제 루틴을 고수해요 라는 말이죠. I stick to my routine. 여기서 to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말에 조사라고 하잖아요. 뭐뭐을, 뭐뭐에, 뭐 이런 단어들. 이런 표현들은 영어로는 전치사라는 걸로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말에는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헷갈릴 수 있는데 꼭 들어가야 합니다. To. I stick to my routine. 자, 그럼 이 문장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따라해볼까요?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1: I stick to my routine.
0: I stick to my routine. Good job. 자, 그럼 이제 패턴 연습으로 넘어가 볼게요.
1: 패턴 practice.
0: 자, 오늘의 패턴은 뭔가요?
1: Well, our sentence was I stick to my routine. So, we're

0: just going to change my routine to something else.
1: My
0: So I
1: routine.
0: stick to momo.
1: I stick to 뭐뭐라고 해서 뭐뭐를 고수해요. 뭐뭐를 저는 지켜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패턴, 뭐 습관, 계획, 약속, 규칙 요런 것들을 내가 꾸준히 따르려고 노력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0: I stick to my diet.
1: I stick to my diet. 그렇죠. 다이어트를 지키려고 한다. 여기서 다이어트는 살을 빼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식단이라는 뜻이죠. 물론 식단을 하는 게 굉장히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My diet could be instant noodles every day. Unhealthy.
0: That's true.
1: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매일매일 라면을 먹는 것도 나의 식단일 수 있잖아요.
0: I stick to my diet of only pizza.
1: Only pizza. Yeah. 근데 보통은 우리가 my diet를 얘기할 때는 이 건강한 식단을 얘기할 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살을 빼는 것과 연관이 되는 거기도 하죠. Mm-hmm. 자,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0: You can also say, I stick to my schedule.
1: My schedule. 나의 스케줄, 즉 나의 일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일정을 지켜요라는 말이 되겠네요.
0: Are you good with last minute changes?
1: I'm okay.
0: Yeah?
1: 네, 저는 그렇게 뭐 last minute change 나쁘진 않습니다.
0: Oh, I'm usually okay with it, but it does stress me out a little bit.
1: Oh, it does?
0: Yeah, I prefer to stick to my schedule.
1: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스케줄이 확 바뀐다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진 않아요. Mm. I'm a P. You're a J.
0: Yeah. I was a P and I flipped to a J.
1: 그래요?
0: 네.
1: 아, 살면서... 변했군요.
0: I think people become more J as they get older.
1: Really? I become more P.
0: Oh, really?
1: 네. Haten, I stick to my schedule은 그래도 하려고 저는 노력은 합니다. 네.
0: Another thing you can say is I stick to my word.
1: 네? 나의 말에 붙어 있는다고요? Mm-hmm. 나의 말을 고수한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약속을 지킨다라는 mm-hmm. 말이 있어요. So stick to one's word. 우리가 you have my word 라고 하는데
0: yes.
1: have 누구누구의 word는 누구누구의 약속을 뭐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약속할게. I promise 대신에 you have my word 라는
0: yeah.
1: 표현을
0: 쓰거든요. I give you my word.
1: Oh, I give you my word. 근데 여기서 I stick to my word는 그래서 저는 제 약속을 고수해요, 지켜요라는 말이 되는 거죠. I stick to my word.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0: Kaylin,
1: yeah?
0: How do you stay so disciplined? 어떻게 그렇게 규칙적으로 지내?
1: 제가 좀 discipline이 있죠, 그죠? Well, I stick to my plan. 저는 제 계획을 고수하는 겁니다.
0: You stick to your plan.
1: 네, 계획을 짜잖아요. 그대로 해요. 하나도 안 빠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다시 한번 저는 P이기 때문에 계획이 바뀌어도 마음이 편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지 못하지만 그러고 싶어서 이런 예문을 써봤습니다.
0: Here's an important one.
1: Uh-huh.
0: I stick to my budget.
1: Oh, my budget. 그쵸? I stick to my budget. 저는 제 예산을 지켜요. 즉, 나 요만큼만 쓸 거야. 라고 하면 딱 그만큼만 써야 하는 거죠. 그죠? So I stick to my budget. 요 말도 쓸 수 있고요.
0: Mm-hmm. I stick to my goals.
1: Goal이라고 하면 목표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I stick to my goal. 저는 제 목표를 지켜요 라는 뜻이죠.
0: Yep. Now you could also use this expression like Until now, everything is like, I follow mm-hmm. this. I follow my diet or follow my plan.
1: Sure.
0: But you can also use it to imply loyalty. You can say, I stick to my friends.
1: Oh, I stick to my friends. 맞아요. Mm-hmm. Loyalty라고 하면 의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와 함께해. 친구의 편이야. 이럴 때, I stick to my friend. 이렇게 말할 mm-hmm. 수 있겠죠.
0: There's another usage where it implies a limitation.
1: Mm-hmm.
0: I stick to the basics.
1: I stick to the basics.

0: 라고 하면 나는 기본을 지켜. 기본을 지키려고 해. 라는
1: I don't do
0: 말이죠.
1: anything fancy.
0: 네.
1: I just stick to the basics.
0: 네. 그래서 기본. 뭔가를 더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기본을 지킨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더 fancy한 거, 더뭐 과한 거를 한다기보다는 딱 기본적인 것만 지킨다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고요.
1: Or here's another similar one. I stick to the beaten path.
0: I stick to the beaten path. 자, beaten path라고 하면요. 때려서 달 다져진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진짜 길을 갈 때만 쓸수 있는 표현일까요?
1: 아니에요.
0: 아니죠.
1: It means you do the normal way, the
0: 맞아요.
1: usual way
0: 맞아요.
1: that everybody does.
0: 다른 사람들이 잘 닦아놓은 그 길,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 방향만 내가 지킨다. 그 길만 간다라는 뜻이죠. 뭔가 새롭게 도전하거나 뭐 이런다기보다는 네, 누구나 하는 그 길을 따라간다라는 의미인
1: As a
0: 거죠.
1: creative young person, I had employers often tell me, now, Zach, don't go off the beaten path.
0: 맞아요. 모두 다 하는 걸 지켜. 그걸 벗어나지 마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는데 우리 잭쌤은 뮤지션이기 때문에 아티스트라서 네. you went off the beaten path, right? Most of the time.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I stick to라는 표현을 쭉 배워봤고요. 우리 간단하게 빨리 쭉 복습해볼까요?
1: I stick to my diet.
0: I stick to my diet.
1: I stick to my schedule.
0: I stick to my schedule.
1: I stick to my word.
0: I stick to my word.
1: I stick to my plan.
0: I stick to my plan.
1: I stick to my budget.
0: I stick to my budget.
1: I stick to my goals.
0: I stick to my goals.
1: I stick to my friends.
0: I stick to my friends.
1: I stick to the basics.
0: I stick to the basics.
1: I stick to the beaten path.
0: I stick to the beaten path. 잘하셨어요. 자, 이제 오늘의 대화를 우리말로 들으면서 영어 표현 생각해 볼까요?
2: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3: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2: 정말 대단해.
3: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0: 아, 그쵸. 어렵죠. 일관성 있는 건참 어렵습니다. 자, 친구가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관성 있는, 요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consistent라는 표현을 쓰고요.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요 표현은 뭐,
1: Mm,
0: 우리
1: I stick
0: 여러분.
1: to something.
0: 그쵸. 다 기억나시죠? 정말 대단해. 대단하다. That's great, wonderful. 혹은 조금 더 대단함을 강조해주는 단어를 또 써도 되겠죠.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고맙다는 건뭐 쉽잖아요. 그죠? 어렵다. difficult, hard 이런 표현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이 쓰였는지 우리 한번 영어로 들어볼까요?
4: You're always so consistent.
5: I stick to my routine.
4: That's impressive.
5: Thanks, but it's hard.
0: 아, 넌 항상 일관성이 있어.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4: You're always so consistent.
0: 다시 한번.
1: You're always so consistent.
0: You're always so consistent. 자, always는 항상이고, consistent가 일관성 있는, 뭐 한결같은이라는 표현이죠. You're always so consistent. So를 한번더 강조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 루틴을 고수하거든.
5: I stick to my routine.
0: One more time.
1: I stick to my routine.
0: 이 표현을 이제 잘 알고 계시죠? I stick to my routine. 자, 이렇게 얘기했더니, 정말 대단해.
4: That's impressive.
0: 뭐라고 했다고요?
1: That's impressive.
0: impressive. 대단한, 뭐, 인상적인이라는 표현이죠. That's impressive. 이음절의 강세가 있습니다. 자, that's impressive라고 했더니, 고마워. 하지만 어렵긴 해.
5: Thanks, but it's hard.
0: 고마워.
1: Thanks.
0: 하지만 어렵긴 해.
1: But it's hard.
0: But it's hard라고 얘기를 했죠. 하지만 어렵긴 해.

0: That's impressive.
1: Thanks, but it's hard.
2: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스타트 잉글리시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3: You're listening to EBS FM, Start English.
2: 오늘의 미션 문장은
3: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이었죠. 자, 그럼 발음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Stick, 이렇게 S 발음은 정말 살짝 나야 되고요. Stick, 이렇게 D 발음으로 해주시면 조금 더 편합니다. So stick, 이렇게 발음이 되고요. 마지막 K 발음은 그냥 기역 받침처럼 해주시면 되고요. To my, 요 부분은 빨리 지나가요. to my, 이렇게요. 그다음에 routine이라는 단어가 모음 소리가 생각보다 길어요. routine, 이렇게 하시면 돼요. ru, 발음 길게, teen, 이 발음 길게 해주시면 되죠. I stick to my routine.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3: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
3: I stick to my routine.
2: I stick to my routine. Good job.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 다 한번 쭉 봤고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긴 했어요. consistent, 그다음에 impressive. 요 두 단어는 길이도 길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요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이 연습하면 되겠죠? 초보라고 쉬운 단어만 쓰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끔씩 이렇게 좀 멋진 단어들 쓰는 것도 좋으니까 꼭 복습은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지만 또 발음이 다른 단어들, routine처럼 이런 것도 많이 연습해 주셔야 영어 발음이 익숙해지시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려면 복습 EBS 오디오 어학당 오시면 됩니다.
3: It's very easy to study along with us if you have a book. And you can pick up your book for next month at the bookstore.
2: 네, 여러분 책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오디오 어학당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케이는과
3: Zach였습니다.
2: Speak now.
3: Start
2: English.

번개맨과 함께하는 EBS 안전 캠페인. 지진이 나면 이렇게 하세요. 첫째, 흔들림이 닥치면 탁자 및 책상 밑으로 들어가 몸을 보호합니다. 둘째,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둡니다. 내피는 계단으로, 아셨죠? 셋째, 건물 밖에 있었다면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운동장,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차량은 이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번개맨이 알려드린 안전한 행동 요령 잊지 마세요. 번개 파워!

0: 시사 영어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닝 스페셜과 함께라면요. 세계 주요 헤드라인과 뉴욕타임스 기사, 그리고 문화와 교양까지. 매일 아침을 모닝 스페셜과 함께 열어보세요. 세상을 읽는 눈과 영어를 듣는 귀가 달라집니다. 매일 오전 8시 EBS FM 모닝 스페셜.
1: 쉽고 확실하게
2: 영어 회화 레벨 2
1: Easy English. Hi everyone, 안녕하세요. Easy English 이보영입니다.
2: Hello everyone, this is Juch.
1: 네, 오늘 5월호 146쪽이 됐습니다. 벌써.
2: Wow.
1: 자, 5월 28일 목요일인데요. 그래서 메이도 역시 그 거의 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 Wow. Now to our listeners, did you get your June book? They're selling really fast. They're selling out really fast. You should go to

0: your nearest bookstore. Get the book so we can study together.
1: Study together with books.
0: With the books, that's right.
1: With the books. 네, 책과 함께 같이 공부하시면 더 효과가 좋으시다는 건 뭐 사실은 확실하긴 하거든요.
0: Of course.
1: 그러니까 그냥 나는 취미로 들으면서 그냥 익히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아유 너무 감사한 일이죠.
0: Not bad.
1: 네, 좋은 아이디어긴 한데 이왕 하는 거 정말 내가 확실히 기억도 하고 또 연습도 두고두고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께서는 더 있으면 교재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Mm-hmm.
1: 네, 자 오늘은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카리스마가 있고 우리 얼마 전에도 여자친구 아버님 어머님을 뵈러 간다고 굉장히 긴장한다고 하는 말에서 he looks pretty serious in photos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0: right.
1: 어떤 사람의 이미지가 굉장히 charismatic, 이제 카리스마 있고 그 카리스마 있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0: Charismatic.
1: Charismatic.
0: Charismatic.
1: 네, charismatic.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조금 좀 압도하는, 그냥 overwhelming 하는. 그러니까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 나오는 그 편집자님.
0: Streep? 네. That's right.
1: 편집장님 같은 이제 그런 입장이다라고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눈치를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0: That's right.
1: 네, 오늘 그런 얘기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알아봅니다.
0: Good expressions today.
1: 네. 자, 먼저 우리말로 대화 들어보세요. 야, 저기 제넷 왔어.
2: 아니 그 회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 눈치를 많이 보더라고.
1: 맞아. 과연 저분이 우리가 만든 이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2: 솔직히 우리가 설명해도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바로 거절해 버릴지도 몰라.
1: 어떡해. 네, 그 영화 보면은
0: Scary.
1: 네, 메릴 스트립이 그 분한 장 역할을 보게 되면 무슨 말도 안 했는데 나가보라고.
0: Right.
1: That's all.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0: 엄청 차갑게.
1: 네.
0: That's all.
1: 네.
0: 엄청 차가워 진짜.
1: 그럼 주변이 다 얼어붙는 거죠.
0: 그러니까.
1: 네, 자 살얼음판 위를 걷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라는 우리말 표현도 있는데 영어로는 과연 무엇 위를 걷는 것 같다라고 말하는지 또 다른 표현을 쓰게 됩니다.
0: It's a very common expression.
1: 아, 그래요? 한번 볼게요.
0: Okay.
1: 먼저, 야, 저기 그 유명한 아주 그냥 악명도 높은 Janet이 나타났어.
0: Hey, there's Janet.
1: Hey, there's Janet. 라고 저기 그 사람이 왔어. There's Janet. 라고 했거든요.
0: 우리의 이제, 성우분이 Janet 아닌가요? I think she is.
1: Our good old Janet. 우리의 very good friend.
0: Oh, we 네, love her voice.
1: 그렇죠. Yes. Janet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different Janet이
0: okay,
1: 됩니다.
0: Okay.
1: 자, 하는 말이 그 회의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Janet이라고 하는 저분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0: Oh,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1: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아하, 저것은 살얼음판 위가 아니라 계란껍질 위를 걷는다고 하니 얼마나 더 조심스러운 거예요.
0: 계란껍질 위로 걸어보신 적 있어요, 혹시?
1: Why would I do that?
0: Why would you do that, right?
1: 네.
0: 왜 제가... 그런 짓을 네. 굳이?
1: 해보실 선생님.
0: 근데 상상해 보세요. 네. The eggshells are they're like broken glass.
1: Yes.
0: You have to walk very slowly, very carefully. Or else you get hurt.
1: 그렇죠. 난 또 선생님은 해보셨다는 줄 알고.
0: 저도 해본 적은 없는데 상상은 많이 해봤어요.
1: 상상을 하자고요.
0: 왜 이런 맞아요. 표현이 있을까?
1: 맞습니다. 그러니까 walk on eggshells. 정말 많이 나오는, 많이 그 비드, 호드, 캐드에서 다 들을 수 있는 영드 할 것 없이
0: exactly.
1: 영상물에서 right. 특히 많이 보여지는 그런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듣게 되는 egg 하면은 계란이잖아요. 근데 그 껍질이라고 해서 eggshells. Eggshells,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 위를 걷다, 즉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0: So sometimes when you're at work, you have a boss who is very cold and serious and scary.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im or around her.
1: 그렇죠. 네.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혹은 around him. 그 분의 주변에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달걀 껍데기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여기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maybe not everyone, but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이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특히 회의 중에 in meetings.
0: So walk on eggshells, when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someone, they're being very careful, very cautious.
1: 그렇죠.
0: So you don't make mistakes.

0: steaks. You don't want them to be angry at you. Walk on eggshells.
1: You don't want to get on her bad side.
0: Get on her bad side.
1: 그렇죠.
0: 우리 good side 배웠는데
1: 맞아요.
0: 반대는 bad side이죠.
1: 네, 바로 그런 얘기죠. You don't want to get on her bad side. 그분의 눈밖에 나는 행동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방금 주치생님 말씀처럼 그 walk on eggshells라는 표현이 생각이 안 나면 everybody or people or most people are very careful around her.
0: Perfect.
1: 네, 그래도 yeah. 된다는 거죠.
0: Sure.
1: 그분 주변에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한다. And then right. watch what they say around that person.
0: Yeah.
1: 말 조심하려고 하고.
0: Watch what you say around 보양쌤. Or else she'll get upset at you.
1: 그렇죠. 혹은 이런 경우 있어요. 까치발로 걷는다고.
0: 까치발로, tiptoeing around.
1: 네.
0: That's the same expression in English. Yeah, I'm tiptoeing around Diane.
1: 그런 식으로. I am tiptoeing around her. 뭐 이렇게 말할 때 그녀의 주변에서는 발끝을 세워서 걷는다고. 그 tiptoe라고 하더라고요.
0: Slowly, carefully.
1: 그렇죠. 아유, 정말 얼마나 숨도 못 쉬게끔 만드는 거죠. tiptoe는요, T-I-P-T-O-E로 쓰는데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tiptoe라고
0: right.
1: 하죠.
0: Tiptoe around someone.
1: Tiptoe around someone. Mm-hmm. 여기서는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네, 여기까지 먼저 듣겠습니다.
2: Hey, there's Janet.
3: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1: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해서 around her in 아주 얕고 낮고요. 그다음에 짧고. 간단하게, 약하게 around her in meetings 이렇게 이어주는군요.
0: That's right.
1: 네. 자, 그랬더니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그 말이 맞아.
0: Oh, I know.
1: I know.
0: I know.
1: 네, 그러면서 이제 정작 자기들의 그 앞날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과연 저분이 우리가 낸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Do you think she will approve our proposal? 이라고 묻습니다. 자, approve는 사실 어제 우리가 그 방송 내용에서도 살짝 나왔었는데 우리가 카페에서 일하면서 새로운 테마를 제안해보면 어떨까라는 말에 대해서 the owner probably won't go for that 이 있었죠. 그러면서
0: right.
1: probably won't approve of the idea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때
0: right.
1: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지만 여기서도 approve our proposal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approve right. of our proposal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0: They're both perfectly fine.
1: 네,
0: approve
1: 좋습니다.
0: our proposal, approve of our proposal.
1: 아, 모두 동사로 sure. 쓸 수가 있겠군요.
0: Mm-hmm.
1: 자, 과연 그녀가 그렇게 할까? 그분이 그렇게 해줄까? Do you think she will? Do you think she'll? Do you think she'll? 하고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0: Yeah.
1: 네.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0: Approve what?
1: Our proposal.
0: Our proposal.
1: 네. 우리가 낸 프로포잘. 이 프로포잘이라고 해요, 선생님. 우리말로는.
0: 뭐 제안서죠, 그렇죠?
1: 네, 네. 근데 어떻게 발음한다고요?
0: Proposal.
1: Proposal.
0: Proposal.
1: Proposal. 그렇습니다. Right. 자, 이 부분 먼저 들어볼까요?
2: I know.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She'll approve 이렇게 이어지고요. Approve our proposal 또 이렇게 연음이 또 나오게
0: right.
1: 되네요.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네,
0: right.
1: 처음에는 조금 천천히 또박또박 발음해 보시다가 점점 이렇게 속도를 내면서 나중에 아까 하신 거 뭐죠, 선생님?
0: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네,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Right, 여기 proposal에
1: 네.
0: a proposal can be many different things, but it's generally you're making a suggestion, making an offer. A proposal is somebody who gets down on his knees, will you marry me?
1: Well,
0: like a wedding marriage proposal, right?
1: Ah, marriage proposal.
0: Because you're proposing, I am offering you a life of happiness. 엄청난 제안이잖아요.
1: 뭐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안 어떻게 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0: 그래서 proposal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1: 아, 그렇군요. 나의 제안이라고 해서.
0: Yeah.
1: 네, 뭐 10장짜리 슬라이드로서 PPT로 만들어 오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0: 그것도 proposal이고.
1: 아, 그것도 proposal이고.
0: right.
1: 맞습니다. 저는 proposal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박사 논문 쓸 때 그 proposal 때문에 아우 얼마나 애를 먹는지요. 모든 사람이 뭐 그런 상황이 계시다면. 근데 proposal이라는
0: right.
1: 단어 참 많이 썼던 기억이
0: right.
1: 납니다. 자, approve our proposal이라고 했더니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우리가 설명도 하기 전에 아예 바로 거절해버릴지도 몰라라고 해요.
0: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1: 네, 사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별 단어도 없는 아주 간단한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입에서 이렇게 툭 치면 탁 나오지는 잘 않죠. 자, honestly, 일단 솔직히 말하자면 조금 쉬었다가 she might kill the idea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0: Right.
1: She might kill the idea. 우리 어제도 it might bring in more younger customers가 있었죠.
0: Right.
1: 그럴 수도 있잖아 라는 가능성을 말할 때 might를 쓴다고 했는데요.
0: Right.
1: She might kill the idea. 그 아이디어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럴 수도 있어. She might kill the idea. 언제? Before we even explain it. 우리가 설명조차 하기 전에도 말이지.
0: Right. When somebody kills an idea,
1: 네.
0: My boss killed my idea, or somebody killed my idea. The word kill sounds really harsh or hard, but it just means they will not approve at all. Or just completely reject. So here, reject is probably the closest answer. She might just completely reject the idea. Kill the idea.
1: Kill the idea. Yeah.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를 무시해버리고 묵살해버리고 아예 yeah. 거절을, 그 제안 자체를 거절해버린다는 뜻으로
0: right.
1: reject의 의미로 kill the idea.
0: Right.
1: 그래서 회사에서 예전에 이제 그런 책을 본 적이 있는데 killer phrase라는 것이 그 책의 제목이었어요.
0: Killer, okay.
1: 네. 근데 killer phrase 하면은 정말 아주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아주 기가 막히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어떤 표현이란 뜻도 될 수 있지만
0: right.
1: 거기서 말하는 killer phrase는 남의 어떤 아이디어를 묵살해 버리는 그런 phrase로 이런 거래요.
0: 극과 아, 극이네요, 진짜.
1: 네, 옛날에 해봤어. 누가 아이디어를 내면, yeah, I've done that already.
0: Right.
1: 우리가 한번 해봤던 거라서 it's not gonna work. 해봤자 안 될 거야.
0: Kill the idea.
1: 네, 그게 kill the idea라는 right. 겁니다.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그냥 묵살해 버리는. Kill은 정말 안 좋은 거죠.
0: Right.
1: 여기서는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그게 뭔지 설명도 하기 전에 미리 아이디어를 kill 해버릴 수도 있다. 네, 아유 무섭네요.
0: So this is a general term. It's not a hard or severe term.
1: 아.
0: So when generally somebody doesn't like the idea. 아, 그건 아닌 것 같아.
1: 어.
0: 딱 잘라서 거절하다. Kill.
1: Kill.
0: The proposal. Kill the suggestion.
1: 아.
0: Kill the idea.
1: 아, 또 이런 것도 있다. 내가 그 어떤
0: right.
1: 음료를 마시다가 조금 right. 남았어요. 그러면 이거 마저 마셔달라고.
0: Kill it.
1: Kill it.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0: 저도 많이 쓰는 편이에요.
1: 네.
0: 뭐 조금밖에 안 남, 한 모금밖에 안 남았는데.
1: 네.
0: 어, 보영쌤. 네. Can you kill it?
1: Can you kill it?
0: Or just kill it.
1: 네. 그냥 이거. 죽여라는 말이 딴 게 아니라 다 마셔버리라고 이렇게 말할 적에도 근데 그 음료만 그래요? 아니면 일반 음식도 그럴 수 있어요?
0: You could say it with food as well.
1: 어.
0: Because only a little bit of left. Can you just kill it?
1: 아.
0: You should just kill it.
1: 아. 그냥
0: 다 먹어.
1: 다 먹어버려 라고 할 때 그때도 right. kill it.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I'm actually surprised you know this expression.
1: I learned it from my son.
0: No wonder.
1: 네. 네. 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0: 그러니까
1: 어, 엄마 이거 다 마시라고
0: 죽이라고?
1: 하는데. 네. Kill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는 she might kill the idea. 아이디어를 kill 해버린다라고 합니다.
0: Right.
1: 그 흔히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그냥 너무 마음 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0: sure.
1: 그렇게 harsh한 건 또 아니라고 아까 말씀 주셨죠.
0: 근데 이 분위기가 중요하잖아.
1: 네.
0: 보스에 대한 분위기를 알고 성격을 알기 때문에
1: 어.
0: 아 그럴 만한 사람이겠구나라고
1: 어.
0: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0: 예.
1: 자,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까지였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 들어보세요.
3: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1: 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walk on eggshells around 어떤 사람, 그리고 approve our proposal 이런 말도 있었고, kill the idea, 어떤 제안 자체를 묵살해버린다라는 뜻의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자, 생각하시면서 전체 대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2: Hey, there's Janet.
3: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2: I know.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3: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1: 이 대화문은 오디오 어학당 생생 대화문 Easy English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0: You're listening to Easy English on EBS FM.
1: 네, 그 보면은 다 아는 얘기들이에요. Eggshells를 모르겠어요. 우리가 in meetings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론 이제 approve라든지 proposal 같은

0: 일상 회화에서 뭐 daily conversation에서 맨날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닌 그런 단어들이 몇긴 있지만 they're not that difficult. 그렇게
1: Right.
0: 많이 advanced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입에 붙이는 일만 남았어요.
1: That's right.
0: 큰 소리로 저희와 함께 말했기 하시기 바랍니다.
1: Let's go.
0: 오, 저기 그 제넷이다. Hey, there's Janet.
1: Hey, there's Janet.
0: 아유, 그 회의할 때 보니까 말이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분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더라고.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1: Most people walk on eggshells around her in meetings.
0: 아우, 나도 알아. 그러게 말이야. I know.
1: I know.
0: 있잖아. 저분이 과연 우리 제안서를 승인해 줄까?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1: Do you think she'll approve our proposal?
0: 아, 솔직히 말하면 말이지. 사실 우리가 설명도 하기 전에 그 아이디어를 바로 거절해 버릴 수도 있어.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1: Honestly, she might kill the idea before we even explain it.
0: 여기까지입니다.
1: 오, great job.
0: 뭐 가족끼리라도 혹은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떤
1: Yeah.
0: 모임이라도 괜히 눈치 보게 만드는 혹은 좀 저도 그러거든요. 이렇게 예민해서 괜히 미리 주눅들어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1: That's right, of
0: 저
1: course.
0: 잘할 적이 정말 심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말도 잘 못하고 뭐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walk on eggshells around certain people 그런
1: 저도
0: 경우
1: 약간 그런 것
0: 있었죠.
1: 같아요.
0: 아, 그래요?
1: Like somebody's like really important, serious, and also has a very sensitive personality. I try to walk on eggshells around them and be careful.
0: Be careful. 그렇습니다. 조심스럽게.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문장이 most people 이란 말이 나왔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이런 내용을 말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다 그러대?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1: Right.
0: 그러면 죄다 그냥 조심스러워하고 막 그러대? 라고 하지 그걸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는 잘 표현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1: Right,
0: 근데
1: right.
0: 영어로는요, 조금 조심스럽게 다 그런 건 아니라는 전제하에 most를 붙인 경우가 많습니다.
1: Most people.
0: Most people.
1: That's right.
0: 네, something to think about. 좀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1: Great.
0: 네, 전 지금까지 이보영이었고요.
1: And this was Jude.
0: 네, 함께하신 모든 내용은 오디오 어학당에서 언제든지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영어 회화 쉽고 확실하게
1: Easy
0: Easy English.
1: English.

0: Global News Expressions.
1: 본 프로그램은 AI 기술을 활용해 대본과 음성을 생성했습니다.
0: 오늘의 시사 영어 표현은 collapse, 뜻은 붕괴입니다. 이 표현은 뉴스 기사에서 이렇게 쓰였습니다.
2: More than 300 families have been evacuated in the Philippines after massive amounts of ash billowed from the Mayan volcano due to the collapse of lava deposits from its slopes.
0: 여기서 collapse라는 표현은 무언가가 무너지거나 갑자기 붕괴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예문으로 감각을 익혀볼게요.
2: The building collapsed during the storm.
0: 그 건물은 폭풍 속에서 무너졌습니다. 뉴스에서 building collapse, system collapse 이렇게 쓰인 경우를 보면 무너졌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collapse 꼭 기억하세요. Global News Expressions였습니다.

0: 다이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도 좋을 수 있고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편안해진다고 하니까. Maybe you should try it. Maybe go to the bakery that you always go to and have that little chit chat or say hi to the person living in your apartment when you bump into them in the elevator. And this could boost your energy a little bit. Yeah.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참 넉살도 좋네. 저렇게 모르는 남이랑 저렇게 대화를 한다고 이럴 수 있거든요. 오늘의 문맛 문장입니다. 너는 참 넉살도 좋다.
1: What is 넉살?
0: 넉살이라는 것 자체는요,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으면서 비위 좋게 행동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positive meaning이 있고 negative meaning이 있을 수 있어요. So in the positive sense, it's sort of being very not shy and being able to go up to people and being the not outspoken but extroverted person.
1: Outgoing.
0: Yeah, outgoing. There you go. 이런 의미로 아, 너참 넉살도 좋다. You just met and yet you're striking up a conversation and it's as if you've been friends for ages. 아, 굉장히 넉살 좋다. 이런 positive meaning. 또 하나는 좀 뻔뻔할 때 우리가 네거티브 미닝으로 지금 분위기가 눈치를 지금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여기서 네가 그런 말할 때가 좀 아닌데 you should just be quiet in this situation. 근데 막뭐 해요. 그럼 아, 참너 염치도 없고 아주 그냥 넉살도 참 좋다 너. 뭐가 있을까요? 뭐 혼나는 상황이라든지 선생님한테 혼나고 있는데 선생님, 선생님도 많이 지치셨죠?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 너 넉살도 좋구나, 너. It's not quite positive, but it's like, this is not the time to strike up a conversation. 이런 식으로 말할 수도 있죠.
1: But I can see how the same person would do the same,
0: 그럴 수
1: would do
0: 있어요.
1: both things.
0: Yes, because
1: Like,
0: it's that personality. Yep, exactly. 자, 여러분, 이거 영어로 바꿔주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넌참 넉살도 좋다. 사연도 있으면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그런 사례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과 유튜브 EBS 라디오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모닝 헤드라인스 시작합니다.
1: 코리아's births jumped nearly 20% in March to a seven-year high, according to the 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as a post-pandemic marriage rebound and evolving parental attitudes pushed the fertility rate past 0.9 for the third straight month.
0: 올해 3월 국내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20% 가까이 늘어나 7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팬데믹 이후 최근 2년간 혼인이 증가하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합계 출산율이 3개월 연속 0.9명을 넘긴 데 따른 결과입니다.
1: Cases of Legionnaire's disease in Korea have surged by over 56% from a year ago. Raising public health concerns as warmer temperatures, climate change, and aging water infrastructure create conditions favorable for the spread of Legionella bacteria.
0: 전국에서 레지오넬라증으로 신고된 환자 수가 56% 이상 급증한 가운데 최근 더 더워진 날씨와 기후 변화 그리고 급수 시설 노후화 등으로 레지오넬라균 증식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어 보건 당국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1: Taiwan has overtaken India as the world's fifth largest stock market, hitting a $4.95 trillion valuation, driven by an AI-fueled rally in semiconductor giant TSMC shares amid a global boom for advanced chips.
0: 대만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4조 9,5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첨단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인 호황 속에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 주가가 인공지능

0: Water, warm climate, things like that. What's conditions favorable for something?
1: Conditions favorable for something means that it's a likely scenario in which something can thrive or something can be successful. So in this case, it's negative because it's a disease that can actually be successful or can thrive in this situation. So favorable conditions, let's say it's going to be favorable conditions for playing golf today because it's not going to rain. So the condition, the situation to play golf is good. It's not raining. We can do it. It's going to be positive.
0: Exactly. 자, favorable conditions라는 것은요, 좋은 조건, 유리한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읽어볼게요. Cases of Legionnaires' disease in Korea have surged by over 56% from a year ago, raising public health concerns as warmer temperatures, climate change, and aging water infrastructure create conditions favorable for the spread of Legionella bacteria. All right, let's take a break. 권수현님이 오늘 오프닝 너무 공감해요. 특히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질문을 했을 때 제가 도움을 주는 상황을 경험하면 제 기분도 좋거든요. 조심해야 할 것은 선을 넘지 않게 포인트만 대화하는 거죠. 지나치면은 빅토크가 되니까요. 하셨습니다. That's right. So according to NPR in the US, they say just saying hi, that's enough to make you feel a little bit more a part of the society you're in, and it just makes you feel good.
1: Yeah,
0: It's,
1: absolutely. It can even be just a smile. Like it's
0: yeah.
1: an acknowledgement, right?
0: Exactly. You don't have to have a conversation.
1: Yeah, just kind of looking over and just kind
0: Yeah.
1: of you smile at the person next to you in the
0: 맞아요.
1: elevator or just acknowledge their presence.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인사를 나누기만 해도 아주 짧은 그런 스몰 토크, 날씨 얘기라든지 이런 것만 해도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게 된다는 게 연구 결과 나왔다고 합니다. 김나은님, 그렇군요. 저 이사 온지 4년 되어 가는데 직장하고 집만 오고 가다 보니까 친구가 없어서 외로웠거든요. 자, 앞으로 카페에서 스몰 토크 많이 해야겠네요. 하셨어요. 뭐, 카페든 경비 아저씨든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누구 마주쳤을 때 그냥 인사만 안녕하세요 했을 때또 인사를 주고 받는 여기에서 얻어지는 이 기분 좋음이 있거든요. And the opposite is true. If you insult someone, if you say hi and they don't say hi back, that makes you feel so bad. 인사는 서로 주고받을 때 이렇게 기분이 많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자, 무모한 문장. 너참 넉살도 좋구나.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1045. EBS 반디 앱 무료고요. 유튜브로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This is Charlotte Carden, The Way We Touch.

0: Charlotte Cardin, The Way We Touch 들으셨습니다. 자, headline number 3 가볼까요?
1: Taiwan has overtaken India as the world's fifth largest stock market, hitting a $4.95 trillion valuation driven by an AI-fueled rally in semiconductor giant TSMC shares amid a global boom for advanced chips.
0: 대만 주식시장이 시가총액 4조 9,50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도를 제치고 세계 5위 규모로 올라섰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첨단 반도체 시장의 세계적인 호황 속에 대만의 반도체 대기업 TSMC 주가가 인공지능 열풍을 타고 급등한 덕분입니다. Alright, so the fifth largest stock market is no longer India. It's Taiwan.
1: Taiwan, a very small country in comparison to the other top four, I guess you could say. Hong Kong is pretty small as well. But the United States, China, Japan, Hong Kong, and now Taiwan is your top five. And of course, this is for the most part because of 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better known as TSMC, essentially the top semiconductor manufacturer in the world.
0: Yeah. 자, 그러면은 왜 그런지 이유가 지금 헤드라인에 나와 있는데요. 대만의 지금 얘기한 TSMC 주가가 인공지능의 열풍을 타고 지금 호황기, 어떤 이렇게 급등한 모습이거든요. 자, 그 표현을 좀 보겠습니다. AI-fueled.
1: AI-fueled meaning AI is the reason for this. It's the force that's driving something. We've talked about driving quite a bit, and you can use fueled in the same sort of way because a car moves, but in order for the car to move, it needs gas, and gas is the fuel that drives the car, you could say. In the same sort of way, TSMC or the semiconductor industry is what is fueling the rise for Taiwan.
0: Exactly. Fuel, 연료. 그래서 이것이 어떤 원인이 됐다라는 이유로 연료가 있으면 차가 움직이듯이요. 그래서 AI fueled 그러면은 AI 그 열풍을 타고 AI에 의해서 촉진이 된 무언가. 뒤에 나오는 단어는 rally입니다. What does a rally mean?
1: A rally is like a sudden gain of some sort. So it's a push in an upward direction for the most part, or in a positive direction, I should say.
0: 네,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게 회복, 반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I-fueled rally, 그러면은 AI의 열풍을 타고 급등한 지금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덕분에 driven by that 그래서 저기 전체적으로 타이완의 주가 시장이 저희 주식 시장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습니다. Of course there's a global boom. Let's have a look at that.
1: A global boom means something that is very popular around the world. And usually when we use the word boom, I mean, you think of like a big noise, right? Like an explosion causes an audio boom. You hear a loud noise. And in the same sort of way, it's like a sudden impact.

0: Family of the Year, Hero 들으셨습니다. 아, 제가 아까 생각이 안 났던 단어가 퇴화였네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덕분에 제가 가끔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데, 딱 기억이 났습니다. Thank you so much, everyone, for reminding me of that word. It sort of means when something is degenerative, or in the case of the T-Rex, we were talking about how the arms, they had no need to develop. They, in fact, did the opposite, maybe.
1: Maybe
0: We don't know.
1: Trump, yeah.
0: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의 주요 표현 다섯 가지를 선생님의 예문과 함께 복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이에요. Parental attitudes.
1: Yeah, this is how people feel about being parents. It could also be, the way that they are parents as well, like how they feel that you should be as a parent. If you're going to be a parent, then this is the way you should do it.
0: 그래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1: Parental attitudes in the 1970s were very different compared to these days.
0: 1970년대에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은 오늘날의 그것과 매우 달랐습니다. Definitely. 자, 이어서 conditions favorable for something.
1: If conditions are favorable for something, then it means that the situation or the environment is very good for whatever it is. So it's good for making something better or thriving or for being able to do something.
0: 무엇에 유리한 조건, 뭐뭐 하기에 좋다. Conditions favorable for something. 네, 예문 보겠습니다.
1: Spring and fall have conditions favorable for travelers to Korea.
0: 봄과 가을은 한국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날씨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좋은 날씨 이렇게 여기서는 해석을 할수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 something fueled. Or be fueled by something.
1: Yeah, if you're fueled by something, then that's the energy that pushes you, that helps you to do something or accomplish something.
0: 무엇에 의해서 어떻게 되다. 마치 차에 기름을 넣듯이. 이게 기름이 들어가야, 연료가 들어가야 차가 움직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예문 보겠습니다.
1: The rise in produce prices were fueled by a flood a month earlier.

0: 한달 전에 있었던 홍수로 인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인해서라고 제가 하고 넘어갔는데요. 그렇게 원동력이 되는 것이나 촉진을 하는 것, 그 원인이 되는 것이 fuel과 함께 표현이 되죠. The high prices were fueled by a flood. 자, 다음 표현은 to uncover.
1: To uncover is to have something that wasn't seen or visible or perhaps known before, but now it's kind of available for everyone to see. It's visible now or it's around.
0: 이게 찾아낸다는 느낌으로 발견하다, 뭐 적발하다가 될수 있어요. 사실 비슷한 표현 중에 disclose가 있는데 disclose는 뭐냐면 내가 숨기고 있던 밝히지 않았던 information을 이제 공개하는 거고요. uncover는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이 이제 뭐 수사관이라든지 뭐 탐정에 의해서 등등등 아니면은 약간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된 거죠. 조금 다릅니다. 자, uncover 예문 주세요.
1: The detectives uncovered a string of illegal activity while investigating the main suspect.
0: 주요 용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 탐정들은 굉장히 많은 불법 행위들을 찾아냈습니다. 적발해냈습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prioritize.
1: Prioritize meaning that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be done before everything else, or this holds more importance than other things.
0: 그래, 우선시하다. 그럼 예문 보겠습니다.
1: He always prioritized business over pleasure.
0: 네. 그는 항상, 이렇게 뭐 여행을 가는 것보다는 이제 그 출장, 일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을, 여행하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그냥 노는 것보다는 일이 우선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 갈 때도 business or pleasure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무슨 이유로 여기 오셨어요? 그러면은 출장입니다. 아니면 그냥 여행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하기도 하죠.
1: Yeah, there's also a saying that we have, like business before pleasure, meaning do what you have to do before you do what you want to do.
0: That's a great saying, actually.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전에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네, 많은 성공하신 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하기 싫은 것을 잘해야 된다. 자, 오늘 Morning Headline Expressions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다시 듣기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어 루틴이 되는 시간, EBS FM Morning Special. 오늘의 무모한 문장은 넌참 넉살도 좋다. This can be said in admiration, or you can say, I mean, why are you this way? 여러 가지 상황이 가능하긴 한데 여러분 어떻게 쓰셨어요? 신정숙님, You're such a people person.
1: Oh, I like
0: Yeah,
1: that.
0: you can say this
1: Yeah,
0: in a good
1: absolutely.
0: sense. Oh,
1: Definitely. Yeah, it just means you're very social
0: yeah,
1: and you get
0: yeah.
1: along with everybody.
0: 오, 좋아요. You're such a people person.
1: Yep.
0: 좋습니다. 자, 이은미님. You're so outgoing.
1: Absolutely. I think I
0: 그래도
1: mentioned that word
0: 가능해요.
1: earlier
0: You did,
1: and
0: yeah.
1: yeah,
0: 맞아요.
1: definitely great.
0: 그렇죠. 자, 서혜라님은 He or she is an easygoing person.
1: Okay, I don't know if it's the exact translation or not. Easygoing means like, nothing bothers you. So like you're kind of unfazed or unbothered, maybe from other people that do negative things around you.
0: 그렇죠. 이거는 약간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an easygoing person도 굉장히 좋은 덕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예를 들자면은 쉽게 화도 안 내고 그냥 항상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만 그렇다고 이 사람이 넉살이 좋다는 뜻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1: Yeah, it's kind of like more like you're pleasant to be around, which is positive too in that sense, but yeah, not it's different from being outgoing.
0: 그렇죠. 예를 들어서, Oh, Jason, I'm so sorry. I'm gonna have to change the schedule for the third time. I'm so sorry. 그런데
1: Ah,
0: Jason이,
1: it's okay.
0: he's a very easygoing person. 근데 만약에, if he were the opposite, he might go, You changed it again? How could you do this? You know, I'm such a busy person. 이러면 easygoing person 아닌 거죠. 그래서 easygoing person은 그런 거야. 아, 괜찮아. 이렇게.

0: 뭐 그냥 뭐라 그래요? 뭐늘 괜찮아, 괜찮아 하는 이런 느낌의 사람?
1: Yeah, you're not sense opposite of being sensitive.
0: 맞아요. 자, 그다음에는 문정환님, You have a way with people.
1: I love
0: 어,
1: that.
0: 이거
1: Yeah,
0: 너무
1: that's a
0: 좋아요.
1: really good one.
0: You have a way with people. 너 사람 정말 잘 다룬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것도 넉살 좋다로 할수 있어요. 좋습니다. 정경희님, You have a delightful wit.
1: Okay, with wit, it's kind of like there's something creative or maybe funny or smart that you do really well. So I don't know if it's exactly, once again, the translation, but I also do like how this person said you have a delightful wit. Like it makes it sound very nice in that way. But I don't know if it's the exact translation.
0: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겠지만, 위트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만 이게 꼭 넉살이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좋은 문장 그래도 도전 잘해주셨고 2690님 You make yourself at home anywhere.
1: Okay, this is interesting because
0: Yeah.
1: when you talked about how it could be good and it could be
0: Could
1: bad,
0: be bad.
1: this could have that meaning as well. Like,
0: Negative
1: because
0: meaning.
1: you go to someone's home and you immediately jump on their sofa, put your legs up, and it's kind of like, whoa, okay, yeah, you just make yourself at home
0: 참
1: here.
0: 넉살도 좋구나. 지금 이렇게 남의 집에 와가지고 혼자 저렇게 자기 집인 것 마냥 아참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1: Yeah, so I think in that sense, it feels like that.
0: 자, 그리고 민승현님, Your thick skin deserves its own zip code. Oh my
1: Wow.
0: goodness. 자, thick skin이라는 거는
1: It means you're not bothered by
0: 그렇죠.
1: things like water off your back. If someone says something or you do something that other people might be offended by, you're not bothered by it as well.
0: 우리 가끔 이제 철판 깐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피부가 두껍다라는 얘기는 뭐 이렇게 쉽게 뭐 감정이 오락가락하지 않는 거겠죠. 크게 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개의치 않는 거. 그런데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만의 우편번호가 따로 있어야겠어.
1: You're on a different level. You're in a different neighborhood compared to other
0: 와,
1: people.
0: 이거 너무 유머러스하고요. 그다음에 영어식 농담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그냥 영어를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lright, well, let's pick some prize winners.
1: Oh, let's go with you're such a people person.
0: 아, 너무 좋았어요. 네, 문정환님. 아,
1: Oh,
0: 아니네요.
1: no.
0: Sorry, sorry.
1: 신정숙.
0: 신정숙님. Well, you know who I'm gonna pick now. 신정숙님, you're such a people person이랑 그다음에 문정환님, you have a way with people. 이렇게 두분 뽑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시고. What would you say?
1: I would say you're quite the socializer
0: 오.
1: or you're quite the social butterfly.
0: 아, 저도 social butterfly 생각하긴 했었어요. You're quite the socializer, you're quite the social butterfly. 저도 이제 저두 문장 정도 생각했는데, you're such a social butterfly. 전 such 생각했지만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quite가 더 좋네요. 이 상황에서는 you're quite the social butterfly가 더 좋아요.
1: It's a little bit more passive.
0: 근데 뭐 you're such a social butterfly 해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뉘앙스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조심스럽고 또 하나는 wow, you can talk to just about anyone.
1: I like
0: 이것도
1: that.
0: 만들어 봤어요. Wow, you can talk to just about anyone. 와, 너는 누구와도 대화가 이렇게 가능하구나. 이런 식으로 참 넉살이 좋다. 만들어 봤습니다. Alright, well, that's it for the first hour. This is Toto with Georgie, Porgy. Is it Georgie Porgy?
1: Georgie
0: Or...
1: Porgy.
0: Yes,
1: Yeah.
0: alright. We'll see you in part two.

0: EBS 독서 캠페인 거장의 독서법.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작가 호르헤 보로에스. 젊은 시절 도서관 사수로 일했던 그는 훗날 아르헨티나 국립도서관의 관장이 돼 18년 동안이나 근무했는데요. 누군가가 어떻게 하면 책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물었을 때 보로에스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억지로 책을 읽으려 하는 것은 황당한 생각입니다. 그것은 강요된 행복에 대해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독서는 큰 행복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는 중압감에 짓눌려 오히려 책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을 헤아렸는지 보로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읽고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싶은 욕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 작가는 여러분을 위해 그 작품을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 그 책을 그냥 한쪽에 놔두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을 끌 작가는 분명 또 있을 겁니다.
1: 2026학년도 EBS 꿈장학생을 찾습니다. EBS와 함께 꿈을 이룬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총 13명의 꿈장학생을 선발하여 대상 1,000만 원을 포함한 총 6,200만 원의 상금을 드립니다. 2026학년도 수시와 정시에 응시한 대학 신입생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접수는 5월 3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I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BS와 함께한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Welcome back. This is part two of Morning Special on EBS FM on Thursday, the 28th of May. I'm your host, Chesu Jin, and we have Jason Lee in the studio. 자, 잠시 후에 뉴욕타임스 기사 하나 읽어볼 텐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커튼에 대한 기사를 읽어볼 겁니다. 이게 뭔 소리냐. 자, 영국 왕립 오페라 하우스의 무대 막, 그 커튼이 교체됐다는 소식인데요. 아니, 이게 뭐 커튼 교체가 왜 뉴스에 나오나 하실 수도 있지만 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같이 살펴볼게요. 그 전에 2부 퀴즈 드리겠습니다. 제이슨 선생님, give us the quiz.
1: What do you call the situation when actors return to the stage to bow and receive applause after the show? Is that one, stage fright? Is that two, scene stealer? Or is that three, curtain call?
0: 네, 다음 중 극이 끝난 후 배우들이 무대로 다시 나와서 인사